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도와주네.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뭔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고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요놈 잡았다.

0: 거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내가 구했다. 나는 야 용감한 영웅. 아, 그래 슈퍼 영웅. 마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고마. TV 속에도 눈이 계속 와.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곰아,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그럼 난? 난 안 나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킥킥킥킥.
8: 타는 아이도
7: 킥킥킥킥.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말의 뒷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4: 얼굴 상처엔
2: 순한 길게.
4: 주물 상처엔
2: 덤덤해.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잘 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귀여워.
2: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1: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0: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1: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어?
1: 잘 봐라, 귀여. 댄스, 네, 네.
0: 우와, 멋진데?
1: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큐?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1: 큐?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2: 선샤인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3: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4: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승 상품.
5: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2: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셀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2: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둘. 우연아!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2: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0: 알았다, 뿅. 뿅.

0: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3: 이것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 있어.
4: 뭐?
5: 와, 재밌겠다.
2: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3: 뭐야?
5: 밀지 마요.
6: 댄스 대회에 참가해 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받고 싶어.
0: 하지만 춤은 싫은데.
2: 이거 그냥 줘. 당장.
6: 네?
7: 잠깐, 루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7: 네, 이 춤이면 웃음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7: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2: 하긴 그랬지.
7: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2: 알았어.
8: 타로, 핑크피쥬, 나 어때?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9: 쥬쥬, 이제 그만하자.
10: 그래, 너무 졸리다, 큐.
8: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1: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빌 댄스 대회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10: 쭈쭈, 너 왜 그러냐, 큐?
2: 나 너무 떨려.
12: 긴장하지 마, 쭈쭈.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2: 맞아, 난 할 수 있어.
11: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1: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1: 준비줬잖아. 루시잖아.
4: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1: 이따.
2: 멋지다, 루시.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주배주들을 데려오자.

0: 안 돼! 안 되겠다. 작전을 시작하자끼요.
1: 알았다뇨.
0: 맞아봐봐라. 뇨.
1: 요게?
2: 지링 지링 지르링 시크릿 슈즈!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우는 거야? 랜턴이네! 니모테로 다크랜턴! 공격해! 니모테로!
2: 니러쉬!
1: 니모테로!
0: 괜찮습니다.
2: 클링 클링 미라클.
3: 레인보우 스케치!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1: 맛있겠다, 냥!
4: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 얼른 돌아가야겠어!
4: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아, 주주!
6: 역시 나야! 잘하고!
4: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5: 루시까지?
3: 괜찮아. 어쨌든 자유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2: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4: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놀이공원이라고?
5: 레드나이트 미쳐! 안 보이잖아!
0: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5: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4: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0: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5: 내 말이 바로 그거야.

0: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1: 어, 저건 뭐지?
0: 어, 퍼플 빌드답뷰.
1: 저기서 뭘 하는 거야?
2: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3: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4: 어, 여기 좀 봐주세요.
5: 우와, 역시 멋져.
0: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1: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2: 우리의 고향, 어? 아리셸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0: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2: 그러자, 뾰.
0: 안 돼, 거기서.
3: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0: 네.
4: 주주!
0: 주주! 감사합니다.
2: 아휴, 이젠 주주까지.
6: 네.
2: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1: 어? 잠깐만요.
6: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2: 입장권? 그게 뭔데?
6: 선샤인 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5: 어머! 저도 있습니다만.
2: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6: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0: 쭈비쭈비쭈비쭈비쭈비쭈.
2: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0: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2: 같이 가.
1: 저렇게 놔둬도 될까?
7: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2: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0: 그래.
2: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5: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2: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8: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5: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1: 저기 물씨 아니야?
9: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7: 따라가 보자.
2: 아, 신나게 놀았더니.
5: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2: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더니 배가 고프네.
9: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2: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5: 네? 네?
2: 비키라고.
0: 내 풍선.
2: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0: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2: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9: 미아가 위험해.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0: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2: 우리 탈갱이었죠.
1: 주주, 서둘러야 해.
7: 지링, 지링, 지리링, 시크릿 주주!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시크릿 매직 페이드. 여긴 또 어디야? 네 모태로! 트윙클 굿즈 어! 스피드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트!

0: 멈추라! 위험해!
1: 바로 체인지업! 매직 크리스탈!
2: 고마워요. 당신은...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드나이트, 뭐해?
3: 그 마법 장석이! 주정!
1: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2: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핑.
0: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2: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없지.
0: 무서워.
1: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3: 얼굴 상처엔
5: 승환길게.
6: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10: 대머리가 도망간다.
11: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배가족.
13: 옥스포드 탕.
14: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6: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비여행을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맛을 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어! 일 더하기 일은 바로
2: 이! 나는 바로 이!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이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이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0: 더하기 1은 바로 3.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4: 제3장 나.
3: 나는 3이야.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5: 우와.
3: 네. 3
0: 더하기 1은 바로
6: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0: 제 사장 사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불룩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사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팔이 안 닿아.
1: 뭐?
0: 4?
2: 더하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dog. Goodness gracious.

0: Terrible.
1: I helped. I saved your garden.
0: Dog, dog it up. Disaster.
1: Poor G. Such a pity.
2: Gosh. Great ground for growing.
1: Pretty plants.
3: It's incredible.
2: My gorgeous green garden. Isn't it great?
0: 난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4: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1: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0: 난 블록질라. 삼이 이보다 블록이 많네. 삼이 이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이 좋아.
1: 날 잡아먹어.
0: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5: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6: 우리 나타났어.
7: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1: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8: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9: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이리 한보자.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삼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5: 어디에 숨지?
6: 여기 동굴이야.
5: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5: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0: 가지마, 바보.
1: 괴물이 나타났어.
6: 잡아먹을 뻔했어.
5: 진짜 블록을 먹으려고 해.
10: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6: 좋겠다.
5: 좋아.
0: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5: 둘 다 똑같지롱.
0: 4는 4랑 같아.
5: 이젠 못 잡아먹겠지?
0: 안 잡아먹거든, 바보.
1: 뭐?
0: 난 같이 놀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lost a bit of peace.
1: Time for my tea.
0: The cat's asleep. Oh!
2: Good day. Oh! Oh! Dog!
1: Here, doggy, doggy!
2: Oh, oh, gorgeous! Oh, oh, oh, achoo! Oh,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순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탕.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2: 얼굴 상처엔
0: 순간킬킬.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퍼피 히어로즈 파워업 슈퍼 악당 삼총사를 막아라.
5: 버벌 손장님,
4: 이 안에 계시죠?
5: 혹시 들리세요?
6: 현장에 나와 있는 헤일리 데일리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 어드벤처 베이에선 퍼피 구조대가 터보 선장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수구에 빠진 등대 열쇠를 찾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터보 선장님은 지금 도시 지하 어디에 있을까요?
5: 터보 선장님, 들리면 대답해보세요.
7: 로키, 맨홀 뚜껑 좀 들어봐.
8: 집게팔!
7: 체이스, 확성기로 크게 불러볼래?
9: 응, 확성기!
10: 계세요, 선장님!
5: 어! 방금 여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7: 마셜, 그건 체이스 목소리야.
11: 내 영웅 친구들 맞지? 나 여기 있어!
7: 이건 체이스가 아니라 터보 선장님 소리야! 로키, 이 환풍구의 철판 좀 들어줄래? 네, 터보 선장님! 꺼내드릴게요!
9: 응? 손장된?
11: 나 참, 웬 하수구가 이렇게 미끄러워? 그래도 다행히 내 등대 열쇠는 여기 찾았지.
7: 체이스, 견인고리를 내리자.
6: 와, 퍼피 구조대가 또 실종 사건을 해결했네요. 이 강아지들은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정말 멋지지 않니, 깨브라?
12: 와우.
9: 견인고리!
11: 잡았어!
9: 견인고리 당겨!
6: 네! 기대했던 대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퍼피 구조대네요!

0: 쟤들보단 이 천재가 TV에 나와야 하는데.
1: 헤럴드, 그건 삼촌이 먼저 빌었어. 그러니까 넌 그거 말고 다른 소원 빌어라.
2: 저 열쇠도 반짝이고 좋은데? 이 카메라도 반짝반짝 빛나고 전부 다 내 반짝 컬렉션에 넣으면 아주 딱이겠는데?
3: 그만두시지! 여기 있는 장비들은 헤일리 데일리란 사람의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손 떼지, 새지팡이.
2: 나는 레이디 버드야. 넌 누구지? 말하는 고양이?
3: 넌 누구지? 말하는 고양이? 에휴, 카피캣을 모른다고?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고양인데, 진짜! 헤어볼.
2: 오, 나쁜 걸로 따지면 내가 더 할걸.
0: 뭐, 나쁜 거라면 나도 좀 하지.
3: 아,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하는데? 엄청 귀찮게 하는 거 빼고.
0: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만들어내는 천재거든. 물론 운석의 길을 받아야 그런 초능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2: 나랑 똑같네? 난 운석의 길을 받으면 새처럼 하늘을 날거든. 반짝이는 건 무거운 거라도 다 들지.
3: 아, 별것도 아닌 능력들 가지고 자랑은. 볼래?
0: 어? 어떻게 한 거야?
3: 나는 그 퍼피 히어로즈의 초능력을 그대로 베낄 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나한텐 초능력을 주는 그 운석 조각이 있거든. 바로 여기.
2: 우와, 빛나네.
1: 오, 안녕 카피캣. 나 기억나? 옛날에 너하고 손잡았던 안개기승마을 시장인데.
3: 잊을 수가 없지. 다시 보내, 안개돌이. 이제 그만 가. 난 지금 나쁜 짓을 꾸미느라 바쁜 몸이니까. 걸핏하면 날 방해하는 퍼피 구조대를 막아야지.
2: 퍼피 구조대를 막는 게 목표였어? 나랑 똑같네.
0: 나도 그 얄미운 강아지들 혼내주고 싶어.
3: 안개돌이, 당장 당신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
0: 그래서 계획이 뭐야? 카피캣.
2: 빨리 하자. 반짝이 모아야 하거든.
3: 일단 너희들은 능력이 너무 볼품없으니까 아주아주 강력하게 바꿔야지.
0: 혹시 필요할까 해서 발명해둔 게 있는데. 에너지 배지라고. 그 초능력파를 대서 충전해봐. 그러면 우리도 힘을 갖게 될 거야. 되잖아. 물론 당연히 성공하겠지만. 나는 천재니까. 좋아.
2: 오, 배지가 반짝거리는 게 좋은데.
4: 이거 봐, 나 다시 날 수 있어.
0: 나는 건 나도 해. 초능력으로 나는 걸 만들어내면 이제 조립만 하면 끝. 오! 오, 가자.
1: 내 배치는 어디 있어, 헤럴드? 나도 엄청 센 악당이 되고 싶은데.
3: 좋았어.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퍼피 히어로즈 녀석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적의 악당 삼총사가 되겠지.
1: 이왕 뭉쳤으니까 그 녀석들 본부에 몰려가서 운석 좀 훔쳐와. 그럼 더 세지자라.
3: 안개돌이 천재인데.
1: 나한테도 초능력을 주는 거야?
3: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운석을 훔쳐오면 그냥 우리 힘만 세지는 게 아니야. 그 얄미운 강아지들 힘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지.
2: 대박! 저 반짝이는 아이디어 좀 봐.
1: 자, 가자.
3: 일단 강아지들을 본부에서 끌어내야 돼. 나만 따라와.
1: 그럼 난 뭘 해. 나도 악당인데.
3: 안개돌인 여기 남아서 그동안 우리 먹을 거나 만들어놔. 운석 훔치느라고 힘을 쓰면 이따가 얼마나 배고프겠어.
1: 아, 간식이라도 더 잘 만들게. 초능력 좀 주고 가. 등대 열쇠도 찾았고 멋진 배도 여기 있고 이젠 늘어지게 한숨 자볼까.
3: 이대로만 하면 완벽할 거야. 일단은 회오리 바람으로 저 배를 옮겨야겠어. 퍼피 구조대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구조대가 본부를 떠나면 너희는 그 초능력 운석을 훔쳐오면 돼.
0: 알았어.
2: 오케이.
1: 오,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야. 회오리라니.

0: 화산 불화구에 걸쳐 있잖아.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1: 얘들아, 나 좀 봐. 나 신기록 깰 거다. 내 물구나무 서서 걷기 몇 번이 최고게. 응! 하나,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2: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0: 일단 지금 보이는 것만 말하면 내 배가 화산 꼭대기에 걸쳐져 있어. 봐, 내가 용암 위에 떠 있을 줄이야.
2: 어쩌다가요?
0: 카피캣이 돌아왔어. 회오리 바람으로 배를 끌고 왔나 봐.
2: 카피캣이요? 그럼 퍼피 히어로즈가 나서야죠. 바로 갈게요.
0: 빨리 좀 와줄래? 배가 꼭 시소 같아서.
2: 걱정 마세요, 선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히어로즈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1: 28, 29. 우와!
4: 마셜, 조심해!
1: 나 아직 안 내려온 거다. 너희가 밑에서 딱 받쳐주니까 한 100걸음.

0: 우리 히어로즈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이번 임무는 진짜 이상한 거야. 무슨 꿍꿍인지 카피캣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터보 선장님의 배를 화산성 분화구 꼭대기에 올렸대.
2: 살려줘!
0: 오, 이런!
1: 배가 저 뜨거운 용암 속으로 빠지기 전에 어서 터보 선장님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갈 대원은 슈퍼러블? 넌 힘이 세니까 배가 분화구 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배를 꽉 잡고 있어.
3: 천하장사 슈퍼러블님 나가신다.
1: 그리고 슈퍼스카이, 러블이 배를 꽉 붙들면 넌 회오리 바람으로 배를 공중에 띄워서 원래 있던 바다에 좀 내려줄래?
4: 도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1: 카피캣의 속셈이 어떤 건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똑같이 쓸 테니까 우리도 힘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돼. 준비됐지? 퍼피 히어로즈 출동!

0: 구석을 옮기는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1: 근데 초능력으로 힘이 세진 사람은 나란 거 잊어버렸어?
0: 그래, 그럼 나도 힘이 세지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면 되지. 내놔!
1: 안 돼!
0: 내 거야!
1: 웃기지 마! 반짝 컬렉션에 넣을 거라고!
2: 오, 침착하자. 저런 용암에 빠질 수는 없어.
3: 저기야, 얘들아. 노블, 어서 가서 저 배를 잡아줘.
4: 알았어.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돼.
3: 잘했어, 슈퍼 러블. 그대로 잡고 있어. 슈퍼 스카이, 이제 바람으로 선장님의 배를 바다에 돌려놔줘.
5: 알았어. 날개.
3: 꽉 잡으세요, 선장님. 내려드릴게요.
0: 내려와. 안 거야?
1: 이거 봐. 내 말대로만 하니까 퍼피 히어로즈 운석을 빼앗았지. 역시 난 천재라니까.
0: 내가 무슨 내 거야?
1: 아우, 그만 좀 해. 어떻게 내 주변엔 제대로 된 악당이 없냐.

0: 떠나갔나봐.
1: 알도 빛나질 않아.
2: 대체 뭐지?
1: 초능력이 사라졌어. 초능력이 없단 건 호버카도 못 움직인단 거고.
3: 너희들 초능력은 운석에서 왔던 거니까 운석에 무슨 일이 생겼나봐.
4: 이 시소놀이 더는 못하겠어.
3: 좀만 더 참으세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얘들아, 다 같이 가판위로 뛰어올라가.
2: 초능력도 없는데 그냥 가?
3: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몸무게를 다 실으면 배가 반대로 기울면서 넘어갈 거야. 그럼 화산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효과가 있어. 모두 꽉 잡아.
1: 모두 마음의 준비 잘했지?
4: 네네, 바다에서처럼 잘 미끄러지지? 고맙다, 퍼피 히어로즈.
1: 초능력도 없는데 그런 이름은 좀...
3: 일단 본부로 가서 우리 운석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게 좋겠어.
4: 딴따다단! 걱정 마, 이 용선장이 있으니까 네베가 얼마나 빨리 물살을 가르는지 한번 보여줄게.
2: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운석이 망가졌어.
5: 누가 끼어들래? 너 때문에 떨군 거잖아.
6: 어차피 망가진 거 내가 싹 지울게. 다시 작동되도록 잘 고쳐서 이 우주의 시장이 되는 거야.
5: 너보단 내가 낫지 않아? 내 반짝 컬렉션에 보관하면 토둥 맞을 일도 없을걸?
6: 됐거든! 내가 하려는 게 훨씬 기발한 일이야!
2: 그만! 언제까지 싸워! 우리가 팀이라는 거 잊었어? 이런 건 다 대장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운석은 내 거다.
6: 야! 거기서! 욕심쟁이! 운석 이빨도 갖고 있으면서!
2: 운석 이빨도 갖고 있으면서? 있지. 근데 뭐? 이 운석까지 있으면 훨씬 더 세지잖아? 퍼피 히어로즈 같은 건 상대도 안 되지, 강아지들. 헤어볼.
3: 커피케, 조심해. 거기 쟤.
2: 어디?
3: 여기? 바로 나?
6: 안 나? 무슨 일이야?
5: 좋아, 이제 이것도 내 반짝 컬렉션에 집어넣으면
6: 끝까지 능력으로 이 발명 천재를 이기려고 했어?
5: 자, 내 슈퍼 진공 청소기 맛이 어때?
6: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주지. 이게 뭔 고생이야?
7: 나 졸리. 왜 이를 어쩌면 좋아. 조용하다가 이게 무슨 난리람. 어떻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니, 치카레타. 우리 아가도 많이 놀랐죠?
8: 운석에 맞아 엉망이 돼버린 어드벤처 베이? 특정!
2: 헤일리잖아. 좋아, 이 기회에 내가 퍼피 히어로즈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야.
6: 뭐야?
2: 어디? 뉴스 제목은 전재 소년의 운석을 제거한 뭐하지? 진짜 천재 카피캣!
7: 라이더 불러야겠는데?
4: 어드벤처 베이, 다 왔다.
3: 네, 구대 시장님.
7: 라이더, 카피캣이랑 레이디버드, 그리고 헤럴드가 무슨 초능력을 써서 우리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3: 악당이 셋이나요? 서둘러 갈게요. 최대한 빨리 본부로 가야겠어, 얘들아.
0: 운석이
2: 없어.
1: 그 악당들이 훔쳐간 게 분명해.
2: 얼른 그 셋을 잡아야 우리 초능력이 다시 돌아올 텐데.
3: 스카이, 악당들은 아직도 안 보여?
6: 저기 보인다. 우리 운석도 있어.
3: 모두 다 스카이를 따라가. 최대한 빨리.
6: 도피 구조대야.
2: 우리가 이 운석을 얼마나 힘들게 훔쳤는데 뺏겠다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꿈 깨시지.
6: 초능력도 못 쓰는데 셋을 어떻게 잡지?
9: 토크 엘라!
10: 오랜만. 헤일리 기자 뉴스 봤는데 레이디버드가 또 왔다며?
2: 그 얘기 듣자마자 걱정돼서 초능력으로 빨리 달려왔거든.
3: 악당들이 운석을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 대원들은 다 초능력을 잃었어.
1: 얘들아, 방금 이쪽에서 냄새가

0: 떨어졌는데 이 냄새는 운석 같은데?
1: 좋아, 어서 가자. 제이스, 네가 앞장서.
2: 떠돌렸어. 이쯤 좋은 말로 했으면 그만 내 운석 좀 놔주시지. 내가 우주 시작이 되는 게 그렇게 싫어?
3: 뭐래? 원래 빛나는 건 모두 다 내 거거든.
4: 주인은 따로 있는데 무슨. 다 같이 운석을 뺏자고 제안한 건 원래 나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1: 왜 놓쳐?
2: 아니, 네가 놓쳤지.
1: 나한테 누가 씌우기? 아닌데.
0: 분명 이 근처 어디쯤에서 냄새가 나는데.
5: 제이크 오빠 산에서 뭔가 막 불러와.
6: 짱 큰 눈덩인데.
2: 곧장 마을로 넘어오겠어.
0: 찾았어. 운석 조각이야. 우후, 초능력이 돌아왔어.
1: 얘들아, 얼른 모여봐. 각자 초능력을 되찾아야지.
0: 퍼피 히어로즈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좋아, 왕눈덩이 막으러 출동.

0: 슈퍼로켓, 네 에너지 연장을 써서 대왕 테니스채 하나만 만들어줄래?
1: 초록 에너지 번쩍!
0: 역시 로키라니까.
1: 고마워. 근데 실수로 시내로 쳤거든.
0: 실수? 마셜? 포터 할아버지 쪽이야.
2: 바로 갈게.
3: 번개처럼 샤샤.
0: 마셜, 체이스, 이제 초능력 끌어올리자.
1: 꽉 잡아. 으이.
4: 지카레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어.
2: 좋아, 초능력 음파폭탄 발사.
0: 마셜, 불타는 앞발로 그 눈덩이 녹여줘.
5: 큰 눈덩이가 아니라 운석이었어요.
6: 망치니까 속이 시원하냐? 욕심부리다 운석 떨어뜨려서 강아지도 좋은 일만 시키고.
7: 내가? 네가 떨어뜨려놓고? 됐다. 어차피 넌 운석을 만질 일도 없으니까 이 잘난.
1: 돼지없이. 가지가지하네. 슈퍼악당이면 초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부수면 어쩔 건데? 이젠 내가 가진데도 할 말 없지?
5: 안 돼!
1: 아니, 또 쟤야? 더 이상은 이 운석을 못 볼 테니 인사나 해두시지. 퍼피 히어로즈,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맞지? 주인은 나! 그냥 둘 수는 없지. 가자, 터큰! 생각대로 거지는 히! 좋았어. 내가 다 이겼지. 쫓아올수. 내 운석!
8: 내가 받을게.
0: 잘했어, 퍼피 히어로즈.
1: 승부는 아직 안 끝났어. 두고 봐.
9: 깨물아, 너도 봤어야 하는데. 퍼피 히어로즈가 또 이겼어. 하긴, 너 같은 순둥이한테 이런 얘긴 너무 자극적이지?
10: 근데 나는 왜 이래 끌려온 거지?
6: 운석을 훔치자고 처음 말한 건 삼촌이었으니까 그렇죠.
10: 뭐, 좋을 때 빼놓고 이제 왔어?
4: 너희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슈퍼악당 삼총사가 우리 마을을 싹 다 망쳐놓을 뻔했잖아.
0: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악당이 또 몰려와서 말썽을 부리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

0: 맛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산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문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옥스포드 탕.
5: 아, 해보고.
4: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뽀로로 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리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 상처엔
7: 승한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9: 미국에 갔어요.
10: 화창한 아침이에요. 타요와 친구들이 미국에 왔어요.
9: 드디어 도착했어.
11: 우리가 미국에 오다니.
9: 정말 멋져.
12: 그러게.
13: 얘들아. 안녕. 너희가 타요와 친구들이구나. 난 하나의 이모야.
9: 안녕.
13: 미국에 온 걸 환영해.
9: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11: 저도요.
13: 그래. 오늘 오후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한다고 했지?
9: 네, 맞아요.
13: 그럼 그 전에 시내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어때?
9: 우와, 정말요?
13: 응, 가서 놀다가 촬영장으로 가면 되지.
9: 와, 재밌겠다.
12: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13: 그럼 와. 재밌게 놀고 저녁 때 보자.
11: 네! 어서 가자!
9: 어? 여기? 같이 가! 어,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13: 그래, 잘 다녀와.
11: 우와! 저기 좀 봐!
9: 처음 보는 나무들이 정말 많다!
14: 어? 안녕, 꼬마 버스들!
12: 다들도 모두 친절하다.
9: 그러니까.
12: 이젠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9: 어디가 좋을까?
15: 바다는 어때? 여기 바다는 경치도 엄청 멋지고 관람차도 있다던데.
9: 정말? 어? 재밌겠다.
12: 그럼 빨리 가자.
9: 너희들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16: 퀴즈쇼!
9: 우와! 아, 시작한다!
16: 자, 오늘의 퀴즈 정답자 추첨. 이번에는 어떤 차가 할리우드 촬영장 견학을 가게 될까요?
17: 여기 있습니다.
16: 감사합니다.
9: 아, 제발 걱정되게 해주세요.
12: 참, 신청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어떤
15: 차가 맞아,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만화 영화나 보죠.
9: 와우.
16: 자, 어디? 주인공은 바로 꼬마버스 타요.
9: 우와,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혔다고.
15: 뭐야, 그럼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9: 거봐, 내가 됐댔지.
12: 타요, 우리도 데려갈 거지?
9: 글쎄.
12: 타요, 같이 가자.
15: 미국에 데려가주면 뭐든지 할게.
9: 어? 뭐든지 한다고? 내가 뽑혀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야지.
12: 우와.
15: 그런 게 어딨어?
9: 싫어? 그럼 견학은 나 혼자 가지 마. 견학권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촬영. 인적 견학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15: 그럼 타요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자.
12: 그래, 바다는 나중에 가면 되지.
9: 그럼 출발!
10: 꼬마 버스들은 결국 타요가 보고 싶어하던 할리우드 사인에 왔어요.
9: 우와, 정말 멋지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지?
12: 그래, 맞아.
9: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7: 자, 하나, 둘, 셋.
9: 우리도 사진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15: 그럴까?
12: 그래.
17: 좋아. 하나, 둘, 셋.
9: 이번엔 링크 해볼까? 이렇게. 행운의 차 타요.
15: 이제 그만 바다로 가자.
12: 그래.
9: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12: 뭘?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
9: 저기에도 직접 올라가 봐야지.
15: 우와, 저기 언제 올라가?
12: 맞아, 견학 전에 바다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
9: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다로 가자.
12: 응? 그래.
15: 좋았어.
9: 대신
12: 뭐?
9: 견학은 나 혼자 가야겠다.
12: 뭐? 타요, 너?
4: 정말 너무해.
9: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15: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12: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9: 뭐? 그럼 진짜 혼자 간다.
15: 마음대로 해.
9: 너희 후회할
10: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9: 흥, 나 혼자서도 재밌게 구경하면 되지 뭐.
12: 우와,
9: 여기가 촬영장 입구인가 봐.
18: 이봐, 바람버스. 여기는 어떤 일로 온 거야?
9: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장 견학권에 당첨된 행운의 차 타요예요.
18: 견학권? 아무것도 없는데.
9: 잘 보세요, 여기. 뭐야? 견학권이 어디 갔지?
18: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만 거기에서 비켜주겠니?
9: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 어떡하지?
17: 이봐, 파란 버스. 왜 이제 온 거야?
12: 저요?
17: 그래,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따라와.
18: 뭐야, 촬영하러 온 거였어? 어서 들어가.
19: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러 온 파란버스예요.
18: 네? 오늘 출연할 파란버스라면 아까 들어갔는데.
19: 네? 그럴 리가 없는데.
18: 글쎄, 이미 들어갔다니까.
19: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다 촬영에 늦는다고요.
18: 안 돼.
9: 여기가 다 촬영장이에요?
17: 내부는 전부 다른 장소들로 꾸며져 있어.
9: 정말 많다.
20: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17: 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9: 네.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저건 뭐지? 잠깐만 들어갔다 와볼까?

0: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1: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2: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3: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0: 휘, 됐어. 나 혼자 구경하면 되지 뭐.
4: 어? 어? 어? 저기.
0: 안녕,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너는?
4: 어?
0: 일단 문부터 열어줘, 빨리.
4: 어?
0: 어, 알겠어.
5: 마일리! 어디 가는 거야?
0: 빨리 출발해!
4: 알겠어.
5: 어디서? 멈추라니까!
0: 더 빨리 달려!
4: 여긴 장난감 나라 세트장이잖아.
0: 저쪽이야. 빨리 가자.
5: 놓치면 안 돼.
0: 어떡해.
5: 여기 서.
0: 조심해. 꽉 잡아.
4: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야겠어. 여긴 못 찾겠지? 너 괜찮은 거야?
0: 응, 네 덕분에 살았어.
4: 나 온다.
5: 마일리!
6: 어디 간 거야? 멀리는 못 갔을 텐데.
5: 저기 있다.
7: 겨우 들어왔네.
5: 멈춰. 마일리,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7: 누구세요?
5: 어서 나와 마일리.
7: 안에 아무도 안 탔는데.
6: 이 차가 아니잖아.
8: 파란 버스.
6: 어?
8: 대체 어딜 갔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얼른 와.
4: 저는 파란 버스가 아니에요.
5: 빨리.
4: 안 돼.
9: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 견학권을 받게 된 타요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타요는 친구들과 다투고 홀로 촬영장 견학을 오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의문의 차들에게 쫓기게 된 타요.
5: 거기서 마일리!
9: 앞으로 타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0: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1: 와, 너무 멋있다.
4: 모래사장에서 국놀이 할까?
10: 좋아.
0: 타요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됐어. 자기 혼자 잘 놀고 있겠지.
4: 맞아.
0: 그래도.
11: 슈퍼스타 마일리의 실종 소식입니다.
0: 어?
11: 촬영 도중 촬영장에 있던 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0: 뭐? 마일리가?
11: 경찰은 당시 마일리가 타고 간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0: 어떡해. 어? 저건 타요잖아.
2: 뭐?
1: 네, 아니야. 가자.
11: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0: 분명히 타요랑 똑같이 생겼는데.
2: 에이, 그런 얘긴 그만하고 가서 재밌게 놀자.
0: 얘들아, 같이 가.
9: 그런데 타요와 마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5: 마일리, 어서 나와.
4: 어쩌지.
12: 잠시만요. 길 좀 비켜줄래요?
5: 네.
12: 고마워요.
5: 마일리! 절대 놓치지 마!
6: 어디로 간 거야?
4: 고마워, 타요.
1: 뭘?

0: 그런데 넌 누구길래 저 차들이 쫓아오는 거야?
1: 놀라지 마. 사실 난 마일리야.
0: 어? 마일리? 만나서 반가워, 마일리.
1: 어? 너 설마 날 모르는 거야? 나 영화배우 마일리라니까.
0: 영화배우? 아, 멋지다. 배우라고? 처음 보는데.
1: 저 차들은 내 매니저들인데 내가 촬영장을 몰래 빠져나와서 쫓아온 거야.
0: 촬영장은 왜 빠져나온 건데?
1: 촬영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오늘은 꼭 보러 갈 거야.
0: 그랬구나. 그럼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줄게.
1: 정말?
0: 응.
1: 정말 고마워, 타요.
0: 로기 받아.
2: 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0: 나도 타요가 없어서 그런가?
3: 넷이서 공놀이 할 땐 정말 재밌었는데.
0: 타요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2: 그러게, 타요 보고 싶다.
3: 나도.
4: 친구들이 타요를 생각하던 그때 타요는 마유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0: 우와, 여기 정말 멋있다.
1: 이곳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매일 놀았거든.
0: 와, 마일리 예쁘게 만들었다.
5: 예쁘다.
6: 정말.
0: 너희들이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5: 나도.
1: 얼른 보고 싶다.
0: 아, 그랬구나. 다 왔어, 마일리.
1: 고마워.
0: 빠이.
1: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0: 어서 가봐.
1: 응?
0: 마일리, 왜 그래?
1: 혹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거든.
0: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보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아?
1: 응.
0: 그럼 용기를 내봐.
1: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0: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1: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0: 좋은 친구?
1: 얘들아!
6: 어?
1: 얘들아!
6: 마일리!
1: 정말 오랜만이야.
0: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1: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0: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꼬마 버스 타요!
7: 여기 있다.
0: 어? 마일리의 매니저들이잖아. 마일리! 어서 도망가!
1: 타요,
0: 어서 도망가라니까.
1: 괜찮아. 내가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0: 뭐? 하지만
7: 마일리!
1: 블랙,
7: 마일리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1: 미안해. 나 때문에 촬영도 망치고.
7: 마일리, 그런 건 괜찮아. 앞으로 친구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데려다 줄게.
1: 블랙.
8: 그래,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1: 다들 고마워.
0: 휴, 다행이다.
7: 자, 그럼 너희들이 자주 가던 놀이터에 가볼까? 어서 타.
1: 정말?
9: 고맙습니다.
1: 모두 타요 덕분이야.
0: 에이, 내가 뭘.
9: 마일리, 얼른 타.
1: 응, 잠깐만. 타요.
0: 어?
1: 혹시 내일 나한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0: 어쩌지? 난 내일 우리나라로 돌아가거든.
1: 그렇구나.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타요, 안녕.
0: 응, 마일리 잘 가.
4: 마일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타요는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0: 친구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0: 가자, 이번엔 잘해.
0: 친구들이잖아.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 어쩌지?

0: 그래, 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얘들아! 타유! 타유,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1: 치, 우리가 바다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간다더니.
0: 로기!
2: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멋대로만 했어.
0: 우리도 미안해.
3: 그래,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0: 얘들아. 우리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까?
4: 좋아. 빨리 가자.
0: 얘들아, 같이 가.
5: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하나 이모와 함께 공항으로 왔어요.
0: 너무 아쉬워요.
6: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꼭 초대할게.
0: 우와, 정말이죠? 신난다.
7: 타요, 안녕.
0: 블랙.
1: 이 차는 누구야?
0: 아, 어제 만난 친구야.
8: 블랙,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을 왔어요?
7: 그건 내가 아니라 마일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0: 마일리요? 타요, 안녕.
8: 어떻게 하는 거야?
6: 마일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만나서 반가워.
8: 마일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
1: 그럼, TV에서도 많이 봤다고.
0: 그런데 마일리, 타요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6: 어제 타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오늘은 그 보답으로 너희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어때?
4: 우와, 정말.
3: 하지만 우리 곧 비행기 탈 시간이잖아.
1: 아, 맞다.
0: 가고 싶은데.
7: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뒀거든.
0: 우와! 그럼 저희 놀다 와도 돼요?
4: 네!
6: 마일리랑 놀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 재밌게 놀고 와.
4: 우와, 신난다!
5: 꼬마 버스들은 마일리를 따라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0: 마일리의 팬인가 봐.
3: 그런데 타요는 아직 안 왔나?
0: 타요, 정말 멋지다. 타요, 갈까?
9: 함께 온 버스는 누구인가요?
6: 이름은 타요라고 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제 손자국을 남기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0: 마일리! 자.
6: 자, 이제 타요 차례야.
0: 내 차례라고?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난
6: 타요도 뉴스에 나와서 너무 유명한 걸? 어서.
0: 그럼 자.
6: 우와, 잘했는데?
0: 타요 정말 잘해.
3: 맞아.
5: 꼬마 버스들의 첫 타요 여행이 무사히 끝났어요. 마일리, 우리나라에도 꼭 놀러오세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14: 얼굴 상처엔
15: 순한
14: 주물 상처엔
1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그네 싱싱 그럼
1: 여기서도 싱싱
2: 둥글둥글 랄랄라 최소도 랄랄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이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박해.
4: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1: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옥스퍼드 탕.
6: 해보고
5: 주소 4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X

0: 먹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7: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미션! 무지개 색도를 찾아라! 안녕, 마티! 오늘도 출동할 준비 됐어?
9: 물론이지! 강력한 힘으로 임무를 수행할 테니까 두고 봐!
3: 안녕, 슈퍼윙!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화성이야.
9: 아빠와 함께 화성 기지에 사는 샘이라는 친구가 무지개색 돌을 모으고 있어. 화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돌이지.
3: 우주 강아지 버디랑 화성 탐사 로봇 보도 샘과 함께 돌을 찾고 있어.
9: 그래서 내가 돌 수집을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호기한테 실어뒀어.
3: 그럼 출동 준비.

0: 원하는 돌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2: 그리고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0: 안녕 슈퍼윙스. 난 쌤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긴 버디랑 보고.
1: 안녕,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보. 멋진 돌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어. 여기, 이게 도와줄 거야.
0: 우와, 멋지다. 돌 수집함이잖아. 정말 완벽해. 이건 여기 넣고, 이건 여기에, 또 이건.
1: 돌 색깔이 엄청 다양하다.
0: 그렇지,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만 찾으면 무지개색 돌 수집이 완성돼.
2: 내가 돌 모으는 걸 도와줄게, 쌤.
1: 마티는 땅 파기 전문가야.
0: 잘됐다,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빠, 어? 슈퍼윙스랑 같이 무지개색 돌 찾으러 가도 돼요?
3: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한다.
0: 그럴게요, 고마워요 아빠.
4: 다같이 출발!
0: 어? 저쪽에 착륙하면 되겠다.

0: 고마워, 슈퍼윙스. 이제 다 같이 찾아보자.
1: 좋아.
2: 우와, 파란색 돌이다. 뭐가 파내야 한다. 자, 보호힘으로는 안 빠진다.
1: 도와줄까?
2: 아,
1: 땅에 꽤 단단히 박혀 있네. 하지만 내 크레인으론 못하는 게 없지. 자, 짜잔!
0: 마티, 파란 돌을 찾았구나.
1: 내가 해냈어.
0: 잘했어.
3: 이제 초록색 돌이랑 노란색 돌만 찾으면 돼. 어서 가자.
0: 야호!
2: 아, 모두 마티처럼 힘이 세면 좋을 텐데. 아하.
3: 아, 확인해보자. 여긴 아무것도 없어.
1: 여기서 찾아봐.
0: 없어.
2: 우와, 보가 초록색 돌을 찾았다. 오호. 보는 모래 너무 힘들다. 버디, 보가 먼저 찾은 거야.
0: 버디, 잘했어. 초록색 돌을 찾았네. 이제 노란색 돌만 찾으면 돼.
2: 모두 버디처럼 빠르면 좋을 텐데. 아후.
4: 저쪽에 보이는 건 휴화산이야.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분화구 근처엔 가지 마.
3: 알았어, 조심할게.
1: 어서 가자.
2: 노란색 돌은 꼭 보가 찾을 거야. 보가 뭔가를 찾았다. 오호! 탐지기에 따르면 근처에 노란색 돌이 있다. 거의 다 왔어. 아야. 이건 노란색 돌이다. 이번엔 해내고 말 거야. 우와! 드디어 보가 찾았다. 안 돼. 무슨 일이지? 아! 비상사태다! 아! 보, 무섭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안 돼. 보, 갇혔다. 우와, 버디. 네가 날 구하러 와준 거야. 고마워, 버디. 우와, 보 떨어진다.
3: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내가 구해줄게. 오, 됐어. 이제 위로 올라가자.
1: 일렉트릭 크레인, 당기기 액션.
2: 다시 올라간다. 고마워, 마티. 야호.
1: 이제 안심해.

0: 화산이 폭발했잖아.
1: 늦기 전에 화산을 식힐 방법을 찾아야 해, 호기.
2: 극지방에 얼음이 있어. 그 얼음을 쓰면 돼.
0: 좋은 생각이에요.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겠네요. 월드우주본부 비상이야. 슈퍼 일렉트릭 포즈가 지금 당장 필요해.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슈퍼 일렉트릭 포즈 발사!

저 정도면 화산을 시킬 수 있겠어. 슈퍼!

0: 문제 해결!
1: 노란색 돌은 못 찾았지만 모두가 무사하니까 됐어.
2: 있잖아, 쌤. 보가 이거 찾았어.
1: 와, 이건 노란색 돌이잖아. 네가 해냈구나. 야호! 무지개색 돌 모으기 작전 대성공!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물론이지. 오늘은 엄청난 날이 될 거야.
4: 안녕, 슈퍼윙. 알다시피 오늘은 코보 사령관님이 월드공항에서 결혼을 하는 날이야.
3: 우와, 하객이 엄청 많이 왔네.
4: 사령관님이 신부를 위한 특별한 반지를 주문했어.
1: 정말 낭만적이다.
5: 그래서 내가 신부를 위한 완벽한 반지를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호기한테 실어뒀어.
4: 그럼 결혼식에서 보자.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됐다! 후보 사령관님의 결혼식 장면 출발!
1: 호기가 반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는 것 같네.
0: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보 사령관님. 결혼식은 완벽할 테니까요.
1: 은하, 네 말이 맞다. 고맙구나.
2: 저희가 빛의

0: 임무를 맡길게. 네가 반지를 전달해 줄래?
1: 제가요? 정말요? 은하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았네.
0: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결혼식이 시작되면 가운데로 걸어와서 나한테 전달해 주렴.
1: 우와! 임무 수락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고보사령관님.
0: 고맙다. 난 하객을 맞으러 갈게. 이따 보자.
1: 이리 좀 닦기. 호기랑 세라, 안녕. 우린 결혼식 사회를 맡았어.
2: 티키타카가 기대되는데.
3: 그 카메라는 뭐야?
2: 이걸로 하객들이 고보사령관님을 위한 축가를 부르는 걸 녹화하려고.
3: 이게 내가 하려던 말이야.
4: 멋지다. 우리도 찍어줄 수 있어?
2: 그럼 촬영 시작한다.
3: 고보사령관님, 결혼해 주.

0: 모두 모이세요, 여러분! 곧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1: 우와. 좋았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해! 장식이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결혼식이야!
2: 골든걸, 오늘은 사고 치면 안 돼! 절대 핑키봉도 쓰지 말고, 알았지?
1: 저기 케이크다! 어, 진짜 깜찍하고 귀엽다! 코보 사령관님과 신부인가 봐!
2: 만지지 마! 결혼식에 쓸 중요한 케이크야!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라고!
3: 골든보이와 골든걸? 너희도 결혼식에 초대받은 거야?
2: 아저씨가 깜빡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질 순 없지.
1: 유후! 와! 결혼 반지잖아. 정말 예쁘다. 나도 보여줘.
4: 안돼! 주례를 맡은 다이지 할아버지십니다.
1: 나 너무 떨려.
4: 신랑 코보 사령관님 입장합니다.
3: 아직 안 왔어.
5: 신부가 좀 늦는 것 같네요.
6: 걱정 말아요. 곧 도착할 테니까. 그동안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요. 나는 코보사령관이 어린 꼬마일 때부터 아는 사이였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코보는 한결같았지요.
1: 어쩌지? 난 긴장하면 자꾸 딸꾹질을 해. 안 돼! 반지가... 내가 줄게! 너무 작아서 안 잡혀! 하지만 핑키봉을 쓰면 다 해결할 수 있지!
2: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1: 핑키 윙키 팡!
4: 안 돼!
7: 안 돼!
1: 경찰 방패 확대 액션!
7: 이런
3: 슈퍼윙스들 반지를 되찾아오자.
2: 골든걸, 우리도 가야 해.
7: 내 반지가 결혼식이 엉망이 됐잖아.
3: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올게요.
1: 일렉트릭 루프 액션.
3: 크레인 케이블 당기기 액션. 우와. 어서 쫓아가자!
0: 끈끈이 거미줄 액션!
3: 놓쳤네!
0: 왕실 리본 발사!

0: 키봉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
1: 어? 무슨 일이야?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2: 여기도 꺼내줘.
3: 내가 도와줄게. 공기 일렉트릭 스핀.
0: 뭐야, 똥기였잖아.
4: 빨리 빠져나가야 해. 골든 부스터 발사.
3: 제발 멈춰줘. 저 반지를 어떻게 멈추지?
5: 좋은 생각이 있어, 호기. 월드 우주본부가 도와주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거야.
6: 맞아, 슈퍼 일렉트릭 코드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슈퍼 일렉트릭 코드 발사!

0: 슈퍼 콤보 밀기 액션!
1: 걱정 마, 얘들아. 친구 입장합니다. 헷! 반지도 입장! 정말 고맙다, 비빙.
2: 내가 결혼 반지를 구했어.
1: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3: 안녕, 여러분.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우와!
2: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봐.
4: 이브!
2: 그럼 결혼 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4: 고맙다, 은하야. 완벽한 신부에게 완벽한 반지를.
5: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고소하는 분들 결혼 작전 대성공.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옥스포드 상.
12: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 상처엔
14: 승환길길.
13: 주물 상처엔
14: 너.
15: 마데카 소리
16: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0: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클릭소
5: 클릭소 몰라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족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yeah.
6: 포켓몬 태그스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8: 잡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9: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2: 키키키키.
13: 하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14: 얼굴 상처엔
15: 승강기계.
14: 주물 상처엔
15: 너무나
16: 마데카 소리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돌아와 보고메.
1: 이곳은 보니의 집.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2: 부부맨 출동! 여러분, 부부맨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방귀 영웅! 방귀 구름으로 뭐든지 해결하는 부부맨은 친절한 이웃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맨이 남긴 최고의 활약은
3: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2: 모두 피해요!
0: 저게 뭐야?

0: 역시 부구맨이야.
1: 어? 그런데 부구맨은 어딨지?
2: 그날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구맨. 부구맨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3: 우와, 방귀영웅이라니 진짜 멋지다.
4: 보니야, TV 그만 보고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3: 엄마, 엄마도 부구맨 알아요?
4: 물론 알지.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고마워, 골디야.
3: 우와, 정말 알아요?
4: 그럼, 그 방귀영웅 정말 대단했지. 어, 지갑이?
5: 여기요.
4: 고마워요, 여보.
5: 뭐요?
3: 부부맨 어땠어요? 엄마도 부부맨 본 적 있어요?
4: 어땠냐면...
5: 아, 보니야, 유치원 버스 시간이네. 보니도 빨리 옷 갈아입자.
3: 다녀오겠습니다.
4: 다녀오세요.
5: 모두 잘 다녀와요.
6: 본인은 부부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3: 부부맨은 어떻게 방귀구름을 끼는 걸까? 어제 축구 경기 봤어? 방귀구름은 냄새 안 나.

0: 구구맨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한 번만이라도 구구맨을 보고 싶다.
1: 자, 다음은 발레 시간이에요. 발레복 챙겨서 모이세요.
2: 네!
0: 맞다! 발레복!
3: 안 가져왔어?
0: 깜빡했어. 이럴 때 부부맨이 짱! 하고 갖다 줬으면.
4: 보니야!
0: 응?
4: 자.
0: 고마워요, 아빠. 부부맨이 발레복 가져다주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4: 하지만 TV 속 부부맨보다 항상 옆에 있는 아빠가 더 멋지지 않아?
0: 응? 잠깐만요, 아빠. 신발이 왜 한 짝밖에 없어요?
4: 이상하다. 분명히 잘 넣었는데.
0: 부부맨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4: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 아! 찾았다! 어?
0: 다녀왔습니다!
4: 어서와. 잘 다녀왔어?
0: 네!
4: 보니야, 잠깐 눈 감고 손 내밀어 볼래?
0: 왜요?
4: 깜짝 선물이 있어.
0: 정말요?
4: 자.
0: 우와! 궁금한 인형이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4: 집에 있던 건데, 보니 생각이 나서 찾아놨어. 역시 아빠가 최고지?
0: 날아라, 부부맨!
4: 뭐? 부부맨을 찾으러 가자고?
0: 네, 부부맨을 꼭 만나고 싶어요.
4: 아, 하지만 부부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부부맨이 나타났던 장소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가요, 아빠.
5: 그래요, 휴일인데 오랜만에 보니랑 바람도 쐴 겸 다녀와요.
0: 네!
4: 아, 알았어요.
0: 야호! 가자! 부부맨을 찾으러!
4: 얘들아, 같이 가!
5: 보니와 아빠는 열심히 부부맨을 찾아다녔어요.
0: 부부맨이 여기서 고양이를 구해줬는데. 골디, 뭔가 찾은 거야? 그럼 그렇지.
4: 아무래도 부부맨을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0: 마지막으로 가볼 데가 있어요.
4: 이 공원은...
0: 맞아요. 부부맨이 갑자기 사라진 그 공원이에요. 여기라면 부부맨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부맨! 부부맨 어디 있어요?
5: 그래서 있지.
0: 혹시 부부맨 못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영웅이에요.
5: 부부맨? 못 봤는데?
6: 글쎄.
7: 난 못 봤어.
4: 보니야, 여기에도 부부맨은 없는 것 같은데.
0: 아빠, 목말라요.
4: 그래? 아, 저기 있다. 아빠가 얼른 가서 물 사올게.
0: 네, 저는 골디랑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4: 그래,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0: 걱정 마세요. 부부맨, 쭉!
4: 쭉! 어? 자전거잖아!
8: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
9: 그러게.
4: 위험해, 보니야! 안 돼! 보니를 구해야 돼! 힘을 내자, 제발! 한 번만 더 안기에 힘을! 부부맨 변신!

0: 이럴 수가. 본인의 아빠가 바로 부부맨이었어요.
1: 괜찮니?
2: 네. 부부맨!

0: 맞아, 내가 바로 무브맨이야.
1: 진짜 무브맨이에요? 진짜요?
0: 아, 그렇대도.
1: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무브맨을 만나다니.
0: 야.
2: 오, 저거 봐, 무브맨이야. 우와.
1: 괜찮아. 안녕.
3: 어, 보리잖아.
4: 우와, 멋지다.
1: 부부맨을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5: 이거 꿈 아니죠?
0: 그럼.
1: 그런데 부부맨, 그동안 왜 안 나타났던 거예요?
0: 사실은 기차 사건 때 방귀의 힘을 다 써버렸거든.
1: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어요?
0: 그건... 잘 먹고 푹 쉬다 보니 방귀의 힘이 다시 꽉 찼나 봐.
1: 아하, 잘 됐네요.
0: 그치? 사실은 본이 네 덕분이야. 자, 다 왔어.
1: 고마워요, 부부맨.
0: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1: 부부맨이 또 보고 싶을 땐 어떡해요?
0: 잠깐만. 손 좀 내밀어 볼래? 짠!
1: 우와!
0: 자, 부부맨이 필요할 땐 이걸로 언제든 불러줘.
1: 아, 신난다!
0: 그럼 안녕, 보니!
1: 잘 가요, 부부맨! 뭔가를 잊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빠.
0: 보디야, 아빠를 두고 가면 어떡해.
1: 그래서요, 엄마, 부부맨이 슝 날아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6: 와, 정말 좋았겠네.
0: 부부맨은 어때? 실제로 만나니까 훨씬 멋지지 않아?
1: 맞아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볼록한 뱃살에 노란 바지. 뭔지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0: 왜 그래, 골디? 미안, 골디.
6: 돌아온 부부맨,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7: 명탐정 보니.
1: 으아, 도와주세요. 부부맨 빠졌어요.
0: 부부맨 출동.
1: 아니, 당신은 정의의 영웅 부부맨.
0: 이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6: 아, 보니가 부부맨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1: 아, 뭔가 아쉬운데. 아, 골디.
7: 내가 도와줄게.
1: 응. 우와, 방귀뀌보다 덕분에 살았어요.
7: 이 마을의 평화는 부부맨이 지킨다. 하하하하하. 좋아, 이제 놀이터로 출동.
4: 우와, 멋지다.
1: 그치? 방금도 물에 빠진 풍경을 구해주고 오는 길이야.
4: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보니야, 잠깐만 가지고 놀면 안 돼?
1: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4: 아이, 한 번만.
1: 그럼 아주 잠깐만이다.
4: 우와, 고마워, 보니야.
1: 대신 진짜 진짜 잠깐이다.
4: 응.
6: 다음 날이 되었어요.
1: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7: 도와줘요, 부부맨.
0: 부부맨 변신.

0: 나는 여기 있는데?
1: 아니요! 뽑으면 인형이요!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정말 아끼는 건데...
0: 그랬구나. 그럼 같이 찾아볼까?
1: 고마워요! 그 전에 우리 변신을 해야 해요!
0: 변신? 뭘로?
1: 탐정이요!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탐정이 해결해야죠!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감정 맨 변신 완료.
1: 그런데 어디로 출동해요? 집은 이미 다 찾아봤는데.
0: 집 말고 인형을 가져갔던 곳은 없어?
1: 놀이터요. 준이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갔었어요.
0: 그럼 놀이터로 한번 가볼까?
1: 네. 지금은 안 되고, 어디. 보니 탐정은 부부맨 인형을 찾아야 하거든. 빨리 가요, 부부맨.
0: 그래.
2: 탐정이 된 부부맨과 보니는 놀이터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1: 놀이터에도 없네.
3: 보니야! 뭐 해?
1: 부부맨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3: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1: 설마? 준이야, 너 혹시 부부맨 인형 못 봤어?
3: 아, 부부맨 인형이라면 봤지.
1: 어디서?
3: 바로 여기서. 어제 아빠가 사주셨거든.
1: 아, 그럼 혹시 내 부부맨 인형은 못 봤어?
3: 응, 못 봤는데. 부, 날아라 부부맨.
1: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1: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0: 인형을 새로 사줘야 하나.
4: 차키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0: 거기도 없어요.
4: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아무래도 버스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1: 엄마, 뭐 찾아요?
4: 급하게 회사를 가야 하는데 차 키가 안 보이네.
1: 응?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 줄 알았는데.
4: 미안해, 보니야. 대신 오늘은 꼭 일찍 올게.
0: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리모컨도 없어지고.
1: 리모컨도 없어졌어요?
0: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네.
1: 부부맨 인형에다 차키 그리고 리모컨까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해. 그렇다면 보니 탐정 출동!
0: 그럼 부부맨 탐정도 출동해야겠군.
1: 도와줘요 부부맨!
0: 자!
1: 보스!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정말 큰 사건이에요.
0: 큰 사건?
1: 네, 차키랑 리모컨까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진 걸 보면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요.
0: 그럼 다시 한번 탐정이 돼야겠는데?
1: 맞아요!
0: 탐정 변신 완료! 자, 추리를 시작해볼까?
1: 좋아요!
0: 그럼 먼저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 부부맨 인형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차키는 엄마가, 리모컨은 아빠가 자주 쓰세요.
0: 그렇구나. 혹시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하니?
1: 차키는 오지?
4: 갔다 올게.
1: 다녀오세요.
4: 놀아달라고? 지금은 늦어서 안 돼. 아휴, 알았어. 이야! 골디야, 미안.
1: 그때까진 분명 차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모컨은 아빠가.
0: 이제 좀 쉬어볼까? 골디, 미안해. 꼭 보고 싶은 야구 경기.

0: 연기가 있어서. 맞아. 분명히 그때까지는 리모컨이 있었어.
1: 응? 보보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아니, 그게 어쨌든 그때 본 게 마지막이란 거지?
1: 네. 응? 어? 그러고 보니 보보맨 인형 가지고 놀 때도 골디가 왔었어요.
0: 골디가?
1: 네. 아무래도 골디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골디! 골디! 골디, 내 보보맨 인형 못 봤어? 차키랑 리모컨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골디? 조금... 보보맨, 이것 좀 보세요! 여기만 잔디가 없어요! 누가 땅을 팠던 것 같아요!
0: 어? 정말 그러네?
1: 그러고 보니 골디는 어렸을 때부터 땅에 물건 먹는 걸 좋아했는데 골디가 땅을 파서 물건들을 묻은 건지도 몰라요!
0: 그럼 한번 저기를 파볼까? 헛! 방귀구름 모종사!
1: 고마워요, 보보맨! 자, 그럼? 골디! 뭐 하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야! 간지럽히기! 꼼짝도 안 하네! 그렇지! 보보맨, 그걸 만들어줘요! 골디가 가장 좋아하는 거!
0: 아하, 그거?
1: 자, 골디 돌아와! 탐정이라면 머리를 써야죠.
0: 대단한데요, 보니 탐정님.
1: 자, 뭔가 있어요. 어디 보자.
0: 축하해, 보니 탐정.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네.
1: 네, 보보맨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보보맨 인형을 찾아서 정말 기뻐요.
2: 아, 사건의 범인은 골디였군요.
1: 아빠, 아빠!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전부 찾았어요.
0: 와, 우리 보니 대단한데?
1: 골디가 마당에 숨겨놨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근데 골디가 왜 그랬을까?
1: 응? 그러게요? 아, 저 왠지 골디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응?
1: 골디는 저 물건들한테 우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회사 간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막 비웠거든요.
0: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보니는 골디와 함께 공원으로 놀러왔어요.
0: 골디, 그렇게 좋아?
1: 엄마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3: 보니야!
1: 응? 엄마! 회사는요?
3: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엄마만 빠질 순 없지. 그리고 일찍 오기로 보니랑 약속했잖아. 골디도 못 놀아줘서 미안. 오늘은 실컷 놀아줄게.
1: 좋았어. 골디, 오늘은 정말 신나게 놀자.
2: 골디와 본인의 가족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옥스포드 황!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난 상대가 누구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 상처엔
12: 승강기계.
10: 주물 상처엔
12: 덕분말.
1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스틱 장군 최후의 작전.
15: 스틱 장군, 드디어 게임 포인트를 다 모았구나. 이제 현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너에게 친히 스틱 제독이란 칭호를 내려주마. 그러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자. 알겠느냐?
16: 영광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다크 마왕님 곁에 있을 겁니다.
15: 스틱 장군, 지금 잠을 자고 있는군요.
16: 다크 마왕님, 마왕님, 그게 말이죠. 뭐랄까, 제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번아웃 모시게 그런.
15: 마지막으로 내 에너지를 빌려줄 테니 이번에는 반드시 임무에 성공해야 한다. 알겠느냐? 마지막이다.
16: 네.
17: 엄청 큰 케이크가 있다.
18: 가이, 이번엔 반드시 꼭 이기고 말겠어.
19: 좋아, 기대할게.
18: 피, 피, 피! 잡아먹고. 안 돼, 안 돼!
7: 승자는 천재 게이머 킹!
18: 게임 클리어! 안 해, 못 해! 내 물고기를 겨우 가이 거랑 비슷하게 키우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지롱. 다 먹혀버렸어. 나도 좀 놀자.
8: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우리 나가서 피어랑 놀자. 어? 어때?
18: 에? 좋아, 좋아.
2: 너무 좋아. 나도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싶어.
8: 나가자. 날씨 좋은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18: 신난다.
10: 예이.
8: 아, 햇볕이 참 좋다.
18: 그러네.
8: 자주 밖에 나와야 한다니까.
18: 어? 다들 게임을 하고 있네. 무슨 게임이지?
6: 게임 재밌어. 맞아.
18: 아까 내가 하던 물고기 게임이잖아.
8: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3: 야, 저거 먹어.
8: 피오한테 빨리 가보자.
18: 응.
16: 전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
18: 왜 사람들이 이 게임에 빠진 거지?
2: 너무 이상한데.
16: 뭔가 수상해.
5: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방해하지 마요. 카이야, 지수야, 어떻게 된 거야?
17: 우리도 몰라.

0: 나와라 물고기 몬스터. 예!
1: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0: 이 세상을 전부 먹어치워라. 이제 곧 게임 포인트를 모두 모으게 된다. 전부 다!
2: 조심해! 지수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도와줘!
1: 어서 변신하자! 응! 빅세라너즈! 전사! 미니 특공대!

0: 공격하자.
1: 정신 차리치수야.
0: 전부 사라져라.
2: 누나 정신 차려.
1: 지수야 누나.
2: 누나 지수야 괜찮아?
3: 괜찮아. 어.
0: 뭐지? 나가보자. 너무 많아. 어떻게 다 없애지? 이렇게 많아?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 게임대로라면 물고기들이 서로 잡아먹고 커지게 될 거야. 물고기들을 한 데 모아 한꺼번에 해치워야 할 것 같아.
0: 응. 카야, 핵쇠 배리어로 물고기를 가두자.
2: 그래. 빅셀 배리어!

0: 픽셀 워리어! 픽셀 가디언!
1: 어서 물고기들을 한 곳으로 몰아!
0: 알았어! 전적으로 가라! 라이트닝 소드! 소환! 썬더 라이트 모드!

0: 몇 마리 안 남았어.
1: 이제 마지막 두 마리야. 이제 모두 잡아먹고 엄청 커졌어. 이제 저 녀석만 처치하면 우리 승리야.
2: 픽셀 업그레이드.

0: 픽셀 체인저 충전! 하이퍼 픽셀 에너지! 전투!
1: 픽셀!

0: 게임 클리어!
1: 성공이다! 우리가 이겼어!
2: 너에게 친히 스틱 제독이란 칭호를 내려주마. 나와 함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자.
3: 다크마왕님, 죄송합니다. 제 몸을 태워 현실 세계 정복을 위한 마지막 다크 에너지를 모으겠습니다.
0: 스틱 장군?

0: 물고기 몬스터야!
1: 미니트 꼬깔! 물에서 나올 때를 노려!
0: 다들 꽉 잡아!

0: 미친 거지?
1: 이제 다시는 몬스터들이 나타나지 않겠지?
2: 드디어 우리 임무가 모두 끝났어.
0: 모두 끝났어.
2: 맛있는 거 잔뜩 싸가서 먹어야지.
0: 에이, 좋아.
3: 맥스.
0: 카이,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2: 그러게, 네가 해냈잖아. 자, 하이파이브.
3: 어, 예.
0: 축하 파티라도 할까?
2: 그거 좋지.
4: 최고의 파트너.
5: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았어.
6: 다신 게임 안 할 거야. 너무 무서워.
3: 카이, 화이팅! 스틱 장군을 물리쳤으니까 더 이상 몬스터가 이 도시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7: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2: 임무 완수는 했는데 좀 시원섭섭하다.
6: 그러게.
4: 카이, 지수, 피오, 이제 우린 돌아가서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 같아.
2: 맞아.
1: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송별회를 해볼까? 어때?
0: 오, 좋은 생각인데. 훨씬 맛있는 음식은 있어야지.
2: 떡갈비, 케이크, 밀크티.
3: 정말 기대된다.
4: 루시, 널 위해 준비했어. 어때?
1: 벨트, 네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파이야.
4: 마음에 들어?
8: 냄새 좋다. 고마워.
1: 이렇게나 좋은 날인데 우리 사진이라도 찍을까?
4: 좋아, 같이 찍자.
1: 하이, 가까이 와. 어서. 하나, 둘, 셋, 해야지. 몇 장 더 찍자.
8: 카이야, 어디 가? 카이가 왜 저러지?
4: 안녕.
1: 너희가 어쩐 일이야?
0: 좋았어.
8: 클리어.
9: 지수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자. 분명히 좋아할 거야.
10: 왜 그때 맛이 안 느껴지지?
4: 카이를 놔줘.
6: 볼트.
5: 카이야, 너무 힘들어.
3: 성공이야.
4: 최고야.
8: 카이, 갑자기 왜 그래? 왜 혼자 앉아있어?
7: 카이, 네가 함께 해줘서 스틱 장군을 물리치고 이 도시를 구할 수 있었다.
10: 너랑 같이 있는 동안 매일매일 정말 행복했어.
8: 게임할 때도 즐거웠지만 함께 몬스터를 상대할 때가 제일 좋았어. 우린 최고의 파트너잖아.

0: 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니 운명을 받아들여라.
1: 긴급 호출이야.
2: 미니 특공대, 다크 마왕이 현실 세계로 왔다. 다크 에너지로 도시를 뒤덮어 건물과 사람들이 게임 세계에 점점 잡아먹히고 있다.
1: 뭐라고?
2: 이대로 가다간 현실 세계는 사라지고 모든 게 게임 세계에 잠식당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크 마왕을 막아야 한다.
3: 네!
1: 미니 특공대
3: 변신!
4: 벌써 이만큼이나 게임 세계에 잡아먹히다니. 이럴 수가. 카이, 어서 시작하자.
1: 그래, 픽셀 체인저 충전. 픽셀 베리어 전개.

0: 밀특공대, 너희도 뭐 게임 세계로 던져주마.
1: 자, 그만. 게임 세계로 돌려보내주마.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거다.
0: 너희 능력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의 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1: 간다. 잘했어. 우리 차례다. 하다마.
0: 제법이구나.
1: 우리 약잡아 보지 말라고.
0: 건방진 녀석, 다크 블로.
1: 뭐지?
0: 과거에는

0: 스블록 공격에 픽셀 베리어가 점점 깨지고 있어.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1: 블록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해. 칼리아, 무슨 방법 없어?
2: 생각 중이야. 기다려봐.
1: 피해야 해. 저거다!
0: 알았어. 블록 퍼즐은 서로 결합한 후에 사라지는 게 분명해.
1: 좋았어. 픽셀 블레이드 소환.

0: 제법이구나. 다크블루 연속 공개야. 다 피할 순 없을 거다.
1: 야, 큰일이야. 픽셀 배리어가 부서지고 있어. 블록이 픽셀 배리어를 뚫고 떨어졌어.
2: 이럴 수가. 다크 에너지가 커지고 있어.
1: 카이, 어서 피해.
3: 아니, 너희를 두고 나 혼자 가지 않을 거야. 우린 한 팀이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1: 카이, 그럼 어서 이 싸움을 끝내자. 즉.

0: 처치다니. 그렇다면
1: 저게 뭐지? 블랙홀인가?
0: 모든 것을 빨아들여 게임 세계로 보내주마. 각오해라.
2: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카이, 어서 도망가. 게임 세계에 잡아먹힐 거야.
1: 넌 도망가. 우리가 상대할 수 있어.
0: 이런 상황에 한눈을 팔다니.

0: 카이! 그러지 말고 도망가! 없어! 볼트 변신! 자, 해봐!
1: 미니 특공대! 카이! 변신! 성공이다!
2: 세미야, 우리 같이 초록색으로 입자!
3: 관심 없어, 너희들끼리 가!
2: 카이야!
4: 세미! 당했어. 신세계 줄 케이크를 만들자!
2: 좋아!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1: 우린 파트너잖아. 너희가 포기하기 전엔 나도 도망치지 않아. 픽셀 체인저! 총장!
2: 아니, 너!
1: 모든 에너지를 모아! 하이퍼 픽셀 에너지! 전투!
0: 카이! 좋았어!

0: 가이! 가이!
1: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게임 세계로 잡혀갔으면 어떡해?
2: 진정해. 별일 없을 거다.
0: 가이! 가이!
3: 있어!
0: 힘 무사해! 가이야!
3: 가이! 그만!
4: 가이! 나 여기 있어!
0: 가이!
4: 가이!
0: 네가 사라진 줄 알고 걱정했어! 다행이다.
4: 가이! 나 참 내가 왜 사라져? 내가 없으면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어?
0: 역시 최고의 파트너답네.
4: 나 잊으면 안 돼. 아,
0: 당연하지.
2: 넌 영원한 파트너야. 카이, 네가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에너지를 줘서 다크마왕을 물리칠 수 있었어. 네가 있어준 덕분에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킬 수 있었다.
5: 카이, 어디에 있든 우린 영원한 친구야.
6: 카이, 잘 있어. 우린 기지로 돌아가야 해.
4: 잘 가, 미니 특공대. 너희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0: 그래. 자. 게임 클리어! 미니 특공대, 복귀하자! 자!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 상처엔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9: 옥스포드 탕!
10: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3: 얼굴 상처엔
2: 순한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케라와 몬스터의 비밀 2편. 발전소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곳이야.

0: 영천, 괜찮아?
1: 아, 고마워, 케라. 역시 합체하지 않고 저 두 녀석을 상대하는 건 어렵겠어. 루트, 아직 멀었어?
2: 도착했어. 우리가 너무 늦진 않았지?
1: 좋았어. 그럼 바로 합체를.
3: 당장 정간!
1: 무슨 일이야?
3: 현재 발휘한 에너지로는 한꺼번에 다섯 마리 다 합체하는 건 무리야.
2: 세라바리 맞아. 슈퍼 토론을 전원 소환하느라 발휘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 합체는 세 마리 정도가 한계야. 더 소환하려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1: 그렇다면 팀을 나누자.
2: 뭐? 팀을 나누자고?
1: 그래, 여기에 다섯 마리가 모두 묶여있으면 세 번째 몬스터가 발전소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없어.
2: 아니, 그러면 힘이 분산되잖아.
1: 힘들겠지만 그 방법뿐이야. 몸이 날쌘 델룩, 하늘에서 공격이 가능한 캐리, 강력한 갑옷의 안키가 먼저 합체해서 루트와 이 녀석들을 상대해줘. 지금 발전소를 향하고 있는 세 번째 몬스터는 티란과 케라, 그리고 내가 가서 막을게.
2: 일어나, 방법이 없군. 좋아, 여긴 내가 맞는다. 슈퍼트롯 합체!

0: 강찬! 세 번째 몬스터가 동쪽 진입로로 다가가고 있어! 뭐? 저건 트리케라톱스? 세 개의 뿔과 넓은 뿌리를...
1: 아니, 저 상처는...
2: 멈춰라, 몬스터! 멈춰! 티란! 무슨 짓이냐, 케이라! 물러서라, 티란!
0: 몬스터를 보호해주다니! 왜 그러는 거야, 케라!
3: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몬스터는!
0: 몬스터는?
3: 나의 형이다!
0: 뭐?
3: 나와 형은 과거 백악기 공룡 시대에 사이좋기로 유명한 트리케라톱스 형제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비행물체가 공룡들을 마구 공격했고 우리도 큰 위험에 빠졌지. 녀석들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포획했어.
2: 케라!
1: 형! 형!
2: 케라, 안 돼!
3: 형은 나를 구하려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나 대신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2: 형! 도망쳐라, 케라! 어서 도망쳐!
1: 형! 안 돼!
0: 몬스터가 케라의 형이라니! 큰일이야! 몬스터가 발전소 입구로 돌진하고 있어!
2: 멈춰라, 티란! 케라, 슈퍼 드론의 임무를 잊었는가?
3: 나의 형이다.
0: 발전소 입구가 뚫리겠어!
2: 비켜라, 저건 몬스터다!
3: 형이다!
2: 막겠다면 너도 나의 적이다!
3: 그래도 어쩔 수 없다.
0: 강찬, 막아야 해! 이대로라면 모두 위험해져!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티란! 케라!
2: 다 따라! 얼마든지!
0: 둘 다 멈춰!
2: 위험해! 위험하다, 강찬!
3: 강찬!
0: 티란, 케라! 너희들이 계속 싸운다면 나도 우리 슈퍼트론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케라! 형에 대한 너의 마음은 이해해! 나도 엄마가 너무 그리우니까! 티란! 케라의 형을 타라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 임무야! 몬스터가 발전소로 진입하고 있어! 변압기의 전류를 빨아들이며 파괴하고 있잖아!
4: 이대로라면 도시가 위험해! 어서 케라의 형을 정화시켜야 해!
2: 형을? 구한다! 내게 맡겨라!
3: 티란, 비켜라! 내가 한다! 나야 케라! 나 대신 타라칸에게 세뇌당하고 내가 되돌릴 거야. 용감하고 정의롭던 형의 본모습으로!

0: 돼. 이대로라면 모두 다 하고 말겠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슈퍼스론 합체뿐이야. 하지만 노트가 없잖아. 저 녀석 너무 강해.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두 발 맞으면 당하고 말 텐데. 이대로 끝인 건가?
1: 그렇게는 안 되지! 헤이! 레이저 공격!

0: 와줬구나.
1: 늦어서 미안. 커다란 두 녀석을 상대하고 오느라 애 좀 먹었거든.
0: 바리온 에너지도 충전됐어. 감찬. 지금이라면 합체 가능해.

모아 완전체 슈퍼 드론 작전 개시! 저 녀석! 또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어! 모두들 힘을 합쳐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슈퍼 드론 바리온 에너지 블래스터! 발사!

0: 케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된 거였지?
1: 돌아왔구나. 형은 타락한에게 세뇌당한 거야. 예전에 나를 구하려다가 형이 나 대신...
0: 그건 지난 일이다, 케라. 네가 무사한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야. 살아줘서 고맙다, 케라. 이젠 마음 편히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케라, 같이 갈까?
1: 어? 아니야, 형. 난 내 동료들과 모두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0: 역시 내 동생이다. 케라, 너의 마음 잘 알았다. 모두를 위해 싸운다면 용감히 싸워라.
2: 잘 됐어. 케라가 형을 구할 수 있어서. 응. 트리케라톱스 정화 완료. 세라, 루트와 싸웠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3: 그 두 마리도 방금 안전하게 하리온 포털을 통해 공룡시대를 돌아갔어.
4: 무사히 케라의 형을 정화한 강찬과 슈퍼트론. 하지만 타락한의 악행에 맞서 슈퍼트론의 활약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2: 강찬, 진짜 공룡을 만나다!

0: 티라노사우루스다.
1: 찬이는 티라노가 그렇게 좋아?
0: 응, 정말 정말 정말 좋아. 아니, 찬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제일 좋아요. 엄마, 내일 안 가면 안 돼요? 네?
1: 찬아, 손 내밀어봐. 이건 엄마가 예전에 공룡 화석에서 발견한 거야. 와, 빛이 나고 있지? 이 목걸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그건 엄마가 우리 찬이 곁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울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 아들?
2: 응응.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3: 좀 갔네. 어? 아, 조카, 좋은 아침. 어? 벌써 시간이야. 아이고, 오늘 뭘 입어야지? 이거 입어? 아니면 저걸? 학부모 봉사하는데.
4: 녹색 어머니니까 삼촌은 안 와도 된다고.
3: 엄마가 바쁘면 당연히 삼촌이 가야지.
2: 오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5: 뭐 보냐? 어? 오늘 강찬이네 어머니는 오셨을까?
3: 찬아!
0: 또 왜 삼촌이 오셨네? 안 계시면서 왜 맨날 우기냐?
2: 우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계시거든?
5: 너 자꾸 거짓말 할래?
6: 선생님! 여기요, 여기!
5: 선생님이라고? 어디, 어디?
6: 찬아! 미안!
2: 최고 저 녀석 덩치에 비해 하체가 약하다니까.
6: 맞아.
0: 최고의
5: 작사.
7: 자연사 박물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8: 인형 보러 갈까?
9: 백악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13m, 와. 몸무게 6톤에 달하는 공룡의 왕으로, 영어로는 왕을 뜻하는.
6: 넌 진짜 공룡을 좋아하는구나. 어머니께서 공룡 박사님이라고 했었지?
2: 응, 고생물학 박사님이셔. 나도 빨리 커서 엄마처럼 고생물학자가 꼭 될 거야.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을 거야.

0: 어?
1: 아야, 뭐야?
2: 뭐야?
3: 저게 대체 뭐지?

0: 자, 모두 여기를 보세요.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면 돼요. 알겠죠?
1: 네.
2: 가자. 무용이 나타났잖아.
0: 어서
1: 강찬, 뭐해? 어서 내려야 해.
2: 알았어.
0: 강찬, 윤호야, 서둘러 어서.
3: 네, 선생님.
0: 빨리.
2: 네.
4: 이 목걸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빛이 날 거야.

0: 너 주렁이 공원이 됐나봐. 어쩜 좋아. 나 이제 끝났어. 깜짝 놀려.
1: 뭐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날 그냥 지나쳐버리잖아.

한국이야? 뭐야? 티라노가 나를 구해준 건가? 용광류 공룡은 진짜 공룡이 아니야. 괴물 같아. 뭔가 이상해. 티라노사우루스, 저 괴물 공룡한테 당하면서도 계속 돌진하고 있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안 돼! 그러지 마!

액체를 뿜어대는 괴물 공룡 따윈 없애버려! 또 문양이 빛나잖아? 티라노! 앞을 봐! 위험해! 좋았어! 잘했어! 어? 티라노... 왜 이 멍텅구리야? 공룡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설마 진짜로 티라노가 내 말을 알아들었나? 잠깐, 그러고 보니 저 괴물, 긴 목, 몸집에 비해 작은 얼굴과 뒷다리보다 긴 앞다리. 저 괴물 공룡, 이상한 액체를 뿜어내는 괴물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긴 걸 봐선 쥐라기 후기의 용광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슷해.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라면 어떤 약점이 있을까? 맞아! 덩치에 비해 약한 하체가 약점이야! 티라노! 앞다리로 공격하려고 할 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뒷다리를 꼬리로!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아, 몸에서 빛이 새어나오더니 원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0: 사라졌잖아.
1: 공룡 시대로 돌아간 거야.
0: 어? 누구지?
2: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0: 넌 누구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또 어디 갔고?
2: 티라노사우루스가 배틀을 이겨서 몬스터가 됐던 공룡이 정화된 거야. 정화된 공룡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간 거고.
0: 배틀? 몬스터?
3: 살던 세계로 돌아가나?
0: 어? 뭐야? 누가 말한 거야?
2: 공룡.
0: 어? 어?
2: 그걸 차고 있으면 네 주변의 공룡과 사람들은 서로 말할 수 있어.
0: 공룡과 말을 한다고?
2: 바리온 시스템 덕분이야.
0: 바리온 뭐?
2: 넌 대체 아는 게 뭐냐? 바리온 시스템이 왜 하필 이런 녀석을
3: 돌아가냐고 물었다.
0: 뭐야? 공룡이 말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옥스포드 탕!
10: 어,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2: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4: 얼굴 상처엔
6: 순간
4: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 상처엔
3: 승환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대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꼭 찜통 속에 만두가 된 것 같네.
0: 핑핑, 아직 멀었어?
2: 조금만 기다려봐. 이상하네. 분명히 제대로 연결을 했는데.
3: 여러분, 안녕.
1: 네, 핑핑, 미션이야.
2: 알았어.
3: 이번에 사바나 추장님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요.
2: 그럼 이번 미션은 사바나로 떠나는 건가요?
3: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을 사바나로 안내할 세계 탐험 대회 새로운 미션을 대공개합니다. 뿌뿌! 사바나 추장에게 탐험가 포터의 생일 선물을 대신 전달하라.
2: 그럼 여러분, 사바나에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포터님의 부탁도 꼭 이루어주길 바라요. 그럼 안녕. 뽀뽀.
0: 탐험가 포터라면 엄청 유명한 탐험가잖아.
1: 우와, 포터의 부탁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4: 그런데 주장에게 생일 선물을 무엇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거야?
2: 그건 우리가 직접 물어보자. 로빈, 탐험가 포터와 통화 연결해 줄래?
5: 비리비리비, 연락처 검색 완료. 영상 통화를 연결합니다.
6: 안녕 친구들, 탐험가 포터예요.
1: 안녕하세요 탐험가님, 저희는 세계 탐험을 하고 있어요.
6: 정말 반가워요. 제 의뢰를 미션으로 받은 친구들이군요. 반가워요.
2: 저희가 받은 미션 말인데요, 사바나 추장에게 생일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가 뭘 가져다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6: 아, 그걸 말씀 못 드렸네요. 그분은 내가 탐험 도중에 다쳐서 쓰러졌을 때 날 돌봐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답의 의미로 꼭 물방울 주스를 대접하고 싶어요.
1: 물방울 주스! 그거라면 문제 없죠.
2: 물방울 주스면 되나요?
6: 네, 물방울 주스요. 전에 보답으로 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내가 직접 갖다 주고 싶은데 보다시피 지금 탐험 중이라서요. 생일 파티 전까지 꼭 부탁해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행운을 빌어요 친구들.
2: 좋았어. 사영, 버니바니오에 물방울 주스 남아있지?
1: 물론이지. 이만큼이나 있어. 아, 그나저나 너무 덥다. 아우.
2: 버니바니오는 지금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초원에선 일단 바위봉으로 이동하자.
7: 좋아.
0: 오랜만에 바위봉에 타보는 걸.
4: 끝이 안 보여. 지구에 이렇게 넓은 병원이 존재하다니 멋지다.
2: 너무 예쁘다.
1: 무슨 일이야? 하마터면 칠 뻔했지 뭐야.
2: 어? 뭘? 아무것도 없는데?
1: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이것 봐, 분명히 있었다니까.
2: 정말이네?
1: 아니 너희들 위험하게 왜 갑자기 길을 막은 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0: 나도 내가 대체 뭐라는 거야?
4: 동물 언어 사전에 따르면 저 말은 집에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거 큰일이네. 빨리 가지 않으면 새끼들이 굶어서 쓰러진다는데.
8: 뭐?
1: 어쩌지? 아이들이 굶으면 큰일이잖아.
0: 시간이 그렇게 넉넉진 않아.
4: 그래도 아이들이 불쌍하잖아. 우선 도와주자.
1: 알았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서 도와주자.
2: 어서 타. 길을 안내해줘.
0: 어지러워.
4: 조금만 더 갔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1: 드래콩, 얘들이 뭐래?
4: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네.
1: 아, 별 말씀을. 어서 아이들한테 가봐. 어? 망고네?
4: 감사의 선물이라는데?
1: 고마워. 도와주길 잘했다, 그치?
2: 아이들은 소중하게 자라야 해.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할까?
1: 그러자. 어? 어디 갔지?
2: 왜 그래, 치치?
1: 없어.
0: 뭐가?
1: 자열쇠가 없다고!
2: 뭐?
4: 잠깐만! 이게 뭐야?
2: 설마! 당했다!
4: 이럴 수가!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우리 속인 거야?
1: 이제 어떡해! 시간도 별로 없는데!

0: 어서 가서 차키부터 찾아야지. 방금 저쪽으로 갔지?
1: 맞아, 분명해.
0: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생터미는 차를 지키고 있어. 차까지 빼앗기면 큰일이니까.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꼭 막아야 해.
2: 생큼.
1: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3: 여기 통로가 있어.
1: 역시 도켓이야. 가자. 얘들아, 저기 차 안에 있어. 뭐? 저 녀석들! 야!
4: 도망친다!
1: 이 녀석들! 내가 따라갈게!
3: 지치! 같이 가! 지치! 도켓! 조심해야 돼!
1: 안녕 얘들아, 우리 또 보네.
4: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0: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게다가 열쇠까지 훔쳐서 달아나? 용서할 수 없어.
3: 그래, 너희들은 경찰한테 붙잡혀가야 해.
1: 일단 지장님 생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바니붕에 타자.
0: 근데 잠깐만, 생크미가 어디 갔지?
4: 차 안에도 없는데?
3: 바니붕 지키라니까 그새 어딜 간 거야?
0: 도켓, 왜 그래? 생크미, 너 설마 물방울 주스를 다 마신 거야?
2: 생크미 더워, 생크미 배고파.
3: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겠다.
0: 이래 어쩌지? 서요, 버니바니오에 물방울 주스 남아있어?
5: 몇 병 남아있기는 한데.
0: 그러면 일단 돌아가서.
4: 진정해 핑핑, 버니바니오로 돌아가는 데만 한 시간이 더 걸릴 거야.
0: 이럴 수가.
1: 망했다.
4: 뭐? 그게 진짜야?
0: 왜 그래, 드래콩?
1: 얘들이 뭐라는데?
4: 얘들이 우릴 도와줄 수 있다는데?
6: 뭐?
4: 마셔보라는데?
3: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4: 마셔보면 놀랄 거라는데?
1: 도대체 왜 마셔?

0: 빨리 타 얘들아. 추장님 생일 파티까지는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1: 조원 한가운데 물방울 주스가 나는 웅덩이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2: 생크미 물방울 주스 좋아.
3: 어?
4: 어서 마셔보래.
1: 좋아, 마셔보자. 이야, 두근두근 설레는데.
2: 시원하다.
4: 캬, 정말 기막힌 맛이야.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1: 어서 물방울 주스 가지고 추장님한테 가자. 생크마, 배고프지? 다 먹고 껍질은 나한테 줘.
2: 생큼 귀여.
4: 어서 웅덩이 물을 담아가래.
1: 어서 가지고 가야 해. 출발하자.
4: 잠깐.
1: 누구세요?
4: 나는 이 웅덩이의 수호자 이방인이 이 웅덩이의 물을 물의 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시고 훔쳐가기까지 한 이상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1: 네? 허락이요? 너희들.
4: 사바나에 나는 모든 것들에는 신의 가호가 있다.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나? 설마 우리 또 속은 거야?
5: 우린 허락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분명 저 녀석들은 마셔도 된다고 했다고요.
1: 저 녀석들 역시 바니붕을 노린 거였어.
5: 이거 찾나 보지. 어? 두 번이나 똑같이 당할 줄 알고. 봤죠? 이게 다 이 녀석들이 우리 차를 훔치려고 꾸민 일이에요.
4: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말 못 믿을 녀석들이네.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군. 그렇다면 진실을 가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지.
1: 네, 좋아요. 뭐든 말해주세요.
4: 그건 바로...
5: 누구야?
4: 진실의 신을 섬기는 진실의 악어입을 소개하지.
1: 진실의 악어입?
4: 그렇다. 이 친구의 입에 손을 넣고 진실을 말하면 무사할 수 있지만 거짓을 말하면 입이 닫혀버리고 만다. 이후일은 말하지 않고 상상에 맡기겠다. 어때? 자신 있나?
1: 당연하죠. 우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4: 그럼 당찬 꼬마 아가씨부터 시작하지. 진실의 악어입. 진실의 악어입. 그럼 시작하지.
1: 우리는 사바나의 추장님에게 생일 선물로 물방울 주스를 가져다 주러 온 것뿐입니다. 이 웅덩이의 물방울 주스도 저 녀석들이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고 가져가라고 해서 담은 것뿐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그렇군. 진실의 입은 네 말을 진실이라고 인정했다.
1: 정말이죠? 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4: 하지만 한쪽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 자, 이제 너희들 차례다. 시작해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래.
1: 자, 이제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건

0: 하시겠죠?
1: 좋아. 너희들은 용서해주겠다. 이 녀석들은 사바나법으로 벌을 주겠다. 너희는 1년간 오아시스 물을 먹을 수 없다. 진실의 악의, 자네는 이 녀석들을 감시해라.
0: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이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1: 아까 주장의 생일 선물이라고 했나?
2: 네, 꼭 전달해달라는 주장님 친구의 부탁이에요.
1: 좋다. 사바나 신들의 축복을 받은 주장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0: 자, 그럼 이제 진짜 출발하자.
2: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출발이다. 갑자기 바니북이 왜 이러지?
0: 급한데 얼른 내려서 좀 확인해보자.
3: 이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1: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보군.
2: 바퀴가 지늘게 빠졌어요.
0: 이러다간 주장님의 생일 파티가 끝나버릴 텐데.
1: 어쩔 수 없군. 내 등에 올라타라.
2: 네? 정말이요?
1: 그렇다. 주장님의 생일을 망칠 수야 없지.
2: 하지만...
1: 괜찮다. 어서 타라.
0: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1: 걱정 마라. 치터는 사바나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야. 그럼 출발한다.
3: 할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성공해야 해.
4: 맛있겠군.
2: 잠깐만요.
4: 아니, 자네는 치타가 아닌가?
1: 오랜만입니다, 주장님.
4: 그래, 오랜만이군. 근데 자네는 또 누군가?
2: 안녕하세요, 주장님. 전 치치라고 해요.
4: 처음 보는 친구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2: 우선 이것 좀 받아주세요.
4: 아니, 이게 무엇인가?
2: 혹시 포터라는 탐험가님을 아세요?
4: 당연히 알다마다.
2: 그분이 생일 선물로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4: 아니, 그 친구가... 버터는 내 소중한 친구라네. 날 잊지 않고 있었군, 그 친구가.
2: 물론이죠. 포터 탐험가님도 주장님이 소중한 친구라고 했어요. 어서 마셔보세요.
4: 맛있군.
2: 물빵을 주세요. 더운 날에는 최고죠.
4: 환상적인 맛일세.
2: 얘들아!
4: 자녀들은 누군가?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치 친구들이에요.
0: 포터 아저씨 부탁으로 왔어요. 차가 고장나서 좀 늦었지만요.
4: 어서 오시게. 나를 찾아와준 친구들에게 나눠줄 건 없지만 물방울 주스를 같이 마셨으면 하네.
5: 좋아요! 생일 축하드려요, 주장님!
4: 정말 정말 고맙군.
2: 오늘도 미션 성공이야! 핑핑, 찍는다!
0: 알았어!
2: 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6: 그러니까 포터 잘 지내시는가? 나는 잘 지낸다네. 그 뭐냐? 그 물방울 주스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네. 덕분에 이번 생일은 참 행복했네. 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미식회 킹덤에서 온 초대장. 정말 위시켓 킹덤에 초대해주는 거야? 도도냥, 안나가 정말 위시켓 킹덤에 갈 수 있는 건가요?
5: 안나, 다이어리를 펼쳐봐.
4: 우와, 카드 다 모았었냐?
5: 맞아, 그래서 위시켓 킹덤으로 초대하는 거야. 축하해.
4: 우와!
5: 자, 나를 따라와.
4: 우리도 같이 가. 안나,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아주 조심해야 해냐?
6: 아이냥은 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4: 그때 아이냥이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이렇게 작게 했었지.
6: 그랬었지.
4: 실수였지만 덕분에 안나와 만날 수 있었잖아.
6: 아이냥을 그렇게 만난 건 운명이었어.
5: 자, 안나, 이 문을 열면 위시켓 킹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준비됐어?
4: 응, 가자.
6: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4: 어? 어? 안나? 샴푸냥! 헬스냥! 안나! 아이냥! 얘들아, 언제 온 거야?
7: 안나, 위시켓 킹덤에 온 걸 환영해요.
4: 엘리자베스님, 저희도 왔어요, 냥. 저 오늘은 안 미끄러졌어요.
6: 안나의 위시켓 다이어리가 100% 좋습니다.
7: 안나와 위시켓들이 서로 정말 잘 도와줬군요. 아주 훌륭해요. 프로 위시켓이 되기 위한 수습 1단계 졸업을 축하합니다.
4: 엘리자베스!

0: 저는 졸업 메달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저도 메달 주세요.
1: 안타깝지만 아이냥은 아직 수습 1단계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다른 유식회들은 안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었답니다.
0: 그럼 저는 졸업을 하지 못하나요? 저 엘리자베스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인양의 도움으로 저는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른 미식회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100% 틀림없습니다.
1: 그렇다면 기회를 주겠어요. 저 높은 탑의 꼭대기에는 전설의 고양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는 꼭 이루어준다고 해요. 단, 한 시간 안에 저 탑의 꼭대기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0: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식회들이 도전했지만 한 시간 안에 꼭대기에 도착한 위식회는 0%야!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도전. 안녕하세요! 수습쟁이 아닌 크라운 위식회 떡떡냥입니다! 아이냥도 졸업 축하 행진 하고 싶었냐? 100% 함께하고 싶습니다.
2: 안녕,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함께하면 힘들어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랑 아인양은 단짝 친구니까.
0: 안나,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3: 안녕, 할 수 있어.
0: 얘들아,
4: 엘리자베스님, 저 안나와 함께 도전해볼게요.
1: 기대하겠습니다.
2: 한 시간 안에 꼭대기까지 가는 거야?
4: 응.
2: 이건 다 뭐지?

해볼까?

0: 아들 힘내. 서울만 뛰어내리란 건 아니겠지. 안녕한 프로 위스키시래요. 모두를 미소 짓게 할 거다냥.
1: 안녕.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나만 믿었냐? 저도 돕겠습니다.

0: 잠깐! 근데 나비냥은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1: 으아! 조금으로 이미 다 극복했다고? 오! GPS 상으로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될 수 있다고.
0: 하마터면 마비에 깔리는 줄 알았네.
1: 냥냥, 다행이다 냥.
0: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냥.
1: 그럼 서두르자고요. 저도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엿한 프로 위스킷이 되어야지요.

0: 어떤가요?
1: 알냥, 정신 차려.
0: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1: 뭐? 알냥, 그렇게까지.
0: 그나저나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1: 아, 참 그렇지. 알냥은 내가 안고 갈게. 어? 똑똑냥?
0: 사실 방금 다리를 삐끗해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1: 그래, 쉬고 있어. 알냥은 나한테 맡겨. 지금까지 미식캣들은 많은 소원을 들어주었어.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도. 레오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소원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소원은 나오진 않아. 고양이 키우고 싶어 진짜. 늘 웃는 얼굴로 날 즐겁게 만들어주는 알냥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이

0: 부탁이에요. 제발 아이냥이 위시키 경습생을 마치게 해주세요. 아이냥,
1: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드리죠.
2: 수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군요.
0: 얘들아! 냥! 냥! 너희 덕분에 나 해낼 수 있었어, 냥!
2: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안나와는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군요.
0: 네?
2: 모르셨나요? 첫 단계를 졸업해서 견습생을 마친 위시켓은 이곳 위시켓 킹덤에서 지내며 다음 수행을 하는 것이 규정이랍니다.
0: 안돼! 그건 싫어! 싫다냥!
2: 그러면 아이냥 혼자만 졸업을 못하는 건데 그래도 좋나요?
0: 그건... 아이냥, 나는 괜찮아. 냥! 안나... 덕분에 많은 소원을 이뤘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해. 아이냥은 프로 위시켓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잖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서투른 위시켓 때문에 나도 너무 많이 시달렸어. 야, 이제야 다시 평화로워지겠네.
3: 안나, 거짓말이다, 냥. 정말 아이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0: 안나가 진짜 진짜 좋아냥. 나도 아이랑이 진짜 진짜 좋아. 안나. 나도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하지만 아이냥은 졸업메달 필요 없었냥.
1: 절상에 못 참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2: 엘리자베스님, 의외로 눈물이 많으시군요.
1: 둘의 끈끈한 우정 잘 알겠어요. 소원이라는 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펼쳐지는 밝은 미래. 아이냥은 안나의 소원이 멋진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네요. 그것이 아이냥이 졸업 후에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냥이 안나 옆에 계속 함께 있어야겠네요.
0: 정말? 진짜? 정말로요?
1: 진짜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냥, 졸업메달 잊지 말아요.
0: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님. 아이냥, 다시 한번 축하해! 안나, 함께 지낸 시간들 100% 못 잊을 겁니다. 똥똥냥. 저희는 이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엿한 미시켓으로 거듭나 또 안나의 소원을 들어주러 다시 찾아갈 거예요.
3: 나도 똑똑냥 기다릴게.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미시켓들 모두 다 진짜 최고야.
2: 고마워. 하지만 조금 아쉽네.
0: 응? 뭐가?
2: 안나가 위시켓이라면 같이 스윙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즐거울 텐데.
0: 그런가? 그럼 정말 멋지겠네.
1: 오랜만에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받았어요. 보답을 하고 싶군요. 안나의 그 소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0: 뭐지? 이게

0: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
1: 빌레오.
0: 응? 레오? 어? 특이하게 우는 보양이네. 다쳐서 그런가? 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고. 너 우리 집으로 갈래? 싫어?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1: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2: 저 고양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는데?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아름다운 그늘 싱싱.
2: 그럼 여기서도 싱싱.
8: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8: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8: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2: 원더키드.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플레이.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0: 옥스포드 상.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0: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 상처엔
2: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6: 킥킥킥킥.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바퀴키 팔로사우루스와 박치기 대결.
9: 데이비, 누구 없어요? 아, 얘들아, 아무도 없는 거야?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어두워지는데? 어? 어? 아, 이거, 아, 으! 으! 어? 안 돼! 으! 으! 으!
10: 으! 으! 루시오,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괜찮니?
9: 네, 이모. 공룡 무덤이 나오는 악몽을 꿨어요.
10: 이따 다시 얘기하자. 지각하겠다.
9: 그래요? 다녀올게요. 잠깐, 잠깐만요.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잠시만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거의 따라잡았어. 직진만 하면 돼. 방법이 있지. 준비하시고 아래서 점프, 그리고 멋지게 착지.
11: 방금 무슨 소리야?
12: 몰라. 뭐가 부딪혔나?
11: 어쩌런.
12: 아, 진짜 아프겠다.
9: 난 괜찮아. 안녕, 데뷔.
11: 표지판이랑 한바탕 했다며?
9: 뭐, 그래도 살아남았어. 내 헬멧은 아니지만.
13: 알겠지? 이래서 보드 탈 땐 헬멧을 써야 하는 거야. 자전거를 탈 때도, 빨리 걸을 때도.
14: 맞는 말이야. 아까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더 세게 부딪혔잖아.
12: 어?
14: 어? 에?
11: 박사님 호출이야.
15: 잘 왔다, 다이노스터.
11: 무슨 일이에요, 박사님?
14: 야! 우와! 아까 루시오가 박치기했을 때 같은 느낌인데?
15: 바로 그 박치기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본부를 공격하고 있어.
14: 네? 파키케팔로사우루스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온순한 종이잖아요.
12: 저게 온순한 거라고?
14: 내 말이 그 말이야. 원래 성향은 저렇지 않거든.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변한 거지?
15: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렴. 그리고 저 공룡이 본부에 박치게 하고 있는 것도 좀 멈춰주고. 지금 퀀텀코어를 연구하는 중인데 건물이 흔들리면 실험이 힘들거든.
11: 알겠어요, 박사님. 어서 얘들아, 출동하자.

0: 우선 루시오, 넌 박치기 대장을 따돌려줘. 그동안 우린 안킬로 케이지를 설치할게. 설치 후에 신호를 보내면 공룡을 유인해줘.
1: 브라키오를 유인했을 때처럼 자신 있어.
2: 명심해. 우리가 준비를 끝낼 때까지는 어떻게든 공룡을 멀리 떨어뜨려놔야 해.
1: 걱정.

0: 그러면 쉬어. 내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어? 안녕, 박치기왕. 지금부터 내가 상대를 어? 아, 이런 잠깐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와! 아, 그래, 이쪽이라고. 나한테 관심이 꽤 많은가 봐. 아, 점점 재밌어지는데? 와,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네. 이럴 땐 지그재그 작전이지. 아, 아닌가? 아, 다 돼가니 얘들아, 이 녀석 지치질 않아.
1: 아직 몇 분 더 시간을 끌어야 해. 아침처럼 달리기 시합은 어때?
0: 재미없거든.
1: 그만 투덜거리고 조금만 더 버텨.
0: 하하, 좋아. 계속 따라와봐. 한번 해보자고. 멀미 안 나게 조심해. 더 아래로. 멈춰. 좋았어. 이제 열어.
2: 어? 얘들아, 이 소리 들려?
3: 루시오? 루시오야! 그리고 뒤에는... 파키케파노사우루스가 오고 있잖아! 우리 다 박살낼 기세야!
0: 조심해! 네가 아무리 박치기를 잘한다 해도 내 랩터카가 훨씬 강력하다고! 랩터카 다이너모드로 변신! 박치기 승부 한번 해보자고!
4: 설마 지금 공룡한테 박치기를 하려는 거야? 너무 무모하잖아!
5: 걱정 마, 루시오가 그 정도는 아니야.
0: 간다!
2: 안 돼!
6: 루시오!
2: 루시오, 내 말 들려? 너 괜찮아?
0: 나 이겼어.
3: 뭐, 살아는 있어.
5: 그게 중요한 거지.
3: 난 박치기왕을 좀 살펴볼게. 무사하네.
5: 다행이다. 그럼 인식표를... 인식표가 좀 다른데? 이건... 어, 이런! 박치기 공룡물이야!
0: 레터카 자동차 모드로 전신!
3: 나 먼저 간다!
5: 오지오, 빨리! 케이지로 가!
0: 케이지 준비는 끝난 거야?
5: 그냥 가, 빨리!
0: 레터카 스피드 최대 출력!
7: 좋아, 이제 케이지를 시험해볼 때가 온 것 같네. 차로 가자.
0: 이 녀석들 진짜 끈질기잖아.
2: 어, 방향 틀 거지? 그치?
0: 안 돼.
2: 너무 늦었어.

0: 이게 대체 뭐지? 방금 케이지를 그냥 통과한 거야?
1: 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0: 설마.
2: 아스트로트럭 발목원으로 전신. 얌전히 있어, 제발.
1: 얘들아, 괜찮아?
3: 끝난 거야?
1: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
3: 이상하네. 인식표가 전파를 방해하고 있어.
2: 인식표가?
3: 이걸 좀 봐. 뭔가 이상해.
0: 루시오가 공룡이랑 박치기를 했을 때 봤는데 우리 인식표가 아니었어.
1: 그거야. 인식표 때문이야. 공룡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이유 말이야. 인식표를 없애야 해.
3: 우리가 먼저 없어지겠는데?
2: 다이노스터 출동! 인식표를 파괴하는 거야.
1: 나란 순례자 깰 사람? 아니, 공룡인가? 이쪽이지롱!
3: 준비, 조준!
1: 후트라 에로, 발사!
3: 명중이야!
1: 내가 그렇게 좋아? 어? 그럼 이건 어때? 스테고 캐논 발사!
2: 이번 덕치기요! 안킬로 해머 스매시!
1: 좋았어! 잡았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인식표를 떼어내는 것도 붙이는 것만큼이나 재밌는걸?
0: 조심해!
1: 고마워, 오즈.
0: 잠깐, 얘는 나한테 맡겨. 얼른 가.
3: 오즈, 가서 떼어내. 타. 벨비, 타.
1: 잡았다.
3: 다 끝난 거 맞지?
0: 반가웠어. 다음엔 좀 평화롭게 만나자.
1: 안녕.
2: 잘했어, 얘들아. 가자. 돌아가서 박사님께 보고해야지.
4: 확실히 우리 인식표는 아니야. 이 인식표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 공격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돼 있어. 전에 이런 기술을 딱 한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0: 하지만 뭐요?
4: 이걸 만든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 적어도 난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너희가 찾은 공룡 무덤도 그렇고 이건...
1: 그 사람이 누군데요?
4: 덱스 헌터.
5: 오, 날 기억하고 있었군, 로라 박사. 잘 됐어. 나도 아주 잘 기억하거든.
1: 아기 랩터 구출 작전! 보호구역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늘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공격에 처할 수가 있거든. 어? 조심히 다녀야지. 어?
3: 괜찮아?
0: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녀야지, 루시오. 그러지 않으면 공격에 처할 수도 있다고.
1: 내 잘못 아니거든. 저 애가 날 밀었다고.
0: 그래, 그랬겠지. 난 너 믿어.
1: 아, 진짠데.
0: 혹시 아직도 그 애 생각 중인 거야?
1: 몇 번을 말해. 아니라니까.
6: 자, 여러분, 어? 주목하세요. 루시오, 너 다음으로 새 전학생이 왔단다. 어?
1: 괜찮아.
6: 자, 친구들한테 자기소개를 해볼까?
7: 응? 진짜 너무 시시한데? 어? 어쨌든 난 트리나야. 아마 너희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일걸? 어? 운이 좋다면 너희도 날 본받을 수 있을 거야. 잘해보자. 내 자리는 어디지? 여기가 좋겠네.
6: 좋아요. 그럼 어제 배운 해양 생물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 볼게요. 고래와 다른 물고기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물론 크기 차이는 제외하고 사실 고래는 포유류랍니다.
8: 저해.
6: 어려동물은요 알을 낳지 않죠. 어? 또 고래는 꼬리를
8: 아까 개라고.
6: 그리고 물주공이 있는데
8: 저 여자애라고.
6: 저런 착각을 하나 보구나. 이 범고래는 사실 수컷이거든. 어? 수천 수억만 년 전에는 범고래보다 무서운 해양 포식자들이 존재했답니다. 예를 들면 다코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0: 안 그랬죠?
1: 한동안 활동이 없었던 가늘천이 막 폭발을 했는데 아기 벨로시랩터가 폭발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2: 이상하네요. 공룡들은 습성상 폭발한 가늘천은 피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 공룡은 왜 저기에...
1: 그걸 알아내는 게 임무야. 그리고 아기 공룡이 뜨거운 간헐천 증기에 접촉해서 다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렴. 물론 너희도 조심해야 해.
3: 어미 공룡이 공격을 안 해도 간헐천이 저일 공격하겠네요.
0: 무서워? 어. 그냥 온천 목욕한다고 생각해.
4: 목욕이라면 네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여기야. 아기 랩터는 작고 이 지역엔 수많은 장애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다시 말해 길고 힘든 시색이 될 거라는 거지.
0: 찾았다.
3: 잘 됐네. 일찍 복귀하겠는데?
2: 이상하네. 분명 우릴 보고 놀랐을 텐데 왜 꼼짝도 안 하지?
4: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오즈, 루시오, 크레인을 꺼내. 간헐천이 멈추기 전까진 땅에서 내려가지 말고. 뭐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0: 알았어. 위에서 만나.
2: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0: 안녕. 좋아. 내가 크레인을 이동시켜서?
2: 안 돼!
0: 그럼 더 겁먹을 거야. 내가 데려올게.
2: 멈춰, 루시오. 델비가 분명... 하, 못 살아.
0: 안녕, 꼬마야. 괜찮아. 난 나쁜 사람 아니야.
2: 뭐지? 이런! 백수의 표식이잖아!
0: 랩터 변신!
2: 좋아, 좋아! 어떻게 된 거지?
4: 땅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오즈, 가서 도와줘!
0: 스테고사우루스의 힘을 보여주지! 스테고 캐논 준비! 기다려, 사이버그 랩터! 발사!
2: 잠깐! 젤비! 젤비! 도와줘!
4: 우리가 갈게!
2: 저 갑옷을 벗겨야 해!
0: 방법 있어! 나 이거 돌려줘!
2: 알겠어!
0: 랩터점프! 벗겨줘라!
5: 착하지, 공룡아?
4: 다들 괜찮아?
3: 이제 다 끝난 거야?
0: 그래, 이제 다.
3: 가날처리야!
4: 다들 꽉 잡아.
0: 이번 임무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2: 내 말이.
3: 그래도 더 나빠질 건 없겠지? 아니네, 더 나빠졌어. 가라앉고 있다고!
4: 얘들아, 일단 침착해.
0: 어서, 수중 모드를 작동해. 데비, 수중 모드가 되긴 하는 거지?
4: 당연하지. 안킬로트럭, 수중 모드로 변신! 좋아,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0: 오늘 내 활약을 말씀드리면 박사님이 엄청 놀라시겠지?
2: 어? 내 활약도 빼먹으면 섭섭하지.
3: 잠깐만, 다이노우스에 저렇게 생긴 공룡도 있었나?
2: 설마 저게 거대한 로봇 모사사우루스냐고 묻는 거라면 맞아.
0: 잠깐, 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3: 방향 돌려! 빨리!
2: 저게 대체 뭐야? 그보다 누가 조종하는

0: 거지? 다이노 모빌인 건 확실한데 우리 건 아니잖아.
1: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다이노스터.
2: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인걸? 기대에 비해 너무 시시해서.
0: 시시해?
1: 덕분에 잘 놀았어.
2: 근데 이제 그만 끝내려고.
0: 예감이 안 좋은데?
3: 우리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좋았어! 안킬로트럭 다이노몬으로 변신! 속도 최대 출력! 가만두지 않겠어! 루시오, 앞을 맡아! 난 뒤를 맡을게!
4: 좋아, 해보자고!
1: 누구든 내 구역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
3: 아, 그래? 한번 해보시던가!
1: 예? 잡았다! 내가 그네 태워줄까? 꽉 몰렸어! 벗어날 수가 없잖아!
5: 이러다간 로봇 공룡한테 잡아먹힐 거야!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니까!
6: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1: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네!
6: 더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 뭐야? 안 돼! 어떡해!
0: 어떻게 된 거지?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4: 처음엔 사이보그 랩터의 공격으로 죽을 뻔했다가 로봇한테 잡아먹힐 뻔하고 마지막엔 하늘에서 추락까지! 하루라도 평범하게 보낼 순 없는 걸까?
3: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 얘들아.
0: 어?
3: 정체가 뭔진 몰라도 아까 그 악당이 또다시 나타나면...
4: 저기 봐! 무사했구나! 괜찮아, 꼬마야. 나랑 같이 가자.
3: 루시오, 빨리 타!
0: 서둘러!
4: 이런...
1: 또 보자, 다이노스터. 기대하라고.
4: 제발 그 공룡 좀 저리 치워. 그 녀석이 우리한테 레이저 쏘던 거 설마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지?
3: 루시오, 그 랩터 본부로 못 데려가는 거 알지?
7: 난 랩터를 본부로 데려갈 거라고 말한 적 없는데?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으니까.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황.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버려진 마인드코어.
3: 한수야, 신발은 마음에 들어?
4: 네.
5: 어? 뭐지?
4: 또보시랑 쌩이잖아. 또 폰에 놓고 왔어.
6: 정의롭지 못해. 리볼버 에너지가
4: C 하이퍼 킥.
6: 하이퍼. 저거만의 오형사 부서도 부서도 끝이 없다. 이상
7: 우리가 왔어. 왔어.
6: 맡겨주기 바람.
7: 이라고 그러더라고.
4: 소닉 스피드
8: 파워 스파이크.
7: 소닉 스피드
6: 파워 스파이크.
8: 좋아.
4: 됐어.
6: 세모 괜찮냐 그러더라고.
8: 저 녀석들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 야, 한수 아직 연락 안 돼?
4: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야 제트가 싸울 수가 있다고요. 엄마한텐 전에 리모 박사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3: 그건 로버트 놀이 얘기 아니었어? 잠깐. 설마 그럼 그때 그게?
4: 시간 없어요.
7: 소니
4: 하이퍼 킥.
7: 하이퍼 킥.
8: 엑스 파워 스매시.
6: 파워 스매시.
4: 엑스.
6: 안돼. 차. 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3: 시 하이퍼 스모크.
6: 하이퍼 스모크.
7: 아니 무슨 로봇이 저래.
9: 공격 방식이 다양해서 정의롭지가 못해.
6: 그런데 왜 한수는 안 오는 거임? 왔나?
4: 찌그러뜨리니까 합체를 못해.
6: 저렇게 해야 할 거였어.

0: 오늘도 우린 한 게 없네. 한수는 전화도 안 받고.
1: 부모님과 같이 할 게 많을 거라 그러더라고.
2: 아이고, 저 녀석. 우리 로봇을 다 찌그러뜨리네요.
3: 오늘은 이만하겠어. 경찰과 전투를 할수 있게 된 걸로도 실업 성공이니까.
4: 도망친다! 도보씨!
5: 오영사! 어딨나, 오영사!
0: 동사 누나!
5: 하나, 어딨어? 여기! 세 번은 안 돼!
0: 제트?
6: 혼자 변신 있어?
7: 제트야, 제가 알 거예요!
6: 어디다 물부려?
8: 궤도 파출소에 괴로부도 없어졌대. 도보시 다 해치웠대.
0: 진짜요? 그럼 또 제트만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 제트가 변신했어.
3: 아, 힘을 내지. 이제 마지막 금주 조각만 남았어.
9: 이거 불안하단 말이야.
2: 뭐가요, 누나?
9: 닥터엠에게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야.
2: 그럼 버려지겠죠 뭐. 그래도 우리에겐 이 돈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짜장면도 억만그릇 먹을 수 있다야.
7: 아, 너 그거 알아?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더 많아진대. 우리 짜장면 사 먹기 전에 잠깐만 은행에 넣었다 뺄까?
9: 아니 무슨...
2: 좋아요. 당장 해안은행으로 가요, 누나.
9: 뭐? 잠깐! 저 발레! 힘어!
10: 도둑이야! 소라! 거기서!
11: 거기서요!
7: 지금 어떻게 알았지?
12: 네, 도난당했던 돈이 맞습니다.
9: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2: 아니, 왜 은행에 저축하러 온 사람을 죄인 취급해? 누나, 우리 돈 그냥 음식점 갔어요.
7: 너키, 이 상황에 무슨 음식이야?
0: 어? 저 아이는?
13: 아, 꼭 그런 건 아니야. 또봇은 파일럿이 아주 심한 위험에 처하면 혼자서 변신할 수도 있거든.
0: 그래? 그럼 새 모형이 그 정도로 위험했었던 거야? 아, 큰일 날 뻔했네.
13: 아니, 내 말은 또봇한테 파일럿 안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0: 제트 파일럿 어? 그만해야 할까? 같이 살 때는 쉽게 출동했는데 따로 사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나 때문에 변신도 못해서 세모형하고 제트는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고.
14: 그래도 아직 넌 제트 파일럿이니까 형이랑 제트 생각도 물어보는 게 어때?
0: 그게 맞는 것 같아.
15: 제트의 파일럿 한 명이 없어진다? 이건 닥터엠도 모르고 있겠군. 그래, 우리도 아직 쓸모가 있단 말이야. 닥터엠! 방금 내가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는데 말이죠. 어?
16: 또 죽었어.
7: 뭐 하는 거야?
3: 엔진박은 지금 애몰드에서 나와 같이 실험을 하나 하고 있지.
15: 애몰드?
3: 게임 비슷한 건데 이런 소질이 없건.
2: 게임? 노는 건 제가 잘해요!
7: 어급다.
3: 인간 능력의 한계인가. 근데 카사장은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15: 아, 그게 또보 파일럿 중 한수라는 아이가 그만둔다더군요.
2: 엄청 심각해 보였어요. 아이스크림은 먹지도 않고.
7: 아이스크림.
3: 그래? 흥미롭군.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마지막 금주조항을 풀 열쇠를 만들 수도 있겠어.
0: 그럼 괜찮은 거지? 너 안 섭섭하다고 했다.
1: 당연히 괜찮다 그러더라고.
0: 한수야, 응? 너 출동 놓친 것 때문이면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 또봇은 대도시를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1: 맞다 그러더라고.
17: 파일럿이 두 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18: 금방 될지는 모르지만 뭐 각자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가능할 거야. 그리고 아마 제트는...
0: 그럼 가볼게. 엄마 아빠가 기다리셔서.
14: 그래.
0: 제트.
1: 아주 행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0: 나 제트랑 지냈던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4: 와, 이번엔 또 무슨 이별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 앞집 살면서.
1: 짠. 혼자 있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18: 그래.

0: 형님.
1: 우리 기분 전환 겸 동네 한 바퀴 어때?
2: 아유, 냄새.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실까? 한수야, 아빠랑 집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할까? 하나, 둘.
3: 어? 이건...
4: 맞다, 맞다.
0: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러더라고. 어?
1: 응?
0: 어, 한수, 어?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1: 어?
5: 마인드콘은 잘 전달했나?
4: 네! 아주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하던데요.
5: 이 한수, 다른 이의 떡볶아 놀던 소년. 잠시 너의 것을 가져보겠나?
6: Happy birthday to you.
7: 컴파운드 비율은 다르지만 마인드코어가 맞다. 이걸 주었다고?
3: 네,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7: 마인드코어가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됐지?
0: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7: 글쎄, 실패작이라 버린 거 아닐까? 그렇다고 마인드코어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안 되지. 제대로 폐기를 해야겠다.
3: 네? 근데요, 혹시 실패작이 아니라면요?
7: 그래도 모르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8: 돈, 순수한 마음에 반응하는 게 마인드코어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7: 그렇긴 한데... 한수야, 그럼 네가 찾은 코어니까 네가 활성화시켜볼래?
0: 괜찮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나도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
3: 고마워, 제트. 저 해볼게요.
9: 안 돼. 아, 또봇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3: 엄마.
9: 아, 그리고 기계를 생명처럼 대하다니.
3: 지금은 그냥 기계 같아도 활성화되면 달라진다고요.
9: 엄만 잘 모르겠다.
3: 아, 엄마 내 말 믿지도 않고 반대만 하셔.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보여드려야겠어.
0: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러더라고.
1: 그래, 한수야. 마인드코어는 밀어붙인다고 깨어나진 않아.
3: 맞아. 그래서 형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형은 제트를 어떻게 활성화시켰어?
0: 한수, 다음 주 생일인데 선물 뭐 받고 싶냐 그러더라고.
10: 범죄 로봇은 정지하게 바란다. 이상. 그런 말할 때 속도나 올리지? 센, 서두르다 사고 치지나 말기 바란다. 이상.
11: 둘 다 그만 좀 싸워. 저기 공투로 몰아넣어.

0: 저스트 리볼버!
1: 저스트 리볼버! 아하, 저래서 눈이 약점인가 보네. 어, 머리가 또 생겼다. 이사, 이젠 어딜 맞춰야 되는지 안다고!
0: 세, 하이퍼 컵!
1: 하이퍼 컵!
0: 됐어, 끝내자.
1: 알았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서둘러, 씨!
2: 어, 수갑은 어디에 채워졌지?
0: 씨!
1: 이런... 어? 어? 놓쳤다, 이상!
3: 아, 정의롭지 못하게 말이 너무 기니까 도망치잖아.
4: 또 실패. 이걸 깨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인드코어라면 가능하다고?
5: 마인드코어는 가끔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지. 그 힘을 잘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자네들 셋, 앞으로는 당분간 이 안수를 따라다니며 계속 상황 보고를 하도록.
6: 어? 저도요?
5: 뭐, 모델러들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7: 난 진심으로 말했지. 함께 이 세상을 지키자. 리소리와 모두를 위해.
6: 모두를 위해!
7: 아니, 아니, 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8: 드디어 대원이 나를 탁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다고나 할까?
6: 그래? 너 얼마면 내겠어? 아, 미안해.
9: 더블유댄 대도시의 파일럿 오디션이 열려서 다들 장기자랑을 했는데
6: 뜬다, 뜬다.
9: 근데 다 소용이 없었고.
6: 뭐?
9: 우리 형이 W 이름 부르면서 영웅이 될 거라고 했더니 진짜 됐어.
6: 야, 그럼 그것부터 말해야지. 그러고 보니 난 얘 이름도 아직 못 정했네. 영웅을 히어로라고 하니까 H랄까? 아니면 슈퍼 할 때 S?
1: 있어!
0: 또 놓쳤어. 눈치 진짜 빠르네.
1: 이번엔 샌이 경찰차 모습을 숨기지 못해서 들킨 것이다. 이상!
0: 안 되겠어. 다음엔 다른 또부들도 부르자. 걔네들은 겉보기엔 보통차 같으니까.
10: 한수야, 어디가?
11: 이따가 엄마 아빠랑 생일파티 예약한 거 알지?
6: 네.
11: 애가 고집도 저딴 뻘뻘 흘리면서.
6: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12: 근데 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지?
13: 생일 축하해.
6: 우와, 고마워, 형.
14: 여허, 생일 소년. 너 마인드코어 깨우는 법 물어보고 다닌다며. 왜 이 형한테는 안 물어봐?
6: 아,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9: 얘들아! 어?
14: 형사 누나!
9: 누나 지금 잠복 수사 중인데 좀 도와줄 수 있니?
14: 오, 알겠습니다. 야, 출동하자!
13: 엑스!
15: 오케이, 오케이!
6: 아, 나는...
13: 어? 아, 마인드코어 데리고 와서 견학 어때?
6: 어? 아하!
14: Y의 활약을 보면 걔도 분명 깨어나고 싶어질걸.
16: 우리도 갈게요! 박사님들이 형사님이 부르면 가라고 하셨어요. 로봇 잠복 수사팀 화이팅!
1: 소니, 그렇게 자기 정체를 폭로하면 잠복 수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10: 아니, 쟤는 마인드 코어 활성화는 안 시키고 어딜 가냔 말이야.
17: 그러게.
18: 좀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19: 매너가 없네. 누나, 제가 가서 혼 좀 내줄까요? 빨리 마인드 코어를 띄우라고요.
10: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지. 만약 저 한수가 위험해진다면 파일럿을 지키려고 마인드 코어가 깨어나지 않을까? 닥터엠은 못해도 우리에겐 쉽단 말이야.
1: 여기는 제트. 이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더라고.
18: 여깄다.
6: 악당 로봇?
1: 우리가 찾는 건 모듈러 로봇인데 라고 그러더라고.
13: 제트!
17: 지금이에요, 누나!
13: 한수야, 이번엔...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6: 됐어! 멋있지? 이제 잘 봐.
1: 네이처 넷! 그러더라고!
13: 한수야!
10: 저 제트라는 녀석 제구시를 못하는 거 아니었어? 제로!
1: 된다 그러더라고.
10: 너 이리 나와.
1: 시작 그러더라고. 멈추기 바란다. 2,
10: 3 하이퍼 봄.
1: 하이퍼 봄. 범 행동은 압수하겠다. 이사!
10: 가자!
15: 꺼리!
10: 나도 거기 있어!
1: 마인드 세이버 템페스트! 마인드 세이버 크레스트!
10: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말이야! 안 되겠어! 도망가자!
15: 알아차리는가?
1: 너 시야!

0: 괜찮아? 제트는?
1: 괜찮다 그러더라고.
0: 다행이다. 그래도 점검은 받아보자.
2: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3: 배 터지게 먹자.
4: 한수야,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5: 엄마한테 마인드 코어가 활성화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전 안 되나 봐요.
4: 그래? 근데 그거 마음을 가진 거라며 서두르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어.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도 너무 서둘러서 엄마가 한번 퇴짜놨었거든.
5: 정말요?
4: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고 천천히 해봐.
5: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천천히 해보자. 이번엔 다른 또봇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아보고.
6: 엄마!
4: 얘가 좀 태도가 달라졌다.
3: 온다. 한수야, 저기 봐. 형 누나들이 케이크 들고 와. 아빠가 특별히 부탁했어.
7: 오늘은 그대가 태어난 날. 엄마와 아빠도 춤추던 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0: 엄마, 얘 점점 더 빛나요. 아직 이름도 없는데.
1: 노래 좋아하나 본데. 케이팝 도보, 도보팝 어때?
2: 도봇이요?
1: 아, 차차. 아, 또 불러달라고요.
3: 오, 빛난다, 빛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한 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황.
3: 해보고.
2: 주유소 4900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5: 렉소.
6: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4: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 상처엔
10: 순한게
9: 주물 상처엔
10: 덤덤해.
1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코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키키키키
8: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 상처엔
10: 승강길게.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인어전설의 진실.
1: 역시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길 잘했군.
2: 보십시오. 그렇게 말렸는데도 철없는 공주들에게 허불잽을 맞게 결국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3: 그게 시종장이 암흑에 물든 이유가 될 순 없어.
1: 암흑에 물들기 위해서 믿었던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거든. 바로 이렇게. 이 꼴이 돼서도 넌 날 미워하지 않는 건가? 아니, 애초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거지!
4: 여긴 어디지?
5: 여기는... 중대야!
6: 여기야, 여기!
7: 알렉스!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4: 블랙다이야?
5: 여왕? 저게 무슨 소리야?
6: 와, 진짜 이러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7: 날 속였어.
8: 어디 갔어?
6: 알렉스!
9: 무슨 일이야?
10: 방금 그 소린다 뭐야?
6: 그게... 그래! 내 인어 친구가 데려온 고래가 낸 소리야. 등대를 보고 그만 놀라서 달아났지 뭐.
10: 인어를 만났다는 소문 진짜였구나?
6: 물론이지. 내가 그 인어 친구를 몇 번이나 위험해서 구해줬다고.
4: 이건 블랙다이어의 과거야.
5: 인간들이 배신을 한 거야.
4: 알렉스 한 사람 때문에.

0: 신의 공주님,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지.
1: 어비참을 내놔! 네! 넌 누구야?
0: 너랑 같아. 나도 어두운 곳에서 돌아왔어.
1: 애매모호한 소리하지 말고 정체를 밝혀!
0: 이름 따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보다 너도 버블잼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
1: 뭐? 난 너와 달라! 슬리 쉐도우!
0: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숨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고.
1: 일어나 얘들아, 제발.
2: 우리 버블잼만 다 모으면 인간 세상엔 다시 오지 말까?
3: 하지만
2: 우리라고 블랙 다이아처럼 당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어차피 인간들에게 우리는 괴물이라고.
1: 일어나 얘들아, 제발.
3: 인디고?
1: 어서 돌아와.
3: 찾았다. 돌아가야 해. 레드, 어서 내 손을 잡아.
2: 난 모르겠어.
4: 뭐? 그건 전쟁이라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쳐들어올 거야.
5: 그만. 일곱 왕국 모두 반대할 거야. 나도 수호자로서 절대 버블잼을 내놓을 수 없어.
4: 그래, 넌 항상 나를 믿지 않지.
2: 블랙 다이아!
4: 알렉스도 화이트 골드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되지.
6: 아, 이제 말씀해라.

0: 그래, 법을 잼만 속에 넣으면 복수할 수 있어.
1: 커플, 정신 차려.

0: 인디고, 나는 돌아왔어.
1: 여기 있어. 내가 멀리 유인할게.
2: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버블잼을 다 모아서 블록들을 구하는 건 어때?
0: 인디고!
1: 버블! 괜찮아? 이 팔찌를 차면 버블이 널 보호해 줄 거야.
0: 레오는 알렉스가 아니야.
3: 정신 차려!
0: 선생님!
3: 사람들 전화나 카메라는 대충 다 회수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난 또 회수하러.
0: 선생님. 애니 선생님. 크리스. 레오. 그래. 우린 블랙 다이아와 달라. 우리에겐 친구들이 있어! 레오!
1: 뭐?
0: 내가 레드를 데려와야 해! 조금만 버텨줘!
1: 응! 응!
0: 레드! 레드, 넌 겁쟁이가 아니야. 사실은 나도 두려워. 우리도 처음엔 서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내가 다가간 만큼 너도 마음을 열어줬잖아. 레드, 네가 나를 믿어줬듯이 나도 너를 믿어. 인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1: 여기서 나가자.
0: 응.
1: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깨어났다니.
1: 각오하시지. 파파야, 동시에 공격하자. 응. 거기서. 어?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라.
0: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1: 민기고. 괜찮아.
2: 퍼플.
1: 아빠.
2: 우리 공주.
3: 얘들아.
1: 그레이 선배.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핑크스타.
4: 마법이.
5: 뭐지?
2: 저게 뭐지? 저 사람들 옷이 왜 저래? 뭐하는 사람들이야?
4: 그런 복장이 있었나?
6: 자, 바다의 수호자 블루다 스쿨 공연에 박수를.

0: 모두 스마일, 손은 들고. 레이요, 근데 어디 있었어?
1: 어? 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0: 내가 변치 않는다면 언젠가 진심은 통할 거야. 달에게 보내는 소원.
1: 헬로 블루다. 블루다섬의 가을 축제는 오늘 달맞이 축제로 마무리한다고 해.
2: 달을 보며 소원의 적은 등을 날리는 행사지. 그럼 즐거운 달맞이 축제를 즐기기.
0: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고? 우리 다 같이 가자.
3: 그럴 줄 알았어.
4: 8시 넘으면 왕국문 닫는 거 몰라?
3: 밤에 출은 안 돼.
0: 미안.
4: 잠깐! 어?
0: 우리에겐 비밀의 문이 있잖아.
2: 준비한 게 있어. 바로 버블잼 사탕이야.
3: 우와, 진짜 버블잼 같은데.
2: 오늘 사탕을 팔아서 꼭 사고 싶은 게 있어. 도와줄 거지?
3: 오, 맛있다. 이게 뭐지?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2: 어?
5: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4: 뭐야, 운세가 다 똑같잖아. 하여간 넌 허술하다니까.
2: 아닌데, 분명 다 다르게 넣었는데.
6: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버블잼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3: 뭐지, 엄청난 암흑의 기운이야.
6: 시간이 없어. 팬텀, 이번에도 실수하면 용서치 않는다.

0: 그럼 이제 모습 숨긴다. 모자.
1: 페일도 따라가거라.
2: 네.
3: 저 이거예요.
4: 여섯 개 드릴까요?
3: 짜잔. 어때? 예쁘지?
4: 멋진데. 그럼 우린 구경 간다.
5: 난 운영위원회라서 선생님들 도와드리러 가야 해.
3: 뭐? 같이 도와줘야지. 어?
6: 레드, 너 어디 가?
7: 어디긴. 달 배경으로 내 미모를 사진으로 남겨야지. 해시태그 달과 초미녀.
1: 나도 갈게.
3: 잘 나왔다.
4: 역시 축제에 빠질 퍼플이 아니지.
3: 레오, 그레이성도.
4: 아, 오렌지가 준비한 건 사탕이구나.
8: 공주님이 용돈 벌 생각을 하다니. 오렌지 정말 대단한데. 어? 인간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어.
3: 어? 방금 인간들이 바다를 망친다고 했어. 역시 그레이 선배가 무도회에서 본 그 왕자인 건가? 선배, 마법 페이지는?
8: 어? 아까 손 씻고 놓고 왔나 봐. 당장 찾으러 가야겠다.

0: 알지를 찾는다면서 옥상을 외웠지.
1: 먼 옛날엔 우리도 바다 밖으로 나와 달을 보며 소원을 빈 적이 있었는데 넌 어때, 퍼플?
0: 말해주세요! 우리 무도회에서 만난 적 있죠?
1: 글쎄, 넌 어떻게 생각해? 인디고?
0: 인디고?
2: 결국 속이고 있던 거였어?
0: 오렌지!
3: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그레이 선배를 만나는 거였어?
0: 잠깐! 그게 아니야!
3: 내가 사탕 파는 일에 관심도 없고 다들 가버리고 무슨 친구가 이래!
0: 모두 변신해!
4: 버블 타임 창!
0: 인디고!
3: 버블! 미상대는 내 아버지!
1: 퍼플! 괜찮아?
0: 팔찌가 없는데도 움직이다니 정말 인어였어!
3: 역시 약하네, 퍼플! 많이 시켜주면 오랜만에 올라가자!
0: 도망갔잖아! 인디고!
2: 스플릿 쉐도우!
5: 할모야, 너 강하다. 하지만 나 네 법을 때리자.
0: 뭐가 진짜지? 오렌지!
3: 버블잼을 내놔! 안 그럼 오렌지를 영영 못 움직이게 만들 거야.
5: 빨리 치사하자!
0: 잠깐! 알았어, 다 줄게. 마침 내가 만든 버블잼이 다 나한테 있어. 자, 가져가! 오렌지, 괜찮아?
5: 당장가! 비켜! 배탈이야!
3: 미안해, 코뿔. 나 때문에 버블잼을...
0: 아, 저건 네가 만든 사탕이야.
3: 그럼 아까 사탕을 팔았다는 건...
0: 너무 예뻐서 내가 간직하려고...
3: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고 미안해.
0: 오렌지.
6: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트윙클 퍼플 파워 업! 봐라! 이건 사탕이잖아!
1: 냄새 막대는 내가 뺐어!
0: 대신 내가 정해주지! 남의 것을 뺏는 자, 벌을 받는다!
2: 돌아간다!
1: 그레이 선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3: 사실 난 고대 인어왕국의 왕자야.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난 빙하에 있었고 내 왕국은 사라져 있었어. 단서라도 찾고 싶어서

0: 인어 전설을 따라 이곳으로 온 거야.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1: 전설인 줄 알았는데.
2: 너무 슬퍼.
3: 그래서 고대어를 읽을 수 있었군.
2: 진짜 맞았어. 내 운세 봤대.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4: 진짜? 정말이네.
2: 아, 오렌지. 여기 사탕값이야. 어?
4: 아, 이거 나도 오렌지 주려고 샀는데.
3: 이런 우연이.
2: 나도.
3: 뭐,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 사실 이게 내가 사탕을 팔아서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팔찌야. 고마워, 얘들아. 아, 소원 빌어야지.
5: 하플, 소원 빌었지?
2: 소원?
5: 응. 그래, 버블잼 말이야, 버블잼.
4: 용서가 되게 해주세요.
2: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 우정 영원히

0: 서로의 표현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을 거라 믿어.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5: 얼굴 상처엔
7: 순간기계.
5: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9: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0: 스쿨버스 왔네.
11: 학교 가자.
12: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4: 안녕.
15: 재밌게 공부해요.
16: 와, 놀이터다.
17: 빙글빙글 쌩쌩.
18: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9: 내일 떠나자.
16: 옥스포드 탕.
15: 아, 해보고.
16: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밤새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안녕하세요.
1: 긴장하지 마세요.
0: 네네.
1: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1805년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를 합쳐 그가 써낸 동화만 무려 158편! 동화, 여행기, 소설, 시까지 장르를 넘어드는 천재 안데르센 작가님입니다.
0: 부끄럽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운 우리 새끼.
0: 사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무시도...
2: 맞죠?
3: 누나, 완전 귀여웠는데?
2: 체중은 3.24kg이었고 2014년 11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못난 감자고 퉁퉁 부어갖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4: 귀여워.
2: 자, 이거 딸기 농장 갔을 때가 입학식.
4: 빛나루 찾아보기.
2: 빛나루 찾아보기.
3: 누나 찾았어. 여기.
2: 나루. 다음 장.
1: 아, 이건 몸에 안 들어요.

0: 보자, 보자.
1: 이거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아, 이때 진짜 재밌었네. 이때.
0: 또 물 만난 물고기.
1: 이나 진짜 좋아하네.
2: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구나.
0: 노래도 부르고요.
3: 이때 양궁 했나?
1: 그리고 엄마랑 같이 버거도 만들었어요.
0: 아, 귀여워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까 너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
4: 누나, 어릴 때랑 진짜 똑같구나.
2: 고마워. 그럼 이제 주찬이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
4: 그래. 아, 내가 어렸을 때 한 사진이 있거든? 한번 보자.
2: 어디 있었지?
4: 아, 저기다 모아놨네. 먼저는 제일 어렸을 때 한 사진들을 보여줄게. 이거야. 내가 태어났어. 이 책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거야. 누나가 날 많이 달래주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갑자기 울으니까 내 누나가 엄마 주찬이 지금 울고 있어, 어떻게 달래줘,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 하고 있었는데 아빠 이걸 웃는데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럼 이건 내가
5: 태어난 날.
4: 진짜?
5: 소녀.
4: 귀엽다. 이건 내가
5: 태어난 지 한 달 원머스 됐어.
4: 진짜?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귀엽나. 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여기에 내 누나가 이렇게 닦아주는데 내가 그만해주세요. 나 이렇게 했거든.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는 나 진짜 행복하고 있다.
5: 어떻게? 표정 어떻게 웃고 있어?
4: 이거 나 귀엽지?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제일 웃긴 건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거는 내가 무대를 했을 때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왔어. 내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2: 주찬이도 어린 시절 사진 보는 거 좋아해?
4: 엄청 메모리즈를 브링해.
6: 사로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어땠어?
2: 주찬이는 그대로네. 귀여워.
4: 누나를 더 알게 돼서 좋았어.
6: 다음 주엔 10년 후에 우리를 그려볼 거야.
2: 우와, 미래의 우리? 너무 궁금해.
4: 벌써부터 설렌다.
6: 마지막 미션 완료. 정말 코앞이야. 기대하라고.
7: 만나고 싶은 위인이 있으신가요?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위인과의 대화 호빵똥 쇼! MC 호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위인은 세자이자 천재 바브로 피카소입니다.

0: 호세 프란시스코.
1: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대파우마 호암대 호세도 바리아 대 호스 레디 호세 우리 아노 베라 사미시마 아트리니 하도 루이스 피카소.
0: 우와 감사합니다. 와 이름이 엄청 기세요.
1: 다음엔 틀리지 마요.
0: 다음에도 틀릴 것 같긴 한데.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요. 천재라는 단어가 이분한테

0: 이미 고전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20대 인체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을 만든 사람 중 한 명, 미술계의 바나가 파블로 피카소님입니다.
1: 바나가보단 혁명가 정도는 돼야지 미술의 역사를 바꿔내세요. 빵!
0: 피카소님, 그런데 입체주의가 뭐예요?
2: 입체주의라. 그럼 혹시 고전주의는 아시나?
0: 고전!
2: 이럴 줄 알고 준비했죠. 자,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는 고전주의 그림, 하나는 입체주의 그림이에요.
0: 아니, 그냥 하나는 잘 그리고 하나는 못 그린 그림 같은데요.
2: 에헤이! 힌트를 주지. 고전주의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고, 입체주의는 여러 방향의 모습을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고전주의, 이게 입체주의.
2: 오, 맞아요.
0: 이거는 옆모습 같기도 하고 앞모습 같기도 하네요.
2: 잘 봤어요. 입체주의는 내가 본 것에, 자, 이 큐브처럼 앞뒤 옆모습 큐브를 펼치듯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해요.
0: 앞뒤 옆모습을 한 번에. 근데 아무리 잘 봐도 그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그림들이 미술계의 혁명이 됐다고요?
2: 처음엔 당신처럼 못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죠. 결국 입체주의는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0: 못 믿겠는데요.
2: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니 말 다 했지. 그때 말이지.
3: 입체주의라는 화풍으로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피카소. 그의 명성과 그림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졌다.
4: 아들아, 남긴 게 그림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5: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4: 유산의 상속세는 내 그림으로 대신돼도 좋아.
5: 아버지.
4: 아들아.
5: 아버지!
6: 봉주얼,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제가 세금을 내러 왔는데요. 가진 게 이것뿐인데 괜찮을까요?
6: 네. 이리 주세요. 어디 보자.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네요.
5: 예.
6: 네, 납부 확인 되셨습니다.
5: 이걸로 됐다고요?
6: 예.
5: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랑 꼭 닮으셨네요.
0: 우와! 돈 대신 낼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2: 그럼 당연하죠. 다 나니까, 내 그림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0: 저도 그림 그릴래요.
2: 아무 그림이나 다 되는 게 아닐 텐데.
0: 꼭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대단한 피카소님이랑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2: 게임? 무슨 게임이요?
0: 큐브 조각처럼 나눠진 눈, 코, 입을 보고 누군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한국의 연예인들이 문제로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2: 자신 없는데요.
0: 처음 보는 피카소님의 자신 없는 모습.
2: 제 자신이 없다고. 전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0: I love K-pop. 그럼 시작할게요.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2: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바마코 데보고스
0: 그렇게 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피카소! 라고 외쳐주세요.
2: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0: 자, 그럼 문제 주세요.
2: 피카소! 정답!
0: 정답은요?
2: 유채석님!
0: 과연 정답은 뭘까요?
2: 역시!
0: 잘 맞추셨네요.
2: 한국 예능 재밌어.
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0: 호빵이 누나입니다. 맞습니다, 호빵 누나.
1: 어, 되게 귀엽다.
0: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세요.
1: 어? 어?
0: 어, 이거
1: 피카소.
0: 자, 피카소님 정답은요?
1: 피카소. 정답은 피카소라고요.
0: 아,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정답 나와주세요.
1: 어? 아, 아니네. 아,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아, 거의 보는 줄.
0: 차은우님이셨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차은우님이신데.
1: 아, 농담, 농담 아시죠? 아, 방금 한 말은 PD님 편집해주세요. 아, 나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아, 오늘 되게 영광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인이라도 해드릴까요?
0: 아, 네네. 아,
1: 주세요.
2: 어, 3, 2, 쇼.
0: 자, 그럼 지금까지 위인가의 태아, 천재의 괴짜, 미술계의 바나나, 피카소님과 MC 호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거기도 사인해드려? 아, 여기도? 어,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친구들 기다렸지? 오늘은 10년 후에 우리를 만나보는 날.
1: 10년 후에 우리? 너무 궁금해.
2: 10년 뒤에는 어떨까?
0: 그럼 마지막도 힘차게 출발!
1: 출발!
2: 고고!
3: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볼게. 일단은 아주 큰 배를 그릴 거예요.
2: 우와, 큰 배? 진짜 멋있다.
3: 우와, 나 잘 그렸다. 배가 너무 허전하니까 뭔가 아까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볼게요.
2: 왜? 누나 꿈이 뭐야?
4: 내 꿈은 바로 항해사야.
2: 우와, 멋있다.
3: 여기는 제가 운전하는 배고요. 승객들이 신나서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지구본을 왜 그렸냐면 세계 곳곳을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뉴저지도 있어요.
2: 오! 우리 집도 온다고? 완전 좋아.
4: 내 꿈은 바다로 전 세계를 누비는 거야.
5: 항해사. 근데 내가 뭘 믿고 있어, 내가 모르는.
2: 누나라면 문제 없지.
6: 아이, 됐다.
4: 고마워. 나는 꿈을 위해 종도 치고 소원도 빌었어.
7: 무슨 소원?
5: 전 항해할 거야.
2: 세계 여행하는 거 진짜 멋있다.
4: 헤헤, 고마워. 그럼 주찬이의 10년 후 모습을 볼까?
2: 내가 크면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먼저는 모자를 이렇게.
4: 오, 나 뭐 그린지 알겠어.
2: 이제 그 얼굴이고 발이랑 신발 지금 물이래.
4: 멋진 소방관이네.
2: 그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이제 풋볼 플레이를 만들 건데.
4: 우와, 또 있어?
2: 풋볼 선수가 됐나야. 이제 폴리스.
4: 주찬이 꿈 많구나.
2: 다 했어. 어때?
4: 이것도 멋져.
2: 싱어를 그려볼게. 내가 이거 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 끝. 어때? 경찰관, 소방관, 풋볼 선수, 가수. 이제 이걸 비행기로 접을 거야. 끝. 다 여기 이게 조금 어려웠어. 이제 이걸 멀리 날릴게.

0: 알아보니 어때?
1: 지천이 꿈 정말 멋졌어. 응원할게.
2: 나도. 누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0: 드디어 10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했어. 축하해. 자, 둘은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
3: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가 돼가는 것 같아.
4: 처음에는 안 된 줄 알았더니 계속 해보니까 진짜 된 것 같아, 친구. 진짜.
3: 마지막 촬영이니까 슬퍼.
4: 너무 아쉬워. 또 한 번 만나자.
3: 너 만나면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
4: 나루 누나 진짜 만나는 게 재밌었고 같이 미션 또 가고 싶어.

0: 이제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 자, 이 행운의 편지를 받을 다음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후후.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일지도 몰라. 기다려. 곧 행운의 편지가 찾아갈 테니까. 후후후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황!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꿀개,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한
6: 마데카 솔이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고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위기의 질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짜잔!
2: 뭐야, 땡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로누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0: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1: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0: 저만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2: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3: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4: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5: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4: 네.
6: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4: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6: 취야! 당연하지.
4: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6: 당연하지.
4: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6: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4: 역시 티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6: 나만 믿어라, 볼트.
5: 아이가 없군.
4: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0: 감히 수지의 크로스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키라는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크로스 다시 사놔.
3: 대원들, 지금 블랙 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비밀 특공대!
1: 나와라! 비밀 특공대!
0: 자!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다이노크가 제멋대로 움직여!
4: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5: 식, 상황 파악했다.
6: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7: 네, 사령관님!
8: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볼까?
9: 쉽게 잡힐 줄 알고?
10: 놓치면 안 돼! 좋았어!
9: 아림없지!
10: 놓쳤다! 내가 막을게!
3: 맥스 부탁해!
10: 볼트, 넌 내가 구한다!
11: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12: 알겠어.

됐어! 성공이야!

0: 말하기도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트 퀸과 볼트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파이로크를 막아야 해.
2: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0: 성공이다!
1: 아니!
2: 이럴 수가!
0: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1: 카르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1: 어디?

이제 메이커의

0: 살았다.
1: 볼트! 어?
2: 얘들아!
3: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0: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트 꽁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어, 초코볼.
2: 잠깐. 음? 이번에도 미니 초코볼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어,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막아라.

0: 뭐야? 무슨 일이야?
1: 칼은 오군다니까.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3: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아, 나 망했어, 망했다고.
4: 수기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3: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3: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1: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3: 응? 티라,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5: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1: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3: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1: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6: 수지, 그녀에게 별도 달도 따주리.

0: 무슨 소린가?
1: 봐라. 어?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0: 뭐지? 어?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2: 어?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3: 알겠다.
2: 사령관님!
3: 어?
2: 이게 다 무슨 일이죠?
3: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4: 뭐라고요?
3: 이걸 보도록.
0: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1: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간 지구는 끝장이.
3: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종용 추진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도록.
4: 네! 사령!

0: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은 수행이란다.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3: 당장 내놔!
4: 안돼!
3: 멀리까지 왔는데 일러줘봐.
5: 이대로 지구와 함께 끝장내버려라.
2: 불트, 곧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
0: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6: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티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7: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6: 가능하겠나?
0: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미사일 충돌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6: 알겠네.
1: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0: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아껴줘! 이야!
0: 사령관님, 미사일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0: 저게 뭐지?
1: 어머, 저게 뭐야? 어, 저게 뭐 이상한 게 보여?
2: 어? 뭐가 있어?
3: 저.
4: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입니다! 도망쳐! 40초!

0: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다.
2: 우리가 해냈어.
3: 아,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옥스포드 팡!
10: 어,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어.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1: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환기!

0: 국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소리.
2: 글쏘
3: 클릭쏘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쏘 세상.
3: 글쏘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글쏘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쏘. 가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꾸룽꾸룽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병.
8: 얼굴 상처엔
9: 승강기계.
8: 주물 상처엔
9: 덤마.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에서 한겨울.
1: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겠지? 금방 간다, 밥 먹자, 얘들아.

땅에 바틀라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다. 우리 토끼들 잘 있었어? 배고팠지? 자. 어허, 싸우지 말고. 얘들아, 너네는 어서 내려와. 밥 먹으라니까. 뭐, 미안해. 자. 좀만 힘을 내, 토르야! 나는 이 돼지를 주러 간다. 해명제 일로 와봐. 어디 보자. 오늘은 밥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토끼라, 너 살 언제 뺄래? 또 삐져서 들어간다. 그래, 너는 또 얼마나 배고프겠니? 진짜 이것만 먹는 거야. 또 어디서 날 쳐다보나 했다. 양수마 먹어라. 말이 어딨어, 말. 어허! 야, 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야! 허이! 너 누구야? 아치. 너는 왜 맨날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종이를 먹어? 아이고, 이따 또 똥 치우면은 또 큰 거 하나 나오겠네. 저도 그만 먹어. 아유. 똥 반, 밥반이니,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느니. 좀 내가 구석에다가 싸라고 했잖아. 아유,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0: 그래, 건강하네. 응.
1: 평소 일찍 출근했네요.
0: 아이고, 아, 오셨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사수님께서 다른 데 좀 해주세요.
1: 아이, 펭수가 해야죠, 이런 거는.
0: 하! 추우게.
1: 저는 톱밥 가지고 올게요.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0: 자, 저로 가. 아우, 다 추웠다. 뭐야, 이거. 아, 진짜 맞았다니, 이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건강한 거니까.

0: 어때? 좀 편안하나? 형님, 이제 생일이 바뀔게요.
1: 네, 주시면.

0: 펭수 오늘도 모자 쓰고 왔네요.
1: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남부지방 동물이다기 때문에 얘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써야지 얘들이 편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얘야, 맘마 먹자. 지금 뭐 이거 시위하는 건가? 지금 생일이야. 사춘기예요. 이런 거 안 먹겠다 이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아, 한입 해봐요.
0: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1: 들어주니까 잘 먹네. 너무 귀여워.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옳지. 다 먹었다. 이야. 잘 먹었어. 원샷.

0: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야 펑이 맛있어? 펑이 당근 당근 오예 오예 너네 약간 야무지게 먹는다 이렇게 안 먹은 펑이
1: 저는 아니죠
0: 안녕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가려가지고 이 친구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요
1: 네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0: 어이 어디서 이빨을 냅니다? 어? 자 이거 당근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저랑 밀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네 큰일나 이거 자, 뭐 다르죠? 이거 빗이고 뭐 드실래요? 이거 아예 그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 오늘 머리 자르자. 자, 이게 유니콘 컷이 요즘에 포니 사이에서 그 핫한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유니콘. 이 친구는 머리가 깎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신데요. 제가 오늘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손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 치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커트하는 데예요. 포니예요, 포니. 포니. 그 이 친구들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 주시면 돼요. 당근은 저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 되세요. 주위를 둘러보다 바다 눈을 떠보니 옷 같던 발자국이 내 거.

0: 니가 빨리 출발하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1: 어, 재밌어요. 재밌어.
0: 야,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게 일인데?
1: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는 거야.
2: 좋아, 좋아.
1: 하나.
2: 야, 버텨야지.

0: 놀이다. 어, 따뜻해.
1: 어.
0: 이야.
1: 좋다. 아, 좋다.
0: 아, 좋네요.
1: 혜수야, 너 볼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추워? 에?
2: 새빨개 좀 나자.
0: 나 볼 빨개?
2: 어. 기다려봐. 핫팩 좀 꺼내자. 근데 너 한국의 겨울에서 막 이렇게 볼 빨개지고. 남극에서 뭐?
1: 남극 출신인데.
2: 그니까.
0: 이건 추운 게 아니야.
1: 사춘기라서?
0: 아니.
1: 그럼.
0: 좋아서 그래.
1: 아, 좋아서.
2: 아, 그래?
0: 나한테.

0: 쭈루루리.
1: 안녕, 나는 퇴근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 오늘도 잘 놀고 일도 열심히 잘했다. 졸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긴 어떤 일로?
0: 냉동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1: 뭘 좀 아시네. 요즘 비싼 대방어 먹을 바에 참치 먹거든요.
0: 당연하죠.
1: 어떤 놈으로 드릴까요?
0: 제일 큰 놈으로 주시죠.
1: 큰 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0: 예?
1: 원가에 드리는 건데.
0: 아, 너무 크구나.
1: 네.
0: 그러면 좀 더 작은 걸로.
1: 그러면 통 참치 말고 그 블럭 참치로 있는데 그걸로 대체해드릴까요?
0: 그럼 일단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
1: 네, 가시죠.
0: 야, 여기가 참치 공장이구나. 그 여기 다니면요, 직원 혜택 있어요?
1: 이제 임직원가로 참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랑
0: 오!
1: 점심시간에 야채뺀 해독밥 제공해드릴 수 있죠.
0: 그럼 해독밥에 야채가 없으면 전부 다 참치라는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밥도 빼드릴 수 있어요.
0: 와! 와! 제가 드디어 황승식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약서주세요.
1: 이제 무거운 거 내려야 되는데.
0: 아!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 자, 이제 참치 들어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들어와주세요.
0: 자,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 이래로 가장 설레는 입장입니다. 참치 입장! 자, 냉동 참치가 점점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자, 열어주세요.

0: 드디어 장치를 받았습니다. 아, 일단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이고요. 와우, unbelievable. 저게 다 몇 마리야? 휴! 와, 마치 금왕을 발견한 것 같군요.
1: 빨리 내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0: 어, 빨리 어떻게 내려요?
1: 이 아이템을 드릴 테니까.
0: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네. 야! 야!
1: 조심해야 돼요, 이거.
0: 예. 오짜! 오짜! 한 마리에 보통 몇 킬로예요, 저거?
1: 지금 100에서 한 150킬로 나오는데.
0: 아! 아! 어머!
1: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0: 보여주세요. 네. 어, 야, 청취자 무거워. 아!
2: 하시는데.
0: 나도 이걸로 했으면 됐지. 전해보겠습니다. 일로 와. 빌리지. 왔다 아빠. 왔다 아빠. 둘, 셋. 와! 와! 어머! 꼬리입니다, 꼬리. 참패? 참패? 아니, 선배님.
1: 네.
0: 이제 뭐 해야 돼요?
1: 내린 거, 무게 재러 왔어요.
0: 아, 무게 집니까?
1: 네.
0: 어? 그럼 우리 그거예요.
1: 네.
0: 참치들 무게 재갖고
1: 네.
0: 가장 가까운 쪽 맞추는 쪽이 참치 오마카세 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지면은
1: 팔국 팥팥이 100개 이런 거.
0: 몇 킬로 같으세요? 지금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1: 일단 철통이 200킬로니까
0: 네.
1: 그 포함해가지고 850킬로 하겠습니다.
0: 850킬로? 아, 잠시만요. 100, 120, 140, 115, 110. 해갖고 849kg입니다.
1: 오.
0: 자, 그럼 무게 재보시죠.
1: 네, 가시죠.
0: 우와. 과연 850kg 대 849kg 승자는?
1: 어? 940.
0: 뭐야? 뭐야?
3: 50이 하지, 그냥.
0: 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니, 이거.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야. 1대0.
1: 그러면 뭘로 하나, 이제?
0: 그거는 제가 차차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게도 쟀고, 그 다음은 뭐 하면 됩니까?
1: 이제 저희 창고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한 거를 보관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보관하러 가시죠. 여긴 몇 도예요?
1: 여기는 이제 50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0: 50, 영하 50도?
1: 네.
0: 오랜만에 고양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0: 이렇게가 뭐예요?
1: 방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들어갔다.
0: 방한 준비? 방한 준비? 저는 태초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1: 네.
0: 남극은 영하 55도예요. 여기는 거의 저한테보다 사우나다.
1: 좋네요.
0: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1: 네네.
0: 참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1: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년씩 걸려요.
0: 몇 년이나 걸려요?
1: 네. 그리고 잡자마자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펭귄처럼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0: 근데 원래 생선은 바로 끌어올리는 게 신선하고 더 맛있는데 왜 참치는 얼리는 거예요?
1: 참치는 이제 잡자마자 죽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받아요.
0: 그러면 상하는구나.
1: 피랑 살이랑 섞여갖고 비린맛이 엄청 강해지죠.
0: 아, 그럼 잡자마자 바로 얼을 하는 거예요?
1: 이제 펭귄도 얼리면 그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0: 왜 자꾸 저 얼리냐고요.
1: 자, 이제 고향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1: 네.

0: 고양이 오니까 어때요?
1: 와우.
0: 예? 네?
1: 저도 모르게 펭귄을 가금만. 추워? 추워? 추워? 근데 왜 다 얼었어요?
0: 예? 네?
1: 급속 노화다, 급속 노화.
0: 고양이 여기가 아니라서.

0: 어머, 뭐 괜찮아요? 어머, 하은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1: 괜찮아.
0: 어, 근데 잘 어울리기도? 염색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 저기 설인이다, 설인. 설인이다, 설인.
2: 참치를 보관하러 갈 거예요.
0: 예.
2: 따라오시죠.
0: 예.
2: 여기 박스에 올려주시면 돼요.
0: 예.

0: 우리 그거 하자.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오래 있나? 시작! 왜? 나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 와와. 와와와. 와와. 이곳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1: 이제 아까 내렸던 참치를
0: 네.
1: 이제 가공을 할 시간이에요.
0: 가공?
1: 바로 먹을 수 있게끔.
0: 예, 그럼 참치 자르는 겁니까?
1: 네.
0: 좋습니다. 가시죠.
1: 저는 요거를 먼저 잘라볼 건데요.
0: 네.
1: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알겠습니다. 오, 참, 토이다. 와!

0: 야, 안에 살이 꽉 차있어.
1: 여기 이제 참다랑어 가마라는 부위인데.
0: 가마?
1: 여기에서 가마 도로가 나와요.
0: 그게 뭐예요?
1: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많고 기름지고 비싼 부위.
0: 좀 희귀한 부위군요.
1: 그렇죠. 이제 한 마리 잘랐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0: 우와!
1: 이게 다 마블링이에요.
0: 오, 마블링! 오, 진짜로 여기. 오! 오,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참치 다 팔면 얼마나 벌어요, 연 매출?
1: 한 500억 정도?
0: 얼마요?
1: 500억 정도?
0: 500억? 참치로 500억을 버세요?
1: 아니,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죠.
0: 판다고? 네. 근데요, 네. 요즘에 방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1: 맞아요.
0: 가끔 가다 보면 참치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 네.
0: 그거 왜 그런 거예요?
1: 방어는 생물이다 보니까
0: 네.
1: 단가가 변동될 경우가 좀 많고.
0: 아, 시가?
1: 네,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오니까.
0: 이거 약간 그거네. 두통크네. 그래갖고 지금 한 양에 8,000원, 5,000원 하잖아요. 이만한게.
1: 맞아요.
0: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2: 예.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르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여기 너 몇 년 동안 자르셨어요?
2: 경력은 한 30년 돼요.
0: 30년? 와, 그럼 눈 감고도 자르시겠네요.
2: 아, 눈 감고 위험하죠.
0: 아, 그쵸?

0: 우와. 어, 나 머리 잘릴 거 있어. 오, 이거 약간 재밌니, 이거?
1: 이제 부위별로 나눠진 거를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0: 천천히 스무드 어떻습니까?
1: 많이 불안해요.
0: 왜요? 전문가 선배님.
2: 예.
0: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2: 처음이라 좀 어수라하죠.
0: 역시 솔직하시군요.
2: 처음부터 잘 못 잘라가지고 여기 두껍고 작고 이렇게 해.
0: 오, 그러네.
2: 그러니까 서 어설프니까.
1: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박스 포장 한번 해볼게요.
0: 아, 여기가 마무리입니까?
1: 마무리입니다.
0: 오!
1: 넘겨주세요.
0: 자, 와주세요.
1: 금속이 있나 없나 판별해주는 거거든요.
0: 오, 나왔습니다.
1: 이제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0: 아, 여기가 있는 거구나. 오! 이야!
1: 넣어주세요.
0: 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1: 네.
0: 과연 이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1: 한 8.5kg.
0: 8.6kg 갑니다.
1: 오.
0: 과연! 정답은! 정답은! 오케이! 자, 이 게임은 2점이어서요. 네. 최종 우승자는 접니다!
1: 그러면 진짜 마지막 3점짜리도 있어야 돼요.
0: 오! 3점짜리?
1: 네.
0: 그러면 이거 하나를 빼겠습니다.
1: 네.
0: 몇 킬로?
1: 9.4?
0: 9.3 갑니다.

0: 어? 빗장빼기인데?
1: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시죠.
0: 좋습니다.
1: 좋은 승부였습니다. 예. 오마 카세! 오마 카세! 이야, 이거 진짜 먹는 겁니까? 어? 어,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2: 네, 이성입니다.
1: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직원입니다, 같이.
1: 그럼 셰프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 약 5년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마카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쪽은 대뱃살.
1: 대뱃살.
3: 오도로라고 합니다. 응? 중간 뱃살에서 약간 이쪽 앞쪽에.
1: 어, 앞쪽으로? 예.
3: 그리고 이쪽에 제일 비싼 부위는.
1: 오, 어디에요?
3: 이쪽에. 백곡살이라고 합니다.
1: 뭔가 맛있어 보였어.
3: 예, 하단 쪽에. 아. 하단 쪽에 위치에 있고 몇 점 안 나옵니다.
1: 오. 네.
3: 볼살.
1: 볼살. 볼살.
3: 이쪽에 볼살이 있습니다.
1: 아.
3: 볼살도 아주 귀한 부위.
1: 그러면 지금 찬다랑 어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볼살인가요?
3: 볼살보다 배꼽살보다 더 비싼 부위가 있어요.
1: 어, 뭐예요?
3: 맞춰보세요.
1: 그 가마도로.
3: 가마도로 맞습니다.
1: 어, 가마도로는 어디 있어요?
3: 가마도로는 몇 점 안 나와서 뺐습니다, 제가. 뭐지?
1: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3: 아,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면 가마도로 드릴게요.
1: 너무 뻔뻔해.
3: 비싸니까. 4점 나와요, 4점.
1: 예?
3: 진짜예요.
1: 내가 아까 그 큰 거 봤는데?
3: 네, 4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부위예요.
1: 저에게 가마도로를 제공해 주신다면
3: 네.
1: 제가 오늘 밤낮 없이 일하겠습니다.
3: 개인기 보여주세요.
1: 아니, 불침문 선다고.
3: 아니, 불침문 필요 없어요.
1: 그러면!
3: 아, 됐고요. 참치 이행시 해주세요.
1: 참치.
3: 참.
1: 참치 혼자 먹어?
3: 치.
1: 치사하게.
3: 오. 이게 야. 가마도로입니다.
1: 우와!
4: 딱 4점 나왔네.
1: 야, 근데 진짜 달라도 다르다. 약간 차돌박이 느낌이야.
0: 이렇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
1: 아니! 가마도로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0: 진짜 고수들은 소금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1: 와.
0: 와사비를 많이 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1: 와간으로?
0: 네, 와간으로.
1: 이사님은 이 가마도로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2: 똑같아요.
1: 아, 똑같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자, 와사비를 많이 해가지고

0: 제 지금 분이 아닌 방앗간이에요. 와, 그냥 기름을 짜버리네요.
1: 맛있긴 해요.
0: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바깥에서 먹는 참치라, 아, 정말 유유자적. 너무 행복합니다. 셰프님! 셰프님, 제가 고생하시니까 하나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배꼽살, 아하! 아이고,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 회사 무슨 회사예요? 의사님도 너무 웃겨, 진짜로. 여기서 먹는 거 차원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2: 좋은 셰프를 데려온 겁니다. 예!
0: 셰프님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1: 인정입니다.
0: 그 마트에서 참치 같은 거 살게요. 네. 아, 좀 좋은 참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1: 참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가마도로 보셨다시피 마블링을 예. 보시면 돼요.
0: 아, 마블링 보면 돼요?
1: 네.
0: 가끔 가다가 아, 조금 이제 참치가 기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기름진 건 조금 싫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 오, 뭡니까?
2: 첫 번째는 감태를 싸먹는 겁니다.
0: 우와, 감태 진짜 맛있는데.
2: 두 번째는 이제 소주랑 먹죠.
0: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이사님, 참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일반적인 게 좋은 거예요. 새롭게 먹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0: 기본이 최고다. 기본이 그냥 제일 맛있는 거다.
3: 네, 맞습니다.
2: 어때요? 배에 기름침 좀 했어요?
0: 지금 배가 완전 미끌미끌해요. 너무 기름기름이야.
2: 그럼 이제 불침번 좀 쓸어 가야겠는데?
0: 지금

아직 해가 뜬 척인데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잔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마리 엄청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불침 보내주는 거지? 아니,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엄청 귀한 거니까 잘 지켜야 해. 와, 근데 이거는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일단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러면? 그럼 자야지.

0: 어? 뭐야, 뭐야? 뭐야? 일어나세요! 오!
1: 오늘은 뭐 좋은 물건 없나? 어? 이거 뭐야? 경찰과 도둑이다. 이거 요즘 유행인데, 이거? 어, 이거 바로 지원해야겠어, 이거. 저 지원합니다. 제가 바로 경찰과 도둑입니다. 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경도 지원한 분 맞으신가요?
1: 예, 맞습니다. 지금 오디션 보는 거예요?
0: 이번 달에만 10번 했어요, 10번. 지금 경찰과 도둑 완전 몰입했어요, 지금.
1: 혹시 지금 그 일이 없으세요?
0: 경찰과 도둑이 지금 제 직업이에요.
2: 모르는 사람들이랑 영화도에 경도한 사람만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한 10초 뛰었나? 심장이 형.
0: 네, 근데 적어주신 내용이랑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불이 깜빡일 때 이미 반대편에 도착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맞나요?
1: 깜빡이기 전에 저는 이미 반대편 가 있습니다.
0: 아, 달리기를 잘할 체형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제가 이겼어요, 타조를.
0: 오, 오, 점프 자체는 괜찮다. 사람이랑만 경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 펭귄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숨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1: 괜찮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훔치고 떳떳하게 도망가겠습니다.
0: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1: 왜요? 이거 다 어릴 때 하는 거였잖아.
0: 10살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1: 저는 사람 나이로 치면 쉰이에요.
0: 쉰? 쉰도 안 돼요, 쉰도.
1: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0: 고민을 좀 해볼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어디서 해요?
0: 아직 제가 장소를 못 구했어요, 장소.
1: 제 집을 빌려드리죠. 여기 가서도 될게요. 전화제 1 경도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족자들 들어와. 들어와. 어떻습니까, 회장님?
0: 아니, 경찰 사람 뽑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1: 저는 간단하게 안 뽑아주셨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이렇게 호화로운 면접부터 처음이에요.
1: 자, 저도 어렵게 뚫은 면접인 만큼 저도 면접을 봐야겠습니다.
3: 그때요. 천하제1 경도대회 조혜원이 면접을 보러 왔겠다.
0: 헐, 뭐야?
3: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으로 오늘 활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경도대회에 출연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조혜원 만 26살입니다. 오~
1: 오~ 도둑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 제가 조그만 해서 잘 피해 다녀요.
1: 그럼 저는 커가지고 잘 못 도망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예원 씨에게 도둑이란?
3: 내 어릴 적?
0: 뭘 훔쳐보셨죠?
3: 동생이 예쁜 틴트 쓰고 있길래 슬쩍.
1: 합격!
4: 현재 런닝 코치로 잘 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 잘 뛰겠다.
0: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1: 탈락입니다.
0: 얼마나 빠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돌아주시겠어요, 한번 몇 바퀴? 그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그냥 가주세요.
0: 아,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빠른데?
5: 생각보다 느린데?
6: 안 빠른.
1: 같이 넣을 수 있어. 자, 이제 소품들 한번 활용해서 도둑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0: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7: 중성!
1: 뭐야? 중성!
7: 네. 저는 실제로 의정부경찰서 신국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환 순경입니다. 예.

0: 뭐야?
1: 예?
2: 경찰이 와도 돼?
1: 아까 경찰차 발로 탔는데 아까?
3: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벼르고 있습니다.
5: 경찰가 도둑해도 되는 겁니까?
4: 아, 네. 경찰서에서 이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 이거 캠페인을 홍보하면 내보내준다 해가지고.
5: 아, 조건이 있었군요.
2: 그냥 직장인이었어.
4: 목소리에도 약간 지문이 남듯이 녹음 파일을 제보해주시면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1: 도둑을 시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5: 경찰 많이 해봤으니까. 도둑이 되셔도 자신 있습니까?
4: 전 뭐 훔쳐본 적이 없는데.
6: 오오오 실제 총
4: 경찰차 차면 어떡해.
6: 저 다시 만들어요.
7: 경도의 미친 남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하다 보면 패션 평가를 좀 할 줄 압니다. 오
5: 패션 평가가 경도랑 무슨 상관이냐?
2: 그게 좀 뭔 상관?
1: 이거 특기긴 하다.
5: 경찰 패션 보여주세요.
2: 경찰 패션이 없는데.
7: 어떻게 해야 되나?
5: 그니까요.
7: 아 이거 보이스피싱을 오. 아, 저 경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8: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5: 예?
8: 엄마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1: 재질이 나쁜데?
5: 자, 둘 중에 뭘 좀 더 하고 싶으십니까?
8: 어렸을 때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5: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나가주세요!
2: 아니, 왜?
5: 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1: 아, 진짜요?
5: 근데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9: 제가 뭐 체연소일 거예요. 19살이거든요.
1: 어? 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어떻게 아는 사이?
5: 정확히 93년생이고요.
4: 아, 93. 93이 아니라.
9: 근데 누가. 네, 13년생일걸요, 아마?
5: 아마? 거짓말 그만하시고요. 본인의 장점 무엇입니까?
9: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1: 고등학생 어떻게 알지?
5: 경찰 이행시 하겠습니다. 경!
10: 경찰이다!
5: 잘!
10: 자력! 망했어!
5: 이번 천하제일 강도대회 합격자는?

0: 그 우리 경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8명이니까 경찰 셋에 도둑 다섯 어때요?
1: 좋아요.
0: 우리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할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요.
0: 우리 경찰들, 경찰들.
3: 우린 잡히지 않는다.
2: 아, 잡히지 않는다.
3: 하나, 둘, 셋. 파이팅!
0: 도둑, 도둑, 바보! 도둑, 바보!
2: 다시.
0: 경찰!
4: 경찰! 경찰! 경찰! 바보! 경찰! 경찰! 바보!
5: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0: 경찰 바보. 경찰 바보.
2: 여러분, 이제 자기 얼굴을 찍어주세요.
5: 아, 얼굴 찍는 거구나.
6: 얼굴.
7: 아, 무서워.
2: 다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거예요?
5: 보이면 바로 구해주기.
3: 파란색!
2: 왜? 한 팀이 뭐지?
3: 난 팀이 아니야.
2: 아니, 그런 게 우리 도둑팀인데.
3: 원래 도둑은 도둑끼리 의지 안 해.
2: 뭐해?
3: 자기밖에 몰라야 돼.
5: 맞네. 펜수를 미끼로 주고.
8: 아, 그래야겠다.
2: 그럼 알아서 살아.
3: 알아서 살아.
2: 알아서 하고, 오케이. 만나.
0: 내가 봤을 때는 너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잡는 게 맞긴 해. 몰아서 펜수 잡아버리고.
3: 경찰! 경찰!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눈 감고 시작하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 쳐 그냥. 봐버려. 어디 간지 봐버려.
9: 눈 감을 필요 없어.
0: 어차피 좀 이따 도둑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안 지켜. 우리 지금 바로 초세버리자. 시작. 3, 10, 29, 28.
5: 뭐야? 아니 어떻게 벌써.
3: 눈 감아!
0: 22,
3: 감아!
0: 25,
9: 아, 눈 감아! 눈 감아!
0: 24, 23, 22, 21, 16, 15, 19, 8, 7, 6, 2, 1. 가자, 가자, 가자. 3, 2, 1. 가자, 가자, 가자. 다 보인다. 벌써 보인다. 벌써.
9: 어디부터 가?
7: 2층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0: 나오세요. 다 봤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죄송한데. 아싸, 경찰부터 잡았다.
5: 아, 거기서 숨는 얘기가 알 수가 없네.
7: 어,
5: 벌써 힘들지?
0: 들어가 보세요, 빨리.
5: 들어가면 진짜 잘려야 돼.
0: 골 좋다, 골 좋다.
5: 안녕하세요.
3: 도둑 잡아라, 도둑!
0: 아니, 여성분 잡는다면서 왜 안 잡아요,
7: 아니,
0: 빨리?
7: 여성분이 안 보이네.
0: 들어와, 들어와!
5: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살려줘.
7: 아니,
0: 펭수, 펭수.
7: 우리 살려주러 와야지. 펭수,
2: 펭수.
3: 50초, 50초!

0: 야, 감옥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다 나가.
1: 시간 얼마 남았지?
0: 20초, 20초.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1: 난 잘못한 게 없다.
0: 맞아, 잘못한 거.
1: 아니, 우리가 들어와. 이길 것이다.
2: 오케이. 아. 와, 팬 4DK
1: 대전. 아이가.
0: 나오세요. 피디님 빼고 갑니다. 아니 아까 저희 갔는데
3: 어디서 잡던 거야? 아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혔어요?
0: 아니 저희가 다 잡아 넣었는데 다 풀어졌어.
2: 펭수가 아, 펭수가 완전
1: 다들 등장이 저죽더군요.
3: 아 너무 잘했다. 우리 완전 팀워크가 좋네.
0: 다음 판은 4대4 어떠세요?
1: 4대4 공평하게. 4대 4. 4대 4. 4대 4. 4대 4.

0: 10,
1: 9, 10,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20. 4명 다 그냥
0: 2층에. 그럼 다 같이 올라가시죠. 다 같이. 다 같이.
4: 네, 갑니다.
0: 찰가님 선조하에.
4: 전략이 확실해. 아, 이제 졸고 있는 거 다 느껴져.
0: 자, 우리 진짜 미란다 원칙 고자로 갑니다.
4: 여기 있을 땐 여기에 뭔가 지금 냄새가 난다. 아,
2: 2층에 아무도 안 왔다고?
0: 2층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2: 아, 여기에 없네. 2층에 올라온 거 같아.
4: 아니, 이러면 아, 1층으로
5: 저기 1층으로 가.
2: 어차피 다 1층에 있다는 거네.
5: 도둑.
2: 절로 한 번만 가세요.

0: 엉덩이.
1: 아, 뭐예요? 뭐예요? 펜수 어딨어?
0: 펜수 저기.
1: 거짓말하지. 야, 펜수 여기 있어! 펜수 여기, 여기!
2: 뭐야, 하세요! 뭐야! 뭐야, 하세요! 나가주세요! 보안요원님! 보안요원님, 막아주세요!
1: 잡아, 거기 잡아!
2: 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보안요원님, 날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1: 연애시켜! 연애시켜! 연애시켜! 경찰님, 연애!
2: 어떻게 내가 저기인 줄 알았지?
3: 밑에 어디 갔어?
1: 진짜 한 명 남았어!
2: 뭐야, 벌써 다 잡혔어?
1: 살림 어떡해!
2: 아, 진짜 어떡해!
1: 도망가!
0: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건가?
4: 아니, 내기 한 번, 제발. 내기 한 번만.
5: 가위바위보 이기면? 아니, 두 명 얘기해야 돼. 가위바위보 두 명 얘기해야 돼.
4: 지금 저한테 두 명이나 몰리는 게 크게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3: 너무 말이 많아.
4: 아, 잠깐.
5: 아니, 둘 다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4: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이길게요.
5: 둘 다. 가위. 아, 네 명. 가위바위보 네 명 이기면 봐주는 걸로.
1: 오케이, 오케이.
5: 자, 여기서.
4: 제가 마지막 할게요.
5: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3: 가위바위보. 아!
1: 한번 이겼어.
2: 저기요, 경찰님! 저기요, 경찰님! 배가 아프! 배가 아프!
1: 펭수, 배 아프네, 펭수!
0: 배 아프세요?
2: 잘못 쳤다니요! 아!
1: 화장실! 적지 마!
4: 도둑말을 왜 믿어 그러니까?
2: 조심!
0: 와, 진짜 경찰이다!
4: 뭐야? 아, 뭐야? 살려줬는데. 그거 살려줬는데.
0: 이 두 분이 너무 잘 뛰어.
4: 아니, 진짜 잘 뛰는 사람들. 경찰분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2: 경찰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5: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줄일까요?
4: 이번엔 진짜 우리가 이겼다.
3: 저도 스파이긴 해요.
4: 질 수가 없다.
0: 아, 이거 실적 세트 아니에요? 선물 세트? 제 실적인데?
4: 오늘 심할서스를 준비하세요. 심할서스.

0: 아니 진짜. 아니 경도에 진짜 경사해야 될 거면 어떡해.
1: 아니 진짜 도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2: 어
3: 뭐야?
2: 잠깐만 잠깐만 기억 안 돼?
1: 판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2: 아리라 아리라.
1: 마음에 안 드는데?

0: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제만입니다. 알았어!
1: 아.
0: 자,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2: 잡혔어요, 잡혔어요, 진짜.
0: 잡혔어요. 잘 오세요. 자, 이분 꿍꿍이가 있습니다.
2: 아니, 아니에요.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0: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뭐야!
3: 아, 그 뒤쪽에 서랍판 있어요. 거기에 통 아저씨처럼 몸이 있어.
4: 대박! 6, 5, 4, 3, 7, 6, 5, 4, 3!
0: 살려줘, 빨리!
2: 살려줘!
0: 살려줘!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0: 불고기요. 네, 시켜야 돼. 아! 달려갔다.
1: 한 명 남았어.
2: 한 명 남았어. 한 명
1: 남았어. 30초만 버텨, 30초만.
2: 여기 있네.
3: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 30초,
3: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7초 남았다.
1: 파이팅, 고해고.
3: 하나, 둘, 셋. 아, 이겼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아, 잡았어.
1: 저때요, 저때요, 저때요.
4: 행수야,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5: 이럴 수가.
4: 잘했어, 잘했어.
5: 잘했어, 잘했어.
4: 잘했어.
1: 눈물 날 것 같아. 아름다운 승부였다.
5: 이렇게 다들 진심으로 할 줄 몰랐어요.
4: 이거 볼 때 무서웠어.
1: 완전 운동돼.
5: 이거 도파민 터지고 살도 터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 되면 같이 합시다.
4: 저희가 사진 찍고 사진
5: 찍고. 즐거웠다, 즐거웠다.
1: 고생했어요. 왜 찍었지? 나 지갑이 없어졌는데?
2: 뭐, 공무원증이 없어졌는데?
5: 다들 뭐 없어졌어요?
2: 네. 아니요, 불신 검문 좀 할게요.
5: 자, 동작 그만! 지금 이 안에 실제로 도둑이 있습니다.
1: 어?
5: 자!
4: 누구?
5: 설마? 지금부터! 진짜 경고가 시작됩니다.
1: 어?
5: 도둑 잡아!
6: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 상처엔
10: 순한 길게.
9: 주물 상처엔
10: 너무나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Yeah.
7: 포켓몬 태그스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G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뒷장소.
4: 친구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 상처엔
7: 승환길게.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녹아버리는 눈사람.
13: 어때 비니?
14: 놈이랑 똑같이 생겼어. 최고의 눈사람 작품이야. 짭짤한 프레첼도 만들어와줘서 고마워. 밀리의 프레첼 최고야.
13: 눈사람 만드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거의 다 됐으니까 나도 앉아서 하나 먹어야겠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듬고 친구들한테 우리의 멋진 작품을 공개하자. 됐다! 눈의 룸이 드디어 완성! 가서 애들 데리고 오자.
14: 네, 작가님.
15: 여기 당근! 트리하우스에서 제일 큰 거야. 엄청 배고프겠다.
13: 고마워, 제이.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눈사람 줄 거야.
15: 눈사람도 당근에 먹나? 설마. 아, 당근이 없으면 숨을 못 쉬겠구나.
14: 저기 토비, 우리가 봤던 눈사람 어때?
16: 오, 멋있는데?
15: 계단에 뭘 뿌리는 거야?
16: 소금. 눈을 녹여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거든.
14: 정말이야? 그럼 미끄러질 걱정 없이 계단을 올라가면.
13: 잡았다.
16: 아직 계단 아래쪽은 못했어.
14: 알아, 웃기려고 연기한 거야.
13: 얘들아, 이리 와서 밀리가 맞는 것 좀 봐. 지금까지 내 작품들 중에서

0: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될지도 몰라.
1: 대충 알아? 이정도네.
0: 소개합니다. 밀리의 명작 행복한 눈이.
2: 이건 뭔가 추상적 작품?
0: 이 예술 작품 다 흘러내리고 있어.
3: 방금 전까지 룸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1: 아, 지금도 뭐 똑같아. 아, 잘 봐. 내가 팔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숙인 다음 이쪽으로 다리를 꼬아주면 됐다. 봐, 꽤 비슷하지 않아?
0: 눈에 루미가 녹기 시작한 것 같아. 눈은 원래 녹잖아. 그리고 이건 눈으로 만든 거고.
4: 근데 방금 안 속했고 지금은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빨리 녹을 리가 없는데
3: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0: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거야.
4: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0: 잠깐 실례 좀 할게.
4: 탐정 성수로 출발!
5: 밀리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에 루미가 벌써 녹고 있었어.
0: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꼭 해결해야 해.
5: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0: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할게.

0: 출동! 릴리의 조각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면 단서들부터 찾아야 해.
1: 주변의 단서들부터 찾아보자. 지금 혹시 녹고 있는 게 또 있나?
2: 어? 저기! 고드름들도 녹아!
1: 제이 말이 맞아. 저기 있는 고드름들도 빠르게 녹고 있어.
2: 어허! 근데 여기 그늘에 있는 건 안 녹는데?
0: 그렇지! 저기 위쪽에 있는 고드름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빨리 녹는 것 같아.
1: 밀리! 조각상 쪽에도 햇빛이 있었어?
3: 잘 기억이 안 나.
2: 가자! 확인해보면 되지. 와! 조각상에 햇빛이 비춰 왜 녹았는지 알겠다! 사건 해결!
4: 정말 탁월한 탐정수사였어! 이제 그늘진 곳으로 가서 조각상을 만들면 되겠다. 빨리 녹지 않게.
2: 그늘 공터로 가면 되겠네. 어허! 그늘 공터에는 정말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4: 그럼 얼른 거기로 가자.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고마워 얘들아. 다음 작품 보여줄 준비 다 되면 다시 부를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땐 역시 프레첼을 꼭 구워와야겠어. 예술을 하고 나면 배가 엄청 고파.
2: 맞아. 또 잘 녹지 않은 루미 조각상을 조각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4: 드디어 우리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겠어. 이 작품의 이름은 단단한 미소의 루미. 너희 말이 맞았어. 바로 여기가 내 예술적인 감각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 기대하시라. 네, 질문이 있나요? 예술 조각 기법? 아님 작품 몇이지?
2: 아니요, 제 코에 관한 거예요. 정말 제 코가 저렇게 생겼나요?
4: 단단한 미소의 루미도 녹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 너무 실망하지 마, 밀리. 어딘가에 얼굴이 녹는 돼지가 있다면 이걸 좋아할 거야.
1: 사건이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수사 시작! 눈 조금만 담아갈게. 도움이 될 증거를 위해서.
0: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2: 눈 조각상이 녹는다는 것, 그것도 아주 빨리. 밀리의 두 작품 모두 빠르게 녹아버렸어.
1: 제인, 네 말이 맞아. 하나는 햇빛이 있었고 하나는 그늘에 있었는데 두 개 다 녹았어.
0: 단서를 정리해보면 빠르게 녹는 원인이 햇빛은 아닌 거네. 토비! 우리가 만든 눈사람은 어떨까?
1: 아침에 만든 거? 밀리의 조각상처럼 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너희 눈사람은 하나도 안 녹았어.
0: 정말 그러네. 차이점이 뭐지?
2: 나 알아!
0: 그렇게 손댈 필요는 없는데.
2: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래. 밀리의 조각상들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눈사람은 안 쓰고 있어. 그래, 맞네. 겨울에 모자를 쓰면 따뜻하지. 따뜻한 건 눈을 녹이고.
1: 정 모자를 씌워주고 싶으면 눈으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면 되겠네.
4: 아, 그거야. 우리 작품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 같아. 이 퍼즐을 뭐라고 하면 좋지?
2: 눈모자?
4: 맞아, 눈모자. 가서 작품을 완성하자. 어서 가자, 얘들아. 너희도 같이 만들자.
2: 이런, 말하기 전부터 너무 웃긴다. 그럼 루미가 루미를 만드는 거잖아. 밀리의 짭짤한 프레첼도 남았어. 배고파지면 쉬는 시간에 이거 같이 먹자. 어허, 예술보다는 맛있는 게 좋지.
1: 잠깐만, 이것 봐. 내가 증거로 가져온 밀리의 조각상이 눈이 아니라 물로 변했어.
0: 눈이 다 녹아버렸네. 근데 잠깐, 여기에 뭔가가 떠다니고 있어.
1: 작은 프레첼 조각들이야.
0: 그럴 수 있어. 밀리와 비니가 실제 프레첼을 나누어 먹었잖아. 맞지?
1: 맞아, 그랬어. 근데 프레첼이 눈을 녹이나?
0: 프레첼은 못하지. 근데 밀리의 짭짤한 프레첼이 소금으로 뒤덮여 있었잖아. 만약 소금이 눈에 닿는다면
1: 녹는구나. 내가 트리하우스 계단에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그럼 밀리와 비니가 프레첼을 먹었을 때
0: 장갑에 소금이 잔뜩 묻어있었을 거야. 당연히 눈 조각상에도. 그래서 빨리 녹은 거였어.
1: 지금 비니한테 아직 프레첼이 남아있어.
0: 애들이 짭짤한 프레첼을 만지기라도 하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녹여버릴 거야. 가자, 작품을 만지는 걸 막아야 해.

0: 묻은 거지?
1: 프레첼에서 묻은 거야.
2: 그 소금이 밀리의 조각상에 닿아서 녹은 거였어. 소금은 눈을 녹이니까.
3: 아, 이제 어쩌면 좋지? 완성 못했는데 모든 장갑들에 소금이 잔뜩 묻어있잖아.
1: 걱정 마, 밀리. 나한테 여분이 있어. 건강한 간식도. 건포도는 눈 조각상을 녹이지 않을 거야.
0: 와, 루미의 눈으로도 딱이야.
1: 우와, 진짜 명작이다.
3: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두르자, 얘들아. 더 이상 눈의 루미를 외롭게 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예술이네. 다들 수고했어.
0: 누굴 닮았는지 너 진짜 잘생겼다. 예!
1: 자, 모두 눈 친구들!
4: 눈 친구들!
2: 단서를 이용해서 밀리의 조각상이 왜 그렇게 빨리 녹고 있었는지 이유를 알아냈어.
1: 눈사람 만들 땐 짭짤한 간식은 참는 게 좋아. 녹이기 싫으면.
2: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완벽하게 해결. 썰매 경주 대회. 이번 도토리 마을 썰매 경주 정말 기대돼.
1: 나도. 도토리 마을의 모든 친구들이 지금 썰매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2: 맞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 난 이기려고 썰매에 깃털 장식을 했어. 깃털이 있어야 엄청 빨라진다고.
3: 난 썰매 뒤에 꽃을 그리는 중이야. 내가 앞서서 달릴 때 너희 감상하라고.
2: 아, 그래? 나는 내 썰매에 브레이크를 달아놨어. 빨리 달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너무 빠르지 않은 건 훨씬 더 재미있지. 잠깐, 비니가 어디 있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건가?
4: 얘들아, 안녕. 나 여기 있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를 디자인하고 있었어.

0: 이거 한번 봐봐. 멋지지? 썰매는 처음 만들지만 정말 우승하고 싶어.
1: 지나갈게.
0: 야, 잘 보고 다녀야지.
1: 정말 미안해. 난 빠른 속도로 밖에 못 달려. 아니, 그냥 빠른 게 아니지, 엄청 빠른 속도. 이따 썰매 경주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어, 이런, 내 정신 좀 봐. 난 올리야.
2: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올리. 난 테리야.
1: 팬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지. 좋아, 내가 사진 같이 찍어줄게, 테리.
3: 저기, 그게 올리.
1: 자, 올리 최고!
4: 저기, 올리. 오늘 썰매 경주 대회에 참가할 거야?
1: 당연하지. 정확히 경주는 하지 않아. 승리하지. 나는 항상 이겨. 어쩔 수가 없어.
0: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란 걸 금방 알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를 만들 거거든.
1: 어우, 기다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썰매 다 완성하면 나랑 같이 연습하자.
0: 연습은 필요 없어. 바로 경주해.
3: 좋아. 다들 준비됐지?
1: 썰매 정말 귀엽다.
0: 자, 소개할게. 초고속 로켓 번개 다람쥐 썰매. 다시 말해, 제일 빠른 썰매.
1: 그래, 네 실력을 보여줘. 자, 준비 출발.
5: 우와, 진짜 빠르다. 이럴 수가. 너무 빨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네.
6: 내가 먼저 도착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너의 멋진 공중제비를 못 봤을 거 아니야.
1: 있지, 내 팬이 저쪽에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서 가봐야 할 것 같아.
7: 안녕, 팬 여러분. 올리가 갑니다.
0: 썰매 경주 대회엔 더 빠른 썰매 만들어서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두고 봐.
3: 너 괜찮아?
0: 그래,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더 빠른 썰매가 필요해.
5: 맞아! 슈퍼 썰매가 필요해!
3: 우리가 도울게. 좋은 의견도 나누고 재료도 같이 구하고. 근데 여기 슈퍼 썰매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어?
4: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3: 잠깐 실례 좀 할게.
4: 탐정 사무소로 출발!
3: 비니한테 언덕 질주에서 올리를 이길 수 있는 슈퍼 썰매를 만들어줘야 해.
4: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3: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출동!
1: 그럼 어떻게 슈퍼 썰매 만들까?
2: 여기 루미 썰매처럼 아주 크고 긴 날을 다는 거야.
3: 좋은 생각이야. 큰 날은 썰매가 잘 움직이게 도와줘.
1: 나도 이런 큰 날을 갖고 싶어. 근데 더 스케이트 날 같은 걸로. 난 스케이트 탈 때 엄청 빠르거든.
2: 바로 그거야. 얼른 가서 만들자.
4: 와, 새로운 썰매. 빨리 만들었네.
3: 다 같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
5: 오, 친구들이 널 도와줬어? 멋지다. 난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해. 연습 경기 한 번 더 할래?
1: 그래, 좋아. 근데 이 썰매 아직 점검할 게 남아서 나중에 꼭 연습 경기 같이 하자. 지금 말고.

0: 와, 너 아까 진짜 날았어.
1: 썰매를 뒤에 두고 와서 아쉽네. 이제 곧 썰매 경주 대회 시간이라 집에 들러야 해. 트로피 수납장을 만들어야 하거든.
2: 괜찮아, 비니?

0: 그래, 난 괜찮아.
1: 이번엔 뭐가 문제였지?
2: 썰매살이 너무 가늘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눈에 파고들어가.
0: 기니가 스케이트를 탈 땐 잘 달리잖아. 스케이트의 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3: 얼음 위에선 문제없이 달렸는데 눈 위에선 잘 안 되네.
4: 근데 올리는 썰매를 타지 않았는데도 엄청 빠르게 달려.
3: 올리의 몸이 바로 썰매였어. 수달은 몸이 길고 평평한 데다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대.
1: 올리의 몸을 참고해서 비니한테 눈로켓 썰매를 만들어주자.
4: 썰매 이름 마음에 들어.
2: 좋아, 그럼 만들러 가볼까?

0: 와, 빨라 보이는데?
1: 이 썰매 이름은 우정 눈로켓 슈퍼 썰매. 엄청 빠르지. 내 친구들이 도와줬으니까.
0: 너희 다 빌리를 도왔다고?
2: 물론이지. 친구는 원래 그런 거야.
3: 그럼 빌리가 디자인하고 토비가 설계했어. 나머지 친구들도 도왔고. 후! 기뻐증 그림은 내가 그렸어.
4: 맞아. 빈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5: 선수들 준비하세요.
2: 나도 경주에 참가는 하지만 달리는 내내 너를 응원할게. 빈이
6: 고마워 얘들아.
1: 너 괜찮아?
0: 그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응원하는 친구 있는 네가 부러워.
1: 내가 응원해줄게 올리.
0: 응?
1: 내가 이길 거지만 내려가는 내내 널 응원할 거야.
0: 도전 잡수!
5: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0: 이봐 친구, 도와줄까?
1: 정말 고마워.
0: 됐다, 성공이야.
1: 도와줘서 고마워. 자, 얼른 달리자.
0: 좋아.
1: 이런,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 작동.
2: 이번 썰매 경주 대회 우승자는 바로 루미.
3: 내가 1등이야?
4: 그래, 맞아. 우승이야.
3: 내가 이겼어. 내가 트로피를 받았어. 내가 1등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4: 잘했어, 루미. 저기 올리랑 비니가 와.
3: 비니, 올리, 봐봐. 내가 1등했다고.
1: 정말 축하해, 루미. 우리 봤어? 눈에 빠진 날 올리가 도와줬어.
4: 정말 감동이다, 올리. 근데 우승 못해서 서운하지 않아?
0: 우승한 것보다 멈춰서 비니를 돕는 게 더 기분 좋았어. 다음에 꼭 내가 우승할 거야.
1: 내가 있는 한 힘들걸. 가자, 내년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 경주 한 번 더 하자.
4: 경주 가자.
1: 그 전에 다 같이 웃으면서 슈퍼 썰매,
5: 슈퍼 썰매.
4: 비니에게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슈퍼 썰매를 만들어줬어.
1: 올리는 친구를 돕는 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단 걸 알게 됐지.
4: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순한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1: 옥스포드 탕!
12: 아,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순한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게.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4: 옛설 칫솔 마데카.

0: 똑같은 모양으로 왼쪽 오른쪽.
1: 누구나 요원 학교원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오늘 견학할 현장은 공사장이야. 모두 안전한 복장으로 왔지?
3: 응.
2: 머리에 안전모 확인.
3: 확인.
1: 손에는 보호장갑 모두 꼈지?
3: 확인.
1: 좋아. 그럼 곰기가 공사를 돕고 있는 다람쥐 마을 공사장으로 가보자.
2: 안전하게 출동.
0: 안전모 적게 안전하게 변신 완료.
4: 오, 곰기 요원, 난 다람쥐 소장이야. 반가워 반가워.
0: 아, 반갑고. 오, 반갑고. 어, 얼굴에 뭐가 묻었구만.
4: 아, 그래? 이쪽.
0: 아, 아니 아니 아니, 저쪽.
4: 저쪽.
0: 그쪽 말고 이쪽.
4: 이쪽? 아까 먹은 점심인가 보네. 자, 이제 공사를 좀 도와줘. 여기 상자들을 내가 보여주는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주면 돼.
0: 좋았어. 나만 믿으라고.
4: 자, 이게 바로 오늘 곰기가 지어줄 첫 번째 집이야.
0: 이 집은 토끼처럼 생겼구먼. 1층에는 상자가 3개, 2층에는 상자가 2개. 어, 그런데 2층에 있는 상자는 양쪽 끝에 있구먼. 좋았어. 곰기 출동. 1층에는 상자 3개, 2층에는 상자 2개를 양쪽 끝에. 완성!
4: 우와, 진짜 빠르다. 오, 여기 그림이랑도 똑같아.
0: 그림 속 모양을 잘 관찰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4: 자, 이제 다음 집으로 가볼까?
0: 따라와. 가보자고. 샤파홀랄라.
4: 여기야 여기.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어?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어디 갔지?
0: 뭐? 그림이 없다고.
4: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기 곰기 요원, 그 있잖아. 내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 설명하면 그대로 상자를 쌓아줄 수 있어?
0: 아,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구만. 말만 하라고 상자는 내가 옮겨줄 테니.
4: 좋아. 이 집의 모양은 약간 뱀처럼 생겼는데. 아, 1층에 빨간 상자 하나가 있었어.
0: 하, 빨간 상자부터. 빨간 상자. 자,
4: 좋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상자 하나를 올려줘.
0: 다른 상자를. 자, 이렇게 말이지.
4: 오, 완벽해 완벽해. 그리고 빨간 상자 옆에 한 개, 그 옆에 또 한 개, 그리고 빨간 상자 옆에 있는 상자에 그 앞에 상자를 하나 더 놔주면 돼. 알겠지, 곰기? 알겠지.
0: 아, 잠깐. 빨간 상자 옆? 어느 옆?
4: 아니, 저쪽.
0: 저쪽?
4: 아니, 곰기, 그쪽 아니고 저쪽이라고. 아, 빨간 상자 옆에 한 개, 그 옆에 또 한 개, 빨간 상자 옆에 있는 상자 그 앞에 하나 또 닫아달라고.
0: 헷갈려. 토토, 끼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2: 그럴 때는
1: 이 빨간 상자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야.
2: 빨간 상자의 앞과 뒤. 빨간 상자의 옆은 두 쪽이 있네.
1: 맞아. 그래서 양옆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여기는 빨간 상자의 왼쪽.
2: 여기는 빨간 상자의 오른쪽이야.
1: 연습해볼까? 여기는 빨간 상자의
3: 왼쪽.
2: 여기는 빨간 상자의
3: 오른쪽.
2: 왼쪽.
1: 오른쪽.
3: 왼쪽. 오른쪽.
1: 다시 오른쪽.
2: 왼쪽.
3: 오른쪽. 왼쪽.
2: 우리 연들 훌륭해.
1: 이렇게 방향을 알면 그림이 없어도 집을 만들 수 있겠지?
2: 검기야원, 다람쥐 소장과 방향부터 약속해봐.
5: 좋았어. 다람쥐 소장, 빨간 상자의 앞과 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나?
4: 오, 좋아. 다시 말해볼게. 일단 빨간 상자의 오른쪽에 상자 두 개.
5: 오른쪽에 하나, 둘.
4: 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빨간 상자의 오른쪽으로 둘째 상자에서
5: 이 상자.
4: 맞아, 맞아. 그 앞에 상자 하나를 두면 돼.
5: 아하! 아! 자, 완성!
4: 최고야, 최고! 우리 다람쥐 마을을 대표해서 내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 어? 이건 뭐지? 설마!
4: 아니, 이건! 아. 잃어버렸던 그림을 찾았다! 어? 이것 봐, 곰기. 우리가 만든 집이 이 그림이랑 똑같아.
5: 오, 정말 정말. 보았나, 친구들? 모양을 잘 관찰하고 방향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5: 오늘은 곰기와 동네 한바퀴 돌아.

0: 과감한 요원이라면 놀이기구부터 접수해야지.
1: 나야 나 슈퍼맨.
0: 여기까지 올 거냐? 아 진짜? 아
1: 당연하지.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파괴해야 하니까. 자 꿈기,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무시무시한 문제를 준비했다 하더라. 슈퍼 슈퍼 자, 이 세 개의 장난감 건물들 중 어떤 건물이 가장 많은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었을까요? 만약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장난감 나라부터 파괴해주마!
0: 차! 그럴 일은 없다! 바로 맞춰주지! 1번 건물은 블록이 3개! 2번은 1층에 3개! 2층에 1개가 있으니까 사용된 블록은 모두 4개! 마지막 3번!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요원들 도와줘! 이 모양은 1층의 블록이 몇 개일까?
2: 4개!
0: 좋았어! 2층은?
2: 1개!
0: 그럼 3번 건물에 사용된 블록의 개수는 모두?
2: 5개!
0: 훌륭해! 자 그럼 이 3개의 장난감 건물 중 가장 많은 블록으로 만든 건 바로바로
2: 3번 건물!
0: 예! 차하! 자, 슈퍼맨, 우리의 정답을 받아라!
1: 곰기! 다음에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0: 잘 가라, 슈퍼맨!
3: 우린 더하면 10이 되잖아!
4: 우와! 귀염 짝꿍빵 10개 세트다!
5: 하나만.
6: 안 돼! 곰기가 주문한 거라고! 곰기 오면 같이 먹기로 했잖아!
0: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5: 맞다. 근데 난 못 참겠어.
6: 나도.
0: 꼼짝마. 뭐지? 빵 10개 세트를 샀는데 왜 빵이 8개뿐이지? 10에서 8을 빼면 2! 왜 두 개 더 적은 거지?
5: 미안, 우리가...
6: 먹어버렸어.
5: 우린 친구도 아니야.
0: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먹으면 되지.
6: 그건 다...
0: 회장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7: 뭐? 누구나 요원학교 1등 요원 사복남 회장님이?
6: 우주의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사복남 회장님이?
8: 어서 오게, 검지 요원.
0: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저를 왜...
8: 사람 좀 찾아주게.
0: 예?
8: 난 어릴 때 아주 허약한 아이였다네. 나를 골탕 먹이는 아이들이 많았지. 그때마다 날 도와준 친구가 있어. 우린 콩 10개도 5개씩 나눠 먹으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만 헤어지게 되었지. 어른이 되면 꼭 만나자며 목걸이도 나눠 가졌는데 그 이후로 소식조차 못 들었어.
0: 아, 그러셨군요. 친구분의 이름이 뭔가요? 제가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8: 아, 이름? 기억이 안 나. 아. 너무 어릴 때라.
0: 아, 그럼 어떻게 찾아요?
8: 이걸로 안 되겠나? 그 친구,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을 걸세, 분명히.
0: 아, 그래도 이 목걸이 하나 가지고는.
8: 아, 에? 뭐라고? 달기제 문제가 있다고? 얼른 가겠네. 꽁키의 와자, 꼭 좀 부탁하네. 그리고 좀 비켜주겠나?
0: 아, 저요?
8: 그래, 좀 비켜주게. 자, 그럼 부탁하네.
0: 어떡해. 좋았어. 이렇게 된 이상 이 곰기 요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7: 아, 이름도 모르는 옛날 친구라니.
6: 어디서 어떻게 찾지?
0: 걱정 마. 나 곰기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 10명을 찾았다고. 그중에 8명은 먹거리가 없었으니 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 그래! 두 명! 바로 저게! 이 목걸이랑 똑같은 목걸이를 가진 분이 바로 회장님의 친구입니다!
9: 이거요?
0: 맞아.

0: 10을 더해서 10이 진짜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 걱정 말고 걷기. 우린 감자 봤어. 목걸이 있는 별 봤지?
2: 2을 더해서 10이 되어야 진짜라는 말이야.
1: 그러니까 더해서 10이 되는 수. 짝꿍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2: 어디 알아볼까? 1에 뭘 더하면 10이 될까?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더하기 9는 10.
1: 2에는 뭘 더하면 10이 될까?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더하기 8은 10.
2: 좋았어. 이제 조금 빠르게.
3: 3 더하기 7은 10.
4: 4 더하기 6은 10.
3: 5 더하기 5는 10.
5: 6 더하기 4는 10. 7 더하기 3은 10.
3: 8 더하기 2는 10.
6: 9 더하기 1은 10.
1: 그러니까 10이 되는 두 숫자꿍은 1, 9, 2, 8, 3, 7, 4, 6,
2: 5, 5, 6, 4, 7, 3, 8, 2, 9, 1.
7: 아하! 검기도 이제 알았어. 자, 목걸이를 보여주시죠.
8: 어?
7: 자, 여기 목걸이에 별이 4개. 4. 사랑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바로 6. 이분이 회장님의 친구입니다.
8: 제 친구가 정말 맞는 거죠? 맞네. 맞아. 그럼 자네가 진짜 북남이. 그래, 나 폭남이야. 사폭남.
9: 근데 자네는?
8: 철수, 육철수.
9: 왔다, 육철수. 내 이제야 기억이 나네. 사폭남의 사.
8: 육철수의 육.
9: 더하면 10이 되지. 우리는 짝꿍.
8: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 아이고 북남아.
9: 아이고 천수야.
7: 잠깐만. 북남 친구들, 더해서 10이 되는 수 짝꿍을 알면 누구나 멋진 연예인 될 수 있다.

0: 진짜 다 찾았네. 너희들 대단하다. 근데 이를 어쩌지? 이거 내가 다 파괴할 건데. 슈퍼! 슈퍼! 슈퍼! 어때? 이제 못 찾겠지? 더해서 10이 되는 두 수를 못 찾겠지? 촤!
1: 진심이냐, 슈퍼맨?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더니? 촤! 여덟! 찾을 수 있지? 이 중에서 더해서 10이 되는 두 수는 뭐?
2: 7과 3!
1: 맞아! 7 더하기 3은 10! 그리고 또 뭐?
2: 우와! 5!
1: 좋았어! 5 더하기 5도 10! 아주 훌륭해!
0: 우와, 진짜 다 찾았잖아.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칭찬을 하고 있어, 슈퍼맨. 얄미워, 곰기. 오늘은 내가 봐준다. 하지만 깊이 있고 이 우주를 갖겠어. 슈퍼, 뿅.
1: 차하,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우리가 다 이겨주겠다. 차하.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옥스포드 타운.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승강기계.
8: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개혁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2: 예!
11: 포켓몬 태그스타!

0: 꿈길! 더해서 10이 되는 두 수를 다 찾았다며?
1: 차! 찾았지! 이렇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공기 공기 공기. Who am I? 내가 바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Who am I? 우주 최고의 왕. 공기. Let's go.
3: 1, 2, 3, 4, 5, 6, 7, 8, 9, 10.
2: Okay.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뿌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6: 너무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추우면 오줌이 마려워.
1: 아, 추워. 아빠는 왜 안 오시는 거야?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온다고 했는데. 어, 호떡아, 춥디.
0: 누나.
2: 호떡아, 너 왜 그래? 너 혹시?
0: 시발이야.
1: 참지 말고 집에 갔다 와.
0: 그 사이에 아빠 오시면 어떡해.
1: 기다리다가 바지에 오줌 싸면 어떡해.
0: 아, 맞네. 누나, 나 빨리 다녀올게. 누나. 아빠는?
1: 어, 아직 안 오셨어.
0: 어? 아직? 어, 추워.
1: 호떡아, 우리 추운데 집에서 기다릴까?
0: 아니,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오시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누나, 추우면 먼저 들어가 있어.
1: 어? 호떡이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뺏길 순 없지. 아니, 나도 여기서 기다릴래.
0: 어, 그래?
1: 호떡아, 너 또 오줌 마려운 거야?
0: 어, 나 왜 자꾸 씨가 마려운 거지?
1: 혹시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추우면 오줌이 자주 마렵대.
0: 어? 추우면 왜 오줌이 자주 마려운 거야? 도대체 왜 추우면 오줌이 자주 마려운 거냐고. 왜?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여기 있다. 오줌 딱지. 내가 왜 그런 건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우와!
0: 오줌 마려워.
3: 아, 모두가 땀쇼에 홀딱 반하겠지? 그럼 이 노폐물의 인기도 쏙쏙 올라가겠지? 아,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
1: 어? 여기는 어디지?
3: 어? 물 봤어? 그럼 이제 땀쇼 시작인가?
1: 땀쇼라니?
3: 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난 노폐물, 넌 물. 안녕하세요, 어? 우리는 땀이에요.
1: 우리 둘이 땀.
3: 우리 둘이 하는 쇼가 땀쇼잖아. 너 왜 그래? 긴장해서 그래?
1: 어?
3: 아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있잖아.
1: 갑자기 땀쇼라니. 나는 추우면 왜 오줌이 자주 마려운지 알아보려고 온 건데.
3: 어, 근데 열은 안 왔어?
1: 열? 열은 또 왜?
3: 물, 너 진짜 왜 그래? 열이 와서 저 땀구멍을 열어줘야 우리가 땀쇼 무대로 나갈 거 아니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4: 어?
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4: 시작합니다. 땀땀땀땀땀땀땀땀땀 노폐물
2: 땀땀땀땀땀땀땀땀 물물.
4: 자,
2: 어? 열이 사라졌다. 체온이 떨어졌다.
4: 우와, 시원하다.
2: 우와,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땀쇼.
1: 왜 저래?
5: 땀쇼 취소됐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3: 네? 아니, 땀쇼가 취소되다니요. 왜요? 왜요? 왜? 어? 열은요? 열은 어딨어요? 열만 있으면 땀쇼 할 수 있다고요.
5: 열은 당연히 몸 안으로 들어갔죠. 추우면 체온 떨어질까 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몰라요? 바깥 날씨 보면 모르겠냐고요. 당장 대기실 비워주세요. 아, 나갈 때 그 불도 꺼주시고요. 그럼 이만.
3: 네. 아, 안 돼. 물. 우리끼리라도 나가자. 어? 문 열어! 문 열어!
1: 포기해! 그 문은 열 열만 열 수 있다면서.
3: 아, 그렇지.
6: 어, 여기도 땀이 있네. 얘들아, 가자.
1: 네? 어딜요?
3: 전 죽어도 못 떠나요.
6: 어차피 여기 땀샘에 있어봤자 못 나가. 피부 밖이 추워도 너무 추워서 당분간 땀쇼는 모두 취소야, 취소!
3: 네? 저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땀쇼를 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여기서 포기하라고요!
6: 그 꿈 이루게 해줄 테니까 따라오라니까!
3: 네?
6: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서 나가게 해줄게.
3: 어 진짜요? 정말이죠? 얼른 가요, 당장 가요.
6: 아니, 가자, 가자, 가자.
1: 어, 같이 가요.
3: 같이 가요.
1: 근데 현장님,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6: 어, 우리는 어라?
1: 아이고,
6: 아이 노배왜 핏줄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
3: 여기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6: 아이 너는. 내가 겨드랑이로 데려다준 노폐물이잖아.
3: 맞아요. 추워지는 바람에 겨드랑이 땀샘에서 쫓겨났어요.
6: 아유 저런 저런 저런. 그래도 이렇게 핏줄을 막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가자. 짠. 자, 아이 꿈쩍도 안 하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2: 아, 네네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3: 빠졌다. 고맙습니다, 혈장님. 얘들아, 고마워. 어? 너는? 어? 나 알아? 너야, 너. 너 혹시 세포마을 출신 아니야?
7: 저 별구, 똑똑, 산소 배달 왔습니다.

0: 적혈구님!
1: 고맙습니다. 아, 지난번에 가져다 준 산소도 잘 마셨어요. 그리고 산소 먹고 생긴 이산화탄소 여기 있습니다.
0: 네네. 이산화탄소야, 팬님께 가자.
2: 네, 적혈구님.
0: 적혈구, 적혈구.
1: 자, 이산화탄소도 내보냈으니 영양분 먹고 생긴 노폐물이랑 물도 내놔야지. 자,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여기 있으면 혈장님이 데리러 올 거야.
2: 네, 셰프님.
3: 요.
2: 안녕.
3: 그때 우리 옆집에서 만났잖아.
4: 아, 맞다.
3: 어, 만나서 반갑다. 어, 땀샘으로 가서 아이돌이 됐다고 하던데.
4: 아, 땀쇼가 취소되는 바람에. 아, 근데 혈장님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혈장님 따라가고 있었어.
3: 어? 그럼 너희들도 신장으로 가는 거야? 오줌 되려고?
2: 오줌?
5: 자자, 노폐물과 물들은 줄을 서시오.
6: 신장님, 혈장 왔습니다.
5: 혈장 어서 와. 아이, 노폐물과 물이 왜 이렇게 많아?
6: 아, 날씨가 추워서 땀쇼가 취소가 됐거든요. 땀샘에 있는 땀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5: 아니, 가뜩이나 처리해야 할 노폐물과 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땀까지? 아이고, 추우면 평소보다 오줌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서 더 바빠진다니.
2: 추우면 땀이 안 나서 땀까지 오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줌이 자주 마려운 거였어.
5: 아이, 뭐들 하고 있어? 얼른 줄 서. 아, 오줌 안 될 거냐?
3: 아, 네네. 어, 저부터 오줌으로 만들어 주세요.
5: 대치기 하지 말고 뒤로 가서. 어.
4: 네네.
5: 자, 지금부터 오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낸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 위치로!
7: 위치로!
5: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 장치 위로 올라가서 뛰면 된다. 그 영양분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자낸다. 오줌 불합격! 아직 영양분이 남아있으니까 혈장과 함께 다시 몸속으로 간다.
7: 아깝다. 오줌 될 뻔했는데.
5: 아유. 다음 위치로.
7: 위치로.
5: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다시 몸속으로 가고 불필요한 물만 오줌이 된다. 오줌 합격.
7: 예, 합격이다. 우와.
5: 다음 위치로.
4: 네, 저입니다. 제발 오줌이 되게 해주세요.
5: 파이팅! 할 수 있어! 합격! 완벽한 노폐물이다! 방광으로! 우와!
6: 신장님,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5: 가자!
8: 따라와! 저희도 얼른 오줌이 되고 싶습니다!
1: 여기는 방광, 오줌 주머니입니다. 아, 추워서 쪼그라들긴 했어도 그래도 방광입니다. 오줌으로 나갈 노폐물과 물은 여기서 잠시 대기합니다. 방광이 꽉 차면 동시에 나갈 겁니다.
8: 야호! 드디어 오줌이 되는 건가?
4: 추워. 또 쪼그라들었네.
5: 시.
4: 뛰지 마. 추워서 방광이 쪼그라들었단 말이야. 조금만 움직여도 꽉 찬 것 같단 말이야.
5: 아이, 그럼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요, 빨리요.
1: 소원이라면 나가게 해주지. 오줌 발사!
2: 우와, 나간다!
4: 오, 다 비웠다.
3: 저도 오줌으로 나가게 해줘.
4: 못 참겠다. 오줌 발사!
3: 우와, 나간다!
2: 어? 아직 방광이 다 안 찼는데요?
4: 추워서 방광이 쪼그라져. 오줌이 조금만 차도 꽉 찬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2: 아, 오줌이 자주 마려웠던 건 방광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었구나. 호토가, 추워서 오줌이 자꾸 마려웠던 게 맞았어. 추우면 땀이 안 나서 땀도 오줌으로 나오는데 추우면 방광이 쪼그라들어서 오줌이 조금만 차도 오줌이 마렵다고 느꼈던 거야. 어? 호떡아! 집에 갔나? 추워. 나도 오줌 누러 가야겠다.
9: 이산화탄소의 변신!
10: 아빠, 빨리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가지고 빨리 오세요.
2: 뭐야, 호떡이 너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기다리는 거야?
10: 뭐 둘 다 기다리는 거지 뭐. 아, 추워.
2: 우리 추우면 집에서 기다릴까?
10: 아니,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
2: 어? 호떡아, 이산화탄소 딱지가 갑자기 깜빡여.
10: 응? 이산화탄소 딱지가? 갑자기 왜?
2: 호떡이 네가 호호 부니까 더 깜빡이는데?
10: 응? 내가 입김을 호호 불었는데 왜 딱지가 갑자기 깜빡이는 거야? 왜 딱지가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2: 글쎄? 아,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10: 응, 누나.
2: 대신 내가 다녀온 사이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오시면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
10: 알았어, 누나.
2: 이마 좀.
10: 응?
2: 야! 우와!
11: 이산화탄소 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산화탄소 얼른 데리고 가니까 적당히.
12: 왜 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두고 봐. 나도 꼭 필요한.
13: 적혈구님, 좀만 천천히 가요.
14: 산소, 우리 빨리 가야 돼.
12: 적혈구? 날 데려간다고 했던? 누군지도 모르는데 순순히 따라갈 순 없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숨어서 뭘 하는지 지켜보자.
14: 떡떡, 산소 배달 왔습니다.
4: 네? 산소가 왔다고요?
13: 신선한 산소가 백사모세포님을 뵙습니다.
14: 어서 와, 산소. 적혈구님, 감사해요. 산소 마시고 힘낼게요.
15: 오늘도 힘내세요.
14: 들어가자, 산소야.
13: 네, 세포님. 산소,
15: 작혈구, 작혈구,
12: 산소는 좋겠다. 사랑 맞잖아. 그래, 결심했어. 나도 산소처럼 호떡이한테 도움이 되는 호떡이 수호대가 되는 거야. 와, 이름 멋있다. 와.
14: 아, 적혈구님, 이 이산화탄소 좀 가져가 주세요. 벌써 가셨네. 이산화탄소, 적혈구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2: 네. 응? 내가 이산화탄소라고?
12: 어서 와. 세포마을에 온 걸 환영해.
2: 넌 누구야?
12: 아, 보시다시피 나도 너랑 같은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호떡이 수호대에 들어오지 않을래?
2: 호떡이 수호대가 뭔데?
12: 호떡이를 지키고 호떡이한테 도움이 되는 이산화탄소들의 모임이야. 아, 같이 하자. 이산화탄소인데 같이 하자. 같이 할 거지? 약속. 약속. 오케이, 도장. 사인. 하고 나도 하고. 여기 됐어.
2: 좋았어. 근데 무슨 일부터 할 건데?
11: 아우, 피곤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12: 저 세포님,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냐? 세포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11: 뭐야, 이산화탄소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야?
2: 네?
11: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가 했더니 집 앞에 쓰레기들이 있었구만.
2: 쓰레기라뇨? 저희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11: 그러니까 쓰레기지. 세포들이 산소를 마시고 나면 생기는 게 이산화탄소잖아. 그래서 내가 쓰레기라고 불렀는데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2: 정말이야? 아, 그런가 봐.
11: 야, 적혈구님, 백이 온대요. 아니, 딴 게 아니고 집 앞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쌓여 있어요. 당장 데려가세요. 예.
12: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럼 호떡이 소드를 할 수 없잖아. 야,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을 좀 더 찾아보자.
2: 어디 가는 건데?
15: 작혈구. 이산화탄소라뇨. 분명 제가 싹 다 수거해갔는데. 어? 없네? 혹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럼 큰일인데? 잡아라!
12: 이쪽으로 가보자.
16: 비상. 핏줄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2: 혹시 우리 때문에 비상이라는 거야?
12: 에이, 설마.
16: 비상. 적혈구는 지금 즉시 핏줄로 출동하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라.
12: 이러다간 우리 잡히고 말 거야. 일단 도망쳐.
2: 또 어디 갔는데?
15: 이산화탄소 이 녀석들. 핏줄까지 온 거야. 또 없네. 이산화탄소 이 녀석들 어디 간 거야? 적혈구.
12: 여기라면 분명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4: 이산화탄소다. 도망자 발견.
12: 당장 신고해.
16: 비상. 신경세포 사무실에 이산화탄소가 나타났다. 적혈구는 지금 즉시 출동하라.
12: 여기도 위험해. 일단 도망쳐.
2: 잠깐만. 대체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 적혈구님은 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고?
12: 나도 몰라. 일단 도망쳐.
15: 이산화탄소 어딨냐?
14: 방금 저쪽으로 갔어요.
15: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14: 그럼요.
15: 이산화탄소 계속 거라. 적혈구.
14: 신경세포, 너 왜 그래? 혹시 이산화탄소 때문에 고장 난 거야? 아니 어떡하?
15: 기절. 쿵쾅.
12: 빨리 와.
2: 여기는
15: 너희들은 이산화탄소?
12: 우와, 드디어 우리를 반겨주는 분을 만났다.
15: 내가 지금 너희들을 반기는 걸로 보여? 쿵쾅. 너희들 때문에 빨리 뛰고 있잖아. 적혈구, 빨리 와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
12: 여기도 아니잖아. 일단 도망가.
15: 쿵쾅.
2: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16: 비상.
11: 비상이라니!
14: 대체 무슨 일이야?
11: 너희들은 이산화탄소?
14: 적혈구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랬더니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2: 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2: 우린 호떡이 몸에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15: 잡았다, 이 녀석들!
12: 적혈구님!
15: 호떡이 몸속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여기 있지 말고 당장 따라와.
12: 어디로 가는데요?
15: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따라와.
2: 가요.
15: 패님.
17: 어지러워.
15: 패님, 괜찮으세요?
17: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15: 너희들 당장 나가야 돼.
12: 여기 있을래요? 우리 호떡이 수호대란 말이에요.
2: 아니야, 우리 나가야 돼. 직접 보고도 그래? 우린 호떡이한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오히려 피해만 준다고. 팬님도 숨을 못 쉬고 있잖아.
15: 숨을 못 쉬면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
12: 에?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3: 산소.
18: 선수님께
19: 가야 합니다.
18: 산소들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19: 애님께 가야 합니다.
12: 우리 때문에 산소가 있을 곳이 없다고? 그럼 안 되지. 비켜줄게. 베니,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2: 내보내주세요.
12: 그래, 준비됐지?
2: 이사 이산화탄소 그만 울어.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호떡이는 괜찮아.

0: 아니, 저 녀석들은 이산화탄소잖아. 마침 이산화탄소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됐구만.
1: 나는 오떡이한테 도움이 되는 수호대가 되고 싶었단 말이야.
0: 수호대가 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수호대는 어떠실런지요?
2: 아이스크림 케이크 수호대요?
1: 어?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면 호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2: 그래? 그럼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수호대 해볼까?
0: 마침 잘 됐네요. 딱 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할 수도 없어요.
2: 그래요? 그럼 저 할래요.
1: 야, 위험하면 어떡해.
2: 호떡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면서. 가시죠. 너 이쪽인가요? 가시죠. 얼른.
1: 같이 가.
0: 이산화탄소가 제 발로 들어오다니. 횡재했네. 횡재했어. 에헤라니.
1: 근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수호대는 무슨 일을 해요?
0: 아, 말 그대로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지키는 일을 하지요. 녹지 않게 꽁꽁.
1: 네? 녹지 않게 꽁꽁이요? 어떡해요?
0: 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급속 냉각 장치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2: 급속 냉각이라니요?
0: 급속, 아주 빠르게 냉각, 꽁꽁 얼린다, 뭐 이런 말이지요.
2: 에? 우리를 꽁꽁 얼린다고요?
1: 얼음처럼요? 그럼 아픈 거 아니에요?
0: 노노노노노, 얼음이라뇨. 얼음은 물을 얼린 거고요. 이 장치는 오로지 이산화탄소만을 얼립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속에는 이산화탄소만이 할 수 있거든요.
1: 난 안 할래. 겁나.
2: 그래.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대는 이산화탄소만이 할 수 있어. 그리고 호떡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 저 할래요.
0: 생각 잘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끝납니다.
3: 급속 냉각 장치가 이산화탄소를 꽁꽁 얼렸습니다. 꽁꽁.
0: 자, 다 됐습니다. 나오세요.
1: 이산화탄소 괜찮아?
2: 괜찮아.
1: 진짜 괜찮아? 얼음처럼 변했어.
0: 에헤이, 얼음이라니요? 지금부터 당신의 이름은 드라이 아이스.
1: 이산화탄소가 꽁꽁 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야?
0: 이리 와. 지금 당장 아이스크림 가게에 팔러 가야지.
1: 예.
4: 짜잔, 케이크 먹자.
0: 아빠, 응?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 녹았으면 어떡해요?
4: 아이, 걱정 마. 안 녹았을 거야.
5: 짜잔, 짜잔, 짜잔, 짜잔.
4: 짜잔, 안 녹았지?
0: 우와, 진짜 안 녹았네.
1: 드라이 아이스다. 네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녹지 않게 지켜준 거야?
2: 나 호떡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지키는 일을 해냈어.
0: 근데 이 연기는 뭐지?
2: 호떡아, 난 연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야.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되거든.
1: 또 힘들게 꽁꽁 얼었는데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도 괜찮아?
2: 괜찮아. 호떡이가 좋아하잖아. 뿌듯해.
0: 빨리 먹어요.
4: 안 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5: 우리 여행아.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승강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역사 선기맹과 함께하는 오여라.

0: 편식은 안 돼요.
1: 나 맞아.
2: 왔어요, 왔어요. 영양 만점 급식이 왔어요. 오늘 메뉴는 맛있는 콩이 듬뿍 들어있는 콩밥과 채소 가득 불고기예요.
3: 우와, 맛있겠다.
4: 그런데 저는 콩은 안 먹을래요.
2: 노노노노노 친구들, 콩이건 고기건 골고루 잘 먹어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해지는 거지요.
4: 아, 그래도 저는 콩은 싫은데.
5: 부장 선생님, 전 콩 많이 많이 주세요. 아주 많이요.
3: 오, 바람풍.
2: 우와, 바람풍은 뭐든 잘 먹는데. 자, 콩 더 줄게요.
6: 저도요.
7: 저도 많이
6: 줄게요.
7: 많이 많이.
2: 그래 그래요. 아유, 잘했어요. 자, 그럼 꼭꼭 씹어 먹고 맛있게 먹어요.
3: 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8: 맛있겠다.
9: 어, 알아. 넌 급식 안 먹어?
10: 응, 나도 먹어야지. 알아, 후!

0: 터치! 무선 배터리 충전 시작! 어? 충전 완료! 힘이 불끈! 더 세졌어!
1: 우와! 맞아, 맞아! 우와, 그냥 내가! 아, 근데 콩이 너무 많아! 이 콩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 근데 바람풍! 응. 넌 언제부터 이렇게 콩을 좋아했어?
2: 아, 콩! 나 콩 싫어하는데?
3: 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콩 많이 많이 많이 달라고 했잖아.
2: 아이, 그건 콩 안 먹는다 하면 혼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1: 뭐라고?

0: 고기만 먹을 거야.
1: 삼겹살 먹자. 삼겹살.
0: 고기.

0: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서 요리하자.
1: 그래.
0: 자.
1: 찌글찌글.
0: 찌글먹고.
2: 이 콩을 어디다 버리지?
1: 아, 교장 선생님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3: 그러니까.
1: 어디다 버리지?
4: 어머. 와! 너네 그 콩 다 버리려는 거야? 너희들
0: 여기다 버려.
1: 야? 여기다 버려. 그래도 돼요?
2: 그럼.
1: 오, 그럼 버리자!
2: 버리자.
0: 아, 천천히 버려. 바닥에 흘리지 마.
1: 콩 다 버렸어.
2: 저도요.
0: 버려. 잘 버려.
1: 나 다 버렸다.
0: 우와, 버렸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와서 밥 먹어.
2: 어? 여기서요? 여긴 메뉴가 뭔데요?
4: 메뉴?
2: 네.
4: 콩! 채소!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0: 고기만 세트!
1: 고기만 세트! 와, 좋아요! 먹을래요!
0: 어서 와! 오늘은 만나밥차에서 고기만 먹었다!
5: 오늘도 또 도라라 공주와 고기만 먹었다!
0: 매일매일 고기만 먹어서 정말 좋다!
6: 도라라 공주! 바람콩!
7: 바람콩, 얘들아!
2: 우리 여기 있어!
7: 얘들아! 왜 그래?
1: 배가 부글부글.
2: 나는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응가가 안 나와. 그거 변비 아니야? 변비 걸리면 고생 엄청 하는데.
4: 어머. 오늘은 반짝이랑 다주화도 왔네.
0: 자, 만나밥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메뉴. 닭고기 반, 소고기 반, 고기 반반 세트 출시.
2: 우와, 맛있겠다. 가자.
4: 고기 반반 어서 와서. 너희들 어서 와서 먹어. 이게 맛있어. 어서 와.
8: 메뉴가 고기만 세트, 고기 반반 세트? 다 고기뿐이네.
2: 설마 너네 여기서 고기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변비에 걸리지.
1: 뭐? 고기만 먹어서
2: 변비에 걸렸다고?
9: 그래, 변비에 안 걸리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알아?
4: 아니거든.
0: 친구들이 잘 모르나 본데 고기를 먹고 또 먹어서 응가를 밀어내야 하는 거라고.
4: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고기 먹어.
0: 그래.
1: 잠깐만요. 전 이제 고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2: 아니야. 저도 고기 싫어요.
4: 아니야.
0: 어서 와서 먹으라니까. 아니,
10: 싫다는데 왜 그래요?
4: 아차.
10: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려하다니.
4: 역시 번개맨은 눈썰미가 좋아. 그래, 맞아. 우린 아차?
0: 아차차다.
11: 아차차?
0: 여기 이 통엔 너희들이 버린 콩이 있다.
2: 저건 우리가 버린 콩이잖아.
4: 자, 이 콩에 들어있는 가시 에너지 맛 한번 볼래? 야! 자, 바로
0: 콩콩 예물이 자라났지.
12: 콩콩콩콩.
0: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4: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었지.
12: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어.
4: 우리 버린 모든 친구들을
3: 캉캉캉.
10: 내가 성대주마. 자!

0: 아니, 이러시다 또 일어나다니.
1: 우리를 버린 친구들이 편식을 계속 하는 한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나.
0: 콩단백질이라 역시 지치지 않는군. 지독한 녀석들.
2: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편식하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모두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편식하지 않는 친구들의 힘을 모아. 이었다. 자, 번개 충천. 성대도 자.
3: 잠깐만요. 콩콩개물들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4: 앞으로 우리도 콩 잘 먹을게.
1: 저 정말.
5: 믿어도 돼?
6: 약속할게.
1: 좋아, 믿어볼게.
3: 미안해.
0: 돌아라 바람풍, 정말 잘했어.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상처받은 콩콩 괴물들에게 위로를. 번개 탈라.
1: 제발 콩 잘 먹어줘.
5: 그럼 우리도 이만.
7: 아차차 밥차. 안녕히 계세요.
8: 가자. 아, 참 애들 못 말린다니까. 그래, 자 모두 박수.
3: 맞다. 번개맨 미안해요. 괜히 우리 때문에.
4: 저도요, 고기만 먹는 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0: 아니야, 고기를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 하지만 콩이나 다른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3: 알겠어요, 번개맨.
2: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골고루 잘 먹겠다고 약속해요. 약속!
0: 좋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자, 그럼 우리 꼬마 영웅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죠! 함께해요!

0: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 소원.
1: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퀴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2: 할머니?
1: 땡. 소시지였어요.
2: 네? 소시지요?

0: 소세지가 제일 좋아. 아이고, 그 소세지 좀 그만 좀 먹어요. 그만 좀. 아유, 이 소세지 그만 먹고 우리 운동 좀 합시다.
1: 응? 아유, 운동하기 싫은데.
0: 아이고, 싫긴. 아유, 이 소세지 놓고 빨리 운동 좀 해요.
1: 아유, 알았어요.
0: 자, 나 따라와요. 핫돌, 핫돌, 핫돌, 핫돌. 기억으라.
2: 나 너무 힘들어요.
0: 아이고.
2: 쉬었다가.
0: 그거 얼마나 했다고 벌써 이래요. 아이고,
2: 쉬어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요정들 아니에요?
2: 어?

0: 어디서? 요정들 소리가 나는데?
1: 아, 요정들 저기 있네. 시끄럽게 웃고 다니는 요정들 오늘 아주 잘 걸렸다.
2: 잘 걸렸다.
3: 요정들이 지치도한테 당하게 생겼네.
4: 어째? 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5: 고양이.
4: 그래요, 고양이.
3: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줘요.
5: 냐옹!
4: 냐옹! 더 크게!
5: 냐옹!
3: 아이, 잘한다!
0: 냐옹! 또야? 고양이잖아!
6: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안 나와, 찍찍!
1: 엄마야!
3: 못된 지들아, 여기 얼씬도 하지 말아라.
4: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요정들아, 너희들 괜찮니?
7: 감사해요.

0: 여기서 소세지가 왜 나와요?
1: 아이고, 손이 이루어졌구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가 왕창 생겨버렸다.
0: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소세지를 잘라보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래요. 아주 그 좋아하는 소세지. 영감 코에 그냥 팍 붙어버렸으면 소원이었거든. 어쩌게. 아이고, 이럴랬지.
1: 이게 뭐야? 이게 소세지가 붙어, 이거 안 떨어지네, 이거.
0: 아이고, 어떡해요. 난 그냥 화가 나서 해본 말인데.
1: 아이, 됐고! 얼른 이거나 떼봐요.
0: 예.

0: 아이고, 이게 웬 행운이야.
1: 아이고, 세상에나. 소원이 세 개. 아유, 이걸 잘 빌어야 될 텐데, 그죠?
0: 아이, 됐고! 나는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소세지나 그냥 왕창 생겼으면 소원이었겠네!

0: 아이 그대로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1: 아이고 어떡해.
0: 아이 그래. 그럼 마지막 소원은?
1: 안 돼요.

0: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1: 아이, 그럼 나더러, 아이, 그냥 확 빌어버려. 아이고, 어떡하나. 아유, 내 소세지.
2: 어디서 맛있는 소시지 냄새가 나는데?
3: 어? 아, 저 할아버지 코에 소시지다.
1: 헐! 아이, 왜 지떼들이 여기 나타났냐?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1: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저리 가. 아이고, 저리 가.
0: 아이, 영감, 영감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내려와요.
1: 아이고, 나 너무 무서웠어요.
0: 아이고, 그랬죠.
1: 아, 잘 때 또 저 쥐들이 공격해 올 텐데, 아이고, 어째요.
0: 어쩌긴 뭘 어째요. 마지막 소원 빌어야지.
1: 빌어요? 뭐를?
0: 아이, 그 코에 붙은 소세지 떼어달라고 빌어야지, 어떡해요.
1: 정말?
0: 아, 그 대신. 앞으로는 이 소세지만 먹지 않고 채소도 골고루 먹는다고 나랑 약속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응, 약속
1: 도장꾸.
0: 응, 좋아요. 그럼 이제 소원을 빌어야지 뭐. 저기, 아유, 소세지, 아유, 해야겠지. 그 할아버지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네.
1: 할멈, 고마워요.
0: 고맙기는요. 그 대신 앞으로 편식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요.
1: 당연하지요.
5: 따뜻한 구식, 전라남도 광양에서 함께한 고혈압 등동맹 가족을 소개합니다.

0: 친구들 안녕.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킥킥.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8: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승강킹킹.
2: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 상처엔
3: 순간기계.
1: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5: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이런 마녀 처음.
9: 난 언제 마녀 대백과사전에 단추 마녀 이름을 올리려나?
10: 드디어 정식 마녀가 되었다는 합격 소식이 왔군.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0: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 볼까?
1: 안녕하세요, 단추마녀님. 지난번 정신마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렀었죠? 바로 마법 빗자루 사격.
0: 어? 어? 어? 다행이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니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1: 안타깝게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마법 빗자루 타기 심사에 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뭐라고? 이런 법이 어딨어? 마법 빗자루만 타면 된다며.
1: 하지만!
0: 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1: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 심사 때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어떤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마녀가 정식 마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월간 마녀의 표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0: 경쟁자라니. 좋아, 최고로 나쁜 마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 기다려라, 이하루.
2: 하루야!
3: 안녕!
2: 안녕! 아이고, 하루야, 괜찮아? 이게 다 뭐야?
3: 이제 안 쓰는 물건들. 너희랑 바자회 하려고.
2: 바자회? 그게 뭔데?
4: 물물교환! 바자회, 그것 말이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작아졌지? 지금은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을 서로 바꿔서 쓰는 거지. 서로 팔기도 해.
2: 판다고?
4: 응.
2: 하트몬드를 받고?
4: 응.
3: 응. 그렇게 하트몬드를 모아서 어려운 친구를 돕는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야.
2: 와, 멋있다. 그럼 우리도 딩동시 바자회 열까?
3: 그래?
4: 좋다.
3: 재밌겠다.
0: 변신 마법 가루 완성!
5: 어휴, 그게 뭔데요, 마녀님?
0: 이 가루를 물건에 슬쩍 뿌리면?
5: 뿌리면?
0: 어진 모두들 엉망진창이 되어봐라!

0: 단추마녀간의 경쟁자라는 거지. 단추마녀, 어림없다. 난 단추마녀 너의 약점을 찾아내서 더 못되게 굴 거니까. 단추마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약점을 보여다오. 와리가리 뽀짝뽀짝 쥐쥐뿌. 오, 인간아이, 이거 흥미로운걸. 기다려라 단추마녀.
1: 아, 마시멜로가 자꾸 고장난 물건만 주려고 해서 미안해 우주로.
2: 아니야, 잘 왔어. 하루 이 정도쯤이야 내가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지.
1: 진짜?
2: 잘 보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근데 우주로는 바다에 갖고 있는 건 없어?
3: 골라 골라 얘들아 저거도 있어요 골라 골라 예쁜 것도 있어요 골라요
4: 오호 아주 멋진 물건이 많군요 킁킁
2: 경경 시장님 오. 이 쌩쌩 다 좀 보십시오
4: 우주로 멋져요
5: 자자 멋진 옷들 고르세요 멋진 그림도 고르세요
4: 오, 그림.
6: 귀여운 인형들이 많아요
3: 골라 골라 예쁜 화원도 있어요 골라 골라
5: 골라 골라
4: 어? 고마워요 이즈라 모두 다 좋군요 킁킁
7: 모두들 빨리 도서관으로 와라로 우리가 바다의 특별 간식을 만들어놨다며
4: 오! 간식 먹으러 갑시다
0: 뭐? 바자회? 웃기시네. 아니 실컷 쓰던 물건은 누가 필요로 하겠어?
8: 마녀님 저기 재밌는 장난감도 있어요.
0: 시끄러. 그럼 슬슬 장난 좀 쳐볼까? 수리 수리 수리. 야루. 수리 수리 수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리 소리 소리
5: 킹소스 좀 봐
0: 다 됐고 야! 어? 킹소스?
5: 비켜 잘생긴 내 초상화에 낙서를 하다니 닿지만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얘들아
0: 킹소스 가라 변신 마카로 어리석은 킹수스 녀석
5: 내가 변했어
1: 잘 먹었다
9: 맛있구나
3: 배부르다
1: 아 배불러
9: 든든해 든든해
1: 어? 이게 뭐지?
9: 어?
10: 어디서 많이 본 인형인데?
9: 킹수수?
1: 어?
11: 킹수수!
4: 광장에 나가보니 킹수수가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거지요? 흥?
1: 네, 이렇게 작은 옥수수 인형으로 변해서 누워있었어요. 이 그림 옆에요.
2: 백각시장님 이건 단추 마녀짓이 분명합니다. 이 눈을 보십시오.
3: 꿍꿍시장님, 어떡하죠?
4: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침착하게 킹수수가 변한 걸 본 친구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킁킁.
0: 저 시끄러운 옥수수 녀석을 단추 인형으로 만들었으니 최고로 나쁜 마녀가 되는데 문제 없겠지? 자, 정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장난감 나라에 나오다 나쁜 마녀는 없다고.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점수가 모자라다니 말도 안 돼. 장난감들 100번 괴롭혀봐야 소용없으니 신동시에 와있는 인간 여자의 하루 제대로 괴롭혀볼까나?
11: 봉봉시에서 공연하고 왔던 바자회가 다 끝나버렸네. 아쉽다.
0: 심심한데 사랑 노래나 만들어볼까?
11: 오이? 누구냐? 어? 안 다쳤냐? 야, 고양이야.
0: 너 같으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쳤겠어?
11: 어째 분위기가 마녀 같은데? 너 못 보던 마녀인데?
0: 여기 이 하루라는 애 있지?
11: 이 하루? 우리 하루는 왜?
0: 알 거 없고 어디 있는지 난 말해.
11: 싫은데 하루를 왜 찾는지 안 말해주면 나도 안 가르쳐줄 건데.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요.
0: 그렇게 나온다 이거.

0: 놀아라! 놀아라! 야, 어떻게 된 거냐, 놀아라. 놀아라, 너 맞아.
1: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오피스! 악의 무리를 처치하러 출동! 경경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경경시장님까지!
0: 경경시장님까지 당하다니! 단추만요, 가만두지 않겠다!
2: 근데 우주로 인형이 좀 이상하다로.
3: 킹수수는 눈이 단추인데 노라라는 킹킹시장님은 입에 지퍼가 달렸다로.
4: 그럼 단추마녀 짓이 아닌 건가?
0: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4: 킹수수,
0: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루야,
5: 하루야,
0: 이거 좀 봐봐.
4: 하루야,
5: 킹킹시장님이랑 노라라까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6: 어떻게 된 일이긴, 바로바로 바로 내가 그랬지. 지금 내가 킹수수를 저렇게 만들었으면 항의를 하던지, 아니면 나쁜 마녀라고 마녀협회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냈어야지. 왜 가만히 있니?
0: 단추마녀, 너 지금 나쁜 마녀라고 자랑하는 거냐?
5: 단추마녀, 킹수수랑 놀아라. 그리고 킹킹시장님을 원래대로 돌려놔.
6: 킹킹시장하고 놀아라. 어? 이하루, 킹킹시장하고 놀아라는 내가 인형으로 안 만들었는데? 뭐? 킹수수는 니네 하는 거 봐서?
4: 거짓말쟁이 단추마녀!
0: 단추마녀, 너 내 손에 혼 좀 놔야겠다.
5: 그러지 마, 우주로. 단추마녀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야.
6: 이하루, 너 내 말 믿어?
5: 응, 단추마녀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야. 단추마녀는 뭐 심술 부릴 때가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6: 그렇지. 난 입에 지퍼를 달지. 어? 가만, 지퍼? 나 누군지 알았다.
5: 와리와리 뽀뽀장사.
0: 뭐야 이거?

0: 와리와리 포작작.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인간 여자의 이 하루를 내놔라.
1: 뭐?
2: 절대 안 돼.
0: 아니 왜 안 돼? 한추, 너도 어차피 얘네들을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었어?
2: 그래도 하루는 안 돼.
0: 그럼 저 고양이랑 강아지는 계속 소민영으로 지내야겠군. 하루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마법을 풀지 않을 거니까.
3: 그럼 노라라랑 쿵쿵 시장님을 원래대로 돌려준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따라갈게.
1: 하루야.
3: 안녕.
0: 좋아?
4: 돌아왔어.
0: 잘한다. 한 발짝만 더 따라오면 이 하루를 당장 지퍼인형으로 만들어버린다.
3: 하루야.
2: 하루야.

0: 못해? 하루가 다쳐도 상관없어.
1: 맘대로 해.
2: 다치만이 너무해. 나빴어.
0: 야, 나쁜 건 다치가 아니라 나야. 나 하루는 내 손에 잡혀 있다고.
2: 무서워. 나 인형 되기 싫어.
1: 야루, 무서워하지 마. 내 눈 똑바로 봐. 넌 절대 지퍼인형 안 돼. 내가 구할 테니까.
0: 아니, 이거다. 아니, 놓으라고. 나를 놔줘. 안 돼, 절대 안 돼. 난 얘를 지퍼인형으로 만들어서 최고로 못된 마녀가 될 거야. 널 이길 거라고.
1: 내가 정신 마녀 되는 거 포기할게. 그럼 네가 최고 나쁜 마녀 테스트에서 이기는 거잖아. 그럼 됐지?
0: 아, 뭐 그렇긴 하지.
1: 하루를 친구들한테 가게 해줘.
3: 마녀님, 이게 뭐예요? 왜 마녀님이 아니라 지퍼 마녀가 표지 모델이 됐어요? 아이고.
0: 시끄러워, 뭔지. 쉬, 조용.
3: 그럼 마녀님, 정식 마녀가 못 되신 거예요?
0: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만 떠들어. 그리고 뭔지야, 세상에는 정식 마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도 한단다.
3: 네? 더 중요한, 그게 뭔데요? 네? 그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
2: 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루야.
4: 모두 다행이에요.
5: 나도 돌아왔어.
6: 잘 왔어. 나도 아직 무서웠다고.
7: 진짜? 단추마녀.
2: 어?
7: 이거 오늘 구해줘서 고마웠어. 내 선물이야.
0: 됐어. 나 인형 같은 거 안 가지고 놀아.
7: 알아.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꼭 받아줘. 단추마녀. 오늘 구해줘서 고마웠어.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9: 옥스포드 상.
6: 해보고.
9: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키키키키.
16: 사는 아이도
15: 키키키키.
1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004 멋있죠?
1: 브릉 브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0: 점점 다음번엔 나!
1: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어?

0: 그럼 이번에는 도도가 타볼까요?
1: 우와! 도도! 가자!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룽룽 자동차가 나가신

0: 지금 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준비해온 거는 고마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6: 왜 떨어졌지?
7: 빛나야, 무슨 일 있어?
6: 그런 게 있다고! 똑바로 보고 다니란 말이야!
7: 차가 했는데도 왜 멈춰?
6: 야, 천누, 상황은 다야? 제니야, 싸우지 마! 아, 빨리 상황으로 하라고!
8: 여기서 싸우고 하나? 어디서나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9: 저건
10: 뭉게뭉게 가시 에너지?
11: 뭉게뭉게 가시 에너지야. 뾰족뾰족 괴물이 되어가라.
7: 괴물이죠.
6: 왜이런데 이거 갑자기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2: 따가왕이 보낸 건가?
4: 자, 대신!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번개 충전 충전 예. 하나 번개

0: 얘들아, 다들 안 다치고 무사한 거니?
1: 네!
0: 뾰족뾰족 괴물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인정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괴물이야. 아무래도 지구를 위협하는 따가왕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괴물을 만들어냈나 봐.
2: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0: 이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살면서 실패는 누구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음에는 더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두들 알았지?
1: 예술 노래를 벗어!
0: 좋아. 자, 그럼 이만.
3: 저 가기 전에 사인 좀 해주시고 가면 안 돼요?
0: 이런. 펜이 없어서 오늘은 힘들겠는데? 그럼 안녕.
2: 저기 얘들아, 아까 나 때문에 괴물이 나타난 것 같다. 나 어제 오디션에 떨어졌어. 그래서 어제부터 엄청 속상하고 슬펐어.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화만 내고 화가도 못했어. 미안.
4: 제니, 네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데. 그치?
5: 춤은 제니가 최고지.
6: 슈퍼파워 낼 수 있게 응원해줄게. 화이팅!
2: 고마워, 얘들아. 나도 다음 오디션 때 반짝반짝 빛날 거야.
7: 울지 마.
8: 울지 마.
9: 아이, 괜찮아.

0: 번개맨, 번개 레이더의 중요한 시료가 감지됐다. 잠깐이었지만 보라색 번개 보석이 반짝였어.
1: 보라색 보석이요? 보라색이라면 왕비인나 친구?
0: 그래.
1: 그렇다면 혹시 괴물을 처치할 때?
2: 저기 얘들아, 나 때문에 괴물이 나타난 것 같다.
3: 괜찮아.
0: 번개맨,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보석의 힘이 깨어나는 듯하다.
1: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보석의 힘이 깨어난다?
0: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인다. 번개맨!
1: 네.
0: 아이들이 가진 번개 보석을 따가왕에게 빼앗기면 온 우주가 가시밭이 될 거야. 그들에게서 소중한 아이들을 잘 지켜내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도록.
1: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개 유치원의 친구들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0: 이번에는 상자에 손을 쏙 집어넣고 이것이 어떤 물건일까 맞춰보는 시간이 되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난다, 그치? 우리
1: 네,
0: 좋아할까?
2: 자, 우리 씩씩한 우주친구.
3: 자, 멋있네, 멋있네.

0: 말랑말랑하고 길쭉해.
1: 말랑길쭉. 말랑말랑 길쭉.
2: 아! 어? 지렁이 젤리. 어? 지렁이 젤리네.
1: 어머나 어머나. 아와.
3: 좋아요. 다음 도영 친구. 이번에 도영 친구가 만져볼 건 짜잔.
1: 뭐야?

0: 뭔지 알았다.
1: 어?
0: 바퀴벌레.
2: 정답은 거미였습니다.
3: 거미였습니다.
4: 잘했다. 난 절대 못해.
3: 자, 이제 강미강이 최강이. 자, 우리 강미.
4: 싫어.
2: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자, 이번엔 짜잔.
5: 저거 완전 똥같이 생겼어.
0: 어? 똥같이 생겼다고?
4: 아, 엄청 구리 날 것 같다.
5: 구리 쳐.
0: 어떡해. 제가 빨리 만져봐. 엄청 재밌을까?

0: 놀랬어, 놀랬어. 괜찮아, 괜찮아.
1: 전에 닿는데 이상했어요. 더럽고 냄새 난다는데 똥 아니에요.
2: 똥?
3: 아니 이거 차르기야.
4: 차르기지, 차르기지.
5: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근데 늦었습니다.
6: 아, 강의 여러분님 오셨습니까?
5: 아, 예. 아, 근데 선생님, 우리 강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6: 아, 그게 여러분님, 최강 친구가 오늘 촉감놀이 수업 시간에 좀 울었습니다.
5: 아이고, 그랬어요?
6: 집에 가서 용기 낼 수 있게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5: 예. 우리 강희가 한참 사랑받고 클라인데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
7: 강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강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5: 그때부터였어요.
8: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잘못하다 손 다쳐요.
1: 에휴. 할아버지, 나도 혼자 살 수 있는데.
8: 안 돼. 이 헬비는 우리 강희밖에 없어. 강희가 잘못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1: 알겠어. 걱정하니까 안 할게.
5: 귀한 손자라 조심조심하다 보니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네요.

0: 그런 사연이. 할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최강친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 할아버지!
2: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놀았어? 어?
0: 네. 최강친구. 축구 경기?
3: 최강친구, 이 한범경 선생님이 널 축구 주전으로 만들어줄 거야. 준비됐나?
4: 축구 못해요. 괜찮아요.
3: 걱정하지 마. 이 선생님이 있잖아. 자, 우리 축구 한번 해볼까? 자, 간다. 헛! 자!
4: 축구 안 할래요. 저 때문에 지면 어떡해요.
3: 아니야. 최강친구, 지지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공격수나 수비수가 어렵다면 골키퍼가 되어보자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최강친구, 힘내보자. 해보자고.
4: 네.
3: 자, 자. 그렇지, 잘했어. 넌 천재가 분명해. 강희 친구, 완벽해. 이제 축구 경기 나갈 준비 완료.
0: 그렇지.
1: 자신 있어. 한번 됐으면 연습했으니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최고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상.
5: 주유소 사고 발생.
4: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이번에는 상자에 손을 쏙 집어넣고 이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맞춰보는 시간이 되구나.
7: 초강 친구가 좀 울었습니다.
8: 우리 강이가 한창 사랑받고 클라인데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
7: 최강 친구, 이 한범계 선생님이 널 축구 주전으로 만들어줄 거야. 준비됐나?
6: 오케이지, 오케이다마다.
9: 오케이? 아니, 우리 베이비들,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잘하는데 괜찮겠어요?
6: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잔소리 안 해도 나 잔소리?
9: 지금 내 발음 따라하는 거예요?

0: 말로만 듣던 해피 유치원 애들이구나. 이들이 영어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1: What? Excuse me. 영어도 잘하고 축구는 더 잘하거든?

유치원이 텅 비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 축구장? 아...

강의의 자신감을 위해 최대한 천천히 겁안 먹게 연습해야겠어. 그렇지. 잘했어. 좋았어.

0: 배. 배 괜찮아요? 터미 터미 배 아프죠?
1: 배 괜찮아요. 나 소화 잘 돼요.
0: 참. 나 소화랑 무슨
1: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무슨 뭐예요?
2: 경기 종료.
3: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었네.
4: 헤이 무럭, 너 우리 유치원에 전화 가라.
0: 얘들아 가자. 잘했어.
1: 거기 사실이야. 상대편이에요?
4: 네,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5: 아, 알아. 아쉽지만 어쩌겠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된다고. 그러니까 채강, 너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마.
3: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인 거.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해서 망쳤어.
6: 자, 주강 친구. 어디 보자. 괜찮아?
7: 채가!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다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3: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졌다고. 나 때문에 졌다고.
8: 아, 차차. 저거 봐봐. 뭉게뭉게 가시 에너지야.
9: 어? 어디?
10: 따가따가 당겨당겨 머신.
9: 자, 빨리.

0: 따가왕님께 가자.
1: 좋아. 아차 아차 아차.
0: 자, 따가왕님.
2: 오, 흥미롭군. 뜨긋 이 에너지라면 딱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1: 우리도 친구 잡고 따라가자.
0: 우린 걸어가?
1: 당연하지.

괴물을 보내 아이들을 괴롭혀 환계에 출현시!

0: 아프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얘들, 우리가 신을 모아야 된다고.
0: 그럴 수 없지. 손에 힘을 모아. 한계, 경계, 충전. 쭈글쭈글 괴물 각오해라. 한계, 터워. 얘들아 괜찮니? 쭈글쭈글 괴물은 겁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괴물이야. 누구나 처음 도전할 땐 겁나고 두려워서 작아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겁먹어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2: 네, 겁이라도 도전해볼게요.
0: 좋아. 자, 그럼 이만.
3: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빨리 가야지! 우리 탈의실로 갈까요?
4: 네! 네! 선생님!
3: 좋았어! 갑시다!
5: 내일부터 축구 연습 같이 할래? 어?
6: 그래!
7: 나도!
8: 나도!
5: 오케이, 좋아! 그럼 내 팀으로
8: 하고
5: 축구도 하자!
8: 하고 싶어서 하자!
5: 아, 그럼 나 치면 될까?

0: 누구도 알아.
1: 네. 그래.
2: 누구도 알아.
1: 아, 어떡해. 아,
3: 할머니가 부인들을 밀고 가시다가 너무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부인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4: 청동치고 왜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렸으나 하지?
5: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6: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주지.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옥스포드 상.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환길길.
0: 주물 상처엔
1: 덤덤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are different.

0: Semicircle. Semicircle. Semicircle. Pentagon. Pentagon. Pentagon. Combine. Combine. Combine.
1: Math show quiz time!
0: What shape cannot be made using just four triangles? Number six. You can make a square by combining two triangles. You can make a square by combining four triangles. Combine two triangles to make a square and add one more triangle on top. Combine two triangles to make a square and add one more triangle to stand on top. You can make a pentagon by combining three triangles. You can make a square with four triangles, but you can't make a house with a round roof without a semicircle. Which shape is not necessary to make a star? Number two, circle. You can make a star with triangles and a pentagon.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속에서 생겨날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용띄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햄팡이는 방금 세수하려고 이걸 틀어서 물을 사용했답니다. 이건 뭘까요? 맞아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수도꼭지랍니다. 화장실이나 주방, 언제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들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수도꼭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함께 살펴봐요. 이곳은 수도꼭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건 수도꼭지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뭘까요? 맞아요. 모래예요. 모래로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기계에 모래를 채워넣고 250도 이상으로 아주아주 뜨겁게 해줘요. 그럼 잠시 뒤에 짜잔! 이렇게 변신! 마치 노란 쿠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수도꼭지를 만드는 틀이랍니다. 이렇게 수도꼭지 틀의 앞, 뒤, 옆 부분을 모래로 뚝딱뚝딱 만든 다음 필요없는 부분은 손으로 다듬어줘요. 아주 뜨겁고 부러질 수 있어서 조심히 다뤄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손질까지 마친 수도꼭지의 틀이 완성되었어요. 상자에 모아놓은 이 수도꼭지 틀을 중자라고 한답니다. 수도꼭지 모양 만들기! 이번엔 수도꼭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여기 이건 황동이라고 해요. 이 쇠를 녹여서 만든 거랍니다. 1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불에 쇠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 쇠가 녹거든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만 할 수 있죠. 아까 만든 수도꼭지 틀을 끼우고 샘물을 떠서 틀 사이에 부어줘요. 그리고 잠시 뒤 샘물이 굳어져서 틀을 벗겨내면 수도꼭지 모양이 나타나요. 물에 한 번 식혀주면 끝! 수도꼭지 틀을 작업줄에 끼우면 얇은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에 샘물을 부어주면 수도꼭지 틀과 작업틀 사이의 틈으로 샘물이 들어가요. 샘물이 굳으면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다음 단계로 출발! 수도꼭지 다듬기!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수도꼭지의 부품을 모두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기계에 넣어주고 빙글빙글 여러 번 돌리면 이렇게 더러운 게 떨어져요. 수도꼭지를 만드는 여러 과정에서 생긴 필요없는 부분과 먼지들을 기계에 넣어 돌려서 깨끗하게 걸러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도 목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목욕한 수도꼭지 부품들이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보세요. 목욕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번엔 수도꼭지에 구멍을 만들 건데요.
수도꼭지 부품들을 하나로 합칠 때 나사를 끼워야 하거든요. 구멍을 만들고 겉을 매끄럽게 해주면 수도꼭지 만들 준비 끝! 수도꼭지 완성하기! 이제 수도꼭지 합체 시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수도꼭지의 부품들을 모두 끼워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끼워주면 수도꼭지의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여야 물이 나오겠죠? 손잡이를 끼워서 나사까지 조여주면 짜잔! 수도꼭지 완성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물이 잘 나오는지 혹시 새진 않는지 하나하나 끼워서 시험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통과해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완성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물을 사용하고 난 뒤엔 수도꼭지를 꼭 잠가서 물을 낭비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햄팡이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있는 것들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아니 근데 상성 박사님은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안 와요?
7: 미국 갔어요, 미국에. 미국에 뭐 우리나라랑 나사랑 만든 우주망원경 발사도 네. 보고 뭐 화성 탐사 보고 뭐 심지어 뭐 일론 머스크를 만나 인터뷰를 따겠다는 포부를 갖고.
6: 아, 일론 머스크도 만나겠다.
7: 스페이스X 본대요. 그래서 아. 신나가지고 잘 있어라고 갔어요. 떠난 사람 뭐 떠난 거고.
6: 아니, 사장님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7: 제가 여기 앉았잖아요, 그래서.
8: 저도 앉았잖아요, 덕분에.
6: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8: 아, 그동안요? 저 저번에 왔을 때 그 네. 커다란 메타라는 곤충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뉴질랜드 가서 직접 봤고요. 정말 좋아하는 곤충들을 보고 영광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6: 근데 이제 제가 홍대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똑 닮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7: 아, 그 아.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이거 공부로 뭐.
6: 예, 봉준호 감독님을 참 많이 닮았다. 안경을 쓰면.
7: 안경 쓰면 많이 닮아서.
9: 성대모사 가능하세요?
7: 아, 그건 못하죠. 저도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시니까 어디 가면 이제 화학계의 봉준호다라고 말하니까.
6: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님인데 오늘 사실 주제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기생충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구충제 먹으라고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구충제 먹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저 체변봉투 학교에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갔었죠? 기억나죠?
8: 전혀 그런 적은 없어요.
6: 아, 그러지 마요. 학교 선생님이 내일 체변봉투 가져오는 날이야 이런 거.
8: 그거 검정고무신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9: 형님 진짜 하셨어요 그거를?
6: 뭘요?
9: 체변봉투를?
6: 저는 체변봉투 요즘에도 해요.
9: 아, 요즘에 왜 하세요?
6: 아, 건강검진.
9: 아, 건강검진. 아.
6: 건강검진 할 때 이게 풀세트로 받으면은 체변봉투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실 기생충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기생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0: 예, 많이 마르셨네요.
1: 안녕하세요. 기생충 아, 때문은 아닙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생충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저는 기생충을 연구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네.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기생충의 분류하고 네. 개통을 연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생충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여기도 저기 충 박사님입니다.
1: 네. 예.
3: 여기도 충 박사님이긴 하죠.
2: 아, 여기도 충이죠. 예, 예, 예. 예. 여기도 충입니다.
4: 아, 충 라인은 충 라인. 예. 예.
2: 근데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기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1: 사실 숙주에는 항상 기생 생물들이 따라 다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같이 살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기생충 많거든요. 세상의 절반은 숙주고 절반은 기생충이다. 네.
4: 근데 절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생물 종 중에 절반이 기생 생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1: 단순하게 쉽게 설명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숙주 생물과 기생 생물을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 기생충학을 하시는 분에 의하면은 최소한 40% 이상은 기생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 와, 40% 이상이요?
5: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여겨지는 수많은 곤충.

0: 곤충들이 이제 기생하는 곤충들이라서요.
1: 아, 진짜요?
0: 아주 작아가지고요. 특히 기생벌이라든가 아니면 기생팔이라든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지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2: 심지어 기생벌에 기생하는 또 기생벌이 있어요.
0: 있죠. 아, 그런 것들 너무 작아서.
3: 대박이네요. 네. 근데 기생충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연가시. 아, 연가시 보면은 사람들 익사시키고 막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0: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4: 연가시를요?
0: 제가 좋아하는.
4: 설마 아니겠지.
0: 아니, 연가시는 아니고요. 주로 당하는 사마귀.
4: 야, 싫어.
3: 뭐야.
5: 귀엽다.
3: 야, 연가시가 사마귀로 들어가는구나.
4: 저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끔찍해하냐면 아주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가요. 흑염소 집이었어요. 뭐
3: 흑염소 집?
4: 아빠랑 아빠 친구들이랑 흑염소 집을 갔는데 그때 약간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밖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 사마귀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너무 좀 무서워서 돌을, 큰 돌을 사마귀한테 던졌어요. 그럼 뭐 사마귀에 들어있는 뭐 악마가 꾸물꾸물 나온 것처럼 너무 긴 연가시가.
3: 아, 그 죽은 다음에 거기서 다 빠져나와요. 그때 연가시를 알았어요?
4: 몰랐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가지고 뭔가 그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연가시가 나온 게.
3: 그러니까 이제 순간 무서워서
4: 돌을 던졌는데
3: 거기에서 이제 연가시가 나오는 걸 봤다. 연가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0: 걔들이 되게 재미있는 생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곤충의 몸에 들어가는데요.
5: 알로 들어가요? 아니면 긴 채로 들어가요?
0: 처음에는 얘네가 이제 물에다 알을 낳아요. 물에다 알을 낳고 이제 알에서 부활해서요. 부활해서 이제 물벼룩이나 이제 다른 수소곤충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크다가
3: 거기서 컸다가
0: 다시 얘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4: 곤충이 잡혀 먹으면서 연가시가 딸려
3: 나. 아, 딸려 들어가는 거구나.
0: 나중에 이제 다시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곤충의 몸을 조종해서 이제 빠져 들어간 게 사람들에게 되게 공포스러운 거죠.
3: 이제 조종해서 들어가는 거 맞아요?
0: 조종해서 이렇게 네.
3: 진짜 조종해요?
0: 밑에 조종을 합니다.
2: 네. 이제 자살을 시도하면은 배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0: 연가시가 배에서 쭉 나오죠. 되게 기이한 모습.
3: 그 죽은 다음에 거기서 다 빠져나와요. 길게 나와가지고 걔네들은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요?
0: 걔는 이제 거기서 연가시 신기 암수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암수가 만나면은 짝짓기라고 알을 낳고 다시 이제 새로운 세간이. 근데 연가시 더 알아봐서 더 신기했던 게 어릴 때는 그 장을 이렇게 있다가 크면은 얘네는 뭐 장도 없고 그냥 효피로 그 피부로 그냥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2: 네, 진짜요? 그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4: 연가시가 그래요?
2: 네, 연가시도 그렇고 특히 숙주네 장에서 기생하는 애들이 장으로 통과해서 숙주가 먹는 영양분을 똑같이 안에서의 장 느낌으로 표피가 이제 재흡수 재분비를 하거든요. 아.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촌충이에요. 우리 몸에서 있는 촌충들이 네. 마치 겉으로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전체가.
4: 곱창이나 대창게 뒤집듯이.
2: 네, 그렇죠. 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3: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다 빨아먹는 거예요.
2: 네, 편하게 거죠. 먹고 살고.
3: 피부로 다 그냥 흡수해버리니까.
2: 네,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얘들이 좀 있습니다.
4: 기생충 다이어트?
2: 네네네.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촌충 다이어트였어요.
3: 그래서 그걸로 살이 빠졌어요?
2: 네, 생각보다 그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냥 속이 좀 안 좋은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실제로 경험해본 게 유기니에 갔을 때 거기 전혀 못 씻고 계속 지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밥 그릇을 주는데 이게 너무 더럽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비위생적인데 싶다가 돌아와서 한 6kg인가 5kg가 빠졌어요. 정말로.
3: 그러면 그래서 촌충 다이어트 했네.
0: 이거 정말 촌충 다이어트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약국 가서 사 먹었죠. 곤충제를.
4: 근데 연가시가 물벼룩이나 아니면 다른 숙주 곤충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0: 약간 알려진 게 있습니다.
4: 약간 알려진 게 있습니다.
0: 걔네들이 조종하기 전이랑 조종할 때의 그 발현하는 RNA를 시퀀싱한 게 있거든요. 사마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4: 진짜로?
0: 네.
4: 연가시가 사마귀
0: 유전자? 연가시가요. 그러니까 궁금했죠. 어떻게 문이 다른데 이걸 조종하지 했는데.

0: 네, 수평 유전자로 갖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사마귀 유전자를 뺏어서 사마귀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0: 네네,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2: 기생곤충도 말씀하셨지만 기생충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 곤충이랑도 좀 헷갈리거든요.
3: 저는 이제 의대에서 이제 의학기생충을 하는 입장에서 예.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다른 생명체에 이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체내나 체표에 기생하는 생물을 일컬어서 기생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 체내나 체표에?
3: 네네네. 그때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단세포로 이루어지는 원충, 눈에 보이는 연충.
2: 연충?
3: 그다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곤충 중에서 사람한테 흡혈을 하고 있는 절지동물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병원성을 연구하게 되죠.
1: 저는 영어로 하면 기생충, 영어로 우리 영화 제목하면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패러사이트를 기생충으로 번역하는데 여기 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4: 곤충 같아요. 네.
1: 그래서 영어로 패러사이트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생생물이라고 봐야 되는
3: 맞아요.
1: 거죠.
3: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기생충으로만 불렀다가 이걸 구분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이제 기생생물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2: 근데 만약에 영가 씨가 그러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라도 걔가 갖고 있으면 진짜 영화처럼 사람도 조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3: 실제로 사람에게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1: 어? 진짜요?
3: 네.
2: 기생충 중에요?
3: 이제 용성충이라고 부르는 드론쿠쿠스라고 하는 이제 선충이 있는데
0: 이름이 네. 멋있네요.
5: 그러니까 이름 되게 멋있네. 네.
1: 예쁜 꼬마 선충에 비해서 훨씬 위험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네.
3: 영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면은 배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반에서 얘는 이제 사람이 여기 너무 고통스러우고 뜨거워가지고 이걸 식히려고 이제 물에다 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유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2: 와, 미쳤다.
3: 그래서 이 그 선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다 보니까 애매하게 끊어지면은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치료법이 있거든요. 이제 젓가락 같은 나무 이 가지로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서 뺍니다. 그럼 이제 나뭇가지 계속 감겨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의사 거기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기록되어 있는 네, 아주 역사적인 기생충이기도 하고 기생충 학자 사이에서는 이제 WHO에서 이제 보면은 의학을 상징하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제 지팡이에 이제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5: 네, 가주세요.
3: 예, 기생충 학자들은 이거는 용선충이다. 예. 3000년 전부터 했었던 예. 예,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는 이제 자부심을
2: 담고 아, 약간 자기 위안 아닌가요?
3: 신화보다 더 오래된 네, 기생충 또 하나는 이제 톡소플라즈마 같은 이제 그 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쥐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고양이를 있는데 또 도망치지 않는다 해서 유명한 게 이 톡소플라즈마거든요.
5: 톡소포자충이 톡소.
3: 맞아요, 예. 톡소포자충이 그런 애들이고, 이제 포유류나 조류에 있는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는 다 감염됩니다. 뭐 뇌세포부터 해서 생식세포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손에게도 이제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70% 이상의 사람이 감염이 돼 있다.
2: 우리가 이미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3: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이제 임산부들한테 아, 예. 아니면 이제 면역체계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약하신 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5: 근데 그 전 톡소포자충 찾아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이게 보통 뭐 자살 충동을 올린다 이런 거랑
2: 진짜요?
5: 그리고 운전할 때 사고 확률이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게 영향을 주긴 준다라고
2: 그런 하는. 애들이 이미 감염이 돼 있다는 게
3: 그 야생계에서도 이 톡소포자충이 한 역할이 좀 큰데 네. 이제 늑대 무리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그 늑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톡소플라제마에 많이 감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1: 겁대가리 겁
3: 그쵸 공격적인 경우에 좀 더 본능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예성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제 더 쉽게 간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도 잘 낳게 되고
5: 찾아본 게 도대체 왜 이거에 감염되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할까? 그 편도체에도 관련된대요.
3: 네.
5: 편도체가 우리 예전에 그 공포를 느끼게 하는 네.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그 메틸레이션을 일부러 낮춰가지고 안 무서워하게 만든.

0: 그럼 이제 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가 아니라 너 톡소포자충 먹었구나 약간
1: 혹시
0: 이렇게.
1: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톡소포자충 문제인가요? 왜 그렇게 겁을 안 내시죠?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약간 이런 게
2: 제가 네. 사실 기생충을 좀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보는 걸 재밌어서. 아,
1: 그래서 다양하니까.
2: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개구리한테 다리 더 만드는 거. 리베이로의 온다트라이였나? 그거.
1: 개구리 다리 더 만든다고요?
3: 네. 네.
4: 진짜로요?
1: 기생충이요?
2: 네.
3: 제가 좋아하는 흡충입니다. 아. 리베이로이아 흡충이라고 해가지고 네. 올챙이 시절에 감염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개구리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성장 인자를 촉진시켜요.
1: 와, 미쳤다.
3: 이제 개구리의 다리가 더 생성이 되게 되면은 네. 점프를 잘 못해요. 네. 그럼 이제 새라든지 이제 숙주한테 그 잡아먹기가 쉽습니다. 아~ 네.
2: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를 공부를 해봤었는데 일부러 상처를 계속 만들어서 재생 과정에서 다리를 더 만들게 한대요. 근데 이게 환경이랑 오해될 수 있던 게 이 레티노이 게시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오, 네. 이게 개구리한테 다리를 더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1: 무섭다. 하, 이 나름 생존 전략들이 엄청 다이나믹하네요, 얘네들이. 예, 전략들이 다 있는 거죠?
3: 생태 기생충학자가 나누는 기생 전략 방식 중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경구 방식.
1: 경구에 네, 먹어서.
3: 네, 그리고 경피 방식.
1: 피부로.
3: 네, 그다음에 그 곤충이라든지 매개자를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 일부는 이제 흡혈을 통해서 하는 미세포식. 이런 것도 들어가고 기생 거세라고 해서 숙주의 선식 능력을 삭제 이제 없애버리고
1: 거세요?
3: 네 거세 기생 거세라고 합니다.
1: 최악이다.
2: 그런 게 다
1: 기생 거세도 있어요.
3: 네 본인의 이제 발 이제 이 생장을 돕는 데에만 이제 활용되게끔 하는 참, 진짜, 네, 그런 방식들이 똑똑하네. 있습니다.
0: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네. 기생 생물이 숙주의 생식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례가 월바키아 혹은 볼바키아라고 부르는
1: 월바키아 볼바키아
0: 얘는 박테리아예요. 단세포 원핵 생물인데. 얘네는 곤충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기생해요.
1: 곤충의 세포 속이 엄청 작은 건데?
0: 엄청 작아요. 근데 박테리아는 더 작잖아요.
4: 얘가 곤충이 엄청 많이 감염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감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1: 대박이다.
4: 곤충을 다 요즘 다 DNA 시퀀싱 하잖아요. 다 걔네가 나와요. 그냥
1: 무조건 나와요?
4: 무조건 나와요. 다 감염돼 있어요.
0: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 초판, 저희 연구실에서 키운 초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1: 그러면 걔네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걔 들어가서 뭐예요? 가만히 거기서 그냥 쉬어요?
0: 기생하는, 그러니까 번식하고 네. 더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난자를 통해서 새끼들한테 전달이 돼요.
1: 와.
0: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월바키아에 감염되면 네. 그 엄마가 낳은 새끼들이 다 월바키아를 물려받는 거죠.
4: 근데 문제는 아까 이단 교수님 말씀해 드렸듯이 난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내가 딱 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왔는데 수컷이에요.
1: 아,
4: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렇죠.
1: 문제죠. 맞지 뭐.
4: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자를 타고 가기엔 정자가 너무 작아요.
0: 네.
4: 그래서 월바키아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수컷을 좀 없애고 가능하면 좀 암컷으로 가는 방식으로 약간 조절을 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수컷이다? 암컷으로 바꿔요.
2: 뭐라고요?
4: 내 숙주가 수컷이다? 그럼 암컷으로 바꿔요.
2: 성별을.
4: 바꿔요. 네, 성별을 바꿔요.
1: 성전환을 한다고요?
4: 네, 성전환을 시켜요.
1: 와.
4: 그래서 암컷으로 만든 다음에 난자로 들어가 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수컷이다?
1: 죽여요.
4: 죽어요. 그래서.
2: 걔는 어떻게 해요? 그럼 속에 있는 놈?
4: 그냥 죽고요. 그 종 자체가 암컷이 많아져서 많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선택압을 주기도 하고요.
0: 한 가지 또 아주 유명한 전략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울바키아에 감염된 암컷과 울바키아에 감염된 수컷이 교배하면 당연히 새끼들은 다 좀비 감염된 애들이겠죠? 그런데 울바키아에 감염된 암컷과 감염되지 않은 수컷이 만나요. 그러면 새끼들 어떨까요?
2: 다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0: 감염되죠. 암컷이 감염됐으니까 수컷은 상관없잖아요.
1: 그리고 아빠랑도 같이 뭐야 네. 함께 했으니까 아빠도 감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빠 필요 없어요.
0: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정자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작아서.
1: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엄마가 감염이 안 되고 아빠가 감염돼서 교배를 하잖아요. 새끼들 다 죽어요.
1: 죽어요 그냥?
2: 네. 그냥 죽이는 거예요.
0: 월바키아가 결과적으로 죽이는 건데요.
4: 이게 진술 나서?
0: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독과 해독제로 설명해요. 수컷이 감염되면 거기에 독을 넣는, 정자에 독을 넣는 거예요. 근데 암컷도 감염되잖아요. 그럼

0: 감염된 그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울바키아의 양쪽이 다 감염되면 독과 해독제가 동시에 쓰니까 살아요, 새끼가. 근데 아빠는 감염되고 엄마는 감염 안 되면
1: 죽어.
0: 아빠는 독이 있는데
1: 해독제가 없어.
0: 엄마 해독제가 없으니까 죽는 거야.
1: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섭다. 일단 감염돼야 얘네들은 살겠네요.
0: 그렇죠. 감염이 안 된 새끼들을 제거하는 기작을 울바키아가 쓰는 거예요.
2: 근데 그놈한테 감염된 생명체 많다면서요, 되게.
0: 그래서 많죠.
1: 네. 그래서
0: 아,
1: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엄청 퍼졌겠는데요?
0: 근데 볼바키아를 모기한테 감염시키면 원래 그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모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볼바키아가 감염되면 댕기 바이러스 증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볼바키아에 감염된 모기를 풀면 그 지역에 있는 댕기 감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천적관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연구 중에 하나가 매독 치료제가 없었을 때 말라리아를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말라리아 감염된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근데 매독이 열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독으로서 독을 치료했다.
1: 그게 좀 다운이 되는 겁니까?
3: 그쵸. 매독균이 이제 열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1: 아, 이 기생충 연구도 아주 중요하네요. 아니, 근데 이 기생충이,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아무나 또 숙주를 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숙주를.
3: 맞습니다.
1: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3: 숙주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든 기생충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떠한 기생충은 아주 광범위한 숙주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 딱 특정 숙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회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충은 사람에만, 개회충은 개에만, 돼지의 충은 돼지의 충, 개의에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회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숙주성이 강한 이제 회충이고요.
1: 그러면 돼지의 충, 뭐 상추쌈을 잘못 먹었는데 거기에 돼지의 충이 있었다고 쳐요? 먹었어요? 그럼 돼지의 충은 내 몸에 들어오면은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충이 아니기 때문에.
3: 이제 사실은 돼지의 충과 사람의 충은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워가지고 이거를 종으로 나눠야 되느냐 마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1: 살긴 살아요? 돼지의 충이 들어와도?
3: 네.
1: 내 몸에?
3: 이제 그래서 돼지를 제외한 웬만한 회충들은 못 삽니다. 이제 개회충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들어오면 사람의 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염이 안 되는데 감염이 어떻게든 돼보려고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충 단계에서 막 이곳저곳을 막 찾으러 다녀요.
4: 그래서
3: 이제 유충 이행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막 뇌로도 가고 뭐 딴 데를 가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1: 오.
2: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으라고 하는 거는 돼지 관련된 게 사람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3: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돼지 촌충이 있거든요.
2: 촌충.
3: 네, 유구조충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에 이제 갈고리가 있는. 네, 그래서 갈고리가 항구처럼 닻을 딱 소장 상부에 걸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몸 전체가 장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목에서부터 신장을 해가지고 띠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끝 쪽에 가면은 그 안에는 알만 꽉 차 있어요. 해충의 경우에는 하루에 20만 개의 알을 까는 경우인데.
1: 20만 개요?
3: 네. 이 촌충은 더 심합니다. 마디 하나에 40만 개 이상의 알들이.
1: 40만 개. 일단 들어오면 내 몸에다가 마디 하나당 40만 알을 깐다고요?
3: 그렇죠. 이제 기생충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양의 이제 자손을 만드는 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기는 태화되고 자궁만 남아요. 그 안에 알들이 꽉 차 있고.
1: 그러면 걔네들 다 그 태어나면은 내 몸은 어떻게 해요?
3: 다행히
1: 40만
3: 네, 자가 감염은 안 돼가지고
0: 아, 네. 자기한테는 감염이 안 돼요? 그 새끼들이?
3: 네네 자가 감염이 안
0: 돼요.
1: 해도 돼. 아, 개심한 놈들이에요.
0: 그 새끼들이
3: 네,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먹어서 감염되는 거고 그래서 알에서 외계로 빠져나오면은 그 알들에서 빠져나온 것들을 돼지가 또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안에서 유충이 부화되면은 근육에 박혀요. 그걸 사람이 먹게 되면은 이제 몸에 성충이 되고.
0: 아, 너무 걔네들이 다시 내 몸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3: 그쵸.
0: 나온 다음에 다른 돼지나 다른 숙주들 중간 숙주들을 감염시킨다는 거죠.
1: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매년 구충제를 먹는 건 잘하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0: 약간 슈팅스타처럼 이렇게.
1: 아니 나 찝찝해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40만짜리 알을 예 이 구충제를 먹는 게 낫습니까?
3: 사실 처음에

0: 들어왔을 때 살짝 들었거든요.
1: 예.
0: 체변봉투 세대가 있고
1: 예.
0: 아닌 세대가 있다. 예. 저는 이제 체변봉투 세대이긴 한데
1: 예.
0: 이 체변봉투를 지금은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안 하는 이유는 구충제를 안 먹어도 된다. 네, 우리나라에선 되게 안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도시화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생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검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날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꼭 구충제를 드셔라.
1: 아, 해외 나갈 때? 아,
0: 네네.
1: 오히려 그래야겠네요.
2: 저 안전하다 느낀 게 구충제를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
1: 살안 빠져요?
2: 걸렸으면 조금
0: 해외를
2: 빠졌을 텐데.
0: 다녀오십시오. 예.
1: 아니, 참,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나는 게, 기생충들도 나름대로는 참 빡세게 산다,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얘네들은 왜 이러고 살까요?
2: 아,
1: 이런 걸 물어보고
2: 싶은데. 네.
1: 왜 이러고 살까요? 왜?
0: 사실, 기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 또 우리의 종 다양성과 종의 이 생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0: 보절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은 그 숙주의 그 인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생충이 하는 역할이 진짜 크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은 챌린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이제 감염되면서 이제 병원성이 될 수도 있고 숙주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숙주로서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생이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존재하게 만드는데 사람이 선택한 가축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 작물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만 그거를 뚫고 내성이 생기는 다양한 기생충들이
1: 또 나오겠죠.
0: 또 나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 군비 경쟁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구녕한 가설이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3: 앨리스의
0: 그쵸.
3: 나라에 보면 불구녕을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으려면 뛰어야 해. 우리 런닝머신 계속 뛰어야지만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을 당하는 애가 있고 기생을 하려는 애가 있으니까 얘는 기생을 안 당하려고 진화를 또 하고 기생을 한쪽은 더 잘하려고 또 하는 진화적 선택압이 존재하니까 계속해서 서로 달리고 있는.
1: 그게
4: 멈추면 죽어.
0: 네, 살아남으려면 뛰어야 되는 거죠.
3: 그게 붉은 여왕.
1: 붉은 여왕.
3: 네, 이런
1: 가설이고.
0: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워낙 보편적이고 생명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 그게 또 재밌는 게 초파리를 이 불쌍한 초파리에 그 알이나 애벌레에다가 그 산란관을 꽂아서 알을 낳는 기생벌들이 있어요.
2: 초파리 그 작은 거예요?
3: 그 초파리 조그마한 구더기 안에다가
1: 아니,
3: 자기 새끼를 낳아요.
1: 너무 무섭다.
3: 이게 군비 경쟁. 아까 군비 경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는 게 초파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초파리의 면역계에서 이렇게 기생벌이 새끼를 낳으면 그 알이나 그
1: 감질나고.
3: 기생벌의 애벌레를 죽이는 특화된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약간 자살 폭탄 세포처럼요. 그렇게 해요.
1: 그러면 자동 구충제 아니에요?
3: 그럼
1: 우리가 구충제 먹듯이
3: 예. 자기 몸에 세포가 일종의 구충제가
1: 구충
3: 되는
1: 역할을
3: 거예요.
1: 해버리는 거죠.
3: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감염이 되고 그 면역 세포 활성화되면 그 까만 점들이 보여요. 초파리 애벌레에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기생벌이 감염이 안 되고요. 기생벌의 냄새만 줘도 초파리 애벌레들이 준비해요. 그 세포를, 그 자살 폭탄 그 세포를 만들어요.
1: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한 거죠.
3: 네.
5: 기생충도 그렇다면 그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다 대응을 하는 군비 경쟁이 막 있었겠죠.
0: 네, 맞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본인의 이제 체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바꿔가면서 네, 회피하는 전략도 있고요. 이제 단백질로 이제 위장을 하는 이제 기생충들도 있고요.
1: 그긴 것들이 이제 막 그렇게 단백질인 척 하면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0: 보통은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는 원충처럼 작은
1: 작은
0: 애들이고
1: 애들이고.
0: 그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월바퀴처럼 세포 안에 살고 있는
1: 세포
0: 애들이에요. 네. 재밌는 게 이제 붉은 왕가설이 또 있습니다. 쉽게
1: 붉은 왕.
0: 말하면 빨리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는
1: 살아남죠.
0: 게 바로 이제 붉은 여왕가설이라고 하면은 느리게 하는 게 유리하다. 진화에.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거는 사실 공생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이제 공생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하고 이미 콜라보가 잘 돼 있습니다. 협력 관계가. 그들끼리 이제 협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병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가면은 걔네들끼리는 서로가 느리게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이네들끼리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딱 협력한 팀끼리.
1: 그게 붉은 왕.
0: 붉은 왕 가서
1: 그 좀 두려운 게 어쨌거나 이거를 연구를 막 하다 보면 사람이 좀비가 될 수도 있을까요?
2: 저는
1: 영가씨처럼?
2: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아... 믿는다면 좀 안 좋은 편이 같지만
1: 가능성이 있다.
2: 예를 들어 실동충하초라고 개미 감염시키는 게 전 그게 제일 신기했었는데 이거에 감염되면 잘 살던 개미가 일정 시간 되면 한 2, 30cm 높이 되는 잎, 나뭇잎에 올라가서 턱으로 그걸 꽉 물고는 붙어있는데요. 이 무는 동작과 움직이는 모든 거를 거기는 화학물질이 조절해요. 스핑고신, 뭐 원인산 이런 게 다 막 약간 뇌에 작용하고 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비는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좀비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제 실제로 있던 용어잖아요, 사실은. YT랑 이쪽에 좀비 부두교 쪽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화학물질 가지고 사람의 그 선망을 유도해서 이게 흰동말 풀이란 거 있어서 실제로 부두교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먹여서 의식을 약간 멍하게 기억을 지우고 조정하고 이거를 실제로 쓰는 물질이에요. 이게 멀미약이에요. 스코폴라민이라고.
1: 멀미약이요?
2: 네.
1: 무슨 멀미는 멀미 안 하게 하는 건데?
2: 그 작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여행을 멀미약을 먹고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온 기억을 다 상실한 부작용 사례들이 있어요.
1: 대박이다.
2: 이게 우리나라 뉴스 기사로도 많이 있어요.
1: 진짜요?
2: 그래서 지금은 그 물질을 좀 더 안전한 거 바꾸고 막 시도를 했어요. 좀비는 우리 몸에서 뇌랑 신경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만 잘못돼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건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0: 제가 어제 일을 좀 까먹고 그러는데.
1: 어제 배 타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0: 아,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무슨 정인가.
1: 얘네들이 진짜 이 머리 굴리는 게 사람보다 더 좋거든요. 얘네는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딱 해야 될 일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설계가 돼 있는 걸까요?
3: 원래는 서로 그냥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게 기생충으로 혹은 기생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똑똑해지고 너무 어떻게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숙주를 조작하고 숙주를 찾아가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생물 자체를 들여다보면 퇴화예요.
1: 오히려?
3: 네.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들, 아까 얘기했던 장이 없어지고 그냥 피부로 그냥 영향을 받아버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퇴화하고요. 그다음에 숙주를 탐색하는 능력을 제외한 다른 탐색 능력이 다 사라져요.
1: 아, 오로지 딱 생존에 관련된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만.
0: 저는 기생충학자로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1: 변호사님 같은데요?
0: 기생충학자니까 좀 기생충 얘기를 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초기의 생명체들은 완전하지 않고요. 이 생물들은 꼭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불안정한 상태였을 때는 서로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역할만 남겨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공생관계가 형성이 되고 기생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크게 보면은 기생도 공생. 그 두 생명체가 살아가는 관계 중에 하나다.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공생설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기생설로도 볼 수 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원시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원이 되면서 그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고 했다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연하게 이제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역할만 남겨서 지금의 형태로서 잘 공생하는 관계로 지금 진화해 오고 있다.
3: 이런 기생 가설도 저도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저희가 볼바키아 얘기를 했잖아요.
1: 볼바키아, 그렇죠.
3: 볼바키아가 세포에 들어가서 감염하는 세균이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랑 볼바키아랑 같은 가문이에요. 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세포 내 공생자로서 우리 세포 내에서 이제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볼바키아는 이제 기생 박테리아 살고 있는 건데.
1: 같은 가문인데, 와, 너무 그냥 명암이 많이 갈리네요. 예쁜 꼬마 선충도 기생충인가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충이 들어가가지고, 얘는 뭘로 볼까요? 반려충?
3: 사실은 제가 그 학사, 대학교 학부 졸업할 때 논문 주제가 이 주제였어요.
1: 아, 그래요?
3: 왜냐면 예쁘꼬마 선충이 굉장히
1: 예뻐요.
3: 예쁘죠. 네. 아, 이거 뭐 예쁘죠. 우리 선충이
1: 예쁘지.
3: 근데 예쁜 꼬마 선충 기생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그

0: 기생충들이 선충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의 먼 친척들이 이 기생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박사 때 무슨 연구를 했냐고 딱 벌레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선충이 원래는 키울 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예쁘게 우아하게 이렇게 기어다녀요. 사인 곡선으로 기어다녀요. 근데 얘가 밥을 안 주잖아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땅바닥만 기어다니는데 갑자기 어딜 타고 올라와서 춤을 춰요. 그리고 심지어 막 100마리씩 모여서 떼춤도 춰요.
1: 왜 그럴까?
0: 이걸 왜 하냐면 다른 벌레에 올라타기가 좋아요. 공벌레 같은 애를 넣어주면요, 얘네가 공벌레 다리 같은 데 딱 붙어요. 아니면 달팽이들한테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2: 그럼 기생충인데?
0: 근데 기생충이 아니에요. 얘는 오로지 히치하이킹하는 거예요.
3: 여행이에요?
0: 택시로 타는 거예요.
2: 아, 이동수단으로요?
0: 네, 이동수단으로서 쥐며느리를 타면 쥐며느리가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맛있는 게 있는 데로 가겠죠. 편승 전략이라고 해요. 히치하이킹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 끝에 기생이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네크로매닉이에요.
4: 단어 좋은데?
0: 네크로맨서 아시죠?
2: 네크로맨서.
0: 죽음을 먹는 자잖아요. 올라타다 보니까 내가 굳이 여기서 왜 내려야 되지? 여기에 계속 타 있으면 얘가 죽잖아. 그러면 죽으면 이 죽은 몸에서 미생물이 자라잖아요. 얘는 미생물 먹으니까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사체를 먹는 선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생이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흑화네.
0: 흑화를
2: 하네요.
0: 점점 흑화에 가는 거예요.
2: 흑화네.
3: 빨리 죽어라.
0: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2: 맛을 본 거야.
0: 그냥 들어가서 몸을 파먹으면 되는데?
2: 그렇지.
0: 그래서 왜 그렇게 선충에서 기생충이 맞냐고 했을 때 이런 히치하이킹, 편승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기생에 가깝게 도약할 수 있는 적응의 전 단계, 전 적응을 많이 만들어줬을 거다.
2: 곤충 쪽은 어때요, 갈로아님? 뭐 이렇게 흔한 기생 방법 많이 있습니까?
5: 곤충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너무 이게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 지구는 꽉 차 있는데 황성님이 나가시니까 되게 자기가 앉았잖아요. 근데 그 위에도 얻는 거죠. 되게 한번 그 자리 앉는 것처럼 빈자리가 오면 후딱 앉듯이.
2: 빈자리고 기생이라니. 갈로아님 고정이에요.
5: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아니지, 설마.
5: 아니요, 그 실제는 아니고 이거 교수님 보시면 할 텐데. 자. 사면 발리기 모형이고요.
6: 어디서 사는 건가요?
2: 그것도 이예요, 이?
5: 이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 몸에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머리니랑 몸니랑
2: 무섭게
5: 사타구니는 사면 발리가 있어요. 요거를 맨 처음에 분류했던 린네가 집게발 그 크기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머리니랑 몸니랑 사면발리가 이제 그 집게발 이 크기로 이제 인간의 모발을 딱 짚고 사는데 그게 이제 모발이랑
4: 굵기랑 또 관련돼.
5: 네, 그렇죠. 이 몸이랑 이 사타구니의 모발의 굵기에 딱 맞춰서 집게가 있기 때문에 그 얘네 서식지랑 이 집게랑 딱 그
0: 완벽한 적응이구나.
5: 완벽한 적응. 얘네들 지나가 재밌는 게 그 몸니랑 머리니는 분화가 이게 이 우리 몸에서 그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거거든요. 얘네의 격리가 한 3만 년에서 7만 년 전쯤 인간이 옷을 입으면서 입으면서 그 털이 없어지는 시기쯤에 분화를 했어요.
0: 와.
5: 네네,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아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네.
2: 요즘에도 있어요?
5: 요즘에도 있다고 해요.
2: 네. 요즘에도 있어요?
6: 서울의 강남 파락군에서도 발견됐다는 뉴스 처음 보실 거예요.
2: 진짜요?
5: 몸니는 좀 귀하죠. 몸니는 좀 귀합니다.
3: 귀하다는 말이에요. 귀하신 몸.
5: 그렇죠. 왜냐하면
6: 그래서 키워서 연구해야 됩니다.
2: 몸니는 볼 수가 있고 몸니
5: 왜냐면 우리 털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옷가지는 어디 침대 이런 데서 연명하고 살고 있다 하는데 보기 어려졌고요. 사면발린 때 재밌는 게 얘네 되게 그 굵은 모발에 살고 있잖아요. 얘는 그 친척이 고릴라의 그 몸에 살고 있는 이예요. 고릴라에서 건너 330만 년쯤에 건너왔는데 인간의 모발에서 굵은 곳이 사타구니잖아요.
0: 세모라서.
5: 그렇죠. 그래서 사타구니에 이렇게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 게.
4: 고릴라한테서 어떻게 건너와요?
5: 그거는
0: 그러면 사타구니가 우리 몸에서 저 친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사타구니가 가장 고릴라스러운 부분이구나.
5: 그렇죠. 가장 고릴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6: 그래서 영장류에서 그 기생하는 기생충과 이제 사람으로 언제 분화되는지를 이 공진화로 해서 기생충을 활용하는 예가 진짜 많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대륙을 이동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생충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제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0: 아니, 나 진짜 너무 무서워요.
1: 이는 24시간마다 피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연구하신 분들이 항상 그 자신의 피를 먹여가면서 이를 키우는 그 영웅담을 들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2: 자기 몸에다.
3: 진짜?
1: 네네, 항상.
3: 자기 피 먹여가지고요?
1: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 와, 네. 대단하시다.
4: 모기 연구하시는 네. 분들이.
3: 자기 팔로요?
1: 자기 피 이렇게 하잖아요. 피.
4: 그 모기 밥 먹여요. 네.
5: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다른 이제 생명체들은 실험실 조건을 잡아가지고 키우게 되는데 이 기생충들은 숙주 갖고 필요하다 보니까 연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3: 힘들겠네, 진짜. 그러면 자기 몸에 진짜로 기생충을 키워 그래서 연구하신 분도 계실까요?
5: 어딘가에? 아, 영웅담들은 쭉 갑니다. 예. 네. 실제로 저의 스승님도 예, 예. 키워가지고 예. 새로운 이제 의학 교과서를 바꾸신 분이니까.
3: 아, 자기가 키워서요?
5: 예. 예.
3: 뭘 키웠습니까, 그분?
5: 신종으로 아까 얘기했던 돼지고기 기생충 있잖아요. 예, 예. 촌충. 그거 말고 소고기를 먹고 가면 되는 기생충이 있어요. 예. 분명히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에 걸리는 그 기생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3: 뭐예요?
5: 한 섬에서는 돼지는 귀하지 않고 소는 비싸니까 귀하잖아요. 돼지만 키우는데 거기에서 자꾸 소고기 먹어서 걸리는 기생충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이 있을 것이다를 가설로 세우고 열심히 돼지고기에 있는 그 애벌레들을 찾았어요. 그 이런 피, 그 혀라든지 뭐 이런 피하 조직에는 그 돼지고기 기생충이 있고 내장에는 또 다른 유충들이 있었던 거예요.
3: 아~
5: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은 거예요.
3: 와, 말도 안 돼.
5: 그래서 아시아 조충이라는 이름을 이제
3: 이름까지
5: 네, 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네 거기에만 이제 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3: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이제 기생충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지금 기생충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체로부터 방어를 해줬다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있고요.
3: 또 혜택을 좀 본 게 있다. 네.
5: 숙주의 면역 체계가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큰 병원성 없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네. 없어지다 보니까 잉여롭게 면역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반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4: 예전에 좀 면역학 배울 때 IgA였나요? 뭐 그 항체 중에서도 이렇게 기생충 공격에 특화된 항체들.
5: 네, IgE고요. 네네네네. 아, 네.
6: 이게 뭐예요? 이뮤노글로불린.
4: 이뮤노글로불린. 네, 이뮤노글로불린. 항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5: 맞아요.
4: 지금 그 중에서 기생충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을 정도로 네네. 우리 몸이 기생충과 항상 싸워왔기 때문에 그 면역의 어떤 성능,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쓸 일이 없으니까 내 몸을 공격하게 그렇지. 된다.
5: 그러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네.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그리고 크론병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장이 이제 헐어 그렇죠. 헐게 되는 이제 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돼지편충을 치료제로서 이 크론병을 완화시키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3: 네. 기생충을 치료제로.
5: 그래서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새롭게 그 역할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조망하는 연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4: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가 뭐였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했던 연구인데 지금 구충제를 너무 남용을 했어요.
3: 오히려요?
4: 그래서 인간이 남용한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가축들이에요. 구충제를 너무 많이 써서 더 이상 구충제가 안 듣는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군비 경쟁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도 그 기생충들과 군비 경쟁을 해왔던 거죠. 예전에 체변 봉투를 했던 그 기생충들과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듯 착각을 저는 하고 있다 생각해요.
3: 아, 언제든 위협을 올 수 있겠네요.
4: 왜냐하면 항생제 저항성 세균들이 진화한 것처럼 구충제 저항성 이 기생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5: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빈데믹.
3: 아, 근데요. 아, 예. 아우,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4: 프랑스, 그때.
5: 맞아요. 올림픽까지 망가지고. 네.
3: 걔가 집에 딱 뜨면은 그 집은 끝났다.
5: 1900년대 초에는 무분별하게 이제 살포를 했어요. 네. 살충제를. 그러면서 빈대들이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이제 걔네들의 이제 반감기가 있어요. 그 반감기가 지금 이제 약 50년 이상 지나죠. 70년 거의 지나니까 이제 사라지고 이제 환경 내에서 다시금 얘네들이 이제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3: 그러니까 우리는 기생충의 이 공격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생충이 갖고 있는 정말 이로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용도 해야 되고.
5: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건강하면

0: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면 사람도 지속 가능한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1: 환경도 중요하다. 예.
0: 그래서 분비 경쟁을 자극하는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니고 네, 좀 느리게 가는 것도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니까.

0: 기생충 컨텐츠로서 할 얘기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처음에 얘기했던 예. 절반이 기생충이면
1: 지금 어필하시네요.
0: 네, 저도 예, 숙주가 필요합니다.
2: 아니, 여러분들 피부를 뚫고 들어가실 것 같아서
1: 저희들의 숙주는 EBS예요. 네. 그럼요.
0: 네, 저 닉테이션이요. 저 열심히.
1: 요즘에 그냥 제로 약간 신드롬이에요. 저 진짜 많이 때리거든요.
3: 너무 달아.
1: 왜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아요?
4: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단 것들. 그게 이제 대체 감미료라고 볼 수 있어요.
1: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고 약간 혀를 가죠. 혀만 즐거워. 혀만 즐거워.
4: 이런 제품 어디냐면요. 귀 안쪽에 있어요.
1: 아, 달다.
5: 인공 감미료를 일단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약간 결합물질 같은 거예요.
6: 발언의 파급력이 맞아요. 심각하실 수 있어서 네.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건데 저는 알바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일 안전한
5: 그렇진 않습니다.
6: 아, 제 입장에도 네. 의학적인 걸 다 빼고 이걸 진짜 미칠 듯이 달게 만들자.
5: 엄청나게 달게 만드는 그게 자극인거든요.
1: 지금 이거 슈가풀이 먹으라는 거야 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얼굴 상처엔 중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살을 내는 듯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펭귄들은 물가로 나갑니다. 오직 엠페러 펭귄만이 빙벽 위에서 한겨울.
1: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겠지? 금방 간다, 밥 먹자, 얘들아.

형이 밥 주려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다. 우리 토끼들 잘 있었어? 배고팠지? 자. 어허, 싸우지 말고. 얘들아, 너네는 어서 내려와. 밥 먹으라니까. 뭐, 미안해. 자. 좀만 힘을 내, 토르야! 나는 이 돼지를 주러 간다. 새는 길로 와봐. 어디 보자. 오늘은 밥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토끼라, 너 살 언제 뺄래? 또 삐져서 들어간다. 그래, 너도 얼마나 배고프겠니? 진짜 이것만 먹는 거야. 또 어디서 날 쳐다보나 했다. 양심아, 먹어라. 말이 어딨어, 말. 어허! 야, 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야! 너 누구야? 아치, 너는 왜 맨날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종이를 먹어? 아이고, 이따 또 똥 치우면은 또 큰 거 하나 나오겠네. 저도 그만 먹어. 아유. 똥 반, 밥 반이니,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느니. 좀 내가 구석에다가 싸라고 했잖아. 아우,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0: 그래, 건강하네. 응. 응.
1: 평소 일찍 출근했네요.
0: 아이고, 아, 오셨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사수님께서 다른 데 좀 해주세요.
1: 아이, 펭수가 해야죠, 이런 거는. 하!
0: 아. 얘들아, 가, 이거 치우게.
1: 저는 톱밥 가지고 올게요.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0: 자, 저리로 가. 아우, 다 치웠다.

뭐야 이거? 아, 진짜 맞았다니 이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건강한 거니까.

0: 어때? 좀 편안하나? 사장님, 이제 생일이 밥 줄게요.
1: 네, 주시면 돼요.
0: 그래요.

0: 펭수 오늘도 모자 쓰고 왔네요.
1: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남부지방 동물이다기 때문에 얘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써야지 얘들이 편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얘야, 맘마 먹자. 지금 뭐 이거 시위하는 건가? 지금 생일이야. 사춘기예요. 이런 거 안 먹겠다 이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아, 한입 해봐요.
0: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1: 들어주니까 잘 먹네. 너무 귀여워.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옳지. 다 먹었다. 이야. 잘 먹었어.

0: 안 먹어.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야, 펑이 맛있어? 펑이 당근 당근. 오우 예. 오우 예. 너네 약간 야무지게 먹는다 이렇게. 안 먹은 펑이.
1: 저는 아니죠.
0: 안녕.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가려가지고 이 친구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요.
1: 네,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0: 어이, 어디서 이빨을 냅니다? 어? 자, 이거 당근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저랑 내 땅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네 큰일 나, 이거. 자, 뭐, 다르죠? 이거 빛이고, 뭐 드실래요? 이거, 아이, 그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 오늘 머리 자르자. 자, 이게 유니콘 컷이 요즘에 포니 사이에서 그 핫한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유니콘. 이 친구는 머리가 깎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신데요. 제가 오늘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손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 치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커트하는 데예요. 포니예요, 포니. 포니. 그 이 친구들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 주시면 돼요. 당근은 저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 되세요. 주위를 둘러보다 마다 눈을 떠보니 온갖 발자국이 내게

0: 네가 빨리 출발하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1: 아, 재밌어요. 재밌어.
0: 야,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게 일인데?
1: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는 거야.
2: 좋아, 좋아.
1: 하나.
2: 야, 같이 가야지.

0: 놀이다. 어, 따뜻해.
1: 어.
0: 아. 이야.
1: 좋다. 아, 좋다.
0: 아, 좋네요.
1: 현수야, 너 볼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추워? 에?
2: 새빨개 좋나 아주?
0: 나 볼 빨개?
2: 어, 기다려봐. 핫팩 좀 꺼내자. 근데 너 한국의 겨울에서 막 이렇게 볼 빨개지고. 남극에서 뭐?
1: 남극 출신인데.
2: 그니까.
0: 이건 추운 게 아니야.
1: 사춘기라서?
0: 아니.
1: 그럼.
0: 좋아서 그래.
1: 아, 좋아서.
2: 아, 그래?
0: 나한테.

안녕. 나는 퇴근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 오늘도 잘 놀고 일도 열심히 잘했다. 아, 졸려.

0: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긴 어떤 일로?
0: 냉동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1: 뭘 좀 아시네. 요즘 비싼 대방어 먹을 바에 참치 먹거든요.
0: 당연하죠.
1: 어떤 놈으로 드릴까요?
0: 제일 큰 놈으로 주시죠.
1: 큰 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0: 네?
1: 원가에 드리는 겁니다.
0: 아, 너무 크구나. 네. 그러면 좀 더 작은 걸로.
1: 그러면 통참치 말고 그.

0: 참치로 있는데 그걸로 대체해드릴까요?
1: 공장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
0: 네, 가시죠.
1: 야, 여기가 참치 공장이구나. 그 여기 다니면요, 직원 혜택 있어요?
0: 이제 임직원가로 참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랑 점심시간에 야채 뺀 해돋밥 제공해드릴 수 있죠.
1: 그럼 해돋밥에 야채가 없으면 전부 다 참치란 말씀이십니까?
0: 그렇죠. 밥도 빼드릴 수 있어요.
1: 제가 뒤에 방송직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약서주의요.
0: 이제 무거운 거 내려야 되는데.
1: 아,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자, 이제 참치 들어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들어와주세요.
1: 자,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 이래로 가장 설레는 입장입니다. 참치 입장! 자, 냉동 참치가 점점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자, 열어주세요.

0: 드디어 장치를 받았습니다.
1: 아, 일단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이고요.
0: 와우, unbelievable. 저게 다 몇 마리야?
2: 휴!
0: 와,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 같군요.
3: 빨리 내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0: 어, 빨리 어떻게 내려요?
3: 이 아이템을 드릴 테니까.
0: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네. 야! 야!
3: 조심해야 돼요, 이거.
0: 예. 오짜! 오짜! 한 마리에 보통 몇 킬로예요, 저거?
3: 지금 100에서 한 150킬로 나오는데.
0: 아! 어머!
3: 15번 한번 보여줄게요.
0: 보여주세요. 어, 야, 참 진짜 무거워. 아.
4: 너무 쉽게 하시는데.
0: 나도 이걸로 했으면 됐지. 저도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 빌리지. 왔다, 아빠. 왔다, 아빠. 둘, 셋. 와! 와! 어머! 꼬리입니다, 꼬리. 참패? 아니, 선배님.
3: 네.
0: 이제 뭐 해야 돼요?
3: 내린 거 무게 재러 왔어요.
0: 아, 무게 집니까?
3: 네.
0: 어? 그럼 우리 그거예요.
3: 네.
0: 참치들 무게 재갖고
3: 네.
0: 가장 가까운 쪽 맞추는 쪽이 참치 오마카세 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지면은
3: 네. 팔굽 펴펴기 100개 이런 거.
0: 몇 킬로 같으세요? 지금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3: 일단 철통이 200킬로니까
0: 네.
3: 그거 포함해가지고 850킬로 하겠습니다.
0: 850킬로? 아, 잠시만요. 100, 120, 140, 115, 110. 해갖고 849kg입니다.
3: 오.
0: 자, 그러면 무게 재보시죠.
3: 네, 다시요.
0: 우와. 과연 850kg 대 849kg 승자는?
3: 어? 980.
0: 뭐야? 뭐야?
5: 50이야 하지 그냥.
0: 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니, 이거.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1대0.
3: 그러면 뭘로 하나요, 이제?
0: 그거는 제가 차차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게도 쟀고, 네. 그 다음은 뭐 하면 됩니까?
3: 이제 저희 창고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한 거를 보관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보관하러 가시죠. 여기는 몇 도예요?
3: 여기는 이제 50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0: 영하 50도?
3: 네.
0: 오랜만에 고양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0: 이렇게가 뭐예요?
3: 방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0: 방한 준비? 방한 준비?
3: 저는
0: 태초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3: 네.
0: 남극은 영하 55도예요. 여기는 거의 저한테보다 사우나다.
3: 네요.
0: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3: 네네.
0: 참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3: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년씩 걸려요.
0: 몇 년이나 걸려요?
3: 네. 그리고 잡자마자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냉동을 하기 때문에 펭귄처럼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0: 근데 원래 생선은 바로 끌어올리는 게 신선하고 더 맛있는데 왜 참치는 얼리는 거예요?
3: 참치는 이제 잡자마자 죽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받아요.
0: 그러면 상하는구나.
3: 피랑 살이랑 섞여갖고 비린 맛이 엄청 강해지죠.
0: 아, 그럼 잡자마자 바로 얼음 한 거예요?
3: 이제 펭귄도 얼리면 그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0: 왜 자꾸 얼리냐고요.
3: 자, 이제 고향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3: 네.

0: 고양이 올릴 것 같아요.
1: 와우. 네? 저도 모르게 펭귄으로 가금만. 추워? 추워? 추워? 근데 왜 다 얼었어요?
0: 네?
1: 급속 노화다, 급속 노화.
0: 고양이 여기가 아니라서.
1: 어머! 뭐 괜찮아요? 어머! 가오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2: 괜찮아요.
1: 어, 근데 잘 어울리기도? 염색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 저기 서린이다, 서린! 어? 서린이다, 서린!
0: 참치를 보관하러 갈 거예요.
1: 예!
0: 따라오시죠.
1: 예!
0: 여기 박스에 올려주시면 돼요.
1: 예!

0: 우리 그거 하자.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오래 있나? 시작! 왜? 나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 와와. 와와와. 와와. 이곳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1: 이제 아까 내렸던 참치를
0: 네.
1: 이제 가공을 할 시간이에요.
0: 가공?
1: 바로 먹을 수 있게끔.
0: 예, 그럼 참치 자르는 겁니까?
1: 네.
0: 좋습니다. 가시죠.
1: 저는 요거를 먼저 잘라볼 건데요.
0: 네.
1: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알겠습니다. 오, 톱이다. 와!

0: 야, 안에 다리 꽉 차 있어.
1: 여기 이제 참다라고 가마라는 부위인데.
0: 가마?
1: 여기에서 가마도로가 나와요.
0: 그게 뭐예요?
1: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많고 기름지고 비싼 부위.
0: 좀 희귀한 부위군요.
1: 그쵸. 이제 한 마리 잘랐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0: 우와!
1: 이게 다 마블링이에요.
0: 오, 마블링! 오, 진짜로 여기, 오! 오,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참치 다 팔면 얼마나 벌어요, 연 매출?
1: 한 500억 정도?
0: 얼마요?
1: 한 500억 정도?
0: 500억? 참치로 500억을 버세요?
1: 아니,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죠.
0: 판다고? 네. 근데요, 네. 요즘에 방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1: 맞아요.
0: 가끔 가다 보면 참치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 네.
0: 그거 왜 그런 거예요?
1: 방어는 생물이다 보니까
0: 네.
1: 단가가 변동될 경우가 좀 많고.
0: 아, 시가?
1: 네,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오니까.
0: 아, 이거 약간 그거네. 두통투네. 그래갖고 지금 한양에 8,000원, 9,000원 하잖아요. 이만한 게.
1: 맞아요.
0: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2: 예.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르시는 게.
0: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여기 또 몇 년 동안 자르셨어요?
2: 경력은 한 30년 돼요.
0: 30년? 와, 그럼 눈 감고도 자르시겠네요.
2: 아, 눈 감고 위험하죠.
0: 아, 그쵸? 네, 이렇게...

0: 머리 짝이 보여. 오, 이거 약간 재밌니, 이거?
1: 이제 부위별로 나눠진 거를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0: 천천히 스무스 어떻습니까?
1: 많이 불안해요.
0: 왜요? 전문가 선배님.
2: 예.
0: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2: 처음이라 좀 어수선하죠?
0: 역시 솔직하시군요.
2: 처음부터 잘 못 잘라가지고 여기 두껍고 작고 이렇게 해.
0: 오, 그러네.
2: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1: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박스 포장 한번 해볼게요.
0: 아, 여기가 마무리입니까?
1: 마무리입니다.
0: 오!
1: 넘겨주세요.
0: 자, 와주세요.
1: 금속이 있나 없나 판별해주는 거거든요.
0: 오, 나왔습니다.
1: 이제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0: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오! 이야!
1: 넣어주세요.
0: 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1: 네.
0: 과연 이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1: 한 8.5kg.
0: 8.6kg 갑니다.
1: 오.
0: 과연! 정답은! 정답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이 게임은 이전이어서요. 네. 최종 우승자는 접니다!
1: 그러면 진짜 마지막 3점짜리도 있어야 돼요.
0: 오! 3점짜리?
1: 네.
0: 그러면 이거 하나를 빼겠습니다.
1: 네.
0: 몇 킬로?
1: 9.4?
0: 9.3 갑니다.
1: 어? 밑장 빼기인데?
0: 오케이! 이겼다! 500%!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시죠.
1: 좋습니다.
0: 좋은 승부였습니다.
1: 예.
0: 오마카세! 오마카세! 귀여워, 이거 진짜 먹는 겁니까? 오,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3: 네, 이성입니다.
0: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직원입니다, 같이.
0: 그럼 셰프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 약 5년 됐습니다.
0: 오! 자, 그러면 오마카세를 준비해 주셨는데
4: 네.
0: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쪽은 대뱃살.
0: 대뱃살.
4: 오도로라고 합니다.
0: 응?
4: 중남뱃살에서 약간 이쪽 앞쪽에.
0: 어, 앞쪽으로?
4: 예. 그리고 이쪽에 제일 비싼 부위는.
0: 오, 어디에요?
4: 이쪽에. 배꼽살이라고 합니다.
0: 뭔가 맛있어 보였어.
4: 예, 하단 쪽에.
0: 아.
4: 하단 쪽에 위치에 있고 몇 점 안 나옵니다.
0: 오.
4: 네. 볼살.
0: 볼살.
4: 볼살. 이쪽에 볼살이 있습니다.
0: 아.
4: 볼살도 아주 귀한 부위.
0: 그러면 지금 참다랑어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볼살인가요?
4: 볼살보다 배꼽살보다 더 비싼 부위가 있어요.
0: 어, 뭐예요?
4: 맞춰보세요.
0: 그 가마도로.
4: 가마도로 맞습니다.
0: 어, 가마도로는 어디 있어요?
4: 가마도로는 몇 점 안 나와서 뺐습니다, 제가. 뭐죠?
0: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4: 아,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면 가마도로 드릴게요.
0: 너무 뻔뻔해.
4: 비싸니까. 4점 나와요, 4점.
0: 예?
4: 진짜예요.
0: 내가 아까 그 큰 거 봤는데?
4: 네, 4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부위예요.
0: 저에게 가마도로를 제공해 주신다면
4: 네.
0: 제가 오늘 밤낮 없이 일하겠습니다.
4: 개인기 보여주세요.
0: 아니, 불침번 넣는다고.
4: 아니, 불침번 필요 없어요.
0: 그러면!
4: 아, 됐고요. 참치 이행시 해주세요.
0: 참치.
4: 참.
0: 참치 혼자 먹어?
4: 치.
0: 치사하게.
4: 오. 이게 야. 가마도로입니다.
0: 우와!
1: 딱 4점 나왔네.
0: 야, 근데 진짜 달라도 다르다. 약간 차돌박이 느낌이야.
1: 이렇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
0: 언니! 가마도로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1: 진짜 고수들은 소금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와.
1: 와사비를 많이 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0: 와간으로?
1: 네, 와간으로.
0: 이사님은 이 가마도로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3: 똑같아요.
0: 아, 똑같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자, 와사비를 많이 해가지고

0: 야채 지금 불이 아니 방앗간이에요. 와 그냥 기름을 짜버리네요.
1: 맛있긴 해요.
0: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바깥에서 먹는 참치라 아 정말 유유자적 너무 행복합니다. 셰프님, 셰프님 제가 고생하시니까 하나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해곱살 아하. 아이고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 회사 무슨 회사예요?

0: 아버님도 너무 웃겨요, 진짜로. 여기서 먹는 거 차원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1: 좋은 셰프를 데려온 겁니다.
0: 셰프님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2: 인정입니다.
0: 그 마트에서 참치 같은 거 살 때요. 네. 아, 좀 좋은 참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2: 참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가마도로 보셨다시피 마블링을 예. 보시면 돼요.
0: 아, 마블링 보면 돼요?
2: 네.
0: 가끔 가다가 아 조금 이제 참치가 기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기름진 건 조금 싫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 오, 뭡니까?
1: 첫 번째는 감태를 싸먹는 겁니다.
0: 우와, 감태 진짜 맛있는데.
1: 두 번째는 이제 소주랑 먹죠.
0: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이사님, 참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일반적인 게 좋은 거예요. 새롭게 먹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0: 기본이 최고다. 기본이 그냥 제일 맛있는 거다.
3: 네, 맞습니다.
1: 어때요? 배에 기름침 좀 했어요?
0: 지금 배가 완전 미끌미끌해요. 너무 기름기름이야.
1: 그럼 이제 불침번 좀 쓸어 가야겠는데요?
0: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참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마리 엄청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불침번을 쓰는 거지? 아니,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엄청 귀한 거니까 잘 지켜야 해. 와, 근데 이거는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일단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러면? 그럼 자야지.

0: 어? 뭐야, 뭐야? 뭐야? 일어나세요! 오!
1: 오늘은 뭐 좋은 물건 없나? 어? 이거 뭐야? 경찰과 도둑이다. 이거 요즘 유행인데, 이거? 이거 바로 지원해야겠어, 이거. 저 지원합니다. 제가 바로 경찰과 도둑입니다. 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경도 지원한 분 맞으신가요?
1: 예, 맞습니다. 지금 오디션 보는 거예요?
2: 이번 달에만 10번 했어요, 10번. 지금 경찰과 도둑 완전 몰입해 있어요, 지금.
1: 혹시 지금 저 일이 없으세요?
2: 경찰과 도둑이 지금 제 직업이에요.
3: 모르는 사람들이랑 영화도에 격도한 썰 그만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한 10초 뛰었나? 심장이요?
2: 네, 근데 적어주신 내용이랑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불이 깜빡일 때 이미 반대편에 도착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맞나요?
1: 깜빡이기 전에 저는 이미 반대편 가 있습니다.
2: 아, 달리기를 잘할 체형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제가 이겼어요, 타조를.
2: 오, 점프 자체는 괜찮다. 사람이랑만 경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 펭귄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숨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1: 전 숨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훔치고 떳떳하게 도망가겠습니다.
2: 이게 저희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1: 왜요? 이거 다 어릴 때 하는 거였잖아.
2: 10살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요.
1: 저는 사람 나이로 치면 쉰이에요.
2: 쉰? 쉰도 안 돼요, 쉰도.
1: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2: 고민을 좀 해볼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어디서 해요?
2: 아직 제가 장소를 못 구했어요, 장소를.
1: 제 집을 빌려드리죠. 여기 가서도 주세요. 천하제일 경도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접자들 들어와 주세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2: 아니, 경찰 사람 뽑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1: 저는 간단하게 안 뽑아주셨잖아요.
2: 그렇긴 한데 이렇게 호화로운 면접은 또 처음이에요.
1: 자, 저도 어렵게 뚫은 면접인 만큼 저도 면접을 봐야겠습니다.
4: 그때요 천하제일 경도 대회 조혜원이 면접을 보러 왔겠다.
2: 아니, 뭐야?
1: 뭐야?
4: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으로 오늘 활약하고 싶어서.

0: 이렇게 경도 대회에 출연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조혜원 만 26살입니다.
1: 도둑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0: 제가 조그만해서 잘 피해 다녀요.
1: 그럼 저는 커가지고 잘 못 도망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예원 씨에게 도둑이란?
0: 내 어릴 적?
2: 뭘 훔쳐보셨죠?
0: 동생이 예쁜 틴트 쓰고 있길래 슬쩍.
1: 합격!
3: 현재 런닝 코치로 잘 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 잘 뛰겠다.
2: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1: 탈락입니다.
2: 얼마나 빠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돌아주시겠어요? 한번 몇 바퀴? 그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달려서 가주시면.
5: 이렇게.
2: 별로 안 빠른데?
4: 생각보다 느린데?
6: 안 빠른데.
1: 혹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소품들 한번 활용해서 도둑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5: 돈 내라!
4: 중성!
1: 뭐야! 중성!
4: 네, 저는 실제로 의정부경찰서 신국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환 순경입니다.
1: 예?
5: 뭐야?
1: 예?
6: 경찰이 와도 돼?
5: 뭐야?
2: 아까 경찰차 발로 찼는데 아까?
4: 죄송합니다. 겨루고 있습니다.
1: 경찰과 도둑해도 되는 겁니까?
4: 아, 네. 경찰서에서 이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 이거 캠페인으로 홍보하면 내보내준다 해가지고.
1: 아, 조건이 있었군요.
6: 그냥 직장인이었어.
4: 목소리에도 약간 지문이 남듯이 녹음 파일을 제보해주시면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2: 도둑을 시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경찰 많이 해봤으니까. 도둑이 되셔도 자신 있습니까?
4: 전 뭐 훔쳐본 적이 없는데.
5: 실제 총.
4: 경찰차 차면 어떡해!
5: 다시 만들어볼게요!
7: 경도의 미친 남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하다 보면 패션 평가를 좀 할 줄 압니다. 오.
1: 패션 평가가 경도랑 무슨 상관이냐?
6: 그게 좀 뭔 상관?
2: 이거 특기긴 하다.
1: 경찰 패션 보여주세요.
6: 경찰 패션이 없는데.
7: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니까요.
7: 이거. 보이스피싱을. 오! 오늘 경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8: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1: 예?
8: 엄마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2: 재질이 나쁜데?
1: 자, 둘 중에 뭘 좀 더 하고 싶으십니까?
8: 어렸을 때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나가주세요!
6: 아니, 오해!
1: 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2: 아, 진짜요?
1: 근데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9: 제가 최연소일 거예요. 19살이거든요.
2: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어떻게 아는 사이?
1: 정확히 93년생이고요.
4: 아, 93. 93이 아니라.
9: 근데 누가. 네, 13년생일걸요, 아마?
1: 아마? 거짓말 그만하시고요. 본인의 장점 무엇입니까?
9: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2: 고등학생 어떻게 알지?
1: 경찰 이행시 가겠습니다. 경!
9: 경찰이다!
1: 잘!
9: 차렷! 망했어!
1: 이번 천하제일 경도대회 합격자는?

0: 우리 경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8명이니까 경찰 셋에 도둑 다섯 어때요?
1: 좋아요.
0: 우리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할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요.
0: 우리 경찰끼리 경찰끼리.
3: 민 잡히지 않는다.
2: 아, 잡히지 않는다.
3: 하나, 둘, 셋. 파이팅!
4: 도둑 바보! 도둑 바보!
2: 다시. 아, 우리 다시
4: 경찰! 경찰 바보! 경찰 바보!
5: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0: 경찰 바보. 경찰 바보.
2: 여러분 이제 자기 이거를... 얼굴을 찍어 주세요.
5: 아, 얼굴 찍는 거구나.
6: 얼굴.
7: 아, 무서워.
2: 다들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거예요?
5: 보이면 바로 구해 주기.
3: 파란색.
2: 왜? 아니, 같이 보여야지.
3: 난 팀이 아니야.
2: 아니, 그러게. 우리 도둑팀인데.
3: 원래 도둑은 도둑끼리 의지 안 해.
2: 뭐해?
3: 자기밖에 몰라야 돼.
5: 맞네. 행수를 미끼로 주고.
7: 아, 그러야겠다.
2: 그럼 알아서 살아. 알아서 하고 오케이. 만나.
0: 내가 봤을 때는 너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잡는 게 맞긴 해. 몰아서 펜스 잡아버리고.
3: 경찰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눈 감고 시작하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짓말 쳐 그냥. 봐버려. 어디까지 봐버려.

0: 감을 필요 없어.
1: 어차피 좀 이따 도둑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연기자.
2: 우리 지금 바로 초세버리자. 시작.
1: 3, 10, 29, 28.
3: 뭐야? 아니 어떻게 벌써? 눈 감아!
1: 22,
3: 감아!
1: 25,
0: 아, 눈 감아, 눈 감아!
1: 24, 23, 22, 21, 16, 15, 19, 8, 7, 6, 2, 1. 가자, 가자, 가자. 3, 2, 1. 가자, 가자, 가자.
0: 다 보인다, 벌써 보인다, 벌써. 언제부터 가?
4: 2층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1: 나오세요. 다 봤습니다.
5: 됐어.
1: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죄송한데. 아싸, 경찰 좀 잡았다.
3: 아, 범죄자 숙내 얘기가 알 수가 없네.
4: 무서워.
3: 벌써 힘들지?
1: 들어가 보세요, 빨리.
3: 들어가면 내 잘리야 돼.
1: 꼴 좋다, 꼴 좋다.
3: 안녕하세요.
6: 도둑 잡아라, 도둑!
1: 아니, 여섯 분 잡는다면서 왜 안 잡아요, 빨리?
4: 여섯 분이 안 보이네.
1: 들어와, 들어와!
3: 아, 이거 완전 좋다. 살려줘.
4: 아니, 펭수, 펭수. 우리 살려주러 와야지.
1: 펭수,
6: 펭수. 50초, 50초!
1: 펭수 잡아! 야, 진짜 빠르다! 야, 뭐야, 진짜 빠르다!
3: 왜 이렇게 잘 뛰어?
1: 일로와. 야, 감옥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다 나가.
6: 20초, 20초!
1: 뭘 잘못해, 네 얘기해.
7: 난 잘못한 게 없다!
1: 맞아, 잘못한 거.
7: 아니, 우리가 들어와. 이길 것이냐.
3: 오케이! 야. 와, 팬 4DK 개쩔어.
7: 아이다!
1: 나오세요! 피디님 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저희 갔는데?
4: 이제 어디서 잡던 거야? 아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혔어요?
1: 아니, 저희가 다 잡아 넣었는데 다 풀어졌어.
3: 펭수가, 펭수가 완전.
7: 다들 등산 밑이 어둡더군요.
4: 아, 너무 잘했다. 우리 완전 팀워크가 좋네.
1: 다음 판은 4대4 어떠세요?
7: 4대4! 공평하게! 4대4.

0: 4명 다 그냥 미친이네요.
1: 4명 다?
2: 여러분 다 같이 올라가시죠. 다 같이. 다 같이.
3: 네, 갑니다.
2: 찰가님 선조하에.
3: 전략이 확실해. 아, 지금 졸고 있는 거 다 느껴져.
2: 자, 우리 진짜 미란다 원칙 고지하러 갑니다.
3: 여기 있을 땐 여기에 뭔가 지금 냄새가 난다. 아,
0: 2층에 아무도 안 왔다고?
2: 2층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0: 아, 여기에 없네? 팀 올라가면 좋다.
3: 아니 이러면
4: 1층으로
0: 어차피 다 1층에 있다는 거네.
4: 소독
0: 절로 한 번만 가세요.

0: 엉덩이.
1: 아, 뭐예요? 뭐예요? 아, 펭수 어딨어?
0: 펭수 저기.
1: 거짓말도. 야, 펭수 여기 있어! 펭수 여기, 여기!
0: 뭐야, 하세요! 뭐야! 뭐야, 하세요! 나가주세요! 구한요님! 구한요님, 막아주세요!
1: 잡아, 거기 잡아!
0: 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구한요님, 날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1: 연애, 연애 시켜, 연애 시켜! 연애 시켜! 경찰님, 연애!
0: 어떻게 내가 적인 줄 알았지?
2: 빛에 어디 갔어?
1: 진짜 한 명 남았어!
0: 뭐야, 벌써 다 잡혔어?
2: 살리면 어떡해!
0: 아, 진짜 어떡해!
1: 도망가!
3: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건가?
4: 아니, 내기 한 번, 내기 한 번, 제발.

0: 얘기 한 번만.
1: 가위가위보 이기면? 네. 두 명 얘기해야 돼. 가위가위보 두 명 얘기해야 돼.
2: 지금 저한테 두 명이나 몰리는 게 크게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3: 너무 말이 많아.
2: 잠깐만.
1: 아니, 둘 다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2: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이길게요.
1: 둘 다. 가위. 아, 네 명. 가위가위보 네 명 이기면 봐주는 걸로.
4: 오케이, 오케이. 봐주는 걸로.
5: 자, 여기서.
6: 제가 마지막 할게요.
1: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3: 가위바위보. 아, 한 번 이겼어.
7: 저기요, 경찰님. 저기요, 경찰님.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3: 등수 배 아프네, 등수.
5: 배 아프네요?
7: 일부 측정이에요. 아!
3: 적지마, 적지마. 적지마, 적지마.
2: 도둑말 왜 믿어 그러니까.
5: 진짜 경찰이다.
2: 뭐야? 아, 뭐야? 살려줬는데. 그거 살려줬는데.
5: 이 두 분이 너무 잘 뛰어.
2: 아니, 진짜 잘 뛰는 사람들. 경찰분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7: 경찰이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줄일까요?
2: 이번엔 진짜 우리가 이겼다.
3: 도둑 파이닝이네요.
2: 질 수가 없다.
5: 와, 이거 실적 세트 아니에요? 선물 세트? 네, 실적인데?
2: 오늘 심할서를 준비하세요. 심할서 같기도 해. 근데 숨을 데가 없어. 어디 숨어요 도대체? 어디 숨어야 돼요?
8: 저기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 마지막 판에서 숨을 데 하나 제가 아까 찾은 날려서.
5: 대박. 빠른데?
7: 비포 비포 비포.
3: 귀여워.
7: 내가 감옥이랑 이쪽 바운더리에서 개미 귀신 잡자를 펼치니까.
9: 왔어.
7: 저는 짐승입니다.
9: 17, 16, 19, 8, 3, 2, 1.
7: 제발! 제발!

0: 아니 진짜. 아니 경도에 진짜 경찰 될 거면 어떡해.
1: 아니 진짜 도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0: 어.
1: 어 뭐야.
2: 잠깐 잠깐 잠깐 일어났어요.
1: 판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2: 아리아리라
1: 마음에 안 드는데.

0: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제만입니다. 알았어! 아. 자,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2: 잡혔어요. 진짜.
0: 잘 오세요. 자, 이분 김꿍이가 있습니다.
2: 아니에요. 살려줘. 살려줘
0: 빨리. 살려줘.
3: 뭐야? 뒤쪽에 서랍함 있어. 거기에 통 아저씨처럼 몸 있어.
4: 대박. 6, 5, 4, 6, 3, 7, 6, 5, 4, 3.
2: 살려줘 빨리.
0: 살려줘.

0: 물고기요.
1: 네, 지켜야 돼. 아!
2: 다 잡았다.
3: 한 명 남았어.
1: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3: 30초만 버텨, 30초만.
1: 여기 있네.
2: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3: 30초, 30초.
2: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7초 남았다.
3: 파이팅, 고해고.
2: 하나, 둘, 셋. 아,
1: 이겼다.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아, 잡았어.
3: 저 때요. 저 때요.

0: 잠깐만. 아, 찍었다, 찍었다.
1: 고생했어요.
2: 어?
3: 어? 왜 찍었지? 나 지갑이 없어졌는데?
2: 뭐, 공무원증이 없어졌는데?
0: 다들 뭐 없어졌어요?
2: 우선 네. 불신검문 좀 할게요.
0: 자, 동작 그만! 지금 이 안에 실제로 도둑이 있습니다.
3: 어?
0: 자!
3: 누구?
0: 설마. 지금부터!
3: 어?
0: 진짜 경도가 시작됩니다!
3: 어?
0: 도둑 잡아!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지난 4강까지는 야구와 축구 종목에 대해 각각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총 8강까지만 진행되는 저의 강의에서 네 가지 종목만 알아보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한 강의에 하나의 종목만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종목이죠. 테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경기장 사이에 네트를 설치해서 두 팀의 선수가 나뉘어 서고 선수들이 들고 있는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겨 상대 팀 공간으로 공을 보내는 종목입니다. 이때 한 팀에 선수가 한 명이 있을 때는 단식 경기라고 하고요. 선수가 두 명씩 있을 때는 복식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각자 성별이 다를 때는 혼합복식 경기라고 말합니다. 선수가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넘길 때는 넘어온 공이 공중에 있을 때 바로 쳐서 넘겨도 괜찮지만 바닥에 한번 튀겨서 넘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경기의 네트는 네트를 사용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인데요. 네트가 걸려있는 양쪽 기둥의 높이는 1.07m, 네트 가운데의 높이는 0.914m입니다. 네트가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가 아니고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트를 넘기는 것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네트에서 경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인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공을 네트 위로 넘기는 데에 난이도가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니스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테니스 경기장은 영어로 코트라고 부르는데요. 바닥이 어떤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클레이 코트, 하드 코트, 잔디 코트 등으로 나뉩니다. 테니스 코트 중앙에는 양쪽 팀의 영역을 나누는 네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트와 평행하게 코트의 양쪽 끝에 그어져 있는 선을 베이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라인 중앙에는 코트의 좌우를 구분하기 위해 작게 센터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네트와 베이스 라인 사이에는 서비스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이 서비스 라인과 수직으로 센터 서비스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 양쪽 끝에는 수직으로 사이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이 복식 경기에서 사용하는 더블 사이드 라인이고요. 약간 안쪽에 그어져 있는 선이 단식 경기를 위한 싱글 사이드 라인입니다. 다만 단식이든 복식이든 간에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똑같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라인과 센터 서비스 라인, 네트, 그리고 싱글 사이드 라인으로 감싸져 있는 사각형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코트 위에 총 4개, 팀마다 좌우로 2개씩 이 사각형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을 바로 서비스 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테니스 코트 위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선수들은 경기 시작에 앞서서 코인 토스를 합니다.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하는 게임이죠. 이 코인 토스에서 이긴 팀은 서브를 먼저 하는 것과 엔드라고 부르는 코트변을 선택하는 권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요. 코인 토스에서 진 팀이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 토스에서 이긴 팀이 서브권을 선택하면 다른 팀은 자신이 경기할 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서브권과 엔드는 경기 중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서브를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코인 토스에서 이긴 팀은 보통 서브권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브권을 선택한 팀의 선수가 서버 위치로 가서 서브 준비를 할 텐데요. 서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베이스 라인 뒤쪽입니다. 이 베이스 라인 뒤쪽 공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긴 하지만 코트 안쪽에 있는 라인을 바탕으로 서버의 위치를 규정하는데요.

서버는 센터 마크와 사이드 라인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오른쪽과 왼쪽 두 곳이 있죠. 그래서 서버는 먼저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고 다음 점수에는 왼쪽에서,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브를 하는 선수는 서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공을 위로 높이 던지고요. 이 공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라켓으로 쳐서 넘깁니다. 이 공이 우리 팀 코트와 네트에 닿지 않고 곧장 네트 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서브한 공은 서버 위치에서 대각선에 있는 서비스 박스에 떨어져야 성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브를 하는 선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서브를 했을 때는 왼쪽으로, 왼쪽에서 서브를 했을 때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서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서브를 하기 전에 서버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공을 위로 높이 올렸는데 공을 치지 못하는 경우, 네트를 넘어간 공이 서비스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등 서브를 실패한 경우에는 서비스 폴트로 간주되어 서브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 폴트는 실수로 봐주지만 두 번째 서비스 폴트를 하면 상대방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꼭 집중해서 서브를 해야겠죠? 반면 서브를 다시 해야 하지만 서비스 폴트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서비스 레트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레트는 서브를 넣은 공이 서비스 박스로 잘 들어가긴 했는데 네트를 맞고 넘어갔을 경우, 서브를 넣은 공이 네트를 맞고 바로 상대팀 선수에게 맞은 경우, 그리고 상대팀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서브를 넣어 성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폴트는 한 번만 봐주지만 서비스 레트는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서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발생한 경우는 아니라서 무한정 서비스 레트를 반복하는 경우를 보기는 드물 겁니다. 서브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상대팀 선수가 다시 받아치고 또 서브를 넣었던 선수가 받아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을 받아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것을 리턴이라고 합니다. 공이 바닥에 한번 튀기거나 튀기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공을 쳐서 넘길 수 있지만 서브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공이 바닥에 한번 튀기고 나서 리턴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이 아직 상대방 코트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라켓을 상대방 코트로 넘겨서 리턴하거나 공을 두번 이상 쳐서 리턴하거나 공을 손으로 잡아버리거나 선수 자신의 옷 혹은 신체에 공이 닿는 경우에는 리턴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턴한 공을 상대방이 바로 받아치거나 코트 안쪽에 떨어졌을 때 인으로 판정되어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만약 리턴한 공이 베이스라인이나 사이드라인처럼 경기장 끝에 있는 라인에 닿은 경우에도 코트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라인 완전 바깥쪽에 닿은 경우에만 아웃으로 판정되어 실점하는 것이죠. 경기 중에도 서비스 레트처럼 레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 중에 공이 터지거나 코트에 동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레트가 선언됩니다. 레트가 선언되면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그 경기에서 서브를 했던 선수가 다시 서브를 하면서 경기가 재개됩니다. 테니스 경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승부를 가리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하나의 테니스 경기는 여러 개의 게임이 반복되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게임이 모여서 세트가 되고, 세트가 모여서 경기, 즉 매치가 됩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점수를 얻으면 점수를 1점씩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니스는 40점을 얻은 상태에서 한번더 득점해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점을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테니스 경기에서는 첫 득점을 했을 때 15점, 두 번째 득점을 했을 때는 30점, 세 번째 득점을 했을 때는 40점이 됩니다. 영어로는 50, 30, 40라고 표현하는데요. 40, 즉 40점을 얻은 상태에서 한점더 득점하면 해당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없는 0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러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듀스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양 팀의 선수가 동일하게 40점을 얻으면 듀스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두번 연속으로 득점해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이 듀스에서 먼저 득점했는데, 다음번에 상대팀이 득점했다면 다시 듀스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다시 두번 연속 득점해야 게임에서

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을 총 6번 이기면 한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과 두 게임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게임 스코어가 6대 4 혹은 6대 3이라면 두 게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대로 세트가 종료되는데, 6대 5라면 게임을 한번더 진행해서 7대 5가 되어야 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게임을 얻었던 팀이 이겨서 게임 스코어가 6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일반적인 게임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타이 브레이크 게임이라는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타이 브레이크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다르게 점수를 0점, 1점, 2점과 같이 1점 단위로 매기는데요. 7점을 먼저 얻은 선수나 팀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2점 이상 많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2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7점을 먼저 얻은 팀이 있다고 해도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게임을 승리해서 두 개의 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매치, 즉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테니스를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우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도약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생각을 좋게든 나쁘게든 올바르게든 잘못되게든 도약시키는 대전제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수많은 생각이 오늘 체계적으로 격리되는 체험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추론을 3차원 모델로 다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의 토대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다음 3차원의 모델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토대가 있고요. 그 위에 판단이 놓입니다.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토대를 차지하고요. 이 토대 위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판단이 위치합니다. 토대를 이루는 보편이 개별에 대해, 위에 있는 개별에 대해 아주 강한 우세력을 발휘한다, 영향력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공평의 원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보편적이고요. 차별은 개별적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존중의 공평 개념을 인정하기는 해도요. 시험을 통해 사람들의 자격을 차별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 차이와 차별이 인정된다고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공평의 원리가 무시되는 건 아니죠. 원칙이 있습니다. 공평과 차별이 공존하더라도 공평의 원리는 개별적인 차별에 우세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평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특혜가 행해져요. 근거 없이 차별이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은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다음 그림처럼 차별이 공평의 원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판단이 생기면 우리는 즉시 오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근저에는 보편이 있고 이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설령 이상한 판단이라고 해도 그 판단의 토대에는 항상 보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토대 구조 모형에서 말하는 보편은 머리 바깥의 객관적인 보편이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자 본인이 믿는 보편적인 가치, 그 사람이 진리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요컨대 주관적인 보편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누군가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간섭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토대 구조 모형을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생각의 도약, 추론에 적용해 보죠. 추론은 생각의 토대 위에서 지금 여기의 생각을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지금 여기의 판단 1에서 새로운 판단 2로 이행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은 동일한 토대 위에서 행해집니다. 따라서 토대가 다른 추론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근거를 이용한 주장이 추론입니다.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토대 위에 있는 근거가 직접 근거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토대의 배후 근거가 없으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근거만이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토대의 원리도 주장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셋째, 추론은 전제에서 결론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제가 두개 있습니다. 토대 위에도 있지만 토대 자체도 전제입니다. 전자를 소전제, 후자를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가 없으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머리도 복잡합니다. 일단 머릿속에는 수십만 개의 개념이 있고,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들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아주 많은 대전제가 만들어지고요. 즉, 인간의 머릿속에는 생각의 토대가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대전제가 우리들 머릿속에 있고 이것들이 서로 우선순위 다툼을 벌이고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릿속 수많은 토대 중에서 다시 말하면 대전제로 작동하는 개념이나 원리 중에서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대전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인류의 스승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라면 모두 갖고 있을, 마땅히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대전제가 있다면, 그런 대전제는 보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대전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머릿속에 새겨진 원리임이 틀림없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이야말로 진리일 것입니다. 누구의 머릿속 프레임에서든 인간이라면 변함없이 갖고 있는 저 불변의 대전제야말로 진리일 것이라는 발상? 그런 발상이 생기는 곳. 바로 여기가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은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이 논리학을 만나면 이제 형이상학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전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진화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도약은, 즉 추론은 대전제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을 연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추론, 모든 생각의 도약이 전부 연역이었습니다. 간단히 연역을 살펴볼까요? 모든 인간은 늙는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는 미리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코디정은 인간이다. 이것이 소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코디정은 늙는다. 이것이 주장이자 결론이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약한 생각입니다. 이런 세 개의 문장으로 토대 구조 모형으로 연결되는 것을 일컬어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이 연역입니다. 인간은 3단 논법으로 생각을 확장합니다. 3단 논법의 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요? 지구는 둥글다.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 그러므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올 것이다. 이세 개의 문장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이 무엇이었죠? 네,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입니다. 이 문장만

문장만으로는 그러므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올 것이다 라는 문장과는 절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제인 지구는 둥글다. 이것이 우리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만 하면 완벽한 논리가 됩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대전제 대신에 과거의 인류처럼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대전제가 머릿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동쪽이 나온다는 결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다 보면 세상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생기겠지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대전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 추론을 살펴볼까요? 전자기파는 빛이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올바른 추론입니다. 빛의 공식 명칭이 전자기파입니다. 이 추론에서 대전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건강에 해롭다. 라는 대전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기파는 건강에 해롭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는 건강에 해롭다. 대전제가 바뀌기 전에는 과학적으로 올바른 추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전제가 바뀌니까 오류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전제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인간 머릿속에서 아주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추론을 하나 살펴볼까요? 모든 호모 사피엔스는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완벽한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판단은 그대로 두고 대전제를 바꿔볼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우열의 차이가 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 우열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 즉 소전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대전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나 결론이 자연스럽게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신봉해 왔고 신봉하고 있는 3단 논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만약 대전제인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가 없었다면요, 완전 비논리적이고 뜬금없는 얘기겠죠. 하지만 대전제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논리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적인 주장을 공격하면서 논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결론이 왜 생긴 걸까요? 사실 판단,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에 오류가 있어서? 아닙니다. 저 숨어 있는 생각의 토대, 대전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은 이처럼 우리에게 대전제의 존재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머릿속 대전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이 다음 시간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아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만성 변비는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 평창군 노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다고 한 노인은 25%였고 변비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한 노인은 한 10%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만성 변비 기준에 부합한 노인은 10%였습니다. 노인성 변비의 대표적인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 동반 질환, 신체 노쇠, 그리고 영양불량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항콜린제, 항경련제, 파킨슨병 치료제, 항우울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파킨슨병, 뇌졸중도 변비를 잘 유발합니다.

신체가 노쇠하여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고 위장관 운동 기능이 감퇴하는 것도 변비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문제나 삼킨 곤란으로 인한 영양불량도 노인성 변비의 원인입니다. 영양불량이 노인성 변비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치아 문제로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이 불량합니다. 게다가 장 보기와 식사 준비도 힘들어해서 식사가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식사로 인하여 변비가 잘 발생합니다. 87세 한 노인 환자가 배변 중 실신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으로 조절했던 분으로 복통이 있었고 소변도 잘안 나오고 항문통도 호소하였습니다. 배변 실신이란 배변 중이나 배변 직후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배변 실신은 특정 요인, 배변, 배뇨, 기침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성 실신 중의 하나입니다. 배변 중에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 자율신경계가 부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이 발생합니다. 복부 CT 검사에서 대장이 대변으로 매우 늘어나 있고 직장에는 대변으로 막혀서 매우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비로 과도하게 힘을 줘 배변 실신이 발생하였고 변비는 장폐쇄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92세 한 노인 환자는 최근 3일 전부터 노란색의 물설사가 있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복부 CT 검사를 보시면 직장이 매우 늘어나 있고 안에는 대변이 가득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에 염소통 같은 단단한 대변이 관찰되었습니다. 단단한 대변이 직장에 가득 찬 상태를 분변매복이라고 합니다. 분변매복은 주변 점막에 손상이나 자극을 줘서 장액 분비를 유발하고 덩어리 대변은 배출이 안 되고 덩어리 대변 사이로 장액만 항문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 설사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 있는 사람들이 치매가 잘 걸릴까요? 중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약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은 변비 유병률이 약 13%였고, 치매 전 단계인 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는 14%, 비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는 19%, 치매 환자는 약 19%의 변비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가 변비가 치매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비와 치매는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 300만 명의 한국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약 400만 명의 일본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위험도가 약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로페라마이드라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이용한 마우스 모델에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뇌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뇌 염증이 증가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동물 실험 연구는 변비가 치매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입니다. 영국에서 성인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비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한 종류의 변비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치매가 28%나 증가했고 두 종류의 변비약을 복용하는 사람에서 치매가 9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변비약이 치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변비와 치매는 관련이 있고 변비가 심해질수록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파킨슨병과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잘 발생합니다. 삼킨 곤란은 파킨슨병이 가벼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파킨슨병 중증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 마비는 파킨슨병이 심해질수록 잘 생깁니다.
하지만 변비는 파킨슨병 아주 초기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노인이 잠꼬대가 심하거나 변비가 심하면 곧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대장 운동이 느린 변비 환자가 그렇지 않은 변비 환자에 비해서 파킨슨병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장 운동이 느린 서행성 변비는 진단 후 5년 차에 파킨슨병이 1% 발생하였고, 진단 후 10년 차에는 2.6%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성 변비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비는 서행성 변비, 배변장애형 변비, 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비 유형에 따라 선호되는 치료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행성 변비에는 변비약, 배변장애형 변비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 변비형 과민성 장 증후군에는 식이요법, 진경제, 변비약, 항우울제, 항생제,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노인성 변비라고 해서 이런 일반적인 변비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의 경우에는 영양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씻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경우 특히 식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 재료는 작고 둥글게 썰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국물을 많지 않도록 하며 작은 수저를 이용하고 식후 30분은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끈끈한 음식, 바삭거리는 과자, 작은 알갱이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사 교육이 씻거나 삼키는 데 힘든 노인 변비 환자의 변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68세 한 여성이 복통을 동반한 변비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 복통을 동반한 변비가 생기더니 5개월 전부터는 복통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변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국수 찌꺼기처럼 조금씩 나왔습니다. 대변을 보시기 한 3시간 전부터 복통이 심하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면 복통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복부 CT를 보시면 대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죠. 환자는 수술을 받고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노인성 변비의 경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슨 검사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변비도 일반 변비처럼 원인을 찾고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것은 성공적인 변비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하고

0: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라켓 종목이죠. 배드민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테니스와 동일하게 경기장 가운데에 네트를 설치해서 두 팀의 공간을 나누고 선수들이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겨 상대 팀 공간으로 공을 보내는 종목입니다. 이때 배드민턴 경기에 쓰이는 공은 셔틀콕이라고 부르는데요. 베이스라고 부르는 몸체에 16개의 깃을 고정시켜서 만든 기구입니다. 다른 구기 종목처럼 동그란 모양의 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네요. 배드민턴도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한 팀의 선수가 한 명일 때에는 단식 경기라고 하고요. 두 명씩일 때는 복식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식 경기 중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성별이 다를 때는 혼합복식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자기 팀의 영역으로 넘어온 공이 땅에 한번 튀기고 나서 치는 것이 허용됐지만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땅에 닿기 전에 라켓으로 쳐서 바로 넘겨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트의 높이는 1.524m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배드민턴 경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도 역시 코트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코트의 모양부터 살펴볼까요? 배드민턴 코트에는 여기저기 선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모형으로 보이는데요. 각각의 라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와 수직으로 좌우에 그어져 있는 선이 사이드 라인인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이 복식 사이드 라인이고 조금 안쪽에 있는 선이 단식 사이드 라인입니다. 이 선들은 각각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의 코트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식 경기에서는 단식 사이드 라인까지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식 경기에서는 복식 사이드 라인까지가 코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 사이 정중앙에 있는 선은 센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코트의 좌우를 구분하는 선이죠. 이 라인은 주로 서브를 할 때 선수의 위치와 셔틀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네트와 평행하게 그어진 선을 볼까요? 먼저 네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은 쇼트 서비스 라인입니다. 이 선은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인데요. 뒤에 설명드릴 선들과 함께 서브 구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장 양쪽 끝에 그어져 있는 선을 보겠습니다. 이 선은 단식 롱서비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코트의 양쪽 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 경기에서는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식 경기에서는 단식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 쇼트 서비스 라인, 그리고 단식 롱서비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안에 서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복식 경기에서는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짧은데요. 이 구간을 설정하는 선이 바로 조금 앞에 있는 복식 롱서비스 라인입니다. 즉, 복식 경기에서는 복식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 쇼트 서비스 라인, 그리고 복식 롱서비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서비스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식 경기는 앞뒤가 길고 복식 경기는 좌우가 넓은 서브 구역에 셔틀콕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코트 위에서 배드민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셔틀콕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토스가 진행되는데요. 땅에 떨어진 셔틀콕의 베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팀의 선수는 서브권을 가지거나 코트의 위치를 선택할 권한을 가집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이후에 남은 한 가지 권한은 상대 선수가 가집니다. 예를 들어 셔틀콕 토스에서

있고요. 홀수인 경우에는 왼쪽에서 서브를 합니다. 첫 서브를 할 때는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첫 서브를 넣은 이후에는 점수를 얻는 팀이 서브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서브한 셔틀콕은 네트를 넘겨 상대 코트에 있는 서브 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브를 넣는 선수 기준으로 대각선에 위치한 구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브를 받는 선수도 서브가 들어오는 구역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는다면 서브 넣는 선수의 왼쪽으로,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다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식 경기의 경우에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추가됩니다. 우선 복식 경기에서는 선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둘중한 명의 선수가 서브를 넣는데요. 먼저 경기를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가 서브를 넣고 연속해서 점수를 얻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같은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그런데 서브를 하고 나서 실점하면 상대 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를 받아야 할 텐데, 방금 서브를 했던 위치에 있는 선수는 서브를 받을 때그 위치 그대로 서 있어야 하고, 동료 선수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반드시 서브가 들어오는 구역에 서 있는 선수가 셔틀콕을 받아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동료 선수가 셔틀콕을 치면 반칙으로 간주되어 상대팀에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다가 점수를 얻어서 서브권을 얻으면 그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서브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과는 별개로 서브를 넣는 스타일은 셔틀콕의 궤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셔틀콕을 높고 멀리 쳐서 롱 서비스 라인 근처로 보내는 롱 하이 서비스와 네트를 살짝 넘겨서 쇼트 서비스 라인 근처로 보내는 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스타일의 서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상대팀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배드민턴 경기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를 한 이후에 셔틀콕을 받아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로크도 셔틀콕의 궤적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먼저 셔틀콕이 높고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코트 거의 끝부분으로 보내는 것을 하이 클리어라고 하고요. 반대로 네트 근처에서 셔틀콕을 살짝 넘겨서 네트 가까이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을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스트로크를 혼합한 기술도 있는데요. 마치 하이 클리어를 칠 것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빼서 가볍게 쳐서 셔틀콕이 상대팀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게 만드는 드롭이라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던 궤적으로 공을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이 있는 반면, 셔틀콕을 아주 빠르게 보내서 받아치기 어렵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먼저 셔틀콕을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스매시, 지면과 평행하고 낮고 빠르게 날려보내는 드라이브, 그리고 네트 앞쪽에 떠 있는 셔틀콕을 짧고 빠르게 내려치는 푸시 등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이렇게 서브와 스트로크를 반복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상대팀 코트 바닥에 공이 닿도록 만들면 점수를 얻지만 상대팀에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칙으로는 라켓이나 선수의 신체로 네트를 건드리는 터치네트, 상대팀 코트로 넘기기 전에 셔틀콕을 두번 이상 건드리는 더블 콘택트, 라켓을 네트 위로 넘겨서 상대팀 코트 쪽에서 셔틀콕을 치는 오버네트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경기를 중단시키고 서브부터 다시 시작하는 레트가 있는데요. 서브를 할때두 팀의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한 경우, 셔틀콕이 네트 위에 걸려서 멈춘 경우, 외부에서 물체가 들어온 경우, 랠리 중에 셔틀콕의 깃털이 분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과 실점을 반복해서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는 21점을 먼저 얻는 팀이 하나의 세트에서 승리하는데요. 두 팀이 모두 20점을 얻은 경우에는 듀스가 되고, 이때부터는 두번 연속으로 이긴 팀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듀스 규정은 무한대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29대 29가 된 경우에는 단판 승부로 30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합니다. 한 세트가 끝나면 양 팀의 선수들은 코트를 교대하는데요. 경기가 3세트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팀이 11점을 얻었을 때 코트를 한번더 교대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는 두 개의 세트를 승리하는 팀이 최종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드민턴 경기 진행 방식과 서브, 스트로크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셔틀콕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셔틀콕은 다른 구기 종목과 다르게 베이스에 깃털이 달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게가 5g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무게 덕분에 프로 선수들이 공을 치면 순간 최고 시속이 300km per hour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KTX 기차가 달리는 속도와 맞먹는 속도죠. 그런데 선수들은 이렇게 빠른 공을 어떻게 칠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셔틀콕에 달려있는 깃털 덕분입니다. 깃털은 셔틀콕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받는 공기 저항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러한 공기 저항 때문에 셔틀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출발한다고 해도 동그란 형태를 가진 공에 비해 금방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이 친 셔틀콕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받아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배드민턴 종목의 특징과 규칙, 그리고 과학적 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트 사이에서 공을 주고받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테니스 종목과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각각의 스포츠가 가진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생각이 어떻게 도약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의 역할을 3단 논법, 즉 연역 추론을 통해 다양한 예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사실상 대전제가 인간의 지식과 오류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대전제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더 좋은 대전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주의, 경험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 4조를 하나만 뽑으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경험주의 사상을 뽑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의 섭리든 아니면 창조의 축복이든 인간의 머릿속 이성에 대전제가 새겨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니면 인간 머리 바깥에 있는 경전의 규율이나 사회적 관습에 이미 대전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겠죠? 그런데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적에는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 텅 빈 서판이라는 뜻으로 타블라 라사라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머리에 경험을 통해 지식을 채워 넣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전제를 만들어내고 수정하는 머릿속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귀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은 왕우장상의 머리나 귀족의 머리나 평민과 노예의 머리나 그 구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은 인간 머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 머리 안에 개념, 단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을 해야 머릿속에 어휘가 늘어납니다. 경험이 없다면 어휘력도 없겠지요. 직접 경험하든 간접 경험하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단어가 우리들 머리 안에 쌓입니다. 경험은 인간 머리 안에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의 성능,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로운 경험이든 해로운 경험이든 경험이 인간 머릿속의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인간 머리 안으로 보내는 모든 데이터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나쁜 경험이 아니라 경험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부족하고 일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일천한 사람은 논리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논리적일 리는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가끔 그렇게 보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논리력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즉 학습력이 좋아서 더 빠르게 논리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감이겠죠.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이 맞나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한 건가요? 논리학 관점에서는 이러합니다. 선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선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선한 개념과 원리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선량한 대전제가 더 많이, 더 강하게 활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실제로 선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기부합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돕고 기부하고 타인을 용서해 줍시다. 거짓을 멀리하되 약속을 지키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런데 버젓이 악한 행동 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 그 사람은 악할 것입니다. 머릿속 악한 개념이나 원리가 많을 것이니까는요. 우세한 머릿속 대전제가 틀림없이 나쁘고 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대전제가 활동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그리고 경험이 그런 대전제를 계속 보충하고 강화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화합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인성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기울기가 너무 작아서 변화하기는 하는데 본인이든 타인이든 그 변화를 실감하는 것보다 이번 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변화의 기울기가 작은 걸까요? 어째서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변화의 기울기가 작은 경험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대전제, 생각의 토대는 대체로 게으르고 견고합니다. 대전제는 신념을 원합니다. 이런 현상을 대전제는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웬만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머릿속 대전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머릿속 대전제가 그대로라면 자잘한 경험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자잘한 경험으로는 머릿속에 기존 대전제에 그냥 흡수될 뿐이고 강화되고 복종하고 혹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평범한 경험의 충격량은 자기 머릿속 대전제를 흔들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 정신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 신념이나 가치관이 크게 바뀐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익숙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을 만난 거고요. 낯선 체험을 피하되 비슷한 경험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대전제는 도전을 받지 않았겠지요. 여러분의 편견은 강화되어 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기울기라는 게 매우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머릿속 신념이나 가치관이 크게 바뀐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 그러셨던 건가요? 아마도 특별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낯선 체험의 충격은 머리 안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낡은 대전제를 쫓아내고

새로운 대전제를 높은 순위에 배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 인생의 깨달음, 사소하는 고생, 충격적인 책, 이상한 사람과의 진지한 교제, 믿을 수 없는 패배, 실패, 배신, 좌절, 그외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경험이 그런 낯선 체험의 충격을 동반하잖아요. 평범한 경험보다 그 수요가 적을 뿐이지 살다 보면 만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 인생을 살아왔다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또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어째서 누구는 권위적인 노인이 되고 누구는 스승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 중에서 어째서 누군가는 경멸받는 노인이 되고 누군가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명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은요, 기존 대전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전제는 기존 대전제에 도전하거나 그 대전제를 변경합니다. 기존 대전제가 지나치게 굳건하게 머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말이죠. 그 대전제에 어울리는 신념이나 편견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 신념과 편견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튕겨내지요. 수많은 경험을 한 실력자가 경험을 통해 자기 대전제를 의심하기는커녕 그것을 더 확신하고 그런 확신의 기초에서 명령과 간섭, 찬소리를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을 흔히 말하는 꼰대라는 비속어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실력자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할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고독한 최후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전제가 깨지면 그 대전제가 생산해냈던 그런 각종 편견도 힘을 잃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유연해지거든요. 수많은 경험을 한 실력자가 경험을 통해 자기 대전제를 의심하게 되었고, 세상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실패와 오류를 되새김질해 온 경우에 말이죠. 누가 이 실력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자에게 가까이 가서 더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아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변비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변비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우수한 검사입니다. 대장암 같은 기질적인 질환에서 경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고 증상에는 혈변, 빈혈, 대변 자멸 검사 양성, 체중 감소, 변 굵기 변화, 최근 발생한 변비 등이 있습니다. 변비 환자에서 이런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갑상선 호르몬이나 칼슘 혈액 검사가 변비의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76세의 한 여성 노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신 쇠약감이 심해지고 변비가 발생했던 분입니다. 환자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환자의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에서 위궤양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칼슘이 15.9로 정상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칼슘 혈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고칼슘 혈증으로 변비, 전신쇠약감, 위궤양, 그래서 소화불량이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비 기능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변비약도 복용했는데 변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변비 기능 검사를 시행하면 원발성 변비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변비를 관리할지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 기능 검사에는 대장 운동 통과 시간 검사, 항문 직장 내압 검사, 풍선 배출 검사, 항문 근전도 검사, 배변 조영술 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는 대장 운동을 시사하는 대장 통과 시간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20개의 마커가 담겨 있는 캡슐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 차에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 통과 시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측, 좌측, 구불결장 직장, 통과 시간을 구할 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 전체 대장 통과 시간이 72시간이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전 대장 통과 시간이 3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항문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대변 보듯이 힘주라고 했을 때 정상인은 항문 가려근이 이완됩니다. 항문 가려근이 이완이 된다는 것은 항문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요. 압력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환자는 노란색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바뀐 게 항문 가려근 압력이 낮아졌다는 거고 항문 가려근이 이완됐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의 소견인데요. 항문 가려근이 오히려 배변 보듯이 힘줄 때 수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 배출 검사는 배변장애형 변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풍선을 직장에 주입하고 좌변기에 앉아서 배변 보듯이 힘을 줍니다. 정상인은 1분 이내에 풍선이 배출되지만 배변장애형 변비에서는 1분이 지나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항문 근전도 검사는 항문 괄약근과 복근의 정기 활성도를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상단의 그림은 항문 괄약근의 근전도를 보여주는 거고 하단의 그림은 복근의 근전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배변 보듯이 힘을 줄 때 항문 괄약근의 전기 활성도는 안정상태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소견은 배변장애형 변비에서 관찰됩니다. 배변조영술은 항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폐쇄성 변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직장류,
직장 항문 중첩증 같은 질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안정 상태에서 항문과 직장을 보여주는 거고, 가운데 그림은 항문을 조였을 때 상태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배변 보듯이 힘줄 때의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배변 볼 때 힘을 주는 경우에 1분 이내에 저 조영제가 66% 이상 배출이 돼야 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배출이 잘 안 됐고,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직장에 전방으로 뿔룩 튀어나온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런 소견은 직장류 소견이라고 합니다. 직장류는 특히 중년이나 노년의 여성 환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인데요. 변비가 있고 배변 시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항문 기능이 비정상인 배변장애형 변비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입니다. 배변장애형 변비는 배변 시에 항문 과략근이 이완되지 않아서, 즉 항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배변장애형 변비는 가벼운 경우에는 변비약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심한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는 변비약을 복용해도 배변이 잘 안 되고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항문 근전도 감시하에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환자 본인의 잘못된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는 학습 훈련 치료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우선 배변 생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복식 호흡을 배움으로써 변을 제대로 밀어주는 능력을 키우고 배변 시 항문 과략근을 이완시키는 것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54세 한 여성 환자는 6년 전부터 악화된 변비로 내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보았고 브리스톨 1형 또는 2형의 딱딱한 대변을 보셨습니다. 항상 아랫배가 찬 느낌과 잔변감이 제일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아도 증상 호전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변비 약물 치료에도 잘 개선이 안 된다면 배변장애형 변비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에서 항문 과략근의 수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배출 검사에서도 풍선이 1분 이내에 배출이 안 되는 소견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배변 장애형 변비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이오 피드백 치료 전후의 소견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치료 전의 그림으로 항문 과략근이 배변 시에도 수축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 이후에는 전보다 개선되고 풍선 배출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비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비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절제술, 변비 환자의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죠. 대장절제술은 배변장애형 변비와 상부 위장관 운동 질환이 없는 서행성 변비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이런 대장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5세 고령 남성 환자가 복부 팽만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오신 분으로 수년 전부터는 변비 증상이 나타나서 변비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간헐적으로 매우 심한 복부 팽만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대장이 매우 늘어나 있었고 전체 대장 통과 시간은 72시간으로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잘 지내던 중 다시 복부 팽만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권유한 차전자피류에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에 복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변비가 심한 상태에서 부피가 더 커진 대변 덩어리로 좌측 대장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를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통하여 단단한 대변 덩어리를 제거하고 긴 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대장의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에게 외과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대장 절제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왼쪽은 수술 전, 오른쪽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확실히 수술 후 엑스레이에서는 장마비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처럼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변비와 복부 팽만이 나빠지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비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0: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네트 건너편으로 공을 넘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라켓을 쓰지 않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구는 야구나 축구 종목보다는 조금 늦은 2005년에 프로리그가 들어선 종목이긴 하지만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구는 공 하나와 네트만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구 종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구에서 배는 밀친다는 의미고요. 구는 공을 뜻하는 말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공을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배구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안 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을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영어로는 배구를 발리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리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맞받아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발리라는 용어는 배구 경기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배드민턴 경기처럼 배구공이 상대팀 코트에 닿으면 득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이 땅에 닿지 않도록 계속 공을 띄어서 전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배구 경기장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구 경기장은 크게 경기 코트와 자유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경기 코트는 18m 곱하기 9m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인데요. 네트와 그 밑에 그어져 있는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양 팀의 영역이 구분됩니다. 경기 코트에서 네트와 평행하게 양쪽 끝에 그어져 있는 선은 엔드라인이라고 부르고 네트와 수직으로 양쪽에 그어져 있는 선은 사이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어진 4개의 선이 경기 코트와 자유구역을 구분해 주는데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까지를 경기 코트로 인정합니다. 경기 코트 안쪽에는 네트와 평행한 선이 양 팀의 공간에 각각 하나씩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은 어택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어택라인은 네트에서 가까운 전위 구역과 엔드라인에 가까운 후위 구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택라인까지가 전위 구역이고 어택라인 직후의 공간부터 후위 구역으로 간주합니다. 경기 코트 바깥쪽 공간은 자유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그냥 코트 바깥 공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구 경기를 실제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유구역에서 공을 다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구역은 경기 코트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3m, 국제 경기에서는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은 우선 서브가 이뤄지는 공간인데요. 서브 지역은 엔드라인 바로 뒤에서부터 자유구역 끝까지, 양옆으로는 엔드라인 좌우폭과 같은 길이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사이드라인 뒤쪽에 살짝 떨어져 있는 연장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구역은 이외에도 선수들이 몸을 풀거나 교체 선수가 대기하는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요. 경기 중에 선수들이 공을 띄우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구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구 경기는 먼저 6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합니다. 배구 경기를 보다 보면 상의 앞면에 새겨진 번호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선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선수가 바로 팀의 주장입니다. 주장은 팀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선수들 중 유일하게 심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맞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식 경기의 경우 최대 1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고 감독, 코치, 팀 닥터 등이 팀에 소속되어 경기를 운영합니다. 배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다른 네트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토스가 진행되는데요. 토스에서 이긴 팀은 서브권이나 코트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다른 팀이 나머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먼저 서브권을 얻은 팀이 서브를 하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선수가 6명이나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서브를 해야 할까요? 바로 선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치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서브 전까지 선수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배구 경기에서도 서브 전까지 선수가 있어야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 위치는 어택라인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전위와 뒤에 있는 후위로 나뉘어지는데요. 전위와 후위에 각각 3명의 선수가 위치해야 합니다. 서브는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 즉 후위 선수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수행합니다.
이렇게 서브하는 선수가 준비를 하면 주심이 휘슬을 불어 서브 신호를 보내고 선수는 신호를 받은 지 8초 이내에 공을 쳐서 네트 너머의 상대팀 공간으로 공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배구 경기에서는 선수가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서 공을 터치할 수 있는데요. 서브를 할 때만큼은 손 혹은 팔을 이용해서만 공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할 때 한 손으로 공을 토스하고 반대쪽 손이나 팔로 공을 쳐서 넘길 텐데 이렇게 공을 토스하는 것은 한 번만 허용됩니다. 토스했다가 공을 잡거나 공을 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대로 실점하는 것이죠. 또 토스한 공을 타격하기 전에 서브 지역에서 벗어난다면 라인 크로스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서브를 하는 팀 입장에서는 서브하는 선수를 완전히 가려서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놓고 서브하는 선수를 가리고 있으면 스크린 반칙으로 실점할 수 있습니다. 서브를 받는 팀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서브한 공을 첫 번째로 터치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팀이 서브를 한 공을 타격해서 바로 다시 넘기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서브한 공을 네트보다 위에서 바로 타격해서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서브한 공을 바로 막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다양한 반칙을 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브가 상대방 코트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됩니다. 서브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3번 이내로 터치해서 상대팀 코트로 다시 넘겨야 하는데요. 이때 공을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선수가 2번 연속으로 터치하면 안 되고요. 한 선수가 터치를 했으면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선수가 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팀 선수 여러 명이 동시에 공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칙은 아니지만 공을 건드린 인원수만큼 터치

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터치한 공이 경기 코트 안에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선수가 토스한 공이 코트를 벗어나 자유구역 위로 떴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물론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이 네트 바깥쪽 공간을 지나서 상대방의 자유구역 위로 올라갔을 때는 선수가 상대방 자유구역으로 달려가서 다시 공을 우리 팀 영역으로 쳐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랠리를 하다 보면 네트에 공이나 몸이 닿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토스한 공이 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튀어나온 공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살려내면 경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트에 선수의 몸이 닿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트에 선수의 몸이 닿으면 그 즉시 네트 터치 반칙이 선언되면서 상대팀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럼 네트 넘어 상대팀 공간으로 손을 넘겨서 공을 치는 것은 허용될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대팀이 공에 대해 아무런 접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허용되지만 상대팀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오버네트 반칙으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가 셔틀콕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스매싱 기술이 있었던 것처럼 배구에도 강력하게 공을 내려꽂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을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위 지역에서 네트 위에 있는 공을 내려치는 공격은 전위에 있는 선수들만 할수 있습니다. 후위 선수들도 네트보다 위에 있는 공을 쳐서 공격할 수 있지만 어택라인 뒤에 있는 후위 지역에서만 가능한데요. 이런 방식의 공격을 백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나 백어택 같은 공격 기술들은 수비팀 입장에서 막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네트에 가깝게 서서 공격 타이밍에 맞춰 손을 쭉 뻗어 공이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블로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이 블로킹한 선수의 몸에 맞아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 블로킹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블로킹한 공이 떨어지지 않고 수비팀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세 번의 타구 기회를 얻습니다. 즉, 블로킹은 타구 횟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랠리에서 이기면 1점의 점수를 얻고 서브권을 가져오는데요.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점수를 얻으면 계속 같은 선수가 이어서 서브를 하고요. 서브권이 없는 팀이 점수를 얻어서 서브권을 가져오면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합니다. 로테이션은 서브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있는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전위 선수는 오른쪽으로, 후위 선수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있는 선수는 계속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던 선수는 후위 지역으로, 후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선수는 전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마친 뒤에는 전위에 있다가 후위로 이동한 선수, 즉 후위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브를 하고 랠리를 하고 점수를 얻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한 팀의 점수가 25점이 되면 세트가 종료되는데요. 점수가 24대 24로 동점이 되면 한 팀이 두번 연속으로 점수를 얻을 때까지 세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팀이 세 번의 세트에서 먼저 승리할 때까지 경기가 진행되고요. 만약 세트 스코어가 2대2로 동점이 되면 마지막 5세트는 한 팀이 15점을 얻을 때까지만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5세트에 14대 14의 스코어가 되면 한 팀이 2점을 연속해서 얻을 때까지 경기를 지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구 경기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넘기는 종목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규칙과 진행 방식을 알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우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경험이 인간 머리 안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논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얻는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 지식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요. 그게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부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경험 지식의 집합 속에서 이성의 추리를 통해서 생각을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공유,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런 대상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세계에서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감각 세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도 우리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유물을 탐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었습니다. 신, 내세, 영혼의 불멸, 자유, 세계 자체의 시작과 종말 따위의 이런 형이상학적 대상은 경험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이상학적 대상을 논리학을 이용해서 탐구한 것이 철학자 칸트의 저명한 저술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둘째, 실제 세계 확실히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것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직접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 불가능한 경험이라고 해보죠.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인간은 아주 기묘한 논리를 이용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간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지식을 만듭니다. 그게 판단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지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추론이었습니다. 이렇듯 머릿속에서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존 경험을 접근 불가능한 경험에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의 가능성 혹은 때때로 아주 낮은 개연성 그런 것들만은 갖는 지식이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 연결을 논리학에서는 아날로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유추입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을 소스 도메인, 즉 S라고 하지요. 이 S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알고 싶은 지식, 그것을 타깃 도메인, T라고 하죠. 그 T의 의미를 찾거나 이해하는 논리 기법이 유추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 1. S가 어떤 관점에서 T와 유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싶은 지식이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S는 어떤 특징 Q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T도 Q를 갖고 있거나 그와 유사한 Q-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날로지입니다. T는 타깃 도메인요. T는 경험할 수 없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T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유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직접 탐구하거나 실험해서 관찰해서 알아내면 될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유추보다는 직접 경험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지식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한 것이니까는요. 그런데 직접 관찰해서 그 관찰 대상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는 추론, 이런 귀납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론에서도 경험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거죠. 그런데 유치는 그런 추론을 두번 해야 되거든요. 그두 번째 추론은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추는 귀납보다 그 추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추의 결론을 지나치게 믿거나 이 논리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추의 예를 다양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화성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와 화성이 유사한 점을 확인한 다음에 화성은 목성이나 토성과 달리 지구처럼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도 않아요. 게다가 화성에는 작은 달이 있습니다. 오, 유사한 게 많군. 그런 다음에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추론했습니다. 이런 추론이 유추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테니까 생명체도 뭔가 동일하게 생겨먹지는 않겠지요. 소설과 영화 속에 나오는 화성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사실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기록물과 유물을 통해 과거의 문화와 사건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A라는 지역에 과거 기록물과 유물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해요. 거기서 우리는 A 지역에서의 옛날 사회를 추측하거나 귀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 A 지역의 유물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라는 지역에 대한 기록물이 없을지라도 A 지역에 대한 지식을 유추해서 B 지역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이 유추입니다. 인류의 인구는 80억 명에 달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면요, 직접 경험 관점에서는 80억 명을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흥미롭게도 상당수의 심리학 실험은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저널에 실리고 또 책으로 출판되기도 해요. 통계 표본 안의 인간 사회와 이게 S, 전체 인간 사회 이게 T 공통점이 있음을 인간이니까는요. 그걸 전제로 소스 도메인 표본의 결과에서 타깃 도메인인 전체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그런 생각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추 결과의 신뢰성은 의심스럽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심리학 실험 결과를 상당히 유의미한 지식으로 인정하잖아요. 심리학 책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심리학 실험은 이런 유추 논리를 확대해서 적용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잖아요. 인체 실험,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또는 뭐 안전성 관점에서도 그게 쉽게 허용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험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인간과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갖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게 바로 실험용 집주입니다. 실험용 집주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하지요. 만약 신약 물질 X를 쥐에 투입한 실험 결과 Q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면 같은 포유류인 인간에게도 그것과 동등한 Q-라는 특징이 발현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어휘력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같지 않잖아요. 지식을 전달할 때 지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청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추를 사용하곤 합니다. 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단순한 추론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임시적인 추론입니다. 어째서 임시적인 추론일까요? 언젠가 타깃 도메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음에도 심지어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 지식에도 한계가 있었으니 유추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추론해서 지식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추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화기 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변비를 부르는 안 좋은 습관과 올바른 배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변 욕구를 변이감이라고 하고 변비 환자분들은 신호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신호가 없고 깜깜무소식이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변이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과 왼쪽의 구부결장은 평소에 비어있다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면 구강대장 반사로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장과 구부결장이 대변 덩어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장이 늘어난 기계적 확장 자극이 척수를 따라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서는 이 자극을 변이감으로 느끼는 것이고 배변 욕구가 생겨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변을 참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변을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이감을 느끼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거나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이감을 자꾸 무시하고 대변을 참게 되면 변비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 복통, 항문통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변을 자주 참다 보면 직장 감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항문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변을 자주 참다 보면 변이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던 직장이 늘어나면서 신호가 척수를 따라 대뇌로 전달될 때 변이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변을 자주 참는다는 것은 직장에 항상 대변이 차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늘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이 척수를 따라 뇌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이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변이감을 잘 못 느끼는 환자가 변비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시면 직장과 구부결장이 비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이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변이 단단하다는 것은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약을 복용하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변비약 효과가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엄청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리터 이상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하여 야간에 화장실에 자주 가서 소변을 보게 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변비 증상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늘 배가 불러서 충분하게 음식을 못 드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변의 양은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변비 증상을 나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변의 좋은 자세와 안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변의 좋은 자세는 항문, 직장, 각도가 둔각이 되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그 자세입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분들 중에 좌변기를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서 쪼그려서 배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바닥에서 변을 보시는 것은 치우는 것도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좌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보실 때는 발판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발 밑으로 약 15cm가량의 발판을 올리시고 상체를 약간 수그리면 항문 직장 각도가 예각에서 둔각이 되고 배변 중에 힘을 주면 보다 쉽게 대변을 항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변을 위한 시간 얼마나 돼야 할까요? 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서 과도하게 힘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마치 피복이 벗겨진 케이블선처럼 이 골반적 근육과 항문 괴략근으로 가는 신경이 그런 식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손상된다는 것은 해당 근육, 골반적 근육과 항문 괴략근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서 힘을 많이 주시면 골반적 근육과 항문 괴략근이 약해지면서 변비, 변이 새는 변실금, 소변이 새는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를 탱탱하게 잘 받쳐주던 골반적 근육이 힘없이 늘어지게 되는 현상은 회음부 하강증후군을 유발하며 대변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항문괴략근과 골반적 근육은 대변이나 소변이 평소에 새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실금과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변비를 오랫동안 관리를 잘안 해오신 여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변비와 변실금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변비약을 복용하면 대변이 물러지면서 쉽게 대변이 새면서 변비약을 기피하게 되는 반복적으로 가는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간다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직장에 내시경에서 궤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궤양들은 배변 중에 과도한 힘주기로 발생한 고립성 직장 궤양 증후군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 출혈 그리고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대변 보기에 계속 힘을 주는 경우 이렇게 고립성 직장 궤양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립성 직장 궤양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변비약과 함께 올바른 배변 습관을 배우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배변 후에 잔변감이 심한 변비 환자에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반신욕을 하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반신욕 할때 물의 온도는요,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명치까지 물에 잠기도록 하고 20분 동안 반신욕을 하시는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계 방향으로 대장을 따라 나간다는 느낌으로 주물러 줍니다. 특히 평소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여러 번더 주물러 주면 좋은데요. 변비 환자에서는 왼쪽 아랫배를 여러 번더 주물러 주면 좋습니다. 변비 환자분들은 평소 대변을 볼때 힘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치액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좌욕은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치액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은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변 시에 항문 괄약근이 잘 열리지 않고 수축하는 이런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가 배변 전에 3분간 따뜻한 물에 자욕을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대변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 변비 환자의 경우 출산, 폐경, 노화, 그리고 변비로 인하여 항문 괄약근과 골반절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직장류 같은 문제가 생겨서 변실금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실금과 동반된 변비 환자에서는 배변 후에 대변 덩어리가 직장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실금도 있는 변비 환자는 배변 후 3분간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서 배변하듯이, 대변 보듯이 가볍게 힘을 주시면 직장을 깨끗이 비우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변실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대변을 참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변비를 부르는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꼭이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번지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이나 평행봉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매달려서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턱걸이 같은 운동을 해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에는 바로 이 철봉과 평행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대략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기계체조입니다. 기계체조는 신체를 회전시키는 동작이나 균형을 잡는 동작들을 조화롭게 구성한 연기를 펼치는 스포츠 종목인데요. 선수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등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동작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리듬체조도 신체를 회전시키는 동작을 구성해 연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기계체조와 공통점이 있지만 리듬체조는 공이나 리본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계체조의 세부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체조는 성별에 따라 남자 기계체조와 여자 기계체조 종목으로 나눠지는데요. 남자 기계체조는 총 6개의 종목, 여자 기계체조는 4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종목, 즉 마루 운동과 도마 종목은 두 성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통 종목 중 하나인 마루 운동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루 운동 경기장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12m인 정사각형의 매트 위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매트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높이 뛸 수 있게끔 특수한 구조로 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루 운동에 쓰이는 매트는 스프링, 나무 판자, 쿠션, 카펫 등으로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마루 매트 위에서 남자 선수들은 75초, 여자 선수들은 90초 이내의 시간 동안 연기를 펼치는데요. 힘차게 달려가던 선수들이 달리던 힘을 회전시키는 힘으로 전환시켜서 앞공중 돌기, 뒤공중 돌기, 손짚고 돌기 등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주로 선보이곤 합니다. 이외에도

또 마루 운동엔 연기하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는데요. 먼저 여자 마루 운동 경기는 선수가 선정한 배경음악을 틀고 연기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안무를 선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남자 마루 운동 경기는 물구나무서기나 L자 버티기, V자 버티기 등 강한 근력과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비아크로바틱 동작, 균형 잡기 동작 등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체조 종목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뛸 도자에 말 맞자를 써서 만든 용어인데요. 말을 타는 종목도 아닌데 왜 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도마 종목이 고대 로마 제국, 군인들의 말타기 훈련에서 유래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의 생김새가, 특히 과거에 쓰던 도마를 보면 말 안장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선수가 25m의 주로를 달려서 발구름판을 밟고 도마를 손으로 짚은 뒤 현란한 공중돌기를 선보이고 착지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도마의 경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데요. 남자 경기의 경우 135cm, 여자 경기의 경우에는 125cm로 설정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75초 혹은 90초라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여러 기술을 선보이는 마루 운동과는 달리, 도마 종목은 단 하나의 폭발적인 기술을 순간적으로 선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마 종목에서 선수들이 발구름판을 밟고 손을 앞으로 짚는 기술이나 옆으로 틀어서 짚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발구름판을 밟기 전에 몸을 트는 동작을 활용해 발구름판을 뒤로 밟고 도마를 반대 방향으로 짚으며 떠오르는 기술 등 여러 가지 방식의 도약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남녀 공통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남자 기계체조와 여자 기계체조 각각의 세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기계체조의 경우 마루 운동과 도마를 제외하고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마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는 안장 안자에 말 맞자를 쓴 용어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도마 종목과 동일하게 승마 훈련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안마 기구는 기다란 벤치처럼 생긴 몸체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각형의 매트가 바닥을 감싸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바닥에서 발을 떼고 기구 위로 올라가는 순간 연기가 시작되는데요. 선수들은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다리를 기구 앞뒤로 교차시키거나 기구를 잡고 있는 손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는 기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선수는 반드시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기구 위를 이리저리 이동하는 기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마 경기는 선수가 다시 매트로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을 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만약 내리기 기술을 하려던 게 아닌데 실수로 떨어졌다면 선수는 감점을 받고 다시 기구 위로 올라가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봉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봉은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봉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철봉이 있지만 기계체조에서 사용하는 철봉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무려 2.8m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봉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달리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높은 위치일 수 있지만 경기를 펼치는 선수 입장에서는 철봉을 잡았을 때그 어떤 연기를 펼치더라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하고 내리기, 즉 착지 동작을 위한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는 필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선수의 신장이 너무 커서 철봉을 잡은 상태에서 땅에 발이 닿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철봉 높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봉 경기는 철봉에 매달린 선수가 흔들기를 시작하면서 연기가 펼쳐지는데요. 선수는 철봉을 축으로 커다란 원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철봉에서 손을 놓는 비행 동작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좌우 앞 뒤로 빙글빙글 돌면서 예술적인 내리기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는 연기 중간에 정지 동작을 포함하지 않고 계속 회전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신체 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링입니다. 링 종목도 말 그대로 선수가 나무로 만든 두 개의 링을 잡고 경기를 펼치는 종목인데요. 링의 위치는 철봉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링은 철봉처럼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 한 줄기에 와이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링을 잡고 연기를 펼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링 종목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른 종목이 주특기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상체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은 철봉처럼 선수가 링을 잡은 손을 축으로 해서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동작도 있지만 몸을 정지시켜서 버티는 기술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링 종목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공중회전을 하며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로 연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남자 기계체조 종목은 평행봉입니다. 평행봉은 나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나무봉이 평행하게 놓여 있는 기구인데요. 봉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로 띄어져 있습니다. 평행봉은 철봉이나 링 종목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철봉이나 링 같은 경우에는 기구에 오르는 기술이 없지만 평행봉은 선수가 두 봉을 잡고 올라가는 방법에 따라 오르기 기술이 인정됩니다. 평행봉 위에 올라간 선수는 두 손으로 봉을 잡고 스윙을 하면서 생긴 힘으로 공중회전을 하기도 하고 봉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두 손을 놓고 봉 앞뒤로 이동하면서 연기를 수행하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공중회전을 하면서 내리는 기술로 연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여자 기계체조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기계체조는 마루 운동과 도마를 제외하고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이단 평행봉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봉이 두개 있다는 점은 평행봉과 비슷하지만 평행봉처럼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심지어 두 봉의 높이가 다릅니다. 높은 봉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25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낮은 봉의 경우 17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의 모양이 이렇다 보니 선수가 양손으로 두 개의 봉을 동시에 잡고 연기를 펼치기보다는 두 손으로 하나의 봉을 잡고 마치 철봉 경기처럼 회전 연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철봉과는 다르게 낮은 봉이 있다 보니 낮은 봉을 잡고 뛰어오르면서 오르기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도마 경기에서 쓰는 발판을 활용해서 높이 뛰어올라 높은 봉을 잡는 오르기 기술을 통해서 연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수가 봉을 잡고 연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잡고 있는 봉을 축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손을 놓고 공중에서 회전하는 비행 동작도 물론 포함되고요. 낮은 봉에서 높은 봉으로 다시 높은 봉에서 낮은 봉으로 이동하는 동작들을 보면서 인체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자 기계체조의 두 번째 종목은 평균대 종목입니다. 평균대는 높이 125cm, 길이 5m, 그리고 폭이 불과 10cm밖에 안 되는 기구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펼치는 종목인데요. 이단 평행봉 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발판을 이용해서 기구 위로 오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선수마다 각자 개성 있는 오르기 기술을 활용하여 평균대 위로 올라갑니다. 평균대 종목에서 선수들은 마루 운동 경기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공중돌기 동작, 회전 동작, 점프와 홉 동작을 다채롭게 조합해서 연기를 구성하는데요.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평균대 위에서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루 운동 경기장에서 동작을 수행할 때보다 더 세밀하게 동작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대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 경기 중에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감점을 받고 다시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후반부에 평균대 끝에서 뛰어올라 앞이나 뒤로 공중돌기를 하면서 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로 평균대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계체조 종목의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체조 경기의 경우 선수가 성공한 기술을 합산한 점수인 난도 점수와 그 기술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실수 없이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 점수가 각각 부여되는데요. 난도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서 선수가 수행한 기술의 점수들을 합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겨지고 실행 점수의 경우 최대 10점에서부터 점점 깎는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기계체조 경기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D점수와 E점수라는 용어를 볼수 있는데요. D점수의 D는 difficulty를 의미해서 난도 점수, E점수의 E는 execu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행 점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난도 점수와 실행 점수를 합치고 이외의 감점 요소들을 반영하면 종목별로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계체조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8강을 마지막으로 EBS 평생학교 스포츠 백과사전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언젠가 다른 기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와 시사 문제로 많이 싸우잖아요. 논쟁이 감정적이고 또 지나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봅니다. 인간의 머리 안에서 단어가 탄생하고 문장이 생기며 단락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보관된 수많은 단어, 생각, 원리, 그리고 대전제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보관된 수많은 단어와 판단들이 실제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저는 이런 힘에 반론의 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생각의 토대인 대전제는 인간 머릿속 연역 논리 프레임에서 막강한 거의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전제로 기능하는 무수히 많은 개념과 기존 판단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 다툼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 논리는 대전제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대전제가 많고 항상 대전제끼리 우선순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하시잖아요. 열심히 관리도 하시죠? 예컨대 제가 당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맛있는 떡이 있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탄수 화물은 위험하고 피해야 한다 라는 대전제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이지 인내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떡 좋아도 건강관리 때문에 그런 대전제가 있으니까 참겠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아주 유연한 대전제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라거나 과한 것이 문제지, 또는 아주 솔직하게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라는 본능의 대전제가 태연하게 나타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속삭여 준다면야 저는 그 달콤한 속삭임을 수락하면서 그 떡을 먹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반론의 힘을 철학자들이 탐구하지 않았을 리 없겠지요. 도덕 철학에 관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선한 대전제를 제시하면서요, 좋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전제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욕망과 본능에 순응하는 대전제가 나타나서는 나를 유혹할 수도 있겠지요. 머릿속에서 대전제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반론의 힘을 일컬어 철학자 칸트는 변증이라 불렀습니다. 변증은 대전제끼리의 우선순위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우선순위 다툼에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런 변증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좋은 추론, 선한 논리의 작동을 회방놓는 방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론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의지이며 그 의지를 돕는 도덕법이, 그리고 그 도덕법을 따르는 좌우명이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칸트의 도덕 철학 안으로 깊이 발을 담글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대전제끼리 우선순위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점만 기억하기로 하죠.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매우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상대방의 논리에 좀 당했어요. 그 패배한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아, 배움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상대방 주장으로 갈아탔습니까?
아니면 논리를 보완하며 자기 주장을 더 강화하려고 했나요? 우리는 대체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논리에서 졌다는 것은 소전제가 제대로 된 근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 나의 근거들이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탄핵됐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장, 내 결론을 바꿔볼 만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자기 결론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전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활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해요. 사람들 머릿속 연역 논리는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조를 갖습니다. 결론이 주장이고요, 소전제는 근거로 작동하는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논쟁과 설득의 목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장은 결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소전제에 대한 공방으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론은 의례, 소전제, 사실판단, 팩트체크, 근거 이런 것들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양자대결에서 이런 반론의 힘은 미미합니다. 적대적이라 함은 외견상으로는 주장,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더 정확하게 말하다면 그 본질은 머릿속 대전제가 적대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의견의 결론은 그저 대전제가 낳은 주장일 뿐이어서 그 결론 자체는 수동적이고 논리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무리 격렬하게 혹은 섬세하게 발휘되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렇다 해도 배후에 있는 대전제가 여전히 우세력을 발휘하는 한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꺾지 못합니다. 반론을 제기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막 불쾌해하거나 분노합니다. 생각의 토대인 대전제는 매우 완고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전제가 적대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막 직접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대전제는 먼저 논리를 동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럴싸한 근거도 막 수집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대전제는 감정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논리적인 현상인 셈이죠. 이런 경험의 기초에서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아주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인의 근거를 공략하더라도 그다지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인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이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논쟁에서 이겼다고 뭐 정신승리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모욕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더 강한 논리로 무장하여 다시 나타납니다. 오히려 고양된 적개심으로 내 앞길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신승리와 모욕은 이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손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현명한 방법은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전제들의 우선순위 다툼이 일어나도록, 즉 앞에서 말했던 변증이 상대방 머릿속에서 생겨나도록 작전을 짜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머리 안에는 대전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좌우간 대전제가 아주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리한 대전제, 나한테 유리한 대전제가 나타나도록 전략을 짜서 논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심하게 몰아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을 지휘하는 대전제가 항상 안전하게 논리의 우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토대가 참견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 다툼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적대적인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반론의 힘은 작용합니다. 이때의 반론은 상당히 유연해서 때때로 대전제의 우선순위를 알맞게 조정해 주기도 하고요. 근거들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신뢰가 이렇게나 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 해서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노력해야 합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언제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만 우호적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논리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우호적인 상대방이 여러 번 반론의 힘으로 보충해 줘야 한다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겠지요. 걔는 머리가 좋지는 않아. 아이고, 말도 마. 저 양반은 주장이 강한 꼰대야. 이런 식으로 험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아주 쓸쓸한 일이지요.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양자 소통에서는 논리적일수록 먹히며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 소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우호적인 양자 소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곁에 있는 친구보다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대립에 쓸데없이 시간과 역량을 낭비합니다. 이상으로 EBS 평생학교 논리와 생각의 기술 강의를 마칩니다. 저의 부족함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은 생각의 기술 중에서 일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논리학 지혜는 좀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삽시다. 똑똑해지고 소통도 더 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아기 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마지막 강의로는 변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변비 환자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변비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변비약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용하시는 변비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하루에 20g 정도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변비 환자에게 좋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흑미 현미밥, 시래기 된장국, 꽁치구이, 미나리 고추장 무침, 브로콜리 볶음, 배추김치, 고구마 라떼, 키위로 구성하였는데요. 이 식단에 포함된 식이섬유소가 총 11g입니다. 변비에 특히 좋은 과일로는 키위, 건자두, 사과, 용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에는 섬유질도 많고 페놀산, 액티니딘 같은 성분 등이 있어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다한 과일 섭취는 가스 형성을 초래해서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 된장, 낫또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변비 환자분들이 발효식품을 섭취한다고 다 좋아지시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복통이나 가스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 증상을 나쁘게 하는 식품으로는요, 인스턴트 식품, 고기, 동물성 가공식품, 마늘, 양파, 밀가루 음식, 떫은 감이나 알코올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고기, 동물성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은 섭취하면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다 보니까 대장에 도달하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서 대변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떨떠름한 맛을 유발하는 탄닌 성분은 대장 운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감이나 덜 익은 단단한 바나나는 변비 증상을 나쁘게 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왜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대장의 연동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소장부터 대장까지의 연동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장의 연동 운동은 밤에는 거의 없다가 아침에 기상을 하면은 마치 대장도 깨어나듯이 활발하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침 식사를 하면 구강대장 반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대장의 연동 운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변을 배출시킬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해서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은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을 챙겨 먹는 게참 힘들지만 변비가 있다면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장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변비 환자분들 중에 보행에 큰 제한이 없는데 세오라, 네오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냥 걷기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정성껏 하시고요. 스포츠 드링크나 미네랄 워터를 마시고 보폭을 평소보다 넓게 하고 호흡이 약간 빨라질 정도, 등에 땀이 맺힐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복식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식호흡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호흡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식호흡은요, 변비, 위식도 역류질환, 트림장애, 복부 팽만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이 왜 변비에 좋은지 배변 생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항문괄약근과 치골직장근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이 항문 밖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변 덩어리가 직장에 내려오면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변이감이 생깁니다. 이때 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는 과정을 보시면 배변 시작에는 횡경막 근육과 복근의 수축이 일어나고 동시에 항문괄약근과 치골직장근의 이완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를 복부와 항문의 조율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령 척수마비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횡경막 근육과 복근의 수축이 발생하지 않고 복부와 항문의 조율도 안 돼서 변비가 잘 생깁니다. 복부와 항문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직장의 수축으로 대변 덩어리는 추진력을 갖게 되어 열려있는 항문을 통해 대변 덩어리가 배출됨으로써 배변이 종료됩니다. 이런 배변 과정을 보시면 복근과 횡경막의 수축, 복부와 항문의 조율, 그리고 직장의 수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횡경막과 복근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복부와 항문의 조율을 개선시키고 심지어는 대장의 대변 덩어리 추진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는 복식호흡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식호흡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손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들이마셨던 시간의 두 배만큼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몸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위의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항진된 교감신경은 장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심신이 편안해지고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배변도 원활해집니다. 많은 변비 환자분들이 변비 증상이 나빠질 때 스트레스가 변비의 악화 요인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듯 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없다면 전 개인적으로 음악 듣기나 명상을 환자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음악은요, 그 템포가 느린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긴장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이마에 집중시키고 자신의 의식이 이마에서부터 몸 아래로 내려온다고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시고 인스턴트 식품, 고기,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운동, 복식 호흡, 스트레스 관리는 변비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령이나 심한 변비 환자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의 치료의 시작은 섬유질 위주의 식단과 운동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변비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변비거나 체중이 주는 등의 경고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대장암 같은 2차성 변비가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0: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
1: 수요일, 직업 영어로 배웁니다.
0: 그렇죠.
1: 오늘 무슨 직업입니까?
0: 오늘은 사진관에 가서 사진사분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1: Photographers.
0: 아, 너무 photographer 아닙니까? 자, 아무튼 여권 사진 찍으러 사진관으로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진 많이 찍어봤어요?
1: 뭐 많이는 안 찍죠. 여권 사진 한번 찍으면 보통 10년 가까이. 최장 10년?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규격이나 이런 게 각자 좀 용도에 따라 사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증명사진, 여권사진 좀 다릅니다. 사이즈가.
0: 아, 맞아요.
1: 그거 납니다.
0: 그런 거를 조금 관련해서 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는 걸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한데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권 알잖아요, 성 씨.
1: 여권은
0: 알
1: 알죠.
0: 것 같은데요.
1: 예. 근데 뭔가 여권용 사진.
0: 용도.
1: 그러니까 뭔가 그 용도는 어떻게 하는지,
0: 그렇죠.
1: 용도를 뭔가 영어로 우리가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자, 미션 두 번째 거는요. 아, 아니요.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생각에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 중간에 어딘가 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그러네요.
0: 중간에 나오는 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잘 드러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1: 예.
0: 자, 일단은 뭐 우리의 또 히어로죠. 홍상 씨 보내볼까요?
1: 뭐, 누굴 구한 적이 있나요? 예. 계속 뭐
0: 그러니까요.
1: 본인이 위기에 처하는 것 같은데요.
0: 스스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1: 네.
0: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시작!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아, 안녕하세요.
2: Hello.
1: 네, 여권용 사진이 필요한데요.
2: Sir, do you speak any English? I'm sorry.
1: Ah,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2: Oh, wonderful.
1: Yeah. Hi.
2: Hello.
1: Hello.
2: Yes, hello.
1: I need passports photo.
2: Oh, a passport photo.
1: Yes.
2: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1: 아, 미국 여권. 아, 아니요.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2: Sorry?
1: 왜요? 그러니까
2: No.
1: no. I want to Korean passport. 이거 아닌데? 여권을 위한 거였는데? 아무튼 Korean passport 용도예요. Why? 그러니까 이유가 왜? Korean passport.
2: Korean passport.
1: Yes.
2: Okay.
1: Yeah. Why?
2: Why?
1: 그러니까 왜? Why ask? Why do you ask me?
2: Oh,
1: Oh,
2: about the
1: Korean.
2: American passport. Oh,
1: Yeah,
2: sorry.
1: Korean passport.
2: Oh, the size is different. The photo size is different. Okay? Follow me this way.
1: Okay. 오, 또 크기가 달라. 오.
0: 아, 공성 씨가 이래요, 진짜. 어쩔 때는 정말 망했구나 싶을 때도 있는데,
1: 네.
0: 오늘은 뭐 거의 다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괜찮았어요?
0: 근데 상훈 씨가 생각했을 때도 무슨 용도 같은 거 되게 뭔가, 이게 사실 용도라는 말이 외국인들한테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한국어로 용도? 이게.
1: 용도 안 쓰죠.
0: 그쵸, 그쵸.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도, 이게 영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1: 네.
0: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내게 될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여러분 오늘도 같이 즐겨주시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1: 딱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0: 했어요.
1: 용, 무슨 용 이런
0: 네.
1: 거는 따지고 보면은 요거네요, 요거.
0: Yes, indeed.
1: Hi, 안녕하세요. I need, 저는 필요해요. 한 장의 사진이 무엇을 위한? 나의 여권을 위한.
0: 직역하니까 낫죠?
1: 아, 앞으로 좀 직역을 좀
0: 오케이,
1: 부탁드릴게요.
0: 오케이. Are you sure?
1: 그럼 훨씬
0: Alright.
1: 저희도 쉬울 것 같은데요. 포로네요, 포로.
0: Photo. PHOTO photo. 발음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Check it out. Yes. 사진. 뭐 photo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하게 되면 모음 사이에 t나 d가 껴 있으면 리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photo라고 한 것뿐이고요. 근데 photo 개를 맞추는 것보단 ph를 포라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ph는 뭐랑 같은 성질이라고요?
1: F랑 같은
0: 그렇습니다.
1: 성질이죠.
0: f요?
1: F야.
0: f요. 그렇죠? 그래서 포토 하시면 안 되고요. photo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두번 들려드릴게요. 발음을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Yes.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뭐 줄임말 아닌가요?
1: Photograph.
0: Exactly. Alright.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1: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0: 이거는 포토그래. 포토그래. 이런 느낌인데요.

0: 자, pH가, 자, H도 줄게요.
1: 요거요?
0: 앞뒤가 똑같은 스펠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Photograph.
0: pH로 시작해서 pH로 끝납니다. 근데 pH F라 그랬죠? So, photo. 여기도 앞에도 F인데, 뒤에도 graph 할 때도 F처럼 발음하셔야 됩니다. Yep. Alright. So, photograph. 이거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인 것이 바로 photo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need 뒤에 명사를 넣어 버리시면 돼요. 그죠? So, I need 명사. A photo가 필요하다. So, need 뒤에 명사 넣으면 그것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simple하죠. Right?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지, 여러분들의 성원,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1: Support.
0: Yes, your support. Right?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저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해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I need your support.
0: Yes, I need your support. 뭐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비누 영어 뭔지 아세요? 비누?
1: Soft?
0: 오! 잠깐만, F는 아니고
1: 아, 그건
0: 당신의
1: 아.
0: P인데요.
1: 아,
0: Soap.
1: 너 포토그래프에 지금 돼 있어가지고.
0: 오케이.
1: Soft?
0: 우리 비누 필요해.
1: Oh.
0: 어떻게 할까요?
1: We need a soap.
0: Okay, we need soap. Soap은 또셀 수가 없어요.
1: 어머!
0: 네. 만약에 하나를 굳이 얘기해야 되면 a bar 써야 돼요. bar. a
1: 아니, 비누
0: bar.
1: 하나, 한 장, 두 장에서 비누 세잖아요. 왜 못해요?
0: 근데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1: 약간 거품 느낌이어서 그런가?
0: 아,
1: 뭔가 셀
0: oh,
1: 수 있는,
0: maybe.
1: 뭔가 그런
0: maybe
1: 느낌일까요?
0: soap이라는 게 덩어리가 좀 나누는 게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굳이 쓴다면 a bar of soap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냥 I need soap. Where's soap? 이런 식으로 그냥
1: 오,
0: 얘기하시면
1: 또
0: 되겠습니다.
1: 하나 배웠네요.
0: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을요. I need your support.
1: I need your support.
0: We need soap.
1: We need soap.
0: 자, 그리고 자, 여기 단어 오랜만에 여권은 passport가 여권이죠.
1: Yeah.
0: 탑승권. 이걸 계속 헷갈려 하시길래 계속 쓰게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1: 오, 오랜만에 쓰려니까, flight pass.
0: 플라이트 지금
1: Passenger pass.
0: 우리가 어디 이렇게 탑승하다 널빤지
1: 포니?
0: 널빤지
1: 보잉,
0: 지금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생각이 난것 같은데
1: 보잉 패스.
0: 보잉이요?
1: 아, 이건 저
0: more
1: 비행기.
0: 저 기종이죠 기종
1: 기종이라는가?
0: BOA
1: 아, 볼딩 패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0: 아, 얘 끌어오고 싶네. Boarding pass.
1: 아, 해외를 안 간다가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0: 안
1: 까먹은
0: 되겠다.
1: 거예요.
0: 올해 중에 꼭 나가시길
1: 가야 되겠다.
0: 바라겠습니다. Boarding pass. 제가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스포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히려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boarding pass 이상하게 헷갈리죠, 그렇죠?
1: 헷갈립니다.
0: Right. 자, 이렇게 탑승권까지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1: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0: 그래서 for 쓰면 뭐뭐용이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나올 텐데요. For women 이러면 여성용인 이런 식으로 쓴다.
1: 아.
0: For kids 그럼 아이용인 뭐이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아, 이거 혹시 미국 여권을 위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네요. 거기 이제 사진 찍는 분이.
1: 이게 또 미국 여권, 한국 여권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좀 다른가 봐요.
0: Maybe.
1: Is this for 땡땡땡 패스포트? 미국 여권을 위한 건가요? 이것이
0: 용돈가요?
1: 네, 그
0: 그죠?
1: 용돈가요? 그럼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쓰면 될것 같은데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패스포트, 아메리칸 패스포트, 미국인.
0: 오케이. 미국의 passport 같은데요, 느낌이. 자, 스펠링 확인해 주시고요. Okay, so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완벽합니다. Very nice. America. 얘는 그냥 미국이죠. 근데 American 해야 미국의, 미국인,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M2에다 강세 하나 찍어주세요. Alright?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American 이게 아니라.
1: American.
0: 그렇죠. American. 이런 느낌. Okay? 자, 그리고요. 이거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for 명사 이러면 뭐 명사를 위한, 위해, 혹은 의역해서 뭐뭐
1: 용으로.
0: 용으로.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직역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위한 건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for something 이걸로 이병작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So let's go, guys.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0: 기저귀 영어로 뭔지 기억나세요? D로 시작한 단어?
1: Deeper.
0: 아, 비슷해요.
1: Diaper.
0: Diapers. 오케이?
1: Okay?
0: 여러분은 diapers, right? 그럼 가볼게요. 나 기저귀들이 필요해. 내 아기를 위해서.
1: I need diapers for my baby.
0: 그렇죠. Excuse me, I need diapers for my baby. 이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How old is your baby, right?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아,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꽃들을 샀어. 나는 꽃들을 샀다. 나의 엄마를 위해서.
1: I bought flowers.
0: Yes, for who?
1: For my mother.
0: 그렇죠, for my mother, right? For my mo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 Yeah.
0: Right. 그래서 여기 좀 자르고, yes. Okay. 자, 요거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게요. I need diapers for my baby.
1: I need diapers for my baby.
0: I bought flowers for my mom.
1: I bought flowers for my mom.
0: Very nice. Okay.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1: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0: 그죠. 이거 미국 여권을 위한 건가요? 사진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상훈 씨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사이즈가 다르거나, 뭔가 스타일이 다르거나 한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Right.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0: 자, 미션 문장이 또 새로 등장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여권이 아니라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왜요?
1: No, 아니에요. It is. 이것은 한국 여권 용이에요. 한국 여권 위한 거예요. Why? 왜요? 여기 여권을 쓰면 됩니다. Passport. Passport 쓸 뻔했네.
0: 오케이. Passport. 아까 나왔던 스펠링인데 이걸 직접 써본 거죠?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맞습니다. One word고요. 이게 그때 왜 passport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보고 생각이 난지 모르겠지만 이 port, 항구,
0: 맞아요.
1: 그 포트를 패스하는 뭐 그런 거겠죠.
0: 바로 그겁니다. Very, very nice. 아마 오늘 아예 생각을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항구를 지나가는 느낌, passport.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왜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1: Why?
0: Wh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Why? 오늘은 복잡하게는 안 할게요. 원래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Why 말고.
1: Why don't it?
0: Why not? 그죠? 왜 아닌데요? 왜 안 돼요? 이런 거 Why not? 이라고 하는데 걔는 좀 헷갈리니까 That's for later. 나중에.
1: 그 Why not은 앞에 부정으로 봤을 때 부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 can't come. Right? 그러면은 why not?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Okay,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이거는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너무너무 심플한 의문사 why. 요걸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연기 좀 해 주세요.
1: 네?
0: 왜? 뭐가 잘못됐어? 뭔가가 wrong 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1: Why? Is something wrong?
0: Is something wrong? This는 쓸 필요 없고 is something wrong. 왜냐면 something is wrong의 질문형이잖아.
1: 아, 맞네요.
0: Right? 그래서 만약에 의문사가 나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평소문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 바꿔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나 그거 벌써 보냈어. 왜? 이렇게 할게요. 나 벌써 그거 보냈어. 벌써가 뭐죠?
1: Already?
0: Already? 그럼 보내다 send의 과거는 뭐예요?
1: Sent?
0: Sent. 그럼 나 그거 벌써 보냈는데?
1: 바가지
0: 왜?
1: I already sent it. Why?
0: 너무 얼라리 아니야.
1: Already.
0: 너무 얼라리여서 already.
1: Already.
0: 그렇죠. Very nic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단어 무슨 뭐 why 하나로 이병작을 해 귀찮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이병작은요. 얘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관련된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자동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Very good teacher.
0: Thank you.

0: So, 예를 들어 상훈 씨가 보딩 패스를 죽어도 못 외우겠다. 보딩 패스. 아니면 외워도 까먹는다 할 때는 걔로 문장을 여러 개 그냥 만들어 봐야 돼요. 오케이?
1: 맞아요.
0: Okay? Alright. 자, 두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Why? Is something wrong?
1: Why is something wrong?
0: I already sent it. Why?
1: I already sent it. Why?
0: 자, 본문도 읽어 보겠습니다.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1: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0: 자, 이랬을 때, 아, 이 전문가가 확실히 잘 아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 크기가 달라요. 이쪽으로 절 따라오세요. 이런 거 진짜 여권 같은 거 만들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진 크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1: 우리나라 여권 하여튼 되게 사진이 좀
0: 사이즈가
1: 커요.
0: 커요?
1: 제 기억으론 그래요. 좀 큰,
0: 아,
1: 큰
0: 오히려
1: 편이.
0: 크고.
1: 증명사진보다 여권 사진이 좀더 커요.
0: 그리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귀가 뭐 보여, 뭐
1: 네,
0: 되고
1: 귀,
0: 그런
1: 여기
0: 거?
1: 귀 가리면 안 되고.
0: 앞에 봐야 되고.
1: 예, 당연히, 앞엔 당연히 봐야 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프로필로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찍는 여권 사진
0: 아니,
1: 없어요.
0: 그런, 저도 리뉴 같은 거를 할때
1: 네.
0: 그런 거를 보잖아요. requirements를 보는데, 이거 안 됨, 이거 안됨 하는 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 안 돼요.
0: 안 되죠, 안 되죠.
1: 예.
0: 아무튼 그런 requirements 중에 하나가 size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오. The size is 달라요. 사 크기가 다릅니다. 요 different 써주면 됩니다. 다르다. 와, 저 이거 되게 한 번도 안 틀리는 스펠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0: 갑자기 쓰려니까?
1: 오랜만에 쓰니까 좀
0: 네.
1: 헷갈려요. different.
0: 계속 써줘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DIFFERENT 라고 쓴 건가요?
1: 네, 이렇게 different
0: 오케이.
1: 달라요. Follow
0: Alright.
1: me this way.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0: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쵸? Right.
1: 그럼.
0: 그것도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1: Follow me this way.
0: 나를 따라와라. 근데 어디로?
1: 이쪽
0: This
1: 길로.
0: way로. 오케이. 자, 여러분은 필기하신 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갈게요.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오케이. 자, 사진 찍으러 가나 보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얘는 품사가 뭐죠?
1: 형용사죠.
0: Very nice. 오케이. 비동사랑 같이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상태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강세는 어디다 줘야 될것 같아요?
1: Different.
0: 맞아요. 얘를 강세만 제대로 줘도 더 이상 different. different 이런 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세는 여러분 always remember 하세요. 그 vowel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모음이에요, 모음. 거기에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So, 아예 강세 주면서 제가 두번 발음해 드릴게요. 그래서 different 이러면서 뒤에가 좀 많이 죽을 거예요. 자, 두번 갑니다. different different.
1: Different. Different.
0: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성우 씨. 반대가 뭐예요? 다른 거랑 반대가 뭐죠? 한국말로?
1: 같은.
0: 같은. 영어로 뭘까요?
1: Same, same.
0: 샘. 아, 샘샘. 아, 설마.
1: 아니요?
0: 죄송한데, 이
1: 샘샘?
0: 샘샘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1: 아,
0: 같고.
1: 그래요?
0: 지금 다빵 터졌는데요. 샘은 맞아요.
1: 세임 맞아요?
0: 네, 뒤에 샘, 뒤에 샘. 지금 샘샘이 지금 몸에 붙어버렸구나,
1: 죄송합니다.
0: 그냥.
1: 우리는 쌤쌤이다. 이거 이렇게 한 건데. 세임.
0: 오케이. Same은,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1: The same?
0: yes.
1: 아셨어요? 우리 두 분은? 아셨구나. 한 분은 아셨고, 한 분은 모르셨다는 거.
0: the
1: 아, the
0: same.
1: same.
0: 맞습니다. 그래서, they're the same.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아니겠지만 또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그죠?
1: 아, 오늘 집에 가서 이불 킥 하겠네요, 갑자기. 너무 창피하네.
0: 쌤쌤은, 어우, 큰일 났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the size is different 한데, follow me this way. Hold on. This way가 무슨
1: 네.
0: 뜻일까요? 정확하게.
1: 이쪽으로, 원래는 이쪽
0: 이쪽으로.
1: 길로,
0: 맞아요.
1: 이 길로.
0: way가 길, 방향,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is way 자체가 이미 이 자체가 이쪽으로란 부사가 될수 있어요. 물론 명사도 가능은 해요. 이쪽이라는 명사도 되는데, 대부분은 얘도 부사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전치사 또 이런 거 필요 없고, 아, 우리 얼마 전에 this weekend 이런 거죠.
1: 했죠.
0: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Okay? So this way 이러면 이쪽으로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뭐 공항 같은 데서 security가 이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1: Move this way.
0: move this way, to this way 이렇게 굳이 안 하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상우 씨, 이거 기억나요? 프레임 패턴 중에서
1: 네?
0: 계속 뭐뭐 하다라고 할 때,
1: Keep going.
0: keep, 나이스. keep ing, right? keep ing.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가다로 하지 말고,

0: 걸으세요로 해보세요. 이쪽으로 계속 걸으세요. 이쪽으로 계속 걸으세요.
1: Walking this way. Keep walking this way.
0: 그렇죠? Keep walking this way. 이쪽으로 계속 걸으세요. 오케이? 자, 이러면서 제가 keep ing도 한번 더 훈련 시키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는요, 뭐 to를 넣어서 to this way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rare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Move this way.
1: Move this way.
0: Keep walking this way.
1: Keep walking this way.
0: 그러면 참고로 요것도 같이 여러분 교재에 필기를 해 볼게요. 저쪽으로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That way.
0: Alright? Yes. 얘도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So follow him that way. 뭐 이렇게 쓴다.
1: Go that way.
0: 이거는 성우 씨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문장은요. 레스토랑에서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1: 그렇죠. 자리를 보통 안내해 주시니까.
0: 메뉴 딱 들고서 follow me this way.
1: Follow me this way.
0: Yes. 오케이. 자, 여러분 강세 different 조심해서 한번 쫙 같이 읽어볼게요.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1: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Hi,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2: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3: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2: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0: 자, 그럼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이병작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 need 명사. I need something. She needs something. I needed something. 과거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요. 저는 사진이 필요해요. 제 여권을 위한.
1: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0: 저는 사진이 필요해요. 제 여권을 위해서요.
1: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0: 그렇죠.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두 번째, 전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You guys, I need your support.
0: 전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1: I need your support.
0: I need your support. Very nice.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비누가 필요해. 우리는 비누가 필요하다고.
1: Oh, we need soap.
0: 저희 비누 필요해요.
1: Oh, we need soap.
0: 그렇죠. We need soap.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이거는 오늘은 단독으로 why만 갈 겁니다. why 어쩌고 저쩌고 한 문장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 why? 왜요? 요거 가볼게요.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왜요? 자,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건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왜요?
1: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0: 그렇죠.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1: Why? Is something wrong?
0: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1: Why? Is something wrong?
0: Why? Is something wrong? 간단하니까 여러분 연기도 같이 해주세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거 이미 보냈는데 왜? 나 그거 이미 보냈어. 왜?
1: I already sent it. Why?
0: 저 그거 이미 보냈는데요. 왜요? 왜요?
1: Oops! I already sent it. Why?
0: 그죠? It's I already sent it. Wh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Right, okay.

0: 자, 그러면 이병작 패턴한 거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전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요.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전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해요. I need your support. 우린 비누가 필요해. We need soap. 한국 여권을 위한 거예요. 왜요? It's for Korean passport. Why?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Why? Is something wrong? 그거 이미 보냈는데, 왜? I already sent it. Why?
0: 자, 오늘 이병작 한 것들, 패턴들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 열심히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Hi.
0: Yes, sir.
1: I need a photo for my passport.
2: Oh, is this for an American passport?
1: Oh, no, it's for a Korean passport. Why?
2: Oh, the size is different. Follow me this way, okay?
1: Okay. 오.
0: Yes.
1: 네, 여러분,
0: 해냈습니다.
1: 고생하셨어요.
0: 공기쌤 고생하셨어요. 네.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일이 너무 많아. 우린 너무 많은 일이 있다.
1: 일을 가졌다.
0: Right.
1: We have too much work.
0: Nice. We have too much work. 자,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need something. I need this. She needs that. 요거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우린 더 많은 빵이 필요해요. 요거로 누가 이거 코 뭐라고 그러죠? 입에 못 붙인다고나? 너무 적어서?
1: 예, 코에도 못
0: 아, 코에
1: 붙인다거나,
0: 못 붙인다고.
1: 예, 입에는 붙이면 바로
0: 자, 아,
1: 먹잖아요.
0: 그렇군요.
1: 예.
0: 자, 우린 더 많은 빵이 필요해요. 요거 되겠습니까?
1: 오, 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오케이. 자, 느낌 오신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0: 네,
1: 올려주세요.
0: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대리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은 저희가 관계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죠. 자, 관계 영어. 굉장히 그런 거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요. 네. 밸런스 게임이에요. 좋아하세요?
1: 아, 한참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친구들 네. 밸런스 게임 많이 합니다. 아, 뭐 예를 들면 500억 있는 이상훈과 50억의 빚이 있는 강동원. 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아, 뭐 이런 것들.
0: 빚도 갚아가면 살아야 된다.
1: 뭐 이런. 뭐 또 900% 99%
0: 아.
1: 99%가 강동원을 추수하겠죠.
0: 아, 예. 초이스하죠.
1: 얼마라고요?
0: 500억. 그 정도면, 네. 아무튼, 요런 관련된 걸로 친구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뭔가 남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 난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원해.
1: It's me.
0: It's you. It is you.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유머가 있으신 분들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미녀분들이.
1: 미녀는 개그맨을 좋아해.
0: 그래서 1번.
1: 하지만 난 아니야.
0: 왜요? 능력자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또 떠있죠. 돈은 나한테 안 중요해. 멋있는 말인데. 멋있는

0: 예, 요거 영어로 가능합니까? 멋있긴
1: 오,
0: 하지만 또.
1: 돈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오, 요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오히려 두 번째 게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1: 네.
0: 아까 전에 막 유머 감각 이런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야, 어차피 우린 걱정 안 해도 돼요.
1: 그러니까
0: 공상시가
1: 우린에서 저만 빼주세요.
0: 아, 그래야
1: 네,
0: 되나요?
1: 저는 좀,
0: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1: 예.
0: 공상시가 가잖아요?
1: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네, 가보겠습니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1: What do you look for? 뭐냐고?
2: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You know, in a man,
1: 아?
2: what do you think is good, attractive,
1: 아, 뭐가 제일 좋냐고?
2: nice?
1: 아, 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해.
2: Sorry?
1: I want humor man.
2: Humor man?
1: A humor guy.
2: Humor?
1: 어.
2: Humor?
1: Humor.
2: Oh, like funny?
1: Oh, funny, funny.
2: Oh, like a sense of humor.
1: 아, humor, humor, humor구나, 그게.
2: What if he has no money?
1: 아, what if 알아. 만약에, no money? 아, 그, humor guy가 no money면.
2: Yeah, he's funny, but no money.
1: 돈은 나한테 안 중요해.
2: Hmm?
1: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2: Really?
1: Yeah.
2: Money is not important.
1: Not important. Because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되니까. I'm working. I'm rich.
2: Oh!
1: I will be rich.
2: You will be rich.
1: I will be rich.
0: Oh, that's really cool. 오늘 약간 챌린징 하더라도 정말 남들은 모르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1: 기대가 됩니다.
0: 네,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4: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3: What if he has no money?
4: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아마 정말 이게 된다고 싶을 거예요. 넌 남자에게서 어떤 점을 보니? 넌 남자에게서 어떤 점을 보니? 일단 영어 자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되나?
1: 아, 그러니까.
0: What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네. What, 뭘 봐, 이런 느낌.
1: 이렇게 끊어볼까요? What do you look? 너는 무엇을 보니?
0: 거기서 끊고 싶은 거 확실해요?
1: Look for?
0: Okay, that's better.
1: 아, 너는
0: 직역을 해봐. 직역을 해보세요.
1: 너는
0: 무엇을
1: 너는 찾고 있니?
0: 어허. 어디에서?
1: 남자 안에서 in a man. 근데 요거는 복수기. 아, 남자 하나네요.
0: 어가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Alright. So, what do you look for in a man?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Well. Not bad.
1: 아,
0: 저는 guy를 썼어요. 그러니까 man이나 guy나 둘 다 남자를 나타내는데요. guy가 더 casual한 편입니다. 그래서 in a man is fine. 오케이, 괜찮은데 조금 더 casual하게 guy를 썼고요. 자,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거 좀 굉장히 좀 생소하죠. 혹시?
1: 그러니까요. What do you look for?
0: Right. 자,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왜 그런 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너 남자 볼 때 뭐 봐? 어? 여자 볼 때 뭐 보니? 이런 거 많이 쓰죠.
1: 네네.
0: 자, 이거를 지금 잘 보여드릴게요. What do you look for in 명사? 이러면 넌 명사에게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게 의역이 되면서 또 어떤 점을 보니? 요 정도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 아래 해석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도 느낌이 와야 돼요.
1: 맞아요.
0: What이 뭐예요?
1: 무엇?
0: 무엇, 그쵸? So, 무엇을 너는 look for 하니? 이거 나왔죠? Look for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Find 말고 look for?
1: Look for. 네, 둘러보다.
0: 찾다. Right? Oh,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my friend. 제 친구를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So look for는 그걸 얻어내려고 찾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Okay? So
1: 네.
0: 무엇을 당신은 찾나요? Okay? 어떤 점을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조금 어떤 점을 당신은 찾아요? 봐요. 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누구에게서라고 할 때 희한하게도 전치사 in을 쓰게 돼요.
1: 오.
0: Right? So 방금 아까 상훈 씨가 남자 안에서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0: 당신은 남자라고 하는 거 안에서 무엇을 보나요? 무엇을 찾나요? 자, 어떤 혹시 퀄리티라는 단어 아세요?
1: 질?
0: 그렇죠. 자질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퀄리티를 당신은 남자 안에서 찾나요?
1: 네.
0: 이렇게
1: 뭔가 약간
0: 생각하시면
1: 이
0: 돼요.
1: 내면을 본다, 뭐 이런 뜻이
0: 맞아요.
1: 뜻이잖아요. 그 본질을, 뭐그 안에
0: 본질,
1: 그걸,
0: 본질.
1: 예.
0: 그렇죠. 그래서 in a guy. 그러면 이 guy라고 하는 사람 내면 진짜 본질에서 어떤 퀄리티를 당신은 찾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뿐이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전체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네.
0: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명사만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사에서 어떤 점을 보니, What do you look for in 명사? What do you look for in 명사? 그래서 앞부분은 후루룩 갈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뭐라고 하죠? 그냥 캐주얼하게? 소녀?
1: Girl.
0: Girl, right?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너 여자한테서 어떤 점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1: What do you look for in a girl?
0: 그렇죠. Hey, what do you look for in a girl? 그러면 a girl이라고 하는 대상. 그 안에 본질에서 너는 뭘 찾니? Right? 조금 복잡해지지만.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거 상훈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1: Yeah.
0: 스마트폰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퀄리티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펑션, 뭐,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이걸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는 스마트폰에 어떤 점을 봐? 어떤 점을 보니?
1: What do you look for in a smartphone?
0: 그렇죠. Hey, what do you look for in a smartphone?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너는 어떤 퀄리티를 do you look for? 넌 찾니?
1: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한 게
0: 느낌
1: 뭐예요?
0: 와요?
1: 살
0: 예.
1: 때, 살때뭐 보고 사니?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for me, it's the design. 디자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Alright.
1: It's many memories.
0: Many memories?
1: Yes.
0: 많은 추억들이요?
1: 기가바이트?
0: memory, a memory의 capacity.
1: Yeah.
0: 그 용량을 얘기를 하는
1: 용량이요.
0: 거죠.
1: Yeah.
0: 그렇죠. 오케이. Very nice.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you can do it. What do you look for in a girl?
1: What do you look for in a
0: What do
1: girl?
0: you look for in a smartphone?
1: What do you look for in a smartphone?
0: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1: What do you look for in a
0: 그러니까 넌
1: guy?
0: 남자에게서 어떤 점을 보니, 성격 보니, 외모 보니, 뭐 능력을 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어?
1: 완전히
0: 오케이.
1: 이해했습니다.
0: 좋아요. 자, 미션 문장 나왔습니다. 아, 나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원해. 네.
1: I want someone. 나는 이런 사람들을 원해.
0: 누군가를
1: 어떤
0: 원한대요.
1: 유머 감각이 있는, with, 이게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동반한,
0: 함께 하는 거니까.
1: a humor.
0: 아, 유머 감각. 상훈 씨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 단어 알아야 되는데.
1: 뭔가 이런 센스. humor. and? or?
0: humor와 센스요?
1: in?
0: 오케이. It's 오케이. 아는 단어는 일단 거기까지.
1: a humor? 그러니까, 감각, 감각, 유머.
0: 오케이.
1: 오브, 오브!
0: 아, 센스의 유머군요.
1: 그러니까요.
0: 센스의 유머입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 아닌가?
0: 자, 일단 I want someone with a humor of sense. 오케이, check it out. 그쵸.
1: 센스 오브 유머.
0: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센스도 S-E-N-C가 아니라 S-E. 근데 그거 common mistake예요.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자, of가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머의 감각
1: 맞네요.
0: 이렇게
1: 너무
0: 되는 거예요.
1: 너무 베이직한 거를
0: 네,
1: 또.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유머가 아니라 H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1: A humor.
0: Humor. So a sense of humor.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생각 못 해본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humor sense라고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a sense of something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a sense of humor 요거를 하셔야 돼요. 자, 저랑 두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A sense of humor.

0: A sense of humor.
1: A sense of humor. A sense of
2: 좋아요.
1: humor.
2: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A sense of something 하니까 무슨 감각 느낌
1: 오, 나왔어, 나왔어.
2: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패션 감각. 오, 야, 너 패션 감각이 좀 있다, 야. 요럴 때 어떻게 쓸까요?
1: A sense of passion.
0: 아, passion?
2: 어? 그건 열정이죠.
0: passion?
1: 패션이에요?
0: fashion이죠. 한번 스펠링 써보세요.
2: 잠깐만, 사훈 씨가 패션 감각이 좀 있는데. F, A. 아우, 아우. 얘는 S입니다. H. I. O. N. 제가 쓸걸 그랬어요. 자, 사훈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패션 처음 써보죠, 손으로. 그러죠.
1: 한 4,000번 봤어요. 태어나서 이 글자를 4,000번 봤는데 써본 적은 처음입니다.
2: I understand. I totally understand. You're walking down the street. You see all these signs, right? 무슨 fashion, fashion, 무엇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TION인지 SHION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그런 거
1: 이런 분들도
2: 아니에요.
1: 좀 있으실 거예요.
2: Fashion. 실제로 원어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학습을 한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자동습득이 된 사람들은 스펠링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원어민인데도 불구하고. Okay? So a sense of fashion, 이게 패션 감각이고요. 참고로 야, 너 패션 감각 있다 할때 you have a sense of fashion도 되지만 you have a sense of style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요거는 모험 감각이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좀 어색하니까 모험심이라는 것도 하나 가져갈게요.
1: A sense of adventure.
2: 좋아요.
1: 저도 어드벤처
2: 아, 요거는 잘쓸것 같은데요, 왠지?
1: 좋아하니까. 아, 잘 쓴다 하면 잘못 쓰니까
2: 잘 썼어요.
1: 가만히 계셔요.
2: 오케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adventure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모험심이고요. adventure 발음 어디 강세 줄것
1: Adventure.
2: 같아요? 오케이. 자, adventure. V-E의 강세를 올리는 게 맞아요. A sense of adventure. 이런 느낌. So, a sense of만 가지고도 많은 단어를 알게 됐죠. 그렇죠?
1: 동물적인 감각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 그거는 약간 animal instinct 이런
1: 아, 조금
2: 식으로
1: 다른
2: 해가지고 그거는
1: 느낌으로.
2: 조금 본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Okay. So, anyhow. 요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I want someone. 근데 with가 나왔잖아요. with. 그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다도 되지만 정말 같이 있는 거는 뭔가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함께함을 얘기하는 게 with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with는 with 명사 이러면 뭐뭐를 뭐뭐가 있는 혹은 뭐뭐를 가진. 같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람이랑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A sense of humor랑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션 감각을 가진 그럼 어떻게 해요?
1: A sense of fashion. 아, with a sense of fashion.
2: 그죠? With a sense of fashion.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진, 자신감이 있는. 그러면은
1: With confidence.
2: 그죠? With confidenc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패션 감각이 있는 여자를 원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나는 girl, right? 나는 girl을 원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 want a girl
2: 근데 자, 패션 감각을 가진
1: with a sense of fashion.
2: 그렇죠? I want a girl with a sense of fashion. 이 함께 있는 사람.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켈리는 여자애야. 근데 자신감이 있는 여자애야. 그럼 켈리는 일단 여자예요. 어떻게 해요?
1: Kelly is a girl
2: 근데 그 자신감과 함께 있는
1: with
2: That's
1: confidence.
2: it. Alright. So, with를 써주면, 누구 사람과 있다가 아니라, 그거 외에도, 그냥 이런 것들과 함께 있다. So,
1: 가진, 갖춘.
2: yes, yes. 자, 본문. 아, 요거 두 개. 일단은 읽어볼게요. I want a girl with a sense of fashion.
1: I want a girl with a sense of fashion.
2: Kelly is a girl with confidence.
1: Kelly is a girl with confidence.
2: 좋아요. 본문 읽어볼게요.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1: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2: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2: 자, 다음 문장은 사실은 단어가 생소한 게 아니라 구조가 특이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센스 뭔가 센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

0: 할래 저거 할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를 좋아하지만 참 또
0: 많이 좋아해요.
1: 예, 우리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Uh-huh. What if?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요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히어로 드라마로도 오, 제목이 있어요.
0: 오케이,
1: What
0: 오케이.
1: if? 평소문
0: 오.
1: 그가 가졌다면 yeah. 뭐를? 돈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뭐 요건 돈이 없다면.
0: 그렇죠. 영어로는 좀 한국어로는 어색하지만 Oh, very nice. So he has no money. 돈이 없다면. 와, 지금 오늘 감동입니다. 지금 일단 정답은 money, 돈 맞고요.
1: 오케이, he don't have
0: he doesn't,
1: money. 아, he doesn't have money 해도 되죠.
0: 그래도 돼요. He doesn't have any money or he doesn't have money. 이거나 he has no money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건 이거예요. 일단 what if를
1: yes.
0: 쓰는 거. What if는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상훈 씨가 이거 들어간다는 걸 맞췄어요.
1: 아 여기 있길래 그냥 한 거죠.
0: 아 이게 딱 평소문 이제 눈에 딱 들어옵니까?
1: 예. Yeah.
0: 아, 오케이. 평소문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어순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if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평소문이면 어떻게? 어떡할 거야? 자 그래서 걱정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걔가 나한테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할 때도 많이 쓰고 가정을 해볼 때 요럴 때도 많이 씁니다. 만약 요렇다면 어떡할 건데?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조금 가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걱정해 볼까요?
1: 네.
0: 그녀가 거기 없으면 어떡해? 자, 그녀는 거기 없다. 그거부터 어떻게요?
1: She is not here.
0: 거기.
1: She is not there.
0: 그러면 그녀가 거기 없으면 어떡해? 나 거기까지 갔는데 그녀가 거기 없으면 어떡해?
1: What if She is not there.
0: 그거예요. What if she is not ther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가 미국에 살고 싶어 하면 어떡해? 자, 그가 살고 싶어 한다, 미국에. 평소문으로 일단 해보세요. 그는 미국에 살고 싶어 한다.
1: He wants to live
0: 미국에.
1: in America.
0: 그죠. He wants to live in America. 그러면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걔가 미국에 살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나는 한국 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1: What if he wants to
0: 살다
1: live in America.
0: 그렇죠. What if he wants to live in America. 약간 걱정된 느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요런 거.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패턴은 what i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What if she is not there?
1: What if she is not there?
0: What if he wants to live in America?
1: What if he wants to live in America?
0: 근데 여기서는 약간 가정하는 느낌을 상상해보는 느낌으로
1: 네?
0: What if he has no money?
1: What if he has no money?
0: 오, 근데 나의 신념. 돈은 나한테 안 중요해.
1: 부자 언니, 부자 언니.
0: 저 알고 보니 yeah. 난 돈이 많이 있거든. 이런 느낌.
1: 자, 요거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하다를 쓰면 되죠. Important.
0: 여러분, 스펠링 같이 텍스북에 필기를 해주세요. I-M-P-O-R-T-A-N-T. 아니, 상훈 씨는 왜 어려운 단어 오히려 스펠링 어렵죠. 어려운 거를 더 잘 쓰세요?
1: 저는 difficult, different, important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들인데, 학창시절에.
0: 근데 fashion.
1: 안 쓰니까.
0: Fashion.
1: 패션 감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0: 아, 눈물이 좀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Let's go.
1: Yes.
0: So my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1: 엠자만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죠.
0: Oh my. Yeah. Okay. 스펠링 정확합니다. 중요한이란 형용사고요. Important 어디 강세가 있어요?
1: Important.
0: Exactly. 자, important는요 희한하게도 진짜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발음 되게 달라요.
1: 제가 방금 한 거 약간
0: 어떻게죠?
1: Important.
0: 아하. 오.
1: 요거 있지 않나요?
0: 느낌 있는 발음이에요. 네. 자, 원래 제일 정직한 발음 그런 거는 그냥 important. 다 발음하는 거 important. 그게 제일 정직한 발음.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간다면 important, tent 할 때 t가 나오는 부분을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t 사운드 자체를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So important.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이 단어가 중요한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할 때는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1: 뭔가 거센 소리를 좀 내고 싶다.
0: 네네. 그래서 저는 important를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거 같이 묶어서

0: All of us.
1: 아,
0: all of us.
1: All of us.
0: 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All of us.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 세미나는 중요해. 우리 모두에게.
1: The seminar is important to all of us.
0: All of us. The seminar is important to all of us.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Okay? So important to someone. Alright? 본문 요거 낭독해 볼게요. Money is important to us.
1: Money is important to us.
0: The seminar is important to all of us.
1: The seminar is important to all of us.
0: Okay? 자, 그리고 응용 하나만 해 볼게요. 질문형 만들어 봐도 돼요.
1: 네?
0: 뭐가 중요해 너에겐? 그러니까 상훈 씨한테 제가 심오하게 물어봐요. 아. 인생에 대해서. 상훈 씨, 뭐가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자, 뭐가 중요해? 거기 그것만 해 보세요.
1: What is important?
0: 너에게.
1: To you.
0: 자, 다시 한번 약간 진지한 느낌으로.
1: What is important to you?
0: Money, power,
1: money, power.
0: Respect, you know, yeah. 막 이런 것들, right?
1: Honor.
0: Or like toys, right?
1: Yeah, I like toys, important okay. to me.
0: Oh, toys important to him, right? 자, 요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1: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he has no money? What if he has no money?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What do you look for in a guy?
2: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0: What if he has no money? What if he has no money?
2: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0: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가겠습니다. With something, 뭔가가 있는, 뭔가를 가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가볼게요. 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해. 자, 순서대로 나는 누군가를 원해. 어떻게 해요?
1: I want someone
0: 유머 감각을 가진
1: with a sense of humor.
0: 그렇죠.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완벽합니다. 자, 다음이요. 난 패션 감각이 있는 여자를 원해. 자, 나는
1: girl.
0: 여자를 원해. 어때요?
1: I want a girl.
0: 자, 패션 감각이 있는
1: with a sense of fashion.
0: Beautiful. I want a girl with a sense of fashion. 켈리는 자신감이 있는 여자야. 요거 그냥 가볼까요?
1: Kelly is a girl with confidence.
0: 그렇죠. Kelly is a girl with confidence.
1: 뭔가 Kelly is confidence girl. 뭔가 이렇게도 하고
0: 그것도 가능해요.
1: Kelly is
0: 대신에 그렇게 confident girl.
1: Confident girl.
0: 그런 여자다. 오, 너무 좋아요.
1: Yes.
0: 자, 두 번째. Important to someone. 갈게요. 돈은 나한테 안 중요해. 쿨하게.
1: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0: 그렇죠.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자, 두 번째. 돈은 우리에게 중요해.
1: Money is important to us.
0: 그렇죠. Money is important to us.
1: Yes, very important.
0: 자, 마지막 갈게요. All of us가 우리 모두였죠. 네. All of us. 그 세미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1: The seminar is important to all of us.
0: 그렇죠. The seminar is important to who? To all of us. 이렇게 해봤습니다. Alright, 자, 그럼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해. I want someone with a sense of humor. 난 패션 감각이 있는 여자를 원해. I want a girl with a sense of fashion. 켈리는 자신감이 있는 여자야. Kelly is a girl with confidence. 돈은 나한테 안 중요해. Money is not important to me. 돈은 우리에게 중요해. Money is important to us. 그 세미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0: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는 거는요. 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와, 이거는 진짜 할 줄 알아야 돼요.
1: 네, 나는 원해요. 머리 자르는 것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벌써 상훈 씨가 어떤 동사를 쓸지 머리에 저의 느낌이 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그쵸? 완전 스타일을 바꾼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삐져나온 걸 이렇게 좀 정리하고.
1: 정리만 하는 거. 아,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0: 이거 영어로 되겠습니까?
1: 다듬는다는 못 배운 것 같고.
0: 네. 아, 이게 외래어로 들어왔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미용실에서 실제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됐나 해봐야죠.
1: 해봐야죠.
0: 네, 꽁상 씨 보내보겠습니다.
1: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Excuse me.
3: Oh, yes, ma'am.
2: 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3: Sorry?
2: I want a haircut.
3: Oh, you'd like to get a haircut?
2: Yeah, get a haircut.
3: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2: 아, Pacific style. Okay. 그런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 Pacific style. Okay.
3: Pacific.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s there one style you like? Do you want a
2: 뭐,
3: certain style?
2: 스타일 있냐고?
3: A, B, C.
2: 아니,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3: Sorry.
2: No,
3: No.
2: just hair, a little haircut. That's all.
3: You just want to trim.
2: Trim? Okay.
3: Just a little bit.
2: A little bit cut. Okay.
3: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2: Okay.
0: 네, 잘 봤습니다. 아, 무슨 뭐 영어 컷 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컷,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1: 뭔가 다듬는 거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듬다를 배웠었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실 관련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머리를 자르거나 펌을 하거나 뭐 다듬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데 가서도요. 그 미국 미용실 자체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한국 분들도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왔는데 당장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거기 또 K타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한국 쪽에서 그런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워낙 스타일링을 잘하시니까 글로 많이 가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외국에 뭐 이발소 같은 거, 바버샵을 가본다든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 바버샵 말고 뭐 그런 거 미용실 이런 거
0: 헤어
1: 뭡니까?
0: 살론?
1: 아, 헤어 살롱. 그 영어 단어가
0: 그렇죠. 헤어샵,
1: 궁금했습니다.
0: 헤어 살론, right? 그런데 가서 한 번쯤 해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잘 채워보세요. 천체 대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대화 주세요.
4: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5: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4: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5: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 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갈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용건이에요. 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근데 상훈 씨가 이상하게 그 동사, 그것만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1: I want to는 썼어요. 근데 I'd like to도 되는 거죠.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1: 네, I'd like to.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냥 헤어컷만 했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자,
0: 맞아요.
1: get a haircut.
0: 살짝 아쉬웠습니다.
1: 네. get a haircut.
0: 하이요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1: 네, 아우, 제가 모음에 좀 취약해요.
0: 오케이. haircut?
1: Yeah.
0: Alright. One word입니까?
1: Yeah.
0: Is that it? Alright, you guys. 한번 볼게요.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Check it out. Yes. One word로 써주시고요. 이게 흔히 진짜 다행히도 이게 외래어로 거의 자리 잡았죠.
1: Yeah.
0: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뭐 미용실에 뭐 뭐라고 해요? 컷이라고 무조건 나오지 않아요?
1: 컷은 나오죠.
0: 그냥 헤어컷 아니면 그냥 컷.
1: 컷, 펌. 한글로.
0: 그러니까 머리 자름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아예 외래어로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헤어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R 사운드가 살아 있으니까 헤어컷 하지 마시고 haircut 해서 중간에 혀를 한 번만 당겨 주세요. 자, 갑니다. haircut. haircut.
1: haircut. haircut.
0: 훨씬 좋잖아요. 자, 그리고 haircut 우리가 이걸 명사로만 쓰지 마시고요. 덩어리로 갈게요.

0: 할게요.
1: 그러니까요.
0: get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이 haircut을 get한다. 오케이, 뭔가 아이템을 get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get a haircut. 희한하게도 관사 어를 쓰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나 여기서 머리 잘랐어. 이거 가능할까요? Hold on one second. Get a haircut. Get의 과거형이 뭐예요?
1: Got.
0: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거 기억하면서 나 여기에서 머리 잘랐어.
1: Oh, I got a haircut here.
0: Oh, I got a haircut here. Oh, you got a haircut here. Huh?
1: Yeah.
0: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장발이 됐네? 그래서 너 머리 잘라야겠다. Have to 너무 강하니까 좀 뭐야?
1: Should 들어가
0: Should 정도? 좋아요. 어? Oh. 야, 너 머리 너 머리 잘라야겠어.
1: Oh, hey. You should get a haircut.
0: 그쵸. Oh, you should get a haircut. 너, you should get a haircut 해야겠어.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You need a haircut.
1: 아.
0: You need a haircut. Haircut이 필요하다. That's fine too. Okay. 그러면, 요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a haircut here.
1: I got a haircut here.
0: You should get a haircut.
1: You should get a haircut.
0: 좋아요.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아까, 나 뭐 하고 싶다, 머리 자르고 싶다 할 때 뭘 썼다고요?
1: I want to.
0: I want to. Yeah. Okay. 자, 괜찮다고 했었죠. 그거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나온 얘는요. 일단 얘를 풀어주세요. 이게 풀면 뭐예요?
1: Would죠.
0: 맞아요. I would like to를 줄인 것이 I'd like t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까 뭐 쓰려고 했었죠?
1: I want to.
0: 의미는 같아요. 뭐 하고 싶다. However,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I like to do something. I want to do something. 의미는 같아요.
1: 네네. 조금 더 의지가 강한가요?
0: 아, 예의가 더 있죠.
1: 아, 예의가. 네.
0: 그래서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뭐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하고 싶어요. 요 정도 말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제 친다면은 조금 더 예의 있게. 그리고 would를 이런 식으로 줄일 거면요.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하지 마시고요. I'd like to. 아, 자신이 없으시면 원래 D 사운드가 나려면 혀가 입천장에 살짝 스치는 정도인데 I'd like to. I'd like to인데 빠르게 하면 어차피 D 사운드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I'd like to 하느니 그냥 I like to 하세요. 흐름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Okay, so I'd like to do something. 자, 요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1: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0: Okay, 자, 이랬을 때 그쵸,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 스타일리스트가 자르진 않잖아요. 마음에 두고 계신 좀 뭐 특정한 스타일이 있나요?
1: 아, 그럼 홍상 씨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0: 그러니까 초반에. 특별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스타일 있으세요? 이렇게 네. 보통 하잖아요.
1: 여기까지 끊어서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특정한 스타일을 마음에 마음 속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0: 덩어리 표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1: 특정 아닌데 아까 그거 뭐 막 피터가 퍼시픽인가 막 스페시픽인가 뭐. 뭐 그런 느낌
0: 맞아요.
1: 뭐
0: 근데, 그런 느낌 근데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1: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나는 퍼시픽이라고 아 뭔가 되게 뭐 태평양 뭐
0: like 거
1: 약간 뭐 월드 와이드 느낌으로 스타일을 뭐 하나 뭐 그 생각이
0: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태평양 스타일이요? 막 이런
0: well,
1: 느낌이었네.
0: 제가 발음을 드려볼까요?
1: 스페시 뭐
0: 그거. 오 맞아요. 네. 오 you know this word?
1: 스페 뭐
0: 그럼 한번 써보세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시다면은
1: 막 이런 느낌 스페시픽 막 이런 거.
0: 오, 비슷해요.
1: 뭔가 이런 거였지요?
0: 정확하면은 사실은 specific인데, 이거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우, 조금 스타일 약간.
1: 아.
0: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1: Specific.
0: 오케이. 자, 이거는, 아. 완전 초급 영어는 아니기는 해요. 오케이. So, specific 한 거는, 굉장히 general 한 거 알죠? 둥그런 거.
1: general 네, general 하다가.
0: 굉장히 포괄적이고 둥글둥글하고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specific 하다. 특정한,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그래서 special에서 뭔가 같이 화생된 느낌도 좀 있는 거 같아요.
0: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무슨 뭐 짧은 머리 한 5cm 정도 되는 머리로 쫙 하고 싶은 게 있다.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강세가 중요해요. Specific. CI에다 강세 하나 찍을게요. Yes.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거의 강세 주고요. F니까 픽이라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thick. 이렇게 가는 거 가볼게요. Specific. Specific.
1: Specific.
0: Mm-hmm.
1: Specific.
0: 그렇죠. 특정한, 구체적인 이거.

0: 해야체에서 그래도 꽤나 듣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질문형으로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네. 요, 얘를 그대로 따오면은 have something in mind 예요. 오케이? 얘를 질문형으로 바꾼 것 뿐이고 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죠. have something, right? I have something. 근데 어디 갖고 있어요?
1: in mind.
0: in mind. 이게 의역을 하면 마음에 두고 있다. 오케이? 아, 내가 나중에 아, 저거를 내가 해야지 한다든가. 어, 전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So have something in mind.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에 두고 있는 specific 스타일이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어순이
1: 네,
0: 바뀌는 거예요.
1: 의문문으로 바꾼 것뿐이고.
0: Right.
1: 이게 뭐 예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저걸로도 되나요? 마음에 두고 있다 할 때. 그러니까
0: 사람.
1: I have you in mind.
0: I have you in mind. Well,
1: 안
0: 그렇게는
1: 쓰죠.
0: 굳이 쓰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you're in the back of my mind. 머리 한구석에 너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always thinking about you. Thinking of you. 뭐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Right?
1: 요거는 따로 거의 사물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쓰나 보네요.
0: 아, 근데
1: 스타일
0: 이거
1: 이런 쪽에.
0: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I have you라고는 좀 그렇고요. There's someone in my mind. 뭐 이런 식으로
1: 아,
0: 쓴다든가. 뭐 이렇게 there를
1: you까지는 안
0: 쓰고 쓰면
1: 쓰지만.
0: 이상하게 I don't know why, but I have you in my mind. 이거는 sounds kind of 어색해요.
1: 네.
0: 네. Okay. Anyways, s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Okay?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니? 너 뭔가를 마음에 들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만 넣으면 될것
1: 그러니까,
0: 같은데요. 질문형으로.
1: Do you have something
0: In
1: in
0: mind,
1: mind?
0: 그렇죠?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자, 이번에 조금 길게 해볼게요.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뭔가 있으면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스타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1: 네.
0: 스타일링이. 근데 상훈 씨가 아 스타일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마음에 뭔가 대충 두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약간 어두운 계열로 간다든가 아니면 힙한 느낌으로 간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뭐 대충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와, 일단 tell me, you have,
0: If 있다면이 들어가야 되니까
1: tell me if you have
0: 뭔가
1: style, something style,
0: 그냥 something
1: something in mind.
0: If you have something in mind 얘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tell me도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너무 명령적보다는 let me know
1: Let me know.
0: 알려줘. 이거는 거의 관용적인 수준이 될 정도로 많이 쓰게 되죠. Let me know. So if you have something in mind 있잖아? 그러면 let me know. 알려줘. 이거는 아마 대부분 여러분 쇼핑 같은 데 가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점원분들이 가끔
1: 아,
0: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아,
0: 예.
1: 부담스러워요.
0: 그죠. 옆에서 아, 뭐가 필요하신가요? 뭔가 마음에 두고 있으신 거 있으면 let me know. 요거 쓸 수도 있습니다. So 아무튼 have something. In mind. Something이란 단어만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1: 네.
0: 넣은 것뿐이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0: If you have something in mind, let me know.
1: If you have something in mind, let me know.
0: 오케이. 자, 본문도 같이 한번 갈게요. Specific, 갈게요.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1: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0: 나
1: 아, specific이 잘안 듣네.
0: specific, right?
1: 입에 좀잘안 붙네요.
0: specific도 그렇고 style도 요것도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1: 약간
0: 요거
1: 된소리죠.
0: 맞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 st 이렇게 붙은 것이 보통 이제 뒤에 된소리가 이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star보다는 style, style, 뭐 street보다는 street 이런 식으로 좀 된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제가 또 여러분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0: 아, star,
1: star.
0: star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오케이,
1: superstar.
0: superstar, right?
1: yeah.
0: 그러면은 superstar니까 specific style. 이거 할수 있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1: 아, 요거 어려워. Do you have a specific star? 아, 왜 이렇게 안 되죠? 아, 여기가 P고 여기가 F니까
0: specific.
1: specific. 아우, 이상하네요.
0: 지금
1: specific.
0: 상세가 안 올라오고 손만 이렇게
1: specific. 오케이,
0: 올라가요.
1: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0: 오케이. 지금 거기를 약간 줄인 것 같긴 한데.
1: 저
0: 아무튼 알게
1: 여기만
0: 넘어.
1: 약간 성우 더빙 해주시면 안 돼요? 잘해 보이게.
0: 아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0: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1: 자,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뭐, 특별히 스타일링을 바꿀 건 아닌가 봐요.
2: 이게 get a trim이 뭔가 헤어컷에 약간 파생돼서 요거는 다듬는 거다.
1: Yes.
2: 예. I just want to. 아니, 난 그냥 이걸 원해요. 다듬는 것을. 그게 다예요. 이거는 that's all. 이런 느낌인데요. 아, 끝났으니까 다시 두 번째 문장으로.
1: Alright.
2: That's all.
1: Beautiful. Alright.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완벽합니다. 이건 아마 회화책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관용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s all, that's it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다야. 그것뿐이 없어. 뭐더 이상 없어. 이런 식으로 that's all 얘기를 할수 있죠.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더 이상 살거 없다. 이게 다다라고 할 때, oh, that's all, that's it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머리를 자르다는 뭐라고요?
2: Get a haircut.
1: Get a haircut. 여기서도 I just want to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다듬다. 예. 머리 다듬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get a tri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아까 haircut이 명사로는 a haircut이 진짜 머리 자름이에요. 오케이? 그것처럼 a trim은 머리 다듬음 1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 a trim. 이것도 get 없으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et의 과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2: Got.
1: got. 나 방금 머리 다듬었어. 나 머리 방금 다듬었어. 이렇게 쓰다듬이 아니라 자른 거, 자른 거.
2: Oh, I just got a trim.
1: I just got a trim 했어. 자, 이거 해볼까요? 얼마예요? 다듬는데, 머리 다듬는데. 예전에, 성훈 씨. How much is 명사가 아니라,
2: 네.
1: 뭐 하는데 얼마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같은 거 받는데 얼마냐라고 할때 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2: 투 아니면 포 이런 느낌인데요.
1: 투예요, 투. 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때 그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to 동사원이에요.
2: 아, 오케이,
1: 이거
2: 오케이.
1: 다시 한번 기억한 느낌으로 일단 그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1: 머리 다듬는데.
2: to get a trim?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get a trim? You good? Yes.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훈 씨가 그래도 느낌이 살짝 오는 거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How much is 명사? 이런 명사가 얼마예요지만 How much is it? 일단 쓰고 to do something 하게 되면 그거 하는데 얼마예요가
2: 조금
1: 됐어요.
2: 더 어드밴스한
1: Yes.
2: 느낌으로.
1: So how much is it? 얼마예요? To get a trim. To get a haircut. Right? 이런 식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just got a trim.
2: Oh, I just got a trim.
1: How much is it to get a trim?
2: How much is it to get a trim?
1: Very nice.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2: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나와 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주세요.
2: 아, 요건 뭐, have a seat here.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쓰면 됐는데. Yes,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Yes. Okay.
0: No.
2: Sure. 아, sure 안 되나?
1: 역시 자신감 있군요, 지금. 여러
2: Yes.
1: 가지 막 나옵니다. Have a seat here, please. Check it out.
2: 오, sure도
1: sure
2: 되네요.
1: 됐나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sure는 조금 더 흔쾌한 느낌 있죠?
2: 네.
1: 그래서, 그럼요. 네. 뭐, of cours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앉다라는 것을 그냥 seat을 쓰지 않고 오늘은 좀 덩어리 표현을 활용해 봤어요.
2: 네.
1: 뭐가 나와 있죠?
2: Have a
1: 그렇죠.
2: seat.
1: have a seat. 라는 덩어리 표현, 앉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좌석을 잡아라. 자리를 잡아라. 그게 되겠죠. 근데 발음할 때 얘는 SIT가 아니니까 SEAT예요. 모음이 두개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좀더 길게 발음을
1: 입
2: 해줘야 되죠.
1: 모양을 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sit 하는 것이 아니라 seat 이런 식으로 seat 해보세요.
2: Seat,
1: Alright.
2: seat.
1: 그렇죠. 자, so have a seat.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동작을 해볼게요. 당신은, 앉으실 수 있어요. 앉아도 됩니다.
2: Oh, you,
1: 할수 있다.
2: you can have a seat.
1: 다시 한번.
2: You can have a seat.
1: 그쵸. You can have a seat.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You guys가 너희들, 여러분. 이런
2: Yeah, you
1: 뜻이란 말이에요.
2: guys.
1: Okay. 자, 이거 해볼까요? 너희들, 앉아도 돼. 저기.

0: 저기에 저기 의자들이 쫙 있나 봐요. 아 너희들 앉아도 돼 저기에.
1: You guys have a seat there.
0: 그쵸. You guys have a seat there or can 이런 거 넣어도 되고 there 대신에 over there 넣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약간 양념친 거기 때문에 You guys can have a seat over there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개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an have a seat.
1: You can have a seat.
0: You guys can have a seat over there.
1: You guys can have a seat over
0: 그렇죠. Very nice. 자, 그리고 사실 앉는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더
1: there.
0: 돼요.
1: 그래요?
0: 그래서 have a seat이 있고요. Be seated. 이게
1: 오.
0: 있고요. 마지막으로 sit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예의가 있는 느낌이 더 들어가요. sit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요. 아,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ave a seat, or please be seated.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조금 더 격식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요. sit, 앉아. 이거는 명령으로 쓰면 조금 거친 감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sit down 이거는 조금 그랬잖아요, 그죠?
0: Alright, yes, okay.
1: 조금은 무례해 보이는 느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seat이 어떻게 보면 제일 캐주얼하기도 하지만 please가 없으면 좀 무례할 수도 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1: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0: 자,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2: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3: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I just want to get a trim. That's all.
2: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Sure. Have a seat here, please.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여 안 하면 그냥 결국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1: Yeah.
0: 자, 그러면 우리 머리를 자르다 get a haircut으로 가볼게요. 저 머리 자르고 싶어요. 약간 예의 있는 느낌 한번 줘보세요.
1: I'd like to get a haircut.
0: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까지 넣어주면 심지어 더 예의가 있습니다. 자, 나 여기서 머리 잘랐어. 여기 보이지? 나 여기서 머리 잘랐어.
1: Hey, I got a haircut here.
0: Oh, I got a haircut here. You got a haircut here, huh? 이런 느낌. 자, 하나 더 할게요. 야,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너 머리 잘라야겠다. 너 머리 잘라야겠어.
1: Oh, you should get a haircut.
0: Oh, you should get a haircut. Alright, okay. 자, 두 번째 우리 또 머리 자르는 거 관련돼 있습니다. 이번엔
1: 다듬다.
0: 그쵸, get a trim. Okay, 가볼게요. 아, 저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어요. I just 이러면서 저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네요.
1: I just want to get a trim.
0: 그죠, I just want to get a tri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나 머리 다듬기만 했어. 왕창 자르거나 perm 하거나 그거 아니라 I just 다듬었어.
1: I just got a trim.
0: 그치, I just got a trim. I just got a trim. 살짝.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얼마예요? 머리 다듬는데. 그러니까 머리 다듬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get a hair, trim?
0: 아, 그쵸? trim. 오, 지금 hair, 만약에 haircut 그러면 머리 자르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또 문장이 완성, 되겠습니다. I just got a trim. And then, how much is it? To get a trim, just like that.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1: 네.
0: 그래서 get a trim 말고도 나중에 그렇게 머리 하는 방식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알면 다양하게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펌 하는 것도 get a perm,
0: get a perm
1: 맞아요.
0: 식으로 쓴다든가. 뭐 저도 헤어스타일링이 그렇게 방금 세 가지 말고는 뭐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스타일링이.
1: Yeah, 뭐 이렇게 따는 것도 있고, dread라고 하나요?
0: Braiding 하는 것도 있고, yeah, 뭐. braiding and all that, right? 근데 그것도 거기 가서 따로 따고 하죠?
1: 네, 그거 또 미용실에서 해서 사롱에서 전문적으로
0: 사롱에서
1: 해주죠, 전문적으로.
0: 네. 그래서 스타일링에 관련된 표현을 알더라도 만약에 get a 이런 걸 모르면 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병자 패턴 한거 사훈 씨 달려볼게요.
1: Yes. 저 머리 자르고 싶어요.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나 여기서 머리 잘랐어. I got a haircut here. 너 머리 잘라야겠다. You should get a haircut. 그냥 다듬기만 하고 싶어요. I just want to get a trim. 머리를 다듬기만 했어. I just got a trim. 머리 다듬는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to get a trim?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4: Ah, excuse me.
2: Oh, yes, ma'am.
4: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2: Oh, do you have a specific style in mind?
4: No, I just want to get a trim.
2: Oh.
4: That's all.
2: Oh, sure. Here. Have a seat here, please.
4: Okay. 조금만요. 진짜 조금.
0: 오,
1: 오케이.
0: 수고하셨습니다.
2: Yes.
0: Well done. 자, 그러면요.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너에게 중요하니? 돈이 너에게 중요하니? 자, important가 중요한 거죠?
1: 예, yeah, important.
0: 너에게 그럼 뭐예요?
1: To you.
0: To you. So, is money, 왜냐면 money 3인칭 단순이니까, is money important to you? 이렇게 물어보시면.
1: Of course!
0: Of course!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 머리 자르는 거. 아. Get a haircu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머리 잘랐어? 너 머리 잘랐니?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활용하셔서 너 머리 다듬었니까지 같이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보고 싶었습니다.
0: 예, yes. 주말에 어떻게 좀 영어 연습 좀 했어요?
1: 아니요. 주말 푹 쉬시라고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0: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필 왜 내 졸업식 날에, 자, 졸업식에 오는지 안 오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인데요.
1: 네.
0: 물론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가족끼리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출장을 가 있어요. 네. 아빠가 출장을 가 있어. 못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이 뭐 중요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가족이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잖아요.
1: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네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첫 번째. 너 내 졸업식에 올 거지? 아, 이게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왠지 느낌 자체가. 그렇죠? 자, 졸업식. 설마 이거 알겠죠, 상훈 씨?
1: 졸업식은 확실히 압니다.
0: 오케이. 자, 좀 이따가 스펠링도 확인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이런 진심이야?
1: 아, 뭐 못 온다고 했네요.
0: 느낌 안 좋네요. 느낌 안 좋습니다.
1: 요거 진심이야는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건 알 것 같아요.
0: 오케이.

0: 오케이. 자, 오늘은요, 그렇게 문장이 뭐 구조상 뭐 심하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최선을 좀 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꽁성 씨를 보내볼까요?
1: 네,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너내 졸업식에 올 거지?
2: I don't understand.
1: Are you coming my graduation?
2: Oh, am I coming?
1: Ask.
2: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Oh, I have an
1: exam?
2: exam. Yeah, you know exam.
1: 이런. 진심이야?
2: 응?
1: Oh, my God.
2: No, what?
1: Are you serious?
2: Oh, I can't miss it.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1: Important?
2: Very important exam. Oh, no. Oh, well.
1: 나야 시험이야.
0: 오케이. 오늘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굉장히 험불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잘 했는데, 확실히 전치사에서 성우 씨가 조금 약한 것 같긴
1: 저좀
0: 해요.
1: 약합니다.
0: 그쵸. 원래 처음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치사, 관사에서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1: 네.
0: 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졸업식에 온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말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자, 오늘 완벽하게 제가 교정해 드릴 거고요. 너무나 헤비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 대화 들려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 a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Oh no, are you serious?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볼게요. 너내 졸업식에 올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1: 지금 가장 어려운 스펠링을 비워놓으셨습니다. 네. Are you coming to?
0: You are coming to.
1: 죄송합니다. 보면서도 뭔, You are coming to.
0: 뭐요? You are coming이 뭐요? You are coming.
1: 너는 올 거냐?
0: 올 거냐?
1: 네. 오냐?
0: 온다?
1: 아, 온다? 너는 온다?
0: 그쵸, 질문이 아니죠.
1: 아, 저 자꾸 이거 보니까 자꾸. 너는 온다?
0: 뒤에 온다?
1: 네. 나의 졸업식에, 라고 물어본
0: 그렇죠.
1: 거네요. graduation, 제가 아까 잘했습니다. 공상씨가.
0: 네. 말을 잘했는데 스펠링 제대로 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써주시고요.
1: 여러분, 틀려도 이렇게 그냥 굉장히 자신감 있게 쓰셔야 됩니다.
0: 진짜 상훈 씨는 무슨 책으로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스펠링을 오히려 잘 써요. 자, graduation 이런 스펠링 비교해 보시고요. 가볼게요. So you'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Check it out. 졸업 혹은 뭐 졸업식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gradu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희한하게도 현이라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뭐 tion or shion, sion 이런 것들은 강세가 잘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현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무너집니다.
1: 네.
0: So graduation 약간 쉰 한번 해보실래요? 쉰
1: 쉰.
0: 한번 더
1: 쉰.
0: 쉰. 자, 그러면은 제가 두번 발음을 해드릴게요. graduation, graduation.
1: graduation. graduation.
0: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순간.
1: 너무 잘했어요, 방금 바로.
0: graduation,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 기본으로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Oh,
0: 졸업하다는 뭘까요?
1: graduate.
0: 완벽합니다. Okay, so graduation이 졸업하다고요. 희한하게도 스펠링은 같지만, 스펠링은 같아요. 하지만 발음이 graduation이 아니라 어처럼 발음이 되면요. 그건 졸업생이란 뜻이 또
1: 아,
0: 있습니다.
1: graduate.
0: 명사로. 네.
1: graduate.
0: graduate.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질문형으로 계속 상훈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1: 네.
0: 이거 자체는 right까지 가기
1: 전에
0: 전에는
1: 끊으면.
0: 평소문 어순이거든요.
1: 예.
0: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문을 그냥 쭉 뭐뭐뭐뭐이다 하고 나서 뒤에다가 right 달아버리면 뭐뭐지 맞지? 요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So, 너내 졸업식 와. 그렇지? 이런 느낌.

0: 그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너 오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뿐이에요.
1: 확정된 미래 사실.
0: 오,
1: Yes.
0: 시제까지. 오케이. 오늘은 요 시제를 건드리진 않지만 비동사 ing 넣어서 뭐뭐 해, 뭐뭐 한다. 확정된 미래 사실. 팩트까지 얘기했습니다. So 너 오잖아. 내 그레듀에이션에. Right?
1: 그치?
0: 자, 그러면은 요 느낌 살려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너희들 뭐 여러분 이거 영어로
1: You
0: 뭐라고 할까요? You
1: guys.
0: guys, right? 그러면 니네 오지? 그렇지? 어떻게 할까요?
1: You guys are coming, right?
0: 그죠? You guys are coming, right? 우리 we have a party ton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 네거 아니지, 그지? 너무 좋아 보이는데?
1: 아.
0: 이거 네 것이 아니다.
1: It is not yours,
0: 그렇지?
1: right?
0: Right? 그렇죠. It's not yours. This is not yours, right? 설마.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보는
1: Is
0: 필요.
1: this your car? Just kidding me.
0: You're kidding me,
1: Are you
0: right? 그래서
1: kidding me?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are coming, right?
1: You guys are coming, right?
0: This is not yours, right?
1: Oh, this is not yours, right?
0: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지 느낌으로 갈게요. You'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0: 오케이. 이랬을 때, 아, 확실히 모르겠어. 나 그날 시험이 있어서. 아, 약간 섭섭한데요.
1: Yeah, I'm not sure. 아, 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I have, 나는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0: 모를려?
1: 하나의 시험을.
0: 언제?
1: That day. 그날. Exam입니다. Exam.
0: 확실해요? 테스트 아니에요?
1: 어? 테스트도 맞겠죠?
0: 테스트도 맞습니까?
1: 아니요, 테스트 안 맞죠.
0: 잠깐.
1: 여기 관사 언 있잖아요.
0: 오, 나이스.
1: 오,
0: 오,
1: 예.
0: 와우. 자, exam, test 둘다 시험이지만 exam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상훈 씨는 방금 얘기한 걸 보니까 관사가 어가 아니라 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Yes.
1: Yes.
0: 사훈 씨, 오, 대단한데요? 오케이. 자, 테스트하고 exam, 여기서 뭐 관사 차이, 발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 사실 섞어서 쓴다고 큰 문제는 없어요.
1: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더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1: 그쵸.
0: 있습니다. ex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험을 얘기를
1: 네.
0: 해요.
1: 네.
0: 그래서, 뭐라 그럴까, 뭐 중간고사.
1: 모의고사,
0: Right.
1: 학력고사, 학력고사인지
0: Yes.
1: 없나요? 아무튼.
0: 그쵸.
1: 뭐, 고 시절 하셨던 분들은, 아니, 공감대 하실
0: 학력고사.
1: 거예요.
0: 지금
1: 저도 학력고사 세대는
0: 카메라
1: 아닙니다만.
0: 감독님 깜짝 놀래가지고
1: 네.
0: 그러는데, okay, so test, exam, 특히나 얘는 스케일이 있고 조금 정규, 뭔가 시험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문장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That
0: 우리?
1: day.
0: That day 전치사 없죠, right? That day 자체가 부사로 그날, 명사로는 그날, 그리고 부사로는 그날에 좀 직역을 하면 그날. 에가 되겠습니다. 이미 에 포함이기 때문에 전치사 같은 거, 뭐 in, on, at,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so for example,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나 그날 토론토에 있었어. 이거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 그날 토론토에 있었어.
1: 있었어?
0: 나 토론토에 있었어?
1: 있었어, 어떻게 하죠?
0: I was.
1: I was in Toronto that day.
0: 그렇죠. Oh, where were you? 라고 누가 물어봤겠죠. Where were you
1: 네.
0: that day? 그랬더니, Oh, I was in Toronto that day. 이렇게 대답을 해줬고요. 자, 이거 해볼까요? 나 그날 인터뷰가 있어. 나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그날.
1: I have a interview that
0: 아,
1: day.
0: 그렇죠. I have on이죠, on. I have an interview that day. So I can't come. 나못 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Alright. So 부사.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s in Toronto that day.
1: I was in Toronto that day.
0: I have an interview that day.
1: I have an interview that day.
0: Alright. 본문도 여러분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1: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0: Alright,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a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You a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0: 네. 자, 미션 문장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심이야.

0: 진짜야?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지금.
1: 아우, 이런. 요거 이제 목공학식 잘했습니다. Are you serious? 요거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제가.
0: 아.
1: 진심이야? Are you
0: 왜냐면,
1: serious?
0: 저희 방송 중간중간. Are you serious?
1: 좀 뭔가, 여러분, 제가
0: 살짝
1: 이제,
0: 부족해요.
1: serious.
0: Okay. S-E-R-I-O-U-S. Are you serious? 맞는지 보겠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맞습니다. 이거 뭐 품사 볼까요?
1: 형용사죠.
0: 형용사. 그죠? 미동사랑 같이 썼죠? Are you serious한 상태니? 한마디로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 상훈 씨가 잘하는 또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상훈 씨가 약간 습관적으로 장난처럼 얘기할 때 있어요.
1: 예.
0: Are you serious?
1: Are you
0: 이러면서.
1: serious? Are you kidding me?
0: Yes.
1: 뭐 이런 거 많이
0: 그래서
1: 씁니다.
0: 거의 이 전체가 흡수된 케이스랄까? 약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따오면 사실 직역을 하면 넌 진지하니? 넌 심각해? 이건데 의역이 되면서 아니, 진심이야? 아, 진짜라고? 이런 느낌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정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really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얘를 정말 원어민들은 즐겨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댁에서 아이들과 함께라든가, wife, my husband. 이렇게, are you serious? 습관적으로 하면 이게 금방 묻거든요?
1: 예,
0: Right?
1: 많이 많이 좀 해주세요. 아, 나
0: Yeah!
1: 오늘 설거지 안 했어. Are you serious? 방
0: 바로
1: 청소
0: 그런
1: 안
0: 거.
1: 했어. Are you
0: Are you serious?
1: serious?
0: 진짜야? 진심?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가, really를 써볼게요.
1: 네?
0: 앞부분은. 그가 정말 여기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훈 씨 여기 딱 있는데, 뭐 이렇게, 여자 아이돌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1: 오, 아이돌이요?
0: 네, 여자로 바꿔볼게요. 제가 히로 갖고 오긴 했는데 여자분으로 바꿔볼게요.
1: 쉬로.
0: 네. 뭐 좋아하는 분뭐 없나요?
1: 좋아하는 분 많죠.
0: 아이돌. 네.
1: 아, 뭐 청아 씨 좋아요.
0: 아,
1: 청아
0: 오케이.
1: 씨.
0: 그러면 청아 씨가 지금 EBS에 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가 여기 있어? 진심이야?
1: Is she really here? Are you serious?
0: I am serious. 이러면서. 네.
1: Just kidding.
0: 알고 보니 청아 씨였어요. 네.
1: 이청아 씨도
0: 아,
1: 좋아요.
0: 그렇습니까?
1: 예.
0: 또
1: 이청아
0: 계세요?
1: 씨도
0: 아,
1: 또 카메오 때또 연기 한번 호흡
0: Is she
1: 맞췄었는데.
0: here? 아, 정말요?
1: Yeah, very beautiful woman.
0: Is she really here? Are you serious?
1: Just
0: Just kidding.
1: kidding. No.
0: 실망스럽게. 네.
1: Yeah.
0: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말도 안 돼. 이거 영어로 뭐죠? 말도 안 돼.
1: No way.
0: 오케이. 말도 안 돼. 너 진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와가지고, 상훈 씨. I won the lottery. 저 로또 됐어요.
1: 저못 알아들었어.
0: 아하. I
1: 레로리라고 해서.
0: won the lottery.
1: A rivalry.
0: Lotto.
1: Yeah.
0: 말도 안 돼.
1: No way. Are you serious?
0: I'm just kidd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1: Give me
0: 되겠습니다.
1: some money.
0: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거, 관용적인
1: 네.
0: 표현화된 거는 그냥 아예 연기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솔직히 놀란 거잖아요. 그런데 is he really here?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가봅니다. Is he really here? Are you serious?
1: Is he really here? Are you serious?
0: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0: 오, 와,
1: serious?
0: 두 번째 거 엄청 좋았어요. Very
1: 노를
0: nice.
1: 조금 이렇게 떨어져야 돼.
0: 약간 바이브레이션.
1: No
0: 와.
1: way. 이렇게 해주면 좀더 실감 나죠.
0: 진짜 희극인의 어드밴티지가 여기
1: 아유.
0: 나옵니다. 연기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Are you serious?는 뭐랑 같은 단어라고 했죠?
1: Really?
0: Really? 아하. 네, 여러분 금방 익혀질게 미드 영화에서 툭하면 듣게 될
1: 두개
0: 겁니다.
1: 많이 씁니다. 요거랑 요거랑.
0: 맛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연기해 볼게요. Oh no, are you serious?
1: Oh no, are you serious?
0: Alright, 자 이러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다.
1: 일단은 뒤에는 It's an important one.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나는 뭐뭐 할 수가 없어. 놓칠 수가 없어. 그것을 놓치다. Miss.
0: 오.
1: Yes. I can't miss it.
0: I
1: 맞는 것
0: can't
1: 같아요.
0: miss it.
1: Yeah.
0: Alright.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이야. 정답 볼게요. Yes. 자, 미스가 물론 I miss you. 이렇게 그리워한다는 뜻도 되죠.
1: 네.
0: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또 놓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걸 또 그리워하는 게 되겠죠.
1: 그러네요.
0: Right? 생각해보면. So, I can't miss it. 여기서 이시 뭘까요? 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1: Exam.
0: Exam. 그쵸? The exam. 나 그거 놓칠 수가 없어.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중요한 거야. 자, 여기 지금, 오, 오랜만에 이거 조동사 요거 나왔어요.
1: Yeah.
0: Yes. Can't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되는데, 약간 한국어로 의역이 되면, 뭐 하면 안 된다가 됩니다.
1: 오.
0: 그래서 나 그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사실 놓칠 수 없어. 이것도 느낌 오죠?
1: 네.
0: Right? Okay?
1: 예, 예.
0: 자, 대신에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can이 아니라 can't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can't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돌려서 현법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0: 저는 미국에서 처음에 이 발음 자체가 너무 헷갈렸기 때문에 can't 같은 경우에는 I can't do that 이렇게 안 하고요. 입모양을 옆으로 좀 벌리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런 느낌? I can't. I can't. 해보세요.
1: I can't.
0: 오!
1: I can't.
0: 성훈 씨, 대박.
1: 저는
0: 너무 잘했어요.
1: 요 발음 좀 제가 가장 또 컨피던스 한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컨피던트. Yes.
1: 네. 틀려도 계속 할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컨피던트 한 발음.
0: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1: 발음은 영어로 뭔가요?
0: Pronunciation.
1: Confident pronunciation.
0: 알겠습니다. 지금 자신감이라고 해놓고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었는데.
1: 얼굴이 빨개지네요.
0: Alright. So, 자, 요거는 입모양을 좀 can't.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표정이나 이런 손짓 같은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So, I can't miss it. 이런 거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1: Oh, you can't lie to me.
0: 그렇죠. 지금 이 발음 자체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1: Yeah.
0: 그리고 흐름상 원어민들의 흐름으로 또 맞아요. 많이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오늘은 제가 뭐 공식같이 쓰지는 않았어요. can't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는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hold on. It's an important one, huh?
1: Yeah.
0: 여기서 one이 하나예요?
1: 아니죠. 겉.
0: 맞아요. 방금 앞에 언급한 거, mention이 됐던 것을 받아줄 때 어떤 것 해서 형용사 한 다음에 one, 형용사 one 이러면 그런 형용사 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선 중요한 것. Yes? 근데 이 one이라는 것도 명사예요. 것.
1: Yeah.
0: in 같은 거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1: Yeah. On.
0: Alright. So for example, 더 큰 것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것. 그러면
1: a bigger one.
0: 맞아요. A bigger one. Right? 그러면은 작은 것들 이러면
1: a small ones.
0: A small ones.
1: Oh my god.
0: 어는 빼야죠.
1: Small ones.
0: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one이라니까 왠지 하나 같아.
1: 그러네요.
0: 이게 세는 건가 많은 건가 복수 되나 이런데 여기선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있잖아요. A bigger one 그리고
1: 네.
0: small ones 활용해서 이 명작 두 개 갑니다. 나 더 큰 거 있어.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장난감 자랑을 했더니 야, 나 더 큰 거 가지고 있어.
1: Hey, hey. I have a bigger one.
0: Ooh, I have a bigger one, right?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셀폰을 사러 왔는데 네. 성우 씨는 작은 셀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보여줬더니 세일즈 퍼슨이 혹시 더 뭔가 작은 것들은 없어요? 이거 너무 큰데. 한번 해 볼까요? 당신은 작은 것들도 가지고 있나요? Smaller 안 해도 돼요. 그냥 small 쓰세요. 가지고 있나요, 당신?
1: Do you have
0: 작은 것들?
1: Small ones?
0: 또한?
1: Also?
0: Also? 뭐, too? Do you have small ones too?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ight? 너무 큰 cell phones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렇게 one을 쓴다는 거는 전에 한번 언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에.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 bigger one.
1: I have a bigger one.
0: Do you have small ones too?
1: Do you have small ones too?
0: Okay, 본문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1: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0: All 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Are you serious? Oh no. Are you serious?
0: All right, you guys, 정리하는

0: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You're coming to my graduation, right?
3: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I'm not sure. I have an exam that day.
2: Oh no. Are you serious? Oh no. Are you serious?
3: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I can't miss it. It's an important one.
0: 알라이 유 가이즈,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 골라서 우리 이병자 같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댁에서 목소리 키워 주시고요. 자신감 있게 틀려도 됩니다.
4: 맞습니다.

0: 가끔씩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고맙다고 제가. 너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타이어 펑크로 시간을 지체했더니 아프리카에 길었던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1: 오후 늦게 해질녘에 넘어가지고 빨리 찾아놓은 캠핑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0: 캠핑카 여행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다행히 길을 헤매지 않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1: Hello. Hi.
2: 근데 바람이 있나?
0: 사람이 없어 사무실로 가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1: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좀 농장 주인이 아닌가. Hello. 안녕하세요. Hey, how
3: are you?
1: Fine, and you? Good, good. We just arrived. We just come in here from the South Africa.
3: Yeah.
1: From the border. Can we stay here if available for the room?
3: A little bit calm slop.
0: 캠핑장 관리인인데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준답니다. 걱정입니다. 미리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탈이 났습니다. 오늘도 또 배우네요. 캠핑장 예약은 필수입니다.
1: Full. Fully booked.
3: Yeah, you know where you can go and drive.
1: So now I should go to some another lodge?
3: Yes.
1: Oh, okay. Yeah, okay.
3: So you go back on the road.
1: Uh-huh.
3: You have 4 or 5 kilometers on your right-hand side. Manong Lodge.
1: Manong Lodg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helping me. All right, have a good night. Bye.
0: 저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마을이 띄엄띄엄 있는 아프리카에서 밤에 숙소를 찾는 건 정말 힘들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1: 근데 아프리카 여행하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있다 보니까 잘 대응해야죠.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국경을 넘고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이나 타운에 안전한 곳에 도착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국경에서 잠을 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착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아, 다행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1: Hello.
4: Hello.
1: Yeah, we just come in here for stay tonight.
4: 예, 지금.
1: Yeah.
4: Yeah, can you please park?
1: Yes, sir. Just parking here and go to reception. Okay.
0: 그나마 운 좋게도 캠핑장을 구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보츠와나 입성 기념으로 고기를 좀 구워 먹을까 하는데요. 불부터 피울게요. 여기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이름 모를 캠핑장. 이곳에서 불을 피우고 대망의 바비큐 준비를 합니다. 캠핑카 여행의 색다른 매력이죠.
1: 이게 제가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쓰는 소스통이고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미리 해놓으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불만 피우면 끝납니다. 고기는 그냥 구우면 되는 거거든요. 고기 굽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사실 그 재미로 하는 거라 그게 이제 뭐

0: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하나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캠핑 액티비티 느낌이라 전혀 뭐 자 간단하게 하고 소고기
1: 아프리카 소고기입니다. 신선한 소고기 등판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맛보고 싶어서요. 사실 배도 몹시 고픕니다. 운전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0: 바로 또 이렇게 올려서 간단하죠. 이러면 뭐 제가 그냥 고기 잘 보고 있으면 돼요.
1: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가 그리 고됐나 봅니다.
0: 잠시만요. 익었는 거 하나부터 좀 빼고 볼게요. 약간 미디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제 소스가 진짜 열 가지가 있거든요.
1: 아, 고기는 역시 캠핑장에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내친 김에 소시지까지 구워봅니다. 식당이 없어 제작진 음식까지 해야 한답니다.
0: 너무 맛있어.
1: 고기 구우며 불멍 놓으니 더 즐겁습니다.
0: 이런 재미로 여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고단했던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 지금 너무 좋아요.
1: 이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캠핑카에서 어떻게 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통로를 매트리스 받침대로 변신할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5성급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한몸 누일 수 있는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0: 정체 모를 여기 로지 캠핑장인데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되고 지금도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설레고.
1: 모두가 잠드는 시간. 별이 쏟아지는 낭만의 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잠 못 드는 아프리카 캠핑장의 밤입니다.

0: 보츠와나 초원의 아침. 초록빛 풍경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합니다. 자연스레 발걸음이 산책로로 향하는데요.
1: 근데 여기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런 뭐 정갈, 뱀 종류, 포유류, 도마뱀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새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 아마 이 지역 근처에 이제 생존하는 그런 동물들 사진인 것 같은데 조류가 되게 특히 많네요.
0: 인근의 나타 조류 보호 구역은 보츠와나 중부 지역의 중요한 야생 동물 서식지입니다.
1: 플라멩고가 있어요. 페리카나도 있고 플라멩고는 이제 남부 쪽에 서식을 많이 하고 고인물에 살기 때문에 호수 쪽. 근데 여기도 플라멩고가 있나 봐요. 저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0: 작년에 나미비아에서 플라밍고를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0: 그래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곳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플라밍고는 보이지 않고 소금평원만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1: 가뭄이에요, 그냥. 몇 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공기 우기 할 것 없이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원래는 우기인 10월에서 5월까지 이곳에 물이 차 얕은 호수가 생겨난답니다. 그때 이곳에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온다는데 지금 이 메마른 땅에선 상상이 되지 않는 풍경이죠. 지금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 말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우기 때면 이곳은 플라밍고 세상이었답니다. 번식을 위해 25만 마리 이상의 플라밍고가 모여들었는데요. 아프리카 3대 플라밍고 서식지역 것만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밍고가 사라진 이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야생동물들. 보츠와나에서 이상기후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 그 비교적 이동이 쉬운 플라멩고나 그 펠리칸 같은 새들은 이미 다 이주를 해버렸고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육지 동물들만 좀 무리 지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더 물이 없어지면 저 친구들도 이곳을 떠나겠죠.
0: 목마른 대지에 거칠고 황량한 벌판만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분홍빛 플라밍고의 군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이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히랍을 공부하면서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린토스까지 보셨는데요. 거기가 히랍의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데입니다. 펠롭스의 섬이란 뜻인데요. 펠롭스는 아가멤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부터 아가멤논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 펠로폰네소스야말로 히랍 신화의 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4대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올림피아 경기, 고대 올림픽은 아실 거고요. 델포이에 또 피티아 경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말고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게 코린토스에서 약간 동쪽에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데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쪽에 네메아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메아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헤라클레스가 이 주변에서 활동했었는데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 중에 첫 번째 것이 네메아의 사자와 싸웠다는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싸우러 갔더니 막 칼도 들어가지 않고 화살도 들어가지 않아서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이거 튼튼한데 껍질 벗겨서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칼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자 자신의 발톱으로 벗겨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다녀요. 이때의 이 위협을 기려서 네메아 경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 도기 그림 보시면은 네메아 사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히랍의 사자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사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동방 미술품을 보고서 따라 그린 거다. 아니다. 이렇게 흑해 북쪽을 돌아서 근동 지역의 사자가 여기까지 분포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히랍 북쪽에 사자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한국의 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표범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자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아가멤논이 살았다라고 하는 미케나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좀 불규칙한 반달을 좀 찌그려 놨다고 할까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 돌들이 엄청나서 이거 청동기 시대 유물이거든요. 한 3,500년 정도 된 거예요. 여기가 아가멤논의 근거지라고 하는데 트로이아 전쟁은 대체로 기원전 1200년쯤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동기 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 한 300년 정도 전의 유적지입니다. 엄청난 돌들로 돼 있어서 이거 인간이 어떻게 옮기냐? 눈이 하나인 괴물 퀴클롭스가 옮겨준 거다. 그래서 퀴클롭스 성벽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사자문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진입하는데 양쪽에 벽이 튀어나와 있어서 한쪽은 원래 저 이렇게 비탈이지만은 다른 쪽에 벽이 나와 있는데 이거 치성이라고 불러요. 꽝 치자를 써가지고 성벽을 적들이 공격하러 올때그 튀어나온 데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랍 땅에 가서요 혹시 아취가 있는 거를 발견하시면은 그거는 로마 시대에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랍 사람들은 아취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큰 돌로 벽을 쌓아놓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무게가 문틀에 걸리면 문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붕을 세우고 문설주라 그러죠? 그 위에다가 돌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더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코르벨 아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위에 삼각형 공간이 남잖아요. 얇고 가벼운 돌로 거기다가 조각을 해서 그 위에 씌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사자가 기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서고 있는데 머리 부분은 아마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끼웠다가 없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이 기둥 아래쪽은 가늘고 위쪽은 굽다는 것입니다. 이거 크레테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여기 미케나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 하나가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아트레우스는 아가멤논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일리아스 읽으시면은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를 계속 아트레우스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서 아트레우스 본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름은 좀 익숙합니다. 저게 사실은요, 지하 무덤이에요. 언덕에다가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공간을 만들고 앞에다 입구를 만들고 여러분이 볼때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죠? 사실은 착시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똑바로 있는 건데 저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기도 삼각형 공간이 문 위에 보이는데요. 문의 틀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상인방이라고 하는데 저게 엄청나게 큰 넓적돌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바깥은 직각으로 깎고 안은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깎아놨는데 아니 이거 지금 3,500년 전에 어떻게 옮겼으면 어떻게 깎았지 싶어요. 여기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이고 나중에 소피아 성당 같은 거 만들 때까지 가장 넓은 실내 공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 도굴됐기 때문에 그 부장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 돌들도 굉장히 큰 거고요. 자, 거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역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뱀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조각상이 거기 현지 박물관에 있고요. 자, 현지에 가면요, 옛날에 벨레로폰이 황금 재갈을 얻을 때처럼 신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자요. 그러면은 밤중에 성스러운 뱀이 다니면서 핥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면 치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뱀이 껍질을 벗고 영원히 젊음을 되찾기 때문에 저렇게 회복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히랍 문화권에서 가장 잘 보존된 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 여기 가까이 가서 말하면요. 저 위에까지 굉장히 잘 들려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을 해봤더니 말하는 사람 본인에게도 소리가 반향이 돼서 말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큰 소리 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어렵거든요. 여기가 갈 때마다 점점 저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원을 많이 해서. 음악 치료, 또 일종의 뭐라 그럴까, 목욕 치료, 또 체육 치료, 그런 것들 해서 거기 운동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약간은 어쩌면 서로 모여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 저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우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다나에라고 하는 여자가 제우스가 황금의 비가 돼서 쏟아져 내릴 때 비를 맞고서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크리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신탁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청동으로 만든 감옥에 가둬놨는데 지우스가 황금의 비가 돼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리시오스가 자기 딸하고 외손자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뛰어보냈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잘 자랐어요. 거기 왕이 세금 비슷한 거 바치라 그러는데 나 돈이 없으니까 딴거 시켜달라고 했더니 메두사의 목을 베어와라. 그래서 메두사의 목을 뺀게 유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랍당에서 섬김을 받던 여신들, 그 중에 괴물이 돼서 죽은 사례 대표적인 게 메두사라 그랬죠? 메두사는 고르곤 3세 자매가 있는데, 둘은 죽지 않는 존재고, 그 중에 메두사만 죽는 존재여서, 메두사를 이렇게 목을 뱉다고요. 근데 메두사의 눈을 마주치면 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방패로 비치면서, 옛날 방패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잘 닦으면 옛날 거울입니다. 그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많은 그림에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에게 신성한 것을 바칠 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들, 절하고 나서 돌아서 있는 집도 있고요. 조상님 드시라고 문 닫고 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걸 대할 때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페르세우스는 고향에 돌아와서 운동 경기에서 원반 던지기 해가지고 외할아버지 맞춰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좀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형제하고 나라를 바꿔서 다스렸다고 하는데 거기가 튀린스라는 데고요. 그거 확인하면서 아 여기가 페르세우스가 살던 데고 나중에 그의 후손인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이 지역을 다스렸구나.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게 됐을 때요. 지우스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곧 페르세우스의 후손 하나가 태어날 텐데 걔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헤라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당신 그말 맞죠? 맹세하세요. 그런 다음에 얼른 가서 다른 페르세우스의 후손 하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자기의 오촌 아저씨 뻘 되는 에우리스테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게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섰으면은 그 남쪽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한 가운데에 스파르타가 있고요. 그런데요, 스파르타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벽이 없어요. 자기네 국민 전체가 다 말하자면 특공부대고 그 국민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 옛날 투키디데스 같은 사람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테나이는 굉장히 건물에다가 돈을 많이 써놨는데 스파르타는 인적 투자만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스파르타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거 아마 모를 거라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가서 보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굉장히 작게 시골 좀 무슨 분교 같이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상적인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300명의 전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2차 침입 때 좁은 길목을 막다가 산화했다는 레오니다스. 그의 조각상으로 알려진 겁니다. 흉상인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히랍의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인데요. 그때를 고전기라고 부르고요. 그 이전을 그 상고시대라고 부르는데 상고시대의 미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고시대의 특징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사람들이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표현된 거다라는 게한 가지고요. 아니야, 아직 입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거야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상고시대의 미소가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간다라 지역으로 전해지고 중국의 북조를 거쳐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백제의 미소, 신라의 미소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100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 옛날에 문화 전파의 속도가 늦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도 약간의 복고풍 같은 것도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파르타 서쪽은 메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유적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 싶은데 메세니아는 기원전 5세기 아테나이 전성기 때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스파르타가 옆에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네 식민지로 삼아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마다 반란을 일으켰다 제압되고 제압되고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맞붙었다가 아테나이가 졌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히랍 전체의 최강대국이 됐구나 싶었지만 한 세대 뒤에
케바이가 일어나고요. 또한

세대 뒤에 마케도니아가 일어나서 알렉산드로스 집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약해지고 테바이가 강해졌을 때에 메세니아를 독립시키고 니네 도시 지어라. 그래서 지금 멋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성벽도 굉장히 멋진 게 남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유명한 멋진 음악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에 U자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기둥이 이중으로 있어서 이렇게 기둥만이 서 있는 유적지는 여기뿐입니다. 거기에 신화적으로는 동쪽의 스파르타 쌍둥이와 대비되는 윈케우스와 이다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어요. 자, 그들은요, 아르고호 영웅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간 적이 있고요. 메세니아의 쌍둥이 중에 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페사라는 여자를 놓고서 아폴론과 다퉜다고. 그러자 제우스가 싸움을 말리고서 여자에게 선택하라 그랬더니 마르페사가 아폴론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회적인 그냥 애인만 되고 말것 같아서 인간인 이다스를 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가운데 있고 남자가 활을 겨누고 있다 그러면은 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메세니아의 쌍둥이 중에 하나 이다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세니아를 떠나서 펠로폰네소스 남서쪽으로 가시면은 바닷가에 필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화적으로도 꽤 유명한 데고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필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에 갔던 영웅 중에 네스토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3세대째 다스리는 분으로 되어 있고 좋은 충고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가 많은 필로스라고 일리아스에 많이 나오고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터에서 10년을 보내고 전쟁 끝나고 10년이 됐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지시에 따라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떠나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와서 네스토르에게 트로이아에서 돌아올 때 있었던 사실적인 풍랑 그것에 대해서 듣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아들이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이제 성장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가서 지의적인 거,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요. 그런 다음에 네스토르의 제안에 따라서 메넬라우스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제일 근래에 돌아왔다고 거기 가서 귀족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련된 문화를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 들르는 데고요. 신화적으로는 그렇고 역사적으로 기원전 5세기 말에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맞붙게 되는데요. 아테나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요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차지했는데 그때 스파르타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아테나이가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하다가 거기 산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다 타고 나서 보니까 스파르타 몇명안 됩니다. 그래서 아테나이가 거기 공격해가지고 뜻밖에도 스파르타를 이겨요. 그리고 한 두세 대 전에 페르시아인들 막다가 300명의 전사가 산화했잖아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뜻밖의 항복하는 걸 보고 스파르타 별거 아니구나라고 다들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중요한 사람들이 한 200명 포로가 되는 바람에 스파르타 쪽에서 야 휴전하자. 우리가 니네에게 좋게 좀 유리하게 협상해줄게라고 그랬는데 아테나이의 강경파들이 안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전쟁이 끝나질 못했습니다. 아테나의 민주정은요, 민주정의 폐해인데 좀 선동 정치가들에게 대중이 넘어가가지고 결국엔 이길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상대방이 자기네에게 불리하게 협상하자 그랬는데 다 거절해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자, 장소는 조금 많고 그렇지만 히랍의 남쪽에 펠로폰네소스에 굉장히 좋은 게 많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려의 명산 오산. 그 기암 절벽에 지어진 신비한 암자 사성암과 고려 자연의 안경, 행복을 찾은 가족 이야기.
1: 자연, 있는 그대로, 믿을 마음대로.
2: 아내를 사랑하고.
0: 향나무 숲을 일구고 불의 산천이 좋아서 귀천한 사람들.
3: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주기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4: 그냥 갑자기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구례의 올레.
0: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준 제2의 고향 구례. 그 인생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오봉산 자락 남바람꽃 자생지를 찾아갑니다.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꽃 만개하고 봄향기 가득한 구례의 자연.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야생화들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 중에서 구례 오봉산 기슭에 귀히 여겨지는 야생화 남바람꽃이 있습니다. 희귀식물 위급종으로 지정된 남바람꽃. 이를 지키기 위해 남바람꽃 보존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6: 여기는 대한민국 4개밖에 없는 남바람꽃 서식지의 한 곳이거든요. 순창하고 함안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봉산하고 여기 섬민과 사이에 서식된 곳에서 우리 회원이 21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직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요. 네. 김성아 회원님도 고생하시네요. 네. 꽃 보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에 기록을 남겨두면은 다음

0: 다음에 또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군의 남바람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1: 보존의 회원이자 야생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인호 씨를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0: 남바람이라는 의미가 남쪽에 피는 바람꽃이에요. 피어날 때는 뒷면이 핑크빛이어가지고 제 표현으로는 지태가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1: 꽃받침 뒷면이 분홍빛을 띠어 천진난만한 여인이라고 하죠.
2: 이 바람꽃들이 특징이 다른 풀들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꽃 피고 씨 맺히고 사그라져요.
1: 1942년 최초로 발견된 서식지가 구례.
3: 이 구례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죠. 딴건 없습니다.
1: 자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야생화다 보니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2: 올해는 또 어쩐가, 또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우리가 올수 있는 또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0: 귀한 꽃밭이니까 좀 많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죠.
1: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에는 문청면으로 향해 봅니다. 구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자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 한가운데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시는데요.
4: 좁아서 자리가. 아, 어서 오세요.
5: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편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5: 도시에서 못 보는 편안하고 일단 좀 개방감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꽃밭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6: 저희 친정집에 온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저렇게 장작이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1: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차와 디저트를 만든다는데요. 가족의 귀촌은 어머니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면 카페는 집이 됩니다. 어머니가 귀촌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
5: 이게 더 현실적일까 봐.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꽃들 니들이 마음대로.
4: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옛날부터 그래서 구례도 내려오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1: 정해진 틀 없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처럼 살고 싶어서 내려온 구례.
5: 그래서 해마다 이게 그 새봄이 되면 나는 위치가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요.
1: 그런 어머니의 구례 생활을 지켜본 두 딸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했습니다.
5: 금방울 꽃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아직 조금 덜 피긴 했는데, 그래, 오늘도 또 행복해져, 올해도.

0: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맨날 매년 이렇게 빌어주니까.
1: 그래, 올해 반드시 행복했다.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어.
2: 진짜 조금 폈네 이번에.
1: 그러게. 꽃이
2: 갑자기 너무 이상해도
1: 해마다 받는 건데 올해는 다르지.
2: 오늘 좀 이상하네. 아기 생기고 받아가지고.
3: 오, 임신하셨어요?
2: 네.
3: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아,
3: 느낌이 좀 달라요?
2: 네, 많이 달라요.
4: 첫째 따님은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불에서 갖게 됐습니다. 디자이너였던 동생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어주었죠.
1: 꽃말대로 반드시 행복해진다. 늘 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대.
4: 아침마다 전하는 행복 한 송이.
1: 꽃 한 송이 건네주는 그 엄마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0: 여기 와서 이불 빨래 하는 거 돕고 이러면서 빨랫대 넣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4: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불에의 오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됐습니다.
5: 우리야,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1: 아, 우리 집도 좀 그런 친정 같은, 여자들에게 편한 친정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누구든 그렇게 편하게 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4: 나는 자리, 피는 모양이 해마다 다른 풀과 꽃처럼 그런 삶을 불에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문청면 오산 기암절벽에 지어진 작은 암자 사성암입니다.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사성암은 가을이면 운무가 내려앉은 풍경이 장관을 이루죠.
6: 한 2km 넘은 것 같아요. 2.2km인가 그렇거든요.
1: 올라온 거죠.
6: 네, 그러니까. 네, 그 올라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1: 그러니까 해발 한 500m.
6: 네, 500m.
4: 불의 자연해설사 임세웅 씨.
6: 담쟁이 넝쿨이에요. 여기 가을에 되면 새빨개 물들거든요.
1: 어우, 이쁘겠다.
6: 예. 네, 그런데다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딱 질 때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짠.
1: 이야, 멋있다. 진짜 소리 질러야 돼. 진짜 네,
6: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1: 잘 찍으셨다.
6: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 벽은 빨갛고.
6: 네.
4: 불의 자연에 반해 귀촌한 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불의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입니다. 사성암의 사계는 놓칠 수 없는 경관이죠.
6: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이 자리가 저의 그 아주 그 사진 찍는 자리.
4: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네 분의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
6: 이분의 손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들고 계세요. 컵 같은 게. 근데 이 저거를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사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칭이 약사 부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장하는 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막 이제
1: 감동을
6: 받으시는 거죠.
4: 마의열의 입상 약사전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6: 이 전체 바위를 소원바위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그 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저 뒤쪽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한 1m 정도가. 그 옛날에 구례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간절한 걸 기도했대요. 띵바위라고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냥 띵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원바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바위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0: 수많은 염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찾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1: 이 자리에서 오시면 여기서도 저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이 방향으로.
2: 그래서 오, 엄청나. 확실하네 여기는.
3: 어이, 소원 뭘 보셨어요?
2: 네, 봤어요. 사람 얼 형상이 있어요.
4: 이 중간 거.
2: 네. 여기.
5: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딱 빌고 오신 분들이 이분을 딱 찾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북통일을 소원을 비셨는데 남북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4: 조만간 될 거예요.
2: 할렐루야.
0: 하하,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상입니다.
5: 섬진강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들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지리산 노고단 능선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높은 봉우리가
2: 노고단.
0: 구례가 품어준 따스함 때문에 고향으로 삼게 됐다는 임세훈 씨.
5: 구례라는 곳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 고향 같은 느낌. 그런데 고향 같은 느낌인데도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0: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례를 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광희면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향을 선물하는 특별한 정원이 있다는데요. 토종 향나무, 서양 향나무 등 천여 그루의 향나무가 울창한 1000개의 향나무 숲입니다. 숲을 가꾼 손길은 젊은 귀촌 부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6: 이렇게 안쪽을 좀 쳐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게 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0: 덜컥 나무 농장을 매입해 정원을 만들겠다는 남편 말에 아내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6: 그래도 공감하는 것들이 같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남들에겐 힘들어 보이는 작업, 부부에겐 힐링입니다.
6: 이 숲을 걷다 보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7: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햇살 아래서 풀을 뻗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0: 자연의 신비는 때로 어떤 조경사보다 뛰어나죠. 아무 도움 없이 사랑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6: 전지를 하지 않아도 한 그루처럼 이렇게 고르게 딱 자랐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일조량이 많고 양쪽은 일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수고가 높게 자라고 양쪽으로는 낮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루처럼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하트는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뭐 사랑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향나무 숲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이 은목사가.
0: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네요.
6: 이것은 이제 수선한데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여기 쪽에다가 심어놓으려고.
0: 점점 찾는이가 많아지자 부부는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이곳에 머문 시간만큼은 마음에 꽃이 피도록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바람은 구례의 자연이 도와주겠죠.
6: 이 계절이 좋다.
7: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렇죠.
6: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7: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을 때는 저희 남편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우연히 여행했던 구례에서 다른 삶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촌을 결심하고 갖고 낸 숲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서면을 지나 토지면으로 가봅니다. 구례 작은 시골 마을에 귀촌한 한의사.
4: 갑자 산이가 이렇게 평화롭고 저기 졸졸 물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강아지랑 걷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조용히 물이 흐르고.
0: 다섯 가지가 좋아서 오미 마을로 불리는 곳.
8: 앞에 이제 꼬랑물이 좋고 뒤 산세가 좋고 또 앞 들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심이 좋고 그래서 다섯 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오미마을이라 그렇게 짓다네요. 옛날에.
0: 오미마을의 유일한 한의원이 운영 중입니다.
8: 원장님. 저 사모님이라 요 집이. 원장님 마늘인데 내가 그냥 인형 딸면 기로 살아. 한 동네서 함께. 한 동네라요.
9: 어른들한테 잘해요?
8: 잘해.
10: 가끔 가다가 그냥 제가 같이 와요. 그냥 동네 말동무도 할 겸. 네.
4: 정신없이 바빠요. 주말엔 보약 주는 환자들이 좀 와가지고요. 얼른 오세요.
8: 예.
4: 얼른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8: 얼른 좋아지게 놔줘야죠.
4: 예, 예.
11: 성나지게 해드릴게요.
0: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는답니다.
4: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통증이 다리로 내려와요. 따끔해요.
0: 효과를 톡톡히 보신다네요.
1: 알아보세요. 동네에 한의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8: 예, 가까워서 좋아.
4: 예, 그렇게 일어나면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8: 그런 게.
4: 딱 일어나면은 허리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8: 예, 일어난 것도 같이 해줘.
4: 예.
8: 개안해요. 다리가 막 저리거든. 겁나게 저녁으로 잠을 못 잔데 이렇게 맞고 나면 예상 서러이 보더라. 금께 와. 그 재미로.
0: 그래 토박이든 귀촌인이든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
12: 날씨가 너무 좋다.
0: 동네 나들이를 다닐 때도 살들이 모시고 다닌답니다.
13: 어서 오세요.
14: 네, 우리 커피 마시러 오요.
13: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14: 예. 작년에 보고 처음 보여.
13: 예, 맞아요.
14: 어때, 두째는 잘 있어?
13: 예, 항상 생각하지요.
14: 그러면 됐어.
0: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죠.
1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5: 좋다.
14: 잔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릇어라 이 속을 보자. 여기까지 할게.
15: 됐어. 박수.
14: 앵콜. 내가 젊 저는 몰랐디. 나중에 알고 본 게 가수 이상가고 소리꾼이라.
15: 어머니 누가 더 이뻐요? 여기 이뻐요? 제가 더
14: 이뻐요? 둘 다 예쁘다.
13: 멋있는 답이다.
14: 네. 둘 다 이뻐. 너무 쪼.
0: 시골 생활을 동경하다가 구례와 도시를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박영녀 씨.
16: 일주일에 5일은 금요일까지는 그 광양에 살고 여기 이제 금, 토, 일 여기 와요. 구례는 저기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곳.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0: 카페 사장님 역시 구례 산천이 좋아서 오셨다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커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택한 귀촌이었습니다.
13: 사이폰 추출 방식인데 진공으로 해서 기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향이 예 아주 깊어요.
16: 신중한 첫 모습. 와! 회장님 박수 쳐. 와!
13: 맛이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 가끔 가다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16: 그래요?
0: 오미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커피 한 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 어느덧 우리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낙타의 그림자.
1: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2: 들려줘!

0: 낙타를 빌려준다고?
1: 오, 그래. 낙타를 타면 사막을 편하게 지날 수 있겠네.
0: 아, 낙타 좀 빌리겠어.
2: 아주 튼튼한 낙타랍니다. 사막에서는 낙타가 딱이죠.
1: 남자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어.
0: 낙타를 타니 편하긴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운걸. 아, 낙타 그림자 아래서 쉬면 시원할 거야. 자, 좀 쉬어볼까? 누구야?
2: 야, 그늘 좋다. 햇빛만 피해도 이렇게 시원하구만.
0: 아니, 당신은 낙타를 빌려준 장사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내가 낙타는 빌려줬지만 낙타 그림자는 빌려준 적이 없지 않은가?
0: 아이, 제가 낙타를 빌렸으니까 그림자도 제 거죠.
2: 난 낙타만 빌려줬다니까. 그림자는 내 거라고.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 두 사람은 그림자를 두고 한참 싸웠어. 그 사이
3: 둘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만. 그렇다면
1: 낙타는 두 사람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야.
0: 그림자도 내 거라고.
2: 그럴 리가 있나.
0: 내가 빌렸다니까.
2: 빌려준 적이 없다니까.
4: 왜?
5: 어휴, 장사꾼 정말 못됐다. 그림자는 낙타랑 같이 다니는 건데 저런 억지가 어딨어.
6: 맞아, 그림자를 따로 빌릴 수도 없고.
5: 치, 그림자가 그렇게 좋다 그거지. 그렇다면
7: 생각난다.
5: 그래, 생각났어. 우리가 바꿔보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8: 아이고, 덥다, 더워.
5: 아유, 더워.
8: 아유, 그늘 참 좋다.
5: 제가 낙타 빌렸으니까 낙타 그늘에서 저도 좀 쉴게요.
8: 난 낙타를 빌려줬지 낙타 그림자를 빌려준 적은 없네.
5: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알겠어요. 그럼 혼자 시원하게 실탄 쉬세요.
8: 아, 참 바보 같긴. 순순히 물러나니 좋구만. 아이고, 시원하다.
5: 그림자 모양이. 이거다. 좋았어.
8: 아, 심심한데 잠이나 잘까?
6: 뭐야? 어디서 독수리가 나타난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뭐야? 늑대까지? 아니, 사막에 웬 늑대야?
5: 마지막 한 방이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8: 정석구나, 널 데려가려고 왔어.
6: 어미야, 유령이다. 살려주세요.
5: 그림자인 줄 몰랐지?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9: 어때? 내가 바꾼 이야기.
10: 이번엔 다 함께 슝 날아볼까요?
4: 친구 비행기도 어서 오세요.
7: 친구들 빨리 와.
4: 자, 모두 폴짝 준비. 하!

0: 역시 우리 딩동댕이 친구들 최고!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 치시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옌테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태씨.
4: 태씨.
5: 대마법사 티씨.
6: 티씨, 아빠가 뭘 사왔게. 짜잔.
5: 마술 세트잖아요.
6: 그래, 맞아. 네가 엄청 갖고 싶어했던 아주 비싼 마술 세트.
4: 예, 고맙습니다.
6: 그걸 사달라고 졸랐던 시간에 반만이라도 연습을 한다면 아마 넌 훌륭한 마술사가 될 수 있을 거다.
5: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6: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마술 한 가지 보여줄 수 있을까?
5: 그거야 쉽죠.
6: 약속하지?
5: 네.
6: 좋아. 티씨는 대마법사. 아주 기대가 되죠. 대마법은 보나 마나. 대박?
5: 오.
4: 이야.
5: 아하. 꽃이야, 나와라! 어? 오!
4: 좋아!
5: 돌리고 나서 휙! 쉽네! 돌리고 나서 휙! 뭐야? 휙! 하고 돌리는 건가? 아!

0: 안녕 태씨.
1: 안녕 태씨.
0: 대체 이 마술봉이 무슨 잘못이야?
1: 그 마술봉에서 꽃이 안 나오잖아.
0: 설명서는 읽어본 거야?
1: 알았어.
0: 그럼 우리 이 초보 마술은 건너뛰고
1: 어?
0: 진짜 마법을 하는 건 어때?
1: 좋아!
0: 아브라카다다!
1: 우와! 이거 멋진데?
0: 자, 이제 이 마법봉을 다시 사용해보자.
1: 좋았어! 탁자야, 탁자야, 날아라, 날아라!
0: 잘하는데?
1: 이건 어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따르라! 너흰 자유다! 날아올라라!
0: 우와. 알았어. 살살해, 티씨.
1: 그럴 순 없지. 난 대마법사 티씨다! 하! 하! 하! 하!
2: 개미 은행이 열심히 일하네요. 알뜰살뜰 모으면 언젠간 나도 부자. 아, 티씨. 대체 무슨 일? 티씨, 아빠가 마술 연습하라고 했지. 방을 망가뜨리라고 했니?
1: 아니요, 전 연습이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대마법사거든요.
2: 아무래도 마술 세트 반품해야겠다.
1: 당신은 내 마법을 빼앗아갈 수 없어.
2: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1: 안 돼! 태씨!
2: 잘 봐라, 약속을 어긴 자들은 바로 저렇게 되는 것이 낫다.
1: 티씨, 도와줘! 어떡해!
0: 잘 들어, 저 나쁜 마법사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1: 그래, 할 수 있어. 돌리고 나서 휙!
2: 안 돼, 뭘 하려는 거냐?
1: 돌린 다음에 휙!
2: 그만 둬!
1: 돌리고!
0: 응? 아하!
2: 안 돼!
1: 돌리고 받아라! 휙!
2: 꽂히잖아!
1: 깨졌구나! 어? 그래! 내가 해냈어!
2: 그래, 티씨! 그러니까 그 꽃 좀 제발 치워줘!
1: 아빠, 이거 가짜예요.
2: 어우, 그러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는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꼭! 꼭!
0: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꼭꼭이요. 입 따라 꼭꼭 눌러 눌러 꼭꼭. 빵을 먹을 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서 삼키면 맛있다. 쑥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해져요. 그러면 한 입 더.
1: 어림없다.

0: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 그릇 고리가 지킨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그래, 그래, 침착해!
1: 오, 어디 보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글이 없어.
0: 아이 참,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면 어떡해. 어서 꼭꼭 씹어서 삼켜.
2: 안 돼, 이거 꼭꼭이 안 돼.
0: 꼭꼭이 안 된다고?
2: 응.
0: 너 혹시 한글 꼭꼭이니?
1: 또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나봐.
0: 우리가 한글 꼭꼭

우리만 믿어. 복복을 찾으러 떠나자. 복복을 쓰려면 쌍기역과 기역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아프리카로 왔어. 여기서 자음을 찾아보자.
1: 쌍기역 기역 꼭 찾고 말 거야. 어? 저건 뭐지?
0: 궁금할 땐 물어봐야지.
2: 한글용사!
3: 돌아와, 한글!
0: 야용사, 저기 저 구멍이 뭐야?
4: 저건 하마의 콧구멍이야. 하마는 더울 땐 물속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면 물 위로 올라와서 풀을 먹지.
0: 아기 하마가 뭔가 알고 있다.

0: 않을까? 가보자. 가봐요. 꼭꼭 씹어서 잘 먹는다. 하마야, 많이 먹고 힘내. 어? 바나나가 쌍기형 모양이야. 우와. 안 돼. 하나야. 안 되는데.
1: 내가 쌍기역을 찾아올게. 냄새. 하마가 먹은 한 그릇 찾자.
0: 야용사, 한글 찾았어?
1: 아직 찾고 있어.
2: 어림없다. 한 입에 꿀꺽. 한 그릇 절대 찾을 수 없어.
1: 음식을 덩어리째 삼켰나 봐.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이제 다 먹은 건가?
1: 하마야, 어디 아파?
0: 이렇게 꼭꼭 씹지도 않고 삼키니 배가 아파 그러지. 내가 잘게 부숴줘야겠어.
1: 그러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야영사, 쌍기어가 찾았어?
0: 못 찾았어.
1: 꼭꼭을 쓰려면 먼저 쌍기역을 찾아야 하는데.
0: 어? 정우마, 왜 그래?
1: 야용사, 부메랑에 쌍기역이 있어. 응? 우와, 정말이네.
2: 내가 왔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꼭!
1: 저장 완료! 꼭! 꼭!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꼭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내가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시 꼭꼭 씹어 먹어야지! 꼭꼭, 꼭꼭.
2: 이 꼭꼭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0: 꼭꼭 씹어 먹어요.
1: 어? 어? 어? 어? 어?
0: 반찬도 꼭꼭 씹어 먹어요.
1: 어? 어? 어? 어? 어? 어?
0: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요. 꼭꼭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기역이 오를 만나 꼬, 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꼭. 쌍기역이 오를 만나 꼬, 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꼭, 꼭, 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꼭, 꼭. 친구들 따라해봐요. 꼭, 꼭.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꼭, 꼭 씹어 먹어요.
2: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0: 맛있다.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꼭꼭 씹어 먹어요.
3: 고운 말을 사용해요.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4: 고운
0: 한 번 더

0: 손이에요. 고운 손, 고운 얼굴, 고운 꽃, 고운 세상.
1: 어림없다.
2: 무서운 얼굴에 무서운 목소리의 당신은 누구신가요?
1: 나는 천지,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 너도 파괴해버리겠다.
2: 제발 천지님, 고운 말을 쓰세요. 고운 말을 쓰면 마음도 얼굴도 고와져요.
1: 어림없다. 나는 고운 말이 싫다.

0: 오늘은 끝말잇기 훈련이다. 화가 가로 시작하는 말은 가로수. 수영복. 복숭아. 아야. 아 그래. 아야. 정음아.
1: 아야. 어린이 용사 나 좀 도와줘.
0: 아 한글이야. 공? 공이야. 넌 무슨 공이니? 축구공? 야구공? 아, 탁구공!
1: 아니야. 난 공이 아니라고.
0: 운?
1: 난 한글 고운이야. 천지가 고를 파괴해버렸어.
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3: 꽃의 나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꽃의 나라로 출동해.

0: 어린이 용사, 한글 고를 꼭 찾아줘.
1: 응, 우리만 믿어. 고를 찾으러 떠나자. 고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새 나라로 왔어.
1: 아, 냄새.
0: 꽃이 썩어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꽃을 살리지? 한글용사
2: 돌아와 한글.
3: 꽃을 살리는 법을 알아보자. 꽃을 살리려면 물, 햇빛, 바람이 필요해.
0: 물!
1: 해!
0: 바람!
3: 이상하다. 천지의 기운이 느껴져. 피해!
4: 나는 매일 밤 꽃에게 말하지. 넌 정말 멍청해. 냄새도 고약하지.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내일 밤 또 오겠다.
3: 천지짓이었어. 천지의 나쁜 말 때문에 햇빛, 바람, 물도 꽃을 살릴 수 없어.
0: 아! 우리가 고운 말을 해주자. 그럼 꽃이 살아날지도 몰라.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0: 응!
1: 넌 정말 아름다워. 너의 고운 빛깔은 모두를 미소짓게 해.
3: 꽃이 살아나고 있어.
0: 넌 최고야.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4: 어림없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쓸모없는 꽃들.
3: 멈춰.
4: 쭉.
5: 천지!
4: 이런 볼품 없는 것들! 이런 볼품 없는 꽃들!
1: 안 돼!
4: 아니, 너희는 뭐냐?
0: 우린 용감한 어린 용사!
1: 우리랑 대결해요!
4: 좋다. 어린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할 수 없어!
1: 할 수 있어!
4: 넌 쓸모없어!
1: 난 꼭 필요해!
4: 넌 겁쟁이 꼬마야!
1: 나쁜 말을 들으니
0: 이길 자신이 없어.
4: 그럼 그렇지. 너흰 정말 겁쟁이구나.
1: 어린 용사들, 우리를 도와줘.
6: 홍대장은 파이팅. 아이야도 파이팅.

0: 우리가 찾는 기억이야.
1: 한글 용사.
2: 우리가 왔어.
3: 천지를 물리치다니.
4: 어린 용사 정말 대단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5: 기사라 한글.
6: 고운
7: 고운
8: 저장 완료. 고운
9: 할아버지의 손으로
10: 고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다시 돌아왔어. 역시 어린이 용사들이 최고야.
1: 고운,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고운 말을 써요.
0: 친구들아, 나는 너희와 노는 게 제일 좋아.
2: 우리도.
0: 고마워.
1: 말은 내 마음의 얼굴이에요. 고운 말을 쓰면 얼굴도 고와져요. 고운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오를 만나 고,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우가 받침 니은을 만나 운, 고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고운. 친구들 따라해봐요. 고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예!

0: 아, 고운을 먹었더니 고운 얼굴이 되었네. 슝.
1: 아, 얼굴이 참 고, 어머나!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고운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항상 고운 말을 사용해요!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4: 순한킥킥.
3: 주물 상처엔
4: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 날.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방수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뭘 한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저도 들었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자!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누구야? 이상한 애랑 놀면 안 돼.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뭐야,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0: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1: 어때?

0: 것을 자신 있게 나가자.
1: 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어줘?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알지? 뭐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7: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6: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배가족.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킥킥,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내일 떨어져.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우와. 에이, 실패네.
1: 모래성이 어? 실패네.
0: 하지 마, 봄이!
1: 거지 배, 거지!
0: 그만 따라해!
1: 그만 따라해!
0: 봄이 떠!
1: 나!
0: 흥! 나 먼저 갈 거야!
1: 거지, 장난이야, 장난!
2: 거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 많이 난 것 같은데.
0: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3: 콩콩이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콩콩이 진짜 너무해. 어? 어?
0: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3: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0: 진짜 진짜 싫어. 호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3: 호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0: 에? 호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3: 우리 말고 따라하기 되죠? 콩콩이가 있잖아.
0: 아하.
1: 호미 나왔어.
4: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2: 어서 와, 봄이.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1: 쉿!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훌렁놀이나 하자.
3: 아야, 아야.
1: 따라하지 마, 콩콩이.
3: 콩콩이야.
1: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3: 아야, 아야.
1: 따라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그렇다면 이건 못 따라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못 따라할걸. 어때? 못 따라하겠지?
2: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데.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봄이, 봄이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콩콩이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콩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1: 네.
2: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워.
2: 뭐 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1: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2: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4: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2: 아,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4: 맞아, 맞아.
5: 나도 보고 싶다.
4: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2: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영웅으로 만들어줄게.
1: 나 준비됐어.
2: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슈퍼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6: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티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1: 뭐라고? 안 돼!
0: 엄청 빠르다!
2: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 힘 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6: 힘이 진짜

0: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1: 이게 뭐야?
2: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케이미의 사르르 쿠키.
0: 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3: 알겠어.
2: 더 큰 소리로.
3: 와, 와,
2: 아빠, 쿵쿵이 왔어요. 쿵쿵이 잘 놀고 있었어?
4: 일찍 왔네, 우리 쿵쿵이. 쿵쿵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2: 네.
0: 쿵쿵아, 잠시만. 힘이 잘할 수 있지?
3: 안녕. 난 슈퍼 영웅 팀이야. 슈퍼영웅 같더라.
1: 맞아. 사르르 쿠키 없이도 컨셉이 진짜 멋져.
2: 힘이 정말 최고야.
0: 나한테 부끄럽게 왜 그래.
3: 콩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4: 어, 팀이 왔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3: 네. 어, 근데 콩콩이는요?
4: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3: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4: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3: 홍순아, 안녕.
2: 팀이 왔어? 그게 뭐야?
3: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5: 팀이도 있네.
3: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5: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물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5: 오, 좋겠다.
3: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5: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3: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5: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5: 당연하지.
2: 오, 크레파스 맛있나?
5: 그럼 잠옷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고장났잖아.
0: 어,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티미,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어이, 알려줘.
1: 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먹어달라고? 우와, 잘 먹겠습니다.
2: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식이 선물이라고?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티미, 호빵 보여줘.
3: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1: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3: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0: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0: 제발.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괴물 나올 것 같아.
1: 아빠 안 보이고 그냥 나가자.
2: 달걀처럼 먹기

0: 혹시 괴물이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3: 응.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3: 하하하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0: 겨울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뽀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퍼드

0: 차례야.
1: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1: 1. 1.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2: 1.
1: 2.
2: 1.
1: 2.
2: 1.
1: 2. 거기에 또 다른 1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정모양, 아름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6: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워커 블록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0: 4, 4.
1: 그럼이 넌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1: 1,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1: 6,
3: 7, 8,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4: 우후!
0: 시작합니다! 좋게!
5: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5: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4: 우와.
3: 이제 무게가 다르죠?
1: 3은
3: 7보다 작아요. 8은 2보다 커요.
1: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0: 드디어 드럼의 피라.